0: 은근히 싸울 때 있거든요.
1: 그러면은 솔직히 한 일주일은 못 볼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를 먼저
1: 선점하는 게
0: 접수를 했다.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조금 어색해져요.
1: 그럼요. 왜냐면 먹는 걸로 토라지는 게 되게 서운해요.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뭔가 다투는 그런 이야기로 영어 다이얼로그 만들어봤습니다.
1: 벌써 흥미로운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Josh라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유랑 Josh가 싸웠어. 아,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참고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Josh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말다툼이 좀
1: 아,
0: 있었거든요.
1: 그랬구나. 아유,
0: 기억해.
1: 예. 지금 연락 안 되나요?
0: 안 됩니다.
1: 네.
0: 두 번째 미션은요. 문제가 뭐였길래?
1: 오.
0: 뭐, 왜 그랬던 거야? 문장 괜찮겠어요?
1: 괜찮은데요?
0: 네, 좀 짧죠?
1: 예, 짧은데,
0: 네.
1: 뭐, 괜찮은 거야? 뭐, 이 정도야, 뭐.
0: 한번 해봐야죠.
1: 그쵸, 그쵸.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한번 터져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Mayu랑 Josh가 싸웠어.
2: What happened with Mayu and
1: Mayu,
2: Josh?
1: you know? Mayu and Josh
2: Yeah.
1: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You was there?
2: I was
1: You were
2: there.
1: there?
2: I broke up the fight. I broke up the fight.
1: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 새우,
2: Pardon?
1: No. You break up?
2: Yeah, I broke up the
1: break
2: fight.
1: up. 오.
2: Yeah.
1: 아니, 그러면은 있었으면은, 문제가 뭐였길래?
2: Sorry?
1: 문제. What happened? What happened?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Cookie?
2: I want the cookie. I want the cookie. Just a cookie.
1: 쿠키. 아유, 그거 가지고.
2: 실례.
1: 잘 말렸네.
0: 네. 어떻게 보면 좀 공감일 수도 있어요. 학창
1: 네.
0: 시절에 다 이제 친구들끼리 다투기도
1: 아유,
0: 하고 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1: 네.
0: 네. 미국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없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그 와중에 또 오가는 내용 중에 생활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다 트레이닝 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4: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3: What was the problem?
4: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미션 문장입니다. 들었어, 들었어. 막 이러면서 마유랑 자아씨가 싸웠어. 어유,
1: 그쵸.
0: 네네.
1: 싸웠으면은 그냥 파이트 하면 끝나는데 뭐가 많네요. Got into.
0: 네.
1: 뭐로 들어갔나 봐요.
0: 아,
1: 예, 서로 안
0: 오,
1: 좋은.
0: get into 한 거예요?
1: 그쵸. Get into. 싸운 거는 뭐예요? 약간의 전쟁이거든요. Got into a war. 전쟁으로 들어간 거죠.
0: 와, 근데 약간 느낌 멋지긴 해요.
1: 그죠?
0: 멋지지만 너무 강력한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 이거 말고, 사실 슬기 씨가 이미 대답을 한 단어입니다.
1: 그래요?
0: 뭐겠어요? 바로 싸움.
1: Fight.
0: Yes.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Fight.
0: 자, fight은 싸우다라는 동사도 되고,
1: 네.
0: 이렇게 싸움이나 승부라는 명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fought. fight의 과거형 fought을
1: Fought.
0: 써도 돼요. They fought. 이것도 가능한데, 새로운 표현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get into fight이라는 게 덩어리입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그 덩어리 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fight이라는 게 있고요. 싸움 중에.
1: 네.
0: argu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네.
0: 아마 어휘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1: argue의 명사형 아닌가요?
0: 맞아요.
1: 네.
0: 뭐 하는 거죠,
1: 이건
0: 이거?
1: 저는 argue는 논쟁하다로 외웠어요.
0: 다들 물어보잖아요. 같은 사전을 쓴 느낌이에요. 논쟁하다. 이렇게 되면
1: 우리 때는 똑같은 사전이에요.
0: 맞아요. 왠지 너무 이거는 뭐 진지한 내용에서만 쓸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말싸움하다 해요.

0: 싸움하다. 그래서
1: 맞아.
0: 우리 왠지 논쟁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로도 나 어제 내 친구랑 논쟁했잖아. 좀 어색하죠?
1: 너무 이상해요.
0: 진지한 논쟁도 가능한데 그냥
1: 네.
0: 말싸움했다도 가능한 겁니다. So
1: 귀여운 말싸움
0: that's
1: 정도도.
0: right. So argument는 말로 싸우는 것만 되지만 fight 같은 경우에는 말싸움이나 아니면 뭐 몸이 부딪히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인 거예요. 오케이?
1: 네.
0: So 여기서는 뭐 싸움에 이렇게 들어갔다. 자, get into a fight이라는 것은 덩어리 표현입니다. get into가 뭐라고요?
1: Get into가 어디에
0: 어디에?
1: 들어가는 건데.
0: 맞아요.
1: 네.
0: 왜냐면 get은 움직임을 나타낼 때가 대부분이에요. So get into a fight. 이거는 fight에서 딱 들어갔다. 이거는 싸우기 시작하는 동작을 굉장히 강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싸우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싸우다도 되고 아니면 싸움에 휘말리다, 싸움을 시작한다는 느낌.
1: 네.
0: Get into a fight 했대. 그러니까 원래는 말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get into a fight 했대. 들어간 느낌 있죠?
1: 네.
0: Right? get의 과거. 같이 알아두셔야죠.
1: 응?
0: 자, 예를 들어서 다시는 싸움에 휘말리지 마, 싸움에 들어가지 마. 자, 싸움에 들어가지 마, 다시는
1: Don't get into a fight again.
0: don't get into a fight again.
1: 응?
0: 자, 이번에는 과거형이에요.
1: 네.
0: 나 어제 싸웠어, 싸움에 휘말렸어, 싸움 시작했어.
1: I got into a fight
0: 어제.
1: yesterday.
0: That's right. 과거형이니까 get 대신에 God.
1: 응?
0: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제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요. 시제를 잘하면 아, 이 사람은 영어를 못한 사람이 아니구나. 꽤 하네.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난 어제 싸운다. 우리말로도 어색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시제 맞춰주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Don't get into a fight again.
1: Don't get into a fight again.
0: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1: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0: 본문 해볼게요.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1: Mm-hmm.
0: 나 거기 있었어. 내가 싸움 말렸지. 넌
1: Oh,
0: 몰랐지? 이러면서.
1: I was, I broke up the fight.
0: 오.
1: 완전 새우였어요. 예, 새우로서.
0: 나 새우였어.
1: 예. 자, 근데 말린 거를 지금 상대방이 몰랐으면 제대로 말린 거 아닌 거
0: 제대로
1: 아니에요?
0: 말린 거예요. 아니면 그
1: 예.
0: 친구도 얘기만 들었을 수도 있죠. 방금 그
1: 아,
0: 친구도.
1: 그렇군요. I broke up the fight. 나는 깼어.
0: 깼어.
1: 그 싸움을.
0: Yes.
1: 그쵸. 그리고 나는 거기 있었으니까 I was there. 네.
0: That's it.
1: 그쵸?
0: Right. 복잡할 필요 없어요.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Yes.
0: Perfect. So there, 명사로 거기도 되지만, 거기에, 거기에서, 거기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So I was there. 나 거기 있었어. 그러면서 I broke up the fight 했지. 라고 했는데요. 자, 싸움을 우리가 말린다라고 하면, 말리다에서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
1: 네.
0: 이거 뭘 써야 되지? 이럴 수 있는데요.
1: 그쵸.
0: 정말, 우리가 남녀 사이에 헤어진다라고 할 때도 break up을 쓰죠. 그게
1: 맞아요.
0: 직역을 하면 깨지다라는 뜻이잖아요.
1: 근데
0: 쨍그랑하고, right?
1: 우리도 나 마유랑 깨졌어.
0: 맞아요.
1: 쓰잖아요.
0: 그게 약간 비격식처럼 사용을 하죠. 그죠?
1: 귀엽게.
0: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break up a fight이라고 하면 싸움을 깨다.
1: 깨다.
0: Right? 그래서 말리다라는 식으로 의역이 될 수가 있고요.
1: 오.
0: 이것으로 또 이병작을 하려면은 과거형도 알아야 되잖아요.
1: 그쵸?
0: So break의 과거 뭐예요?
1: Broke.
0: broke. 같이 가야죠.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싸움을 말리자. 그 싸움을 말리자. 하자.
1: Let's break up a fight.
0: The fight.
1: Break up
0: 왜냐면
1: the fight.
0: 여기서는 이게 덩어리 표현은 맞지만
1: 네.
0: 이미 우리가 어떤 싸움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let's break up a fight 이러면 저기 아무 데나 가서 싸우고 있으면 그냥 말리자. 그냥 일반적인 싸움을 말리자가
1: 난 평화 중이자니까.
0: 되겠죠. 그렇죠. Let's break up any fight. 이런 느낌이
1: 아,
0: 되는
1: 그렇게
0: 거죠.
1: 돼버릴 수
0: 그래서 so,
1: 있군요.
0: 우리가 아는 그 fight이니까 the
1: The
0: fight이라고 하는 게
1: fight.
0: 맞겠죠.
1: 네.
0: So, 이건 기본형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그 싸움 누가 말렸어? 누가
1: 오.
0: 그 싸움 말렸어? 그럼 일단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1: Who.
0: Who? 자, 근데 누가가 주어의 역할 느낌이기 때문에 동사로 이어가줘야 돼요. 누가 그 싸움 말렸지?
1: Who did?
0: 동사 바로 who?
1: Who break up? Who
0: the?
1: break up the fight?
0: 심지어 과거니까 who break가 아니라 who?
1: Who broke up the fight?
0: 그렇죠. 자, who가 주어의 느낌이에요. 누가입니다.
1: 아,
0: 누구를.
1: 그렇구나.
0: 이럴 때는 who 뒤에 동사로 이어가는 거예요.
1: 네.
0: So who did you?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 예.
0: who broke up the fight. 이렇게 동사부터 이어가 줍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1: 네.
0: Just like this. 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s break up the fight.
1: Let's break up the fight.
0: Who broke up the fight?
1: Who broke up the fight?
0: Right.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싸움을 거는 거 있잖아요.
1: 네.
0: Right? 싸움을 이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그러면 단순하게 뭘 쓰면 싸움을 걸다, 싸움을 시작하다가 될까요?
1: Get.
0: I said 시작하다.
1: Start? 아, start the, a fight. Start a fight.
0: Yeah. No, she started the f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
1: Yeah.
0: So, 나 거기 있었고, 내가 그 fight broke up 이렇게 했고,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네, 다음 미션 문장 한번 볼게요.
1: 네.
0: 아니, 문제가 뭐였길래? 아니,
1: 그쵸?
0: 왜 싸운 거야? 이러면서.
1: 싸운 이유 제일 궁금해요.
0: 아, 저도 궁금하죠.
1: 뭐 때문에 싸웠고,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걸 답습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0: 아, 그러니까요.
1: 어, 우린 피하자. 약간 이런.
0: 네,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저도 네.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막 싸우고 있으면 다 그게 궁금하니까 다들.
1: 그치.
0: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됐죠.
1: 뭐 때문에 그랬대. 아. 이렇게 조용히 말해야 돼요. What was the problem? 문제는 problem이니까요. What was the problem?
0: What was the problem?
1: Yes.
0: Okay. 정답 맞는지 보겠습니다.
1: Mm-hmm. Perfect. Yes.
0: Problem. Obviously, 문제라는 뜻이 되겠죠.
1: 네.
0: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가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What is?
1: 네.
0: 이런 식으로 쓰죠. What is? So,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1: 그쵸.
0: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1: 과거 was로
0: 그렇습니다.
1: 맞네요.
0: 그래서 그 문제가 뭐야? What is the problem도 가능해요.
1: 네.
0: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Hey, what is the problem? Right? 근데 이미 싸웠죠?
1: 네.
0: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가 아니라 문제가 뭐?
1: 였어.
0: 였어. 과거의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1: 네.
0: So, what was the problem?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what is 뭐뭐, 뭐 예를 들어 what is this, what is that? 여기서 이제 what was로 한번 트레이닝 해보는 거죠.
1: 네.
0: So, what was or 명사에 따라 were가 될 수도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명사가 복수라면 was예요, were예요?
1: Were.
0: Were 써야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질문이 뭐였죠?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어떤 인터뷰 중에 누가 물어봤는데
1: 그쵸.
0: 지금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 못 들은 거예요.
1: 자, 맞아요.
0: 그랬을 때 그 질문이 뭐였죠?
1: What was the question?
0: Exactly. What was the question? I'm sorry. 이러면서. Okay?
1: 어, 자, 그런 질문 실제로 되게 많이 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다가 잠깐만 질문이 뭐였죠?
0: 아 맞아요. 에이. 슬기 씨는 오히려 인터뷰를 이렇게
1: 저는 질문을 남을... 하는 사람이니까.
0: 맞아요. 아, 배우분들 많이 해봤으니까
1: 네,
0: 충분히
1: 맞습니다.
0: 못 알아들었을 수 있거든요.
1: 네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 복수로 써볼게요. 뭔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 이유들이 뭐였지? 그 이유들은 뭐였지?
1: What was...
0: What
1: were the reasons?
0: 그렇죠. What were the reasons?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있잖아요.
1: 네.
0: 영어할 때 단수에는 그나마 좀 익숙해요.
1: 맞아요.
0: 근데 복수가 되는 순간 허! 이렇게 됩니다.
1: 정말.
0: 네.
1: 왜냐면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1: 더 그래요.
0: 그래서
1: 네.
0: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해서 이병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을 영어로 최대한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단수 복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영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생각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할게요.
1: 네.
0: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중에 그게 딱 꽂히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1: 완전히 내 거가 되는 순간.
0: Of course.
1: 네.
0: Alright. So, just like this. See? So, 첫 번째는 단수니까 was였고요. 그리고 뒤에는 reasons, 복수니까 were. Okay, you guys, 같이 낭독해 볼게요. What was the question?
1: What was the question?
0: What were the reasons?
1: What were the reasons?
0: 네, 자, 그러면 what 말고 다른 걸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 질문을 할 때, right?
1: 오,
0: right?
1: 그렇겠네요.
0: 예를 들어서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써볼게요, 누구.
1: 오.
0: 그 남자 누구였니? 나 어저께... 어제 그 사람 있잖아. 그 남자 누구였어? 슬기 씨가 예를 들어 엄청 잘생긴 사람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제 친구 같았던 거예요.
1: 그쵸.
0: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1: 나는 결혼은 했지만
0: 궁금할 수 있잖아요.
1: 어, 궁금은 하니까.
0: Right.
1: Who was the man?
0: The man, the guy.
1: The guy.
0: Ah,

0: That was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1: 왠지 소개시켜줘.
0: 그렇죠. 좀 많이 늦었어.
1: 많이 늦었어. Too late.
0: Yes. Yeah. So, who was that guy? 이렇게 과거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Okay.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So, what was the problem?
1: What was the problem?
0: Alright. So,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순수하네요, 느낌이.
1: 왜요, 왜요?
0: 아, 쿠키 하나 두고 싸우더라고.
1: 아,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게 굉장히 사소한 이유에서 출발을 하고요.
0: 맞습니다.
1: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못해요.
0: 그게 진짜 좀 이게 특히나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그래요. 서로 왜 싸웠지?
1: 야, 그것 때문에였냐? 야, 미안하다. 야,
0: 미안하다. 야. 어. 우리 오버였다. 이러면서.
1: 그러면서 끝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0: Exactly. 에,
1: they were fighting over.
0: 어. 자, 일단은 앞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들은
1: 싸우고 있었어.
0: 잘라도 될 것 같아요.
1: 여기서 자를까요?
0: Okay. 어.
1: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어허.
1: 네. 쿠키를 하나를 두고 싸워요.
0: 아, 이것도 별거 아닌 단어인데 은근히 스펠링이
1: 이거 헷갈려요. 헷갈릴 때 있어요. 지금 저 C랑 K랑 헷갈렸는데
0: 그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1: 거침없이 가니까 나왔어요.
0: 느낌대로 가야 돼.
1: 네.
0: So they were fighting, right? 근데 뭐 때문에요? Over a cookie.
1: 어.
0: 맞습니다. 그렇죠?
1: 만약에 여기 over가 비어져 있었으면 저 고민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 아, 뭐뭐를 두고라고 할 때
1: 뭐뭐를 놓고
0: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싸우다를 지금 여기서는 명사로 쓴 거예요?
1: 싸우다요?
0: 명사예요, fight이.
1: fight이요? 동명사.
0: 동사입니다, 동사.
1: 동사.
0: 아, 동사. 아, 그쵸? 아니, 왜냐면 ing 붙으니까. 그러니까 fight 말한 거, fight 자체.
1: 네네네.
0: So, fight은 과거형, pp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면 교재 쓰셔야 됩니다.
1: fought. 예, fight, fought.
0: 아, 스펠링 기대해 볼게요.
1: 예, fight for fought. fought이에요, 또. 네.
0: 나오는 대로 그대로.
1: 네네네. 이거 느낌대로 가야 돼요. 네.
0: 그렇죠. 느낌대로 안 가면은 스펠링 막 지금, 그리고 O에서 A랑 헷갈렸죠.
1: 그죠.
0: 예.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Fight, fight, fight.
1: 네.
0: 이거 왜 헷갈리냐면, teach 있죠, teach.
1: 네.
0: 그건 taught, taught이란 말이에요.
1: 예.
0: 근데 걔는 T-A-U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그건 헷갈려요.
1: 맞아요.
0: Right?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That's the only way.
1: 예.
0: Okay? 자, 우리 보세요. 뭔가를 두고 싸운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나를 두고 싸우고 있어. 막 이래요. 그러면 나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결국에는.
1: 네.
0: 그래서 so, over가 뭐뭐 위로, 위에서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여기 쿠키가 여기 딱 놓여져 있어요.
1: 아.
0: 그래서 그 위에서 얘를 딱 두고 너랑 나랑 결투.
1: 그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아,
0: right?
1: 네.
0: So, over, 목적어.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So, fight ove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를 두고 싸우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1: 그쵸.
0: Okay? 자, 제가 한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아, 날 두고 그만 싸워.
1: 이걸
0: 해볼 텐데요. 자, 그만이 뭐죠, 그만?
1: Stop.
0: 자, 힌트 드릴게요.
1: 네.
0: Stop 뒤에는 ing 쓰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자, 슬기 씨 연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아, 야, 그렇게 좋아? 날 두고 그만 싸워.
1: 처음 해보는 말이라서 될지 모르겠는데. 자, stop fighting over me.
0: 오, 지금.
1: Stop. Oh, I'm so tired.
0: 한참 전에 갔잖아요.
1: 어, 갔어?
0: 네, 네, 그래요. So,
1: 문자 남았네.
0: Stop fighting over me. Very, very nice. Yeah.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과거 진행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처럼. 그들은. 장난감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 걔네 있잖아. 장난감 하나 두고 싸우고 있더라고.
1: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0: 그렇죠.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1: A toy.
0: Just like this. 지금 이 문장에서도 사실 가져갈 게 너무나 많아요.
1: 네.
0: 물론 이제 fight over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stop, ing. 얘는 제가 뼈대가 되는 패턴들. 패턴은 사실 많은데요.
1: 네.
0: 그중에 제가 사실 정해놓은 게 160몇 개가 있어요. 정말 이것만 알아도 영어 웬만큼 다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뼈대 패턴이라 불러요. So, frame patterns라고 저는 부르는데
1: 네?
0: 그 중에 하나입니다. Stop ing 하는 것을 멈추다. So, stop fighting over me. 이건 이미 싸우고 있을 때 그걸 그만두라는 얘기가 되겠죠.
1: 저는 그래서 정말 헷갈릴 때 stop fighting도 있지만 사실 stop 다음에 to가 올 때도 있잖아요.
0: 네.
1: Stop to는
0: 좀 달라요.
1: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0: Stop to는 멈추는데 뭘 하기 위해 멈춘 거예요.
1: 아.
0: Okay? So I stopped to 뭐가 있을까요? 멈춰서 뭘 하는 게 있을까요?
1: 배고파서.

0: 뭐, I was walking and I stopped to eat something.
1: 뭘 먹기 위해 멈췄네.
0: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돼버리기
1: 아.
0: 때문에, 그것도 뭐 목적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 의미가 없고요. 개성
1: 해봐야 돼요.
0: 말해봐야 돼요. 네. 아,
1: 에.
0: 이거는 진짜 진리예요. 그냥 반복해서 쓰는 게 최고입니다. 네. 일단,
1: 네.
0: 하지만 기본 이론은 알아야겠죠.
1: 그쵸,
0: So, stop
1: 그쵸.
0: fighting over me, and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여기서도 또 하나, 과거 진행형이에요.
1: ね
0: 과거 진행. 과거의 한 시점에, 혹은 그 근처 때, 근처에 앞뒤로 한참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1: 싸우고 있었던 거네요.
0: That's correct.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Stop fighting over me.
1: Stop fighting over me.
0: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1: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0: Alright, 자, 본문도 갈게요.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Alright, 두 문장 또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유랑 조시가 싸웠어.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아니, 문제가 뭐였길래?
1: What was the problem?
0: 그죠?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0: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이 패턴 잊지 마요.
0: 아름다웠어요.
1: 왜냐면 제가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0: 네네.
1: 이때쯤 약간 졸렸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이때 다시 한번
1: 맞아요.
0: 에너지 끌어 올려야
1: 올려.
0: 됩니다.
1: 제가 좀 깨워드리려고 한번 노래를 넣어봤어요.
0: 다들 집중하셨을 거예요.
1: 집중.
0: Alright. 자, get into a fight. 오케이, 싸움에 휘말리거나 싸우다.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1: 네.
0: 있었죠. 자,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1: 네.
0: 나 어제 싸움에 휘말렸어. 과거형이에요.
1: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0: 그렇죠. get이 아니라 got.
1: 음흠.
0: 자, 다시는 싸우지 마. 다시는 싸움에 들어가지 마.
1: Don't get into a fight.
0: 다시.
1: Don't
0: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는
1: get into
0: into
1: a
0: a
1: fight
0: fight
1: again.
0: again.
1: Oh, yes.
0: 다시
1: Okay,
0: 읽어야죠. 네.
1: okay.
0: 세 번째입니다. 마유랑 조시가 싸웠어.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Don't get into a fight again.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자, 다음은요. What was or were
1: Yeah.
0: 명사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뭐였길래 뭐가 문제였니?
1: What was the problem?
0: 그죠? What was the problem? 자, how about this? 질문이 뭐였니? 저 질문이 뭐였죠?
1: Oh, what was the question?
0: 그렇죠. What was the question? Right. 세 번째. 이번에는 복수 같은데요.
1: 네.
0: 이유들이 뭐였어? 그 이유들이 뭐였니?
1: What were the reasons?
0: 그렇죠. What were the reasons? Y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question? What were the reasons?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4: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3: What was the problem?
4: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시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 제니 옆에 앉아 있어 라는 문장이었죠. I am sitting next to Jenny.
0: There you go. Next to를 사용했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바로 what was 아니면 what were 명사 그렇게 사용을 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답이 뭐였어? 답이 뭐였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영작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것을 낭독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진짜 내가 연기를 하듯이 가는 거 엄청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with me. Come on, please.
1: Oh, Christine, don't be such a baby.
0: Oh, you are so talented.
2: You know what? Come to work with me. I'll buy you coffee.
0: Oh, sounds great. Can I have some cake, too?
2: You never disappoint me. You never disappoint me. You never disappoint me, Christine.
0: Yay! Hello, everyone.
3: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케빈이 아르바이트를 가는 날이에요. 크리스틴 혼자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아르바이트마저도 바른 영어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에 낯선 크리스틴이기에 케빈은 크리스틴을 데리고 결국 일하러 가기로 하는데요. 오늘 카툰에도 생생한 영어 표현들 속속 숨어 있습니다. 한 장면씩 다시 보면서 재밌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자, 이제 수업도 끝났고 놀아볼까 했는데 Oh, I forgot. I have 알바 today. 아, 맞다. 나 오늘 알바하는 날이야. 케빈 알바하는 날이었네요. 너무 아쉽겠다, 그죠? 집에 혼자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걱정이 아니라 크리스틴은 알바? 알바? 제시카 알바? 알바가 뭐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아, 당황하면서 또 케빈이요. 아, 이게 아르바이트 모르나? I have to work. 나 일하러 가야 된다고 하고 설명을 해줬죠. 그제야 알아듣는 크리스틴. 아하, you have a part-time job. 아, 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알바 또는 아르바이트는 바른 영어 표현이 아닙니다. 매일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만 일을 하기 때문에 part-time job. 부분, 시간, 직업. 이렇게 되겠네요. 아르바이트는 part-time job이라고 하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have a part-time job. have a part-time job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크리스틴은 얼마나 케빈이랑 같이 놀고 싶겠어요. 여기 친구도 없는데 그래서 막 일하러 가지 말라고 조르게 시작을 합니다. 어, 오늘 안 가면 안 돼? Hang out with me. Hang out with me. 나랑 놀자 라고 하네요. 놀자 라고 했을 때 play만 생각하셨나요? play보다는요 같이 시간을 보낸다 라는 뜻으로 hang ou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놀다 라는 뜻도 되고요. 어울려 지내거나 시간을 보내는 거. 뭔가 특별하게 하지 않고서도 시간 보내면서 놀 때는 hang out 많이 씁니다. hang out with me. 나랑 놀자. 일하러 가지 말고. 이렇게 애기처럼 구는 크리스틴을 보면서 케빈도 막 애기 흉내를 냅니다. 아, 크리스틴, don't be such a baby. Don't be such a baby. 애기처럼 굴지 마 라는 말을 애기 흉내를 내면서 따라 하는데요. Don't be 라는 말이 뭐뭐가 되지 마, be가 되다 라는 뜻이잖아요. 뭐뭐가 되지 마 또는 어떠어떠한 상태로 있지 마. Don't be such a baby. 그렇게 애기처럼 굴지 마. 굳이 애기 흉내를 냈죠.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막 웃으면서 야, 너 너무 잘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알바. 또 못 알아듣는 크리스틴, 한국 문화도 모르는데 혼자 집에 가게 둘 수 없겠죠. 케빈은 결국 크리스틴을 데리고 집에 갈 생각을 합니다. 어, 나 일하는 동안 내가 커피 사줄 테니까 너 커피 마시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의 먹방 여신 크리스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어, 커피? 그럼 나 케이크도 먹어도 되나? 라고 얘기를 하네요. 케빈이 웃으면서 야, 역시 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오늘의 표현입니다. 맞아요. You never disappoint me. You, 너는 never, 절대로 뭐뭐 안타, disappoint, 실망시키다, me, 나를. 너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내 기대대로 행동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You never disappoint me.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장 같이 말해볼게요.

0: 볼게요. You, 너는 never, 절대로 안 한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me, 나를. 우리 붙여서 얘기하면서 노란 부분 한번더 강조해 볼게요. You never disappoint me. You never disappoint me.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러 가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You never disappoint me. You never disappoint me.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표현들 한번 배워 볼게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That's my girl. That's my boy.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시 내 여자친구 또는 딸, 다양한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여자라면 girl, 남자라면 boy입니다. 특별히 어리다는 뜻은 아니에요. That's my girl. That's my boy. 자, 그럼 이 느낌 살려서 상황에 맞춰 이야기해 볼게요. 동생의 발표회를 보러 갔어요. 언제나 열심히 연습하더니 실수 한번 없이 해내네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동생이 여자라면 That's my girl. 동생이 남자라면 That's my boy. Very good. 이런 부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늘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어. So typical. Typical, 이 전형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늘 하던 대로 행동한다라는 의미로 so typical, so를 강조해주면 좋겠습니다. So typical. 자, 그럼 이 표현도 상황에 맞춰 사용해 볼게요. 팀 프로젝트에서 늘 빈둥대는 친구. 이번에는 좀 다를까 했더니 역시나 하는 둥 마는 둥. 걔가 그렇지 뭐. 어떡해요? So typical. So typical. Good job. 오늘도 카툰 재미있었죠? 카툰 속에 녹아있는 생생한 영어 표현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1: Elevator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발음들 저 헤일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교정해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의 표현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Let's take a listen.
1: Bus stop. There is a bus stop. Red dress. She's wearing a red dress. Want to. I want to be a doctor.
0: Okay, 오늘 다룬 표현들 어떤 표현들이 있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좀 각각 이렇게 길었는데 bus stop, red dress and want to.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길래 같이 나온 걸까요? 찾아보셨나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중간에 지금 다 같은 글자가 연달아 나열

되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글자가 연달아 반복될 때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할까요? 자, 이런 발음은 연음을 할때 바로 물방울을 떠올려 보세요. 물방울이 여러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두 개가 만나면 물방울은 몇 개가 되죠? 두 개가 될까요? 물방울은 만나면 합쳐질 텐데요. 그래서 하나의 물방울이 또 되겠죠. 1 더하기 1은 지금은 2가 아니라 1이라는 거. 이렇게 연음을 해주는 게 오늘 배워야 되는 방식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표현. 버스 정류장. 자, 여기 지금 S가 두개 있다고 해서 버스 스탑. 열심히 S, S 두번다 발음하지 않겠죠? 물방울로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냐? 물방울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버스 스탑. 마치 이 S는 하나만 있는 것처럼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물방울 이렇게 합쳐졌듯이 버스 스탑. It's not bus stop. 열심히 스스 중간에 두 번이나 하지 말아요. bus stop. 오케이?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어 라고 말해볼게요. 뭐가 있다 라고 할때 there is 라고 하면 돼요. There is a bus stop. bus stop 계속 발음할 때이 s 부분 하나만 들린다는 거 느껴지죠? There is a bus stop. 자, 두 번째 단어 표현 이거는 빨간 원피스네요. 이럴 때도 red dress 이렇게 드드 두번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red dress, red dress. 이 d 발음은 중간에 한 번만 걸쳐주면 됩니다. red dress, alright? 예를 들어, 그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어라고 말해볼게요. She's wearing a red dress. Red dress? No. Red dress? Yes. One more time. She's wearing a red dress. Okay. 자, 마지막 표현은 want to가 되겠죠. 이 중간에 T 역시 두번다 힘들게 want to라고 하지 않고 want to라고만 해주면 깔끔해요. want to. 오케이. 나는 뭘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라고 나의 꿈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럴 때 I want to be라고 하면 됩니다.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doctor. Don't say I want to be, but say I want to be a doctor. Alright? 이렇게 같은 글자가 두번 연달아 있을 때 어떻게 연음하는지 전혀 어렵지 않죠? 물방울 기억하면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이 연음 방식 연습해 보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운 이 연음 표현들 같이 한번 여러 번 소리 내서 말하면서 우리 입에 완벽하게 붙여 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먼저 첫 번째 표현은 버스 정류장. 버스 스탑 아니고요. 버스 스탑. 이렇게 중간에 S는 한 번만 발음해주면 되죠. 듣고 따라해 보세요. 버스 스탑. Very good. One more time. Bus stop. Alright. 아주 잘했어요. 자, 두 번째 표현 가볼까요? 빨간 드레스, 빨간 원피스. Red dress. Red dress. Good job. Red dress. 이렇게 하지 않았죠? Red dress. 뒤한 번만. Very good. 자, 마지막 표현. 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할 때. Want to. Good. 한번 더. Want to. Very good. 이제 우리 문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심화 훈련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어입니다. 듣고
듣고 큰

0: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There is a bus stop.
0: Very good. 선생님이랑 속도도 비슷하게, 억양도 비슷하게 노력하면서 one more time.
1: There is a bus stop.
0: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여님. 빨간 원피스입니다. 그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어.
1: She's wearing a red dress.
0: Great. One more time.
1: She's wearing a red dress.
0: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듣고 있어요. 자, 마지막 표현 가볼까요? 난 의사가 되고 싶어.
1: I want to be a doctor.
0: want to 아니고 want to 연음하면서 one more time.
1: I want to be a doctor.
0: Awesome. 아주 잘했어요. 이 연음 방식 어렵지 않죠? 다른 식으로 응용돼서 나와도 여러분 바로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아까랑 다르게 얼마나 더 잘 들리는지 체크도 하고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2: Bus stop. Bus stop. There is a bus stop. There is a bus stop. Red dress. Red dress. She's wearing a red dress. She's wearing a red dress. Want to. Want to.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doctor.
0: 오늘의 학습 어땠나요? 같은 글자 연달아 있을 때 연음할 때 어떻게 한다? 물방울처럼 합쳐진 두 개의 물방울처럼 하나로만 발음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의 초딩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et started.
1: Head. H-E-A-D. Head. Head. Hair. H-A-I-R. Hair. Hair. Neck. N-E-C-K. Neck. Neck.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body parts, 신체 부위 1편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 몸에는 여러 부위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head, 머리예요. 보세요. 이렇게 우리 몸의 가장 위쪽에 있죠.

0: 중요한 머리는 영어로 head. 그 다음은 hair, 머리카락이에요. 누구는 짧은 hair를 가지고 있고요. 누구는 긴 hair를 가지고 있어요. Look at this person. She has very long hair. 그 다음은 neck, 목이에요. 우리의 head, 머리와 body, 몸을 연결시켜주는 목이에요. neck.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Body, head, head. 머리카락, hair, hair. 목, neck, neck.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게요.
1: Head, head, hair, hair, neck, neck.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 보는 시간이에요. I turn my head around to find my friend. 나는 내 친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돌렸다. 자, 아까 나온 머리 head가 있고요. turn은 돌렸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I turned my head around to find my friend. 길었는데 아주 잘했어요. Okay, let's move on. The girl has long, beautiful hair. 이 소녀는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 자, 여러분, 머리카락, hair, 보이죠? 우리 친구들 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The girl has long, beautiful hair. Excellent. Okay, our next sentence. Can you see the giraffe's long neck? 기린의 긴 목이 보여? 친구들 동물원 가본 적 있다면 이 문장 꼭 써보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같이 따라해 보세요. Can you see the giraffe's long neck? Excellent. 아주 잘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배울 단어 알아볼게요.
1: Shoulder. S-H-O-U-L-D-E-R. Shoulder. Shoulder. Arm. A-R-M. Arm. Arm. Leg. L-E-G. G. Leg. Leg.
0: 다음 단어는 shoulder. 어깨예요. 우리가 학교 갈 때 어깨로 가방을 메죠. 어깨, shoulder. 그 다음은 arm. 팔이에요. Wow, look at this. 이거 보세요. He has a very strong arm. 팔씨름 정말 잘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은 leg, 다리예요. 친구들, 우리는 leg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죠. 다리, leg. 두 다리는 remember, 뒤에 s가 붙어서 legs가 돼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어깨, shoulder, shoulder. 팔, arm. Arm, 다리, leg, leg. Good job, everyone.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Shoulder, shoulder. Arm, arm. Leg, leg.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 봐요. I carry the bag over my shoulder. 나는 가방을 어깨로 맸다. Shoulder, 어깨 보이죠? 자,

0: 잘 생각해보고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따라해봐요. I carried the bag over my shoulder. Good job, everyone. Let's move on. He has strong arms. 그는 강한 팔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do you have strong arms too? 여러분도 팔이 세요? 자, 같이 그럼 큰 소리로 따라해봐요. He has strong arms. Very good, everyone. Okay, our last sentence. Let's try this one. She broke her left leg.
1: 그녀는 왼쪽 다리가 부러졌어. 어떡해요? 엄청 아프겠다. 그쵸?
0: 자, 우리 친구들 다리, leg 잊지 말고 같이 연습해봐요. She broke her left leg. Excellent!
1: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복습 같이 해봐요.
2: Head Head Hair Hair Neck Neck Shoulder Shoulder Arm Arm Leg Leg
0: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써니와 함께 영어 단어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수업 다시 보기를 원한다면 www.ebse.co.kr 또는 EBSE 모바일 앱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어요. Okay, thank you everyone. Have a great day. I will see you again.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돌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Unit 39. IE. Let's go. Phonics IE. I. I time.
1: I time.
0: I line.
1: I line.
0: I kite.
1: I kite.
0: I bike.
1: I bike.
0: I five.
1: I five.
0: I hide.
1: I hid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 Magic E를 이용해서 단어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단어 가운데 I가 들어가고요. 끝에 Magic E가 나오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 봐요. I. Very good. 그럼 I 소리가 나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시간, time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정확히 하려면 시계를 보죠. 시간, 영어로 time. Time. Time.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 lime. Lime이에요. 레몬이랑 비슷하지만 더 작고 초록색이죠. Lime, 영어로 lime. Lime.

0: Lime. Good job. 그 다음은 연. Kites예요. 아이 소리 들렸죠? 우리가 공원 가서 다양한 모양의 연을 막 재밌게 날리죠. 연, 영어로 kite. Kite. Kite. Good job. 다음 단어는 자전거, bike예요. 여기도 아이 소리 들리나요? 우리가 페달을 밟고 신나게 타는 자전거, 영어로 bike. Bike. Bike. Very good. 다음 단어는 숫자 5, 5예요. 1, 2, 3, 4, 5. 자, 숫자 5, 영어로 5. 5. 5.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I 소리가 들어가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숨다, hide예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할 때 꼭꼭 숨죠? 숨다, 영어로 hide, hide, hide. Good job! Wow, 이렇게 I 소리가 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1: Hi.
0: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자, 오늘 써니가 단어 가운데 I가 들어가고 끝에 magic E가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났는지 알려줬어요. 어떤 소리가 났죠?
1: I, I, I.
0: Very good. 신기한 I 소리가 났어요.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시계를 보고 시간을 읽을 수 있죠? 시간, 영어로 뭐였죠?
1: Time.
0: That's right. Time.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보는 시계가 있는데요. 숫자가 빠졌어요. 우리 로건이가 숫자를 예쁘게 써줘볼까요? Green, 초록색으로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1: 11, 12.
0: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짠! 자, 그러면은 로건이가 세 번 말해주세요.
1: I, I, time.
0: Good job. 다음 단어는 과일이고요. 레몬이랑 향이 비슷한데요. 조금 더 작고 초록색이에요. 이거는 무슨 과일이게요?
1: Lime.
0: That's right, lime. Okay, now can you say it three times?
1: I, I, lime.
0: Very good. 또 I 소리가 나는 단어는 우리가 공원 가서 신나게 날리는 연. 연 영어로 뭐예요?
1: Kite.
0: That's right. Kite. 자, 그러면 우리 세 번 발음해 줘 볼까요?
1: I, I, kite.
0: 너무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 우리가 공원 가서 신나게 타는 자전거인데요. 자전거 영어로 뭐예요?
1: I, I, bike.
0: Good job! 또 I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숫자 5인데요. Logan, can you count to 5?
1: 1, 2, 3, 4, 5.
0: 네, 숫자 5, 5. 자, 그러면은 우리가 5를 써볼 거예요. 써니가 소리를 낼 테니까 로건이가 찾아주세요. F는 뭘까요?
1: F.
0: That's right. 붙여주세요. 네, 그리고 I가 있었죠? 오, 잘했어요. 자, F까지 됐고요. V 소리가 나는 거.
1: V.
0: 와우, 잘했어요. V. 이제 맨 마지막에 magic 뭐가 들어가죠?
1: E.
0: Yes, E. Where's E?
1: 딴딴딴.
0: 오, 너무 잘했어요. 이제 로건이가 세 번 말해볼까요?
1: I, I, five.
0: Excellent. 아이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건, 우리가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할 때 뭘 하죠?
1: Hide.
0: 네, hide. 숨어요. 자, 숨다. 우리 로건이가 세 번 발음해주세요.
1: I hide.
0: Great job! 와, I 소리가 나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게요.
1: Let's chant. Let's go.
2: Phonics I E. I. I time.
1: I time.
2: I line.
1: I line.
2: I kite.
1: I kite.
2: I bike.
1: I bike.
2: I five.
1: I five.
2: I hide.
1: I hid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I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I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오늘은 예의를 잘 지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29. Don't do that. I can talk about manners.
0: Let's start with warm-up. Oh, look! It's a classroom. 교실 아니네요, 그쵸? 우리 중간에 있는 여자친구가 귀를 막고 있어요. She's covering up her ears. Why?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저거 하품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뭔가 크게 소리를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끄러워서 She has her fingers covering her ears. Her other classmates. 여기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별로 소리를 질러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보이죠? So what would you say when you tell that person to not shout?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 먼저 듣고 와서 영어 표현 알아볼게요.
1: Don't shout.
2: My voice was loud.
1: It was very loud.
2: I will try to be quiet.
0: 대화 잘 들었죠?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쭉 볼게요. Don't shout 라고 했죠. Don't shout. 이 shout가 바로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친구에게 우리가 shout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가까이 있는데 shout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경우도 가까이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don't shout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Don't shout. Don't shout. Good job. 그런데 우리 친구는 내가 크게 얘기했는지도 몰랐나 봐요.

My voice was loud?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일단 여기서 voice가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앞에 V가 나왔네요. 그쵸? 여러분, V 발음 잘할수 있어요?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대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처럼 입술을 진동시켜 봐요. 이렇게. 맞아요. 휴대전화 진동 벨소리 같은 느낌이죠? 고 소리가 바로 V인데 그거를 살짝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voice, voice 이게 V 하는 소리가 살짝 들렸죠? 네, 그렇게 좀 과장되게 연습해 주면 좋아요. 자, my voice니까 나의 목소리죠. 그리고 loud는 소리가 큰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my voice was loud 물음표가 아니라 그냥 점으로 찍으면 제 목소리는 컸습니다. 라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장도 그냥 뒤에 물음표처럼 끝을 올려주면 질문이 돼요. My voice was loud?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My voice was loud? My voice was loud? Good job. It was very loud. 아, 매우 컸어. 라고 또 대답을 해줬네요. 그쵸? Very는 매우, 정말 이렇게 강조를 할때또 쓰는 말입니다. It was loud.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컸어. 이지만 It was very loud. 라고 하면 정말 컸어. 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럼 그런 감정을 실어서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It was very loud. It was very loud. 잘했어요. 자, 이렇게 it was very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정말 어떠어떠했어 라는 말이 돼요.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정말 조용했어. It was very quiet. Quiet가 바로 조용한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조용한 거는 뭐 과거니까 우리는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It was very quiet. It was very quiet. Good job. 아, 정말 이상했어. 이상한, strange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It was very strange. It was very strange. Good job. 와,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 혹은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 있는 물이 정말 뜨거웠다. 이럴 때도 쓸수 있겠죠. It was very hot. Hot가 뜨거운, 뭐 더운이란 뜻이니까요. It was very hot. Good job.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운? Difficult를 쓸수 있겠죠. It was very difficult. It was very difficult. 또, 정말 흥미로웠어요라고 할 때는 It was very interesting. Interesting이 흥미로운, 뭐 재미있는이라는 표현이거든요. It was very interesting. It was very interesting. Good job. 자, 목소리가 정말 컸어. It was very loud라고 했더니 I will try to be quiet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try to 뭐뭐는 뭐뭐를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try 자체로는 그냥 노력하다이지만 try to가 오면 이하에 그 다음에 오는 말은 뭘 위해 노력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자, 뭐라고 나왔어요? be quiet. be quiet는 조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quiet는 조용한인데 be랑 항상 같이 붙어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로 뭐뭐 하다라고 만들 때는 be가 붙어야 되니까 우리는 문장 연습할 때는 I will try to be까지는 그냥 하나를 통으로 외워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어떤 상태일 것을 노력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이도록 할게 어떤 상태일까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 착하도록, 내가 잘 해주도록 노력할게. 나이스 하도록 노력할게. I will try to be nice 라고 하면 되겠죠?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will try to be

0: Nice. I will try to be nice. 제가 인내심을 갖도록 해볼게요. I will try to be patient. Patient가 인내심이 있는이라는 뜻이거든요. I will try to be patient. 제가 용감해지도록 해볼게요. I will try to be brave. 한 번 더. I will try to be brave. I will try to be careful. 조심하도록 노력할게요 라는 뜻이죠. I will try to be careful.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I will try to be good 라고 하면 돼요. I will try to be good. Good job.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Don't shout.
2: My voice was loud?
1: It was very loud.
2: I will try to be quiet.

It's level up time!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봤던 그림 볼까요? Looking at it again. Oh, the girl is having a difficult time. 자, 일단 우리 저기 있는 남학생 뭐 하고 있죠? Shout! 이 단어 기억나죠? 그래서 don't shout! 라고 하면 목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지 마! 소리 지르지 마! 라는 뜻이겠죠? Don't shout! 그런데 shout도 크지만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마! 라고도 할 수 있겠죠? Don't shout so loudly!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Don't shout so loudly! Don't shout so loudly! Good job! 자, 그런데 shout보다 한 단계 더 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scream! 이거는 진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서운 거 봤을 때 아! 하는 거 있죠? 그게 scream입니다. Don't scream!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Don't scream! Good job! 그런데 우리 친구가 shout를 분명히 했는데 자기 목소리가 그렇게 컸는지 몰랐나 봐요. Was I loud?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까는 My voice was loud? 이렇게 물어봤죠? Was I loud? 내가 그렇게 소리가 컸었어? 같은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니까 Sorry까지 얘기를 했죠. 맞아요. Sorry는 중요해요. 자, speak는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oftly는 부드럽게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Please speak softly 라고 하면 제발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줄여서 부드럽게 말하라 라는 뜻이겠죠. Please speak softly. 이렇게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Please speak softly. 한 번 더. Please speak softly. Good job.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 I will try to speak softly. I will try to, 뭐뭐 기억나죠? I will try to speak softly. 내가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해볼게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공장소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면 Don't shout! Don't shout so loudly! 혹은 아! 이렇게 했을 때는 Don't scream!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표현들 잘 기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right, let's start the chant!

Shout! Shout! Don't shout! Don't shout! My voice was loud. My voice was loud. It was very loud. It was very loud. Quiet, quiet. I will try to be quiet. I will try to be quiet. Scream! Scream! Don't scream! Was I loud? Speak softly. Please speak softly. I will try to speak softly.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anners. 예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Yes! Don't shout! 이것만 기억하면 되네요. 자, 이렇게 영어 공부 끝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떠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나요? 자, 쌤이랑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함께 보내볼게요. 자, 영어 수업할 준비가 됐을까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9. What I learn in fourth grade. Thursday, PE class. I can say what I do in PE clas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지금 아이들이 무슨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그쵸. 체육 수업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체육 수업이 영어로 뭔지 알려줄게. 얘들아, 준비됐어요? 바로 영어로 physical education입니다. 근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줄여서 PE라고 딱 말할 수 있어요. PE class. 간단하죠? 자, 그래서 it's PE class time. 아이들이 지금 체육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다양한 활동을 지금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하나씩 살펴볼게요. Okay. 자, 첫 번째는요. 바로 vaulting horse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Vaulting horse. Vaulting horse. 뛰틀이란 단어예요. 자, 이 남자애 보니까 he's waiting for his turn to jump over a vaulting horse. 지금 아이가 자기 뛰틀 자기 차례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좀 긴장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도 어렸을 때 뛤틀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기다리면서 굉장히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vaulting horse. 우리 친구들 한번 발음해 볼게요. 시작! Vaulting horse. 좋습니다. Vaulting horse. 그 다음은요. Oh, jump rope 나왔어요. Jump rope. Jump rope. 바로 줄넘기입니다. 저기 뒤에 있는 여자아이 지금 jumping a rope 하고 있는 거 보여요? The girl.

0: the back is jumping a rope. 줄넘기 하고 있네요. 우리 상은 친구들 줄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 발음 한번 다시 해볼게요. Jump rope. 시작. Jump rope. 그쵸. Jump는 말 그대로 점프하다고, rope는 밧줄입니다. 그래서 jump rope, 줄넘기 기억할게요. Okay. 자, 그 다음은요. Race. Race, 경주, 달리기예요. 저기 뒤에 있는 아이 둘 보이죠? 그쵸? 둘 아이가 지금 열심히 경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y're running a race, 맞죠? 자, 경주 달리기는 영어로 race 해볼까요? Race, rac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Oh, outside, outside. 밖에 또는 야외라는 뜻인데요. 체육 수업이니까 아이들이 지금 밖에서 outside에서 되게 즐거운 activities 즐기고 있죠? They're all enjoying their fun activities outside. 그쵸?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내가 체육 시간에 했던 것들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이번에는 reading 질문 들어보고 오세요.
1: PE class. On Thursday, I have PE class. I jump over the vaulting horse and jump rope. Then we run a race.
0: 잘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첫 번째 question. Question number one. What class do you have? On Thursday. Oh, Thursday는 무슨 요일일까?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는 바로 목요일이죠. 자, 목요일 Thursday에 무슨 수업이 있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쵸? 바로 On Thursday I have class. 무슨 수업? 체육 수업이죠? 체육 수업을 선생님이 간단히 어떻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PE라고 말하기로 했죠? Physical Education을 줄여서 PE clas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I have PE class. Okay. 자, PE는 체육인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이 문장 읽어볼게요. On Thursday, I have PE class. 해보겠습니다. 시작! On Thursday, I have PE class. Good job! 잘했습니다. Question number two. What do you do in PE class? 자, PE class에서 what do you do? 무엇을 하니에요? 뭐 한다 그랬지? 아까 다양한 활동들을 친구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쵸? 자,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I jump over the 였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잘하지 못했다는 그거 뭐였지? 뜀틀이었죠, 그쵸? 자, 뜀틀은 영어로 바로 vaulting horse였어요. vaulting horse. 자, 그래서 I jump over the vaulting horse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나는 vaulting horse, 뜀틀을 jump over, 뛰어넘어요 라는 뜻입니다. jump over 하면은 뭐뭐를 뛰어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vaulting horse, 뜀틀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I jump over the vaulting horse. 시작! I jump over the vaulting horse. 잘했습니다. 이 horse 그 말 이잉 하는 말 맞아요. vaulting horse. Okay. 자, question number three. 자, number three 가기 전에 또 하나 있어요. What do you do in PE class? 또 똑같은 문장이 나왔는데 PE 수업에 또 무엇을 하니 얘들아? 아까 vaulting horse도 있었고 또 무엇을 했었지요? 짜자잔! I also 자, 아까 여자애가 혼자서 열심히 뭘 하고 있었죠? 짜잔! Jump rope, 줄넘기 했지요? 그래서 I also jump rope 또 추가해 볼게요. also는 또한이에요. 그래서 나는 또한 줄넘기도 해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jump rope, 줄넘기도 되고요. 줄넘기 하다 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동사로. 자, 해볼게요. I also jump rope. Your turn. I also jump rope. P가 두 번이라서 푸푸 하느라 바쁩니다. 입이. 시작. jump rope. 시작! Jump rope. 오케이, 잘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question number 3예요. What do you do after jumping rope? Oh, what do you

0: do after jumping rope. 자,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고, jumping rope는 뭐였죠? 그쵸? 줄넘기 하다죠? 그래서 줄넘기를 한 후에는 무엇을 하냐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아까 그림에서 뒤에서 막 열심히 뭘 했죠? 달리기 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Then we run a 경주라는 뜻이 뭐였죠? 경주 또는 달리기라는 뜻이 바로 그쵸? race였죠? Then we run a race. 자, then은 그리고선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리고선 우리는 경주를 해요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race가 뜻이 경주, 달리기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n we run a race. 그리고선 우린 경주를 해요. 시작! Then we run a race. 좋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 읽어볼게요. PE class, 체육 수업. On Thursday, I have PE class. 목요일에 저는 체육 수업이 있어요. I jump over the vaulting horse and jump rope. 자, jump over 하면은 뭐뭐를 뛰어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vaulting horse, 뜀틀을 뛰어넘고요. And 그리고서 jump rope, 줄넘기를 해요. 라고 하면 되겠죠? Then we run a race. Then 그리고서 우리는 경주를 해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읽어보면서 체육 수업이 막 머릿속에 떠올려졌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Time!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그림 있지요? 그 그림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선생님이랑 대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뽀뽀뽀.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무슨 수업이라고요? 체육 수업입니다. 체육 수업은 영어로 PE class. 그쵸? 자, 체육 수업이었는데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중이었어요. 자, 선생님과 아이의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잔! 자, 여자 선생님께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시네요. What class do you have on Thursday? Thursday가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목요일이었죠. 자, 너는 목요일에 무슨 수업이 있니? What class do you have on Thursday? 라고 물어보십니다. 무슨 수업 있다고요? 그쵸? 체육 수업 있죠? I have PE class. 나는 무슨 수업이 있어요? 저는 PE class. 체육 수업이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I have PE class.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저는 체육 수업이 있어요. 시작. I have PE class.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네요. What do you do in PE class? 너는 PE class, 체육 수업에서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in PE class?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또 남자 학생이 I jump over the vaulting horse and skip rope. 오케이. 자, I jump over. Jump over는 몸을 뛰어넘다였고, vaulting horse는 그쵸, 뜀틀이었죠? 그래서 나는 뜀틀을 뛰어넘고요. 그리고 skip rope를 한대요. 선생님이 아까 jump rope는 알려줬는데 skip rope는 처음 들어보죠? 보너스 표현입니다. 사실 jump rope랑 skip rope 둘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두개다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자, skip rope. skip도 이렇게 뛰어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깡총깡총 뛰다. 그래서 나는 뜀틀을 뛰어넘고 그리고 줄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I jump.

0: Jump over the vaulting horse and skip rope. 잘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또 질문하세요. What do you do after that?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나요? 그리고 나서 뭐 해? 그랬더니 남자 학생이 Then we run a race. 자, 그리고서 우리는 경주를 해요. 라고 하죠. Race는 경주, 달리기인 것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자, 즐거운 체육 수업들이 막 머리에 떠올려졌죠?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do in PE class. 나는 내가 체육 수업 PE class에서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즐겁게 영어 공부했길 바라고 내일 또이 시간에 보자. Bye bye, butterfly.
1: Water supply.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3: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2: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3: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Please, take it all. Don't be mad at me.

okay. Dealing with honey creates too many problems.

책 한 권에 15,000원이라니 비싸다 비싸. 너 15,000원 있어? I'm not sure. 다 꺼내볼게. 은우는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뒤져 돈을 꺼냈다. Let's count. 우리는 서점 바닥에 앉아 지폐와 동전을 세기 시작했다. 13,000원, 13,500원, 14,000원. 14,000원? No kidding! Too bad! 너 1,000원 없어? 500원 두 개라도? 없어. 할 수 없지 뭐. Let's come back tomorrow. Okay. 내일 와서 그 꽈배기도 또 먹고. It was delicious. 너 진짜 못 말려. 책을 못 산 건 아쉽지만 우리는 웃으며 서점을 나섰다.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화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결국은 책을 못 샀네요. 은우가 돈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돈을 다 꺼내서 지폐 동전 다 세어봐도 너무 이런 장난 같은 일이죠, 친구들. 14,000원. 책은 얼마? 15,000원. 그래서 못 사고 내일 다시 오자 라고 얘기하면서 나서는 지후랑 은우의 이야기였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드로잉 퀴즈 친구들 정답 찾아봤나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나타내는 문장 뭐라고요? 맞아요. 가격을 물어보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이 정답이었네요. Very good. 그럼 오늘의 일기, 아깝다. 읽기를 도와줄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4개의 단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잘 듣고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count. count.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크. 소리를 시작하고 한 박자 한 단어 count. 두 번째 단어는 bad. bad. 찾기 쉽죠? b 소리를 시작했어요. 여기. 세 번째 단어는 come back. come back. 두 단어로 이루어진 뜻이죠. 여기 두 개의 단어 come back. 마지막 단어는 delicious. delicious. 여기 있네요. 자, 이제는 우리 뜻도 알아볼까요? 맛있는 점심. 맛있는 단어 찾을 수 있나요? 그래요. delicious. delicious가 맛있는이라는 뜻이네요. 여기 지금 친구한테 소리 지르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나쁜 bad. bad. 돈을 세고 있는 손 보여요. 이렇게 물건을 세거나 돈을 세거나 세다 count. count. 마지막, 뭔가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돌아오다, 다시 오다, 되돌아오다. Come back. Come back. Okay. 자, 그러면 오늘의 단어 두 번씩 읽어볼게요. 마지막 단어만 빨간 점이 있어요. 빨간 점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읽는 거예요. 첫 번째, count. count. OU가 OW 소리 나죠? count. 두 번째, bad. bad. 다음 단어는 come back 이네요. come back. come back. 마지막 단어는 li 부분에 강조해서 delicious. delicious. very good. 자, 이제는 우리 일기 속에 있는 문장들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I'm not sure 이에요. I'm not sure. I'm not sure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확신이 없어 잖아요. 다른 말로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라는 말 우리 친구들 I don't know 많이 알고 있죠. 그거만큼이나 많이 쓸 수 있는 게 글쎄 잘 모르겠는데 I'm not sure 쓸 수 있다는 거. 막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히 내가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막 잘 모르겠어요. I'm not sure. 그죠? 이제 돈을 다 꺼내가지고 세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세보자. 뭐뭐 하자. Let's를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엔 동작을 넣을 수 있어요. Let's count. 같이 세보자. 이런 뜻이고요. 이제 돈을 막 세봤는데 책은 15,000원인데 돈을 아무리 다 모아봐도 딱 14,000원.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겠죠. No kidding. 이에요. 약간 탄식 같은 말이에요. Kidding은 농담이잖아요. 그렇죠? 장난하는 거 농담. 그런데 no kidding이니까 뭐예요? 아, 농담하지 마. 말도 안 돼. 아, 못 믿겠어. 이건 상대방에게 하는 말도 될 수 있고 나 스스로 그냥 하는 말도 될 수 있어요. No kidding. 아, 말도 안 돼. 그랬더니 은우가 야, 진짜 안 됐다. 내가 빌려주려고 했는데 too bad. too는 너무라는 뜻이에요. bad는 나쁜인데 이렇게 막 사람이 나쁜 것도 되지만 상황이 안 좋고 나쁜 것도 bad라고 하거든요. too bad. 아, 저런 안 됐다. 아쉽다. 요런 뜻으로 쓰는 말. 어떡해요. 돈 없는데 내일 다시 와야죠. 꼭 사고 싶은 책이니까. Let's come back tomorrow. Let's 하자. Come back. Come은 오다인데요. Back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되돌아, 또 다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come back 하면은 다시 오자. Tomorrow. 언제? 내일. 내일 다시 오자. Let's come back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은우가 okay, 그래 좋아, 알았어 하면서 은우가 좀 내일 다시 서점 오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요?
내일 다시 상가에 와서 그때 먹었던, 이 서점에 오기 전에 먹었던 그 맛있는 꽈배기를 또 먹고 싶어요.

싶은 거죠. It was delicious. 꽈배기도 내일 와서 다시 먹자. It was delicious예요. Delicious는 맛있는, 정말 맛있는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was라고 우리 친구들 잘못본 단어 있지 않아요? It is delicious 하면은 맛있다. 우리 지금 있는 이 음식이 맛있다인데요. 이미 먹은 음식이 그때 맛있었어. 뭐뭐 했었어. 이렇게 과거의 일로 얘기할 때는 it was delicious라고 얘기해요. 아마 친구들 배우지 못한 단어일 수 있어서 선생님이 강조해서 알려줄게요. It was delicious. 맛있었어. 자, 이렇게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네 개만 뽑아서 우리 리듬 살려읽기 연습해봐요. 리듬 살려 읽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I'm not sure. 우리 조금 전에 봤었죠? 잘 모르겠어. 확실치 않아. 확신이 없어. 자, 이 문장은 어디에 강조하면 좋을까요? 두 개만. 그쵸. 일단 확신하는, 확실한 이게 중요하고 sure 중요한데 이 뜻을 완전 반대로 바꿔주는 말이 뭐예요? Not. 그죠? I'm sure. I'm not sure. 반대말이거든요. Not과 sure를 강조를 해줘야 된다. I'm not sure. I'm not sure. 친구들도. I'm not sure. Very good. 두 번째 문장은 No kidding. 말도 안 되잖아요. No kidding. 또 친구한테 말하면 뭐 장난하지 마. 이런 뜻도 될수 있어요. 이건 어디에 강조하면 좋을까요? 따다단. 모두 강조를 해줘요. No kidding. 왜냐면 이건 좀 탄식하는 말이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서 No kidding. 이렇게 둘다 강조해 볼게요. 좋아요. 이건 어때요? Too bad. 너무 안 됐다. 아쉽다. Too bad. 이건 어디에 강조? 지금 눈치챘어요? 맞아요. 이것도 둘다 너무 안 됐어. 뜻을 전달하는 말이라서 둘다 강조해 줄게요. Too bad. 아쉽게 말해야지. Too bad. 마지막 문장은 It was delicious. 이 중에서 강조할 단어 딱 하나 있네요. 알겠죠, 친구들? 뜻을 전달하는 단어. 맞아요. 맛있는. It was delicious. It was delicious. 이렇게 강조해 줄게요. 그럼 우리 리듬 살려서 함께 chant 불러볼까요? Here we go. I'm not sure. No kidding. Too bad. It was delicious. Yay. 짜잔! 오늘의 drawing quiz. 일기에 나왔던 문장들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골라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친구들이 그 문장을 찾아주는 우리만의 게임이죠. 오늘 나왔던 문장 중에서 선생님이 그리고 싶은 건, 오케이. 좋아요. 선생님이 어느 날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책을 막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코너에 책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야. 책이 이렇게 책이 왜 이렇게 원통 같이 생겼어? 이제 좀책 같아요? 펼쳐진 책도 있고 또 책이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책이 많이 쌓여 있는 거야. 이야, 여기 책이 진짜 많이 있다. 그죠? 또 하나 더 그려볼까요? 책을 또 이렇게. 오늘 책 되게 잘 그리는데 오늘 이상하다. 책이 재밌어. 자, 이렇게 책들이 막 있는 거예요. 책들이 모두 몇 권이 있는 거야?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데. 아, 그렇다면 손가락. 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몇 권이 있는지 모두, 자, 이것들을 모두, 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이거 몇 권인지, 자, 오케이, 뭐뭐 하자.
몇 권인지? 자, 이 문장을 우리 친구들이 일기에서 찾아서 여기 써주면 돼요.

친구들 우리 자료실에 가면 선생님이 친구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매일매일 올려주는 거 알고 있죠? 그림 보면서 문장 말하고 써보고 또 문장 다시 한번 써보고 나만의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 그럼 우리 친구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오늘도 잘해줬어요, 친구들. 오늘 일기에는 특별히 뭔가 친구들이 이렇게 감정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통째로 들어있었어요. No kidding 또는 too bad 이런 말은 짧고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말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일기로 만나요. 안녕.

레스토랑 and I'm here at home.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친구한테 아, 그럼 걔 전화해보자. 이걸 영어로 말해볼 거예요. But to do that, we first need to go to our magic box and see what's inside. So let me grab the first card. 첫 번째 카드 뽑아볼게요. So here it is. I'll mix it up. 짠! This is the first card. Very short, four letters long. Let's spell it out. C-A-L-L. Once more, C-A-L-L. And how do we read it? How do we say it? The sound. Let's have a look. 여기에 C가 있죠? C는 키역 소리가 나요. And L이니까 혀끝이 입천장에 닿습니다. Call, call, 리을 발음이에요. Call, call, call, call. 이 단어가 미국식으로는 call인데 영국식으로는 call, call이 됩니다. Both are correct. 둘 다 맞는 발음이에요. 옳은 발음. I'll put call back in the box and let me grab the second one. Here it is. Ta-da! Okay, let's read it out, the spelling. G-O-O-D. I-D-E-A. Once more. G-O-O-D-I-D-E-A. And the sounds, 소리들. G, G, G. O가 두 개 있으니까 우, 우 이런 소리 나고 D, 디귿 소리 나죠? D, D, G, D. 그래서 합치면 good, good, good 이런 소리 나고 뒤에 있는 거 볼게요. I, D 또 나왔어요. D, E, A 길게 E야, E야 이렇게 됩니다.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Your turn. Good idea. Good idea. I'll put good idea back in the box as well.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two cards. And this is the first card, C-A-L-L, call. Call. Call은 전화하다 라는 뜻이에요. Call. Call. Now call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Fall, tall, and ball. Fall, 넘어지다, 쓰러지다. Fall, tall은 키가 큰 이란 뜻이죠. Tall, 그리고 ball, 공, ball. 아까 제가 이거 call 발음 영국식으로 하면 call이 된다고 그랬죠. 다른 단어들도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하면 call, fall, tall, ball인데 영국식으로 하면 call, fall, tall, and ball 이렇게 됩니다. But regardless, 어느 발음을 사용하건 다 they all rhyme. 그렇죠? 소리가 비슷하게 끝나요. All. Alright, so let's read the words out once more. Call, fall, tall, and ball. Once more, call, fall, tall and ball. Call, 전화하다. Let's sing it. Call, 전화하다. Call, 전화하다. Call, 전화하다. Call, sounds like fall. Call, sounds like tall. Call, sounds like ball. Fall, tall, ball and call. Call, 전화하다. 이번에는 영국식 발음으로 해볼까요? Let's do it one more time. Call 전화하다, call 전화하다, call 전화하다. Call sounds like fall. Call sounds like tall. Call sounds like ball. Fall, tall, ball and call. Call 전화하다.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second card. This was the second card. Good
idea. Good idea.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이에요. Good, 좋은 이란 뜻이고 idea는 한국어로도 우리가 외래어로 idea라고 하는 게 영어로 idea. idea.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네, 좋은 생각이네, 좋은 의견이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Good idea. Good idea. 친구가 어떤 좋은 제안을 했을 때 good idea 라고 하면 돼요. Now, good idea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including Korea, Maria, and Sophia. Korea, 우리나라 이름이죠. 한국, Korea. And the second one, Maria, 사람 이름이에요. 마리아 라고 적히는 게 Maria. And finally, Sophia, 소피아. 이건데 둘 다 Maria, Sophia 둘 다 여자 이름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So let's read the words out. Good idea, Korea, Maria, and Sophia. Once more, good idea, Korea, Maria, Sophia. All right, let's sing. Good idea, 좋은 생각.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sounds like Korea. Good idea sounds like Maria. Good idea sounds like Sophia. Korea, Maria, Sophia. Good idea. Good idea. 좋은 생각. Let's do it one more time.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sounds like Korea. Good idea sounds like Maria. Good idea sounds like Sophia. Korea, Maria, Sophia, good idea.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이! 자,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말을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어? 뭐야? 내 바로 뒤에 있는 거 맞아? 없는데? 내 바로 뒤에 있다고?
0: 그건 네 바로 뒤에 있다고!
1: 자, 여러분, 무언가가 이렇게, 이렇게 뒤에 있을 때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뒤에 있다? 아, 이거 참 알면 좋은 표현일 것 같은데 말이죠?
0: 자, 우리 잠시 후면 알게 될 겁니다. 먼저
2: 단어부터 만나볼까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0: 자, 우리 즐겁게 첫 번째 단어부터 불러봐요. 첫 번째 단어, 쭝! Okay. The very first word is pine tree. Pine tree 라고 하네요. 여러분, 일단 tree 알고 있어요, 그쵸? 나무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종류의 나무일까? 여기 이 사진을 보세요. 와, 지금 좀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동네에 이런 나무 제법 많이 있을 겁니다. 1년 사계절 내내 이러한 푸른 잎을 유지하는 바로 소나무. 그래요. 정말 멋지잖아요. 소나무를 영어로 pine tree라고 합니다. 크게 크게 말해볼게요. Pine tree.
3: Pine tree.
0: Pine tree. Very good. And next. Behind. Behind. 나왔다, 나왔어.
1: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지금 이 여성분의 어디? 어디? 바로 뒤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쵸? 뭐뭐. 뒤에라고 할 때 behind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아주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0: Behind. Behind. Behind. Behind. Very good. And next. Okay. Berry. Berry.

0: 보니까 요거는 shovel. 우리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던 삽 shovel이 되겠습니다. shovel 가지고 땅을 파서, 파서, 파서 그 안에 무언가를 쑥 bury 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자, 여러분, bury 하면 이렇게 뭔가를 묻다. 주로 땅 같은 데다 묻겠죠? 그것이 bury예요. 아, 오케이. 따라서 말해봐요. bury, bury, bury, bury. Very good. And next. 오늘의 마지막 단어. 깍! 좋아! 여러분, 아마 사진 보는 순간 저도 원해요! 이런 거 같은데, 이거 뭐예요? 와, 이거, 영화에서 많이 봤고, 그리고 동화책 같은 것을 읽을 때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물, 그래요. 여러분, 보물 다들 좋아하시죠? 자, 우리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Treasure, treasure, treasure, treasure. Very good. 자, 이렇게 어휘들을 착착착착 살펴봤습니다. 이제 준비가 많이 되었어요. 영어의 반할 준비. 어, where's the big pine tree?
1: Oh, it's right behind you. Turn around.
0: Oh, it's here. Tom buried some treasures here. 진짜? 탐이 어떤 보물을 숨겨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우리 그 궁금증을 일단 쓱쓱 누르고 어떤 대화 내용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들 뭐라고 했니? 띵! 먼저요, A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막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거죠.
2: 어이, where's the big pine tree?
0: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휘 시간에 배웠던 파인 트리 있네요. 소나무잖아요. 자,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어떤 소나무? Big pine tree 하니까 큰 소나무라는 말이죠. 아유, 그큰 소나무 where 어딨지?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 무언가 큰 소나무가 있다라는 얘기는 듣고 왔나 보죠? 우리 이 문장 따라서 말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어. 큰 소나무가 어디냐? Where's the big pine tree? Where's the big pine tree? Where's the big pine tree? Where's the big pine tree?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B 친구가 대답을 해줄 것 같은데요. 따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야야야야, 그거 네 바로 뒤에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It's right behind you. 라고요. 잠깐만. 우리 behind. 뭐뭐? 뒤에. 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왔네요. Behind you 하니까 너의 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는 right은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요? Right there. Right here. 이런 식으로 right 하면 바로라는 말입니다. 즉, 바로 네 뒤에 있잖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와, 이렇게 똑 바로 있는 것을 못 봤나 봐요. 그렇죠. 자, 뒤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려면 turn around. 이렇게 돌아야겠죠? turn around. 돌아봐.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에게 뒤에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말해볼게요.
1: Yeah. It's right behind you. Turn around.
2: It's right behind you. Turn around.
1: It's right behind you. Turn around.
0: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behind잖아요. 네 바로 뒤에 있어. 이게 바로 오늘의 미션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behind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 볼게요.
2: How about this one?
0: 여기 예쁜 커튼이 있네. 요 뒤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 궁금. Oh, what's

0: behind the curtain. 커튼 뒤에는 뭐가 있나요? 라는 말입니다. 크게 크게 말해봐요. 응? What's behind the curtain? What's behind the curtain?
1: What's behind the curtain?
0: What's behind the curtain?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조심해! 네 뒤에 누군가 있어! 라고 합니다.
1: There's someone behind you, right? Someone,
0: 누군가 라는 말이죠.
1: Behind you,
0: 너의 뒤에 누군가 있어. 자, 친구한테 알려주세요.
1: There's someone behind you.
0: There's someone behind you. 조심해. There's someone behind you. There's someone behind you. 친구들 잘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1: 아우, 그렇구나. 그는 내 뒤에 서 있었습니다. He was standing behind me.
0: He was standing behind me.
1: He was standing behind me.
0: He was standing behind me.
1: Very good. 잘했어요. 자, 이렇게 behind 하면 뭐뭐?
0: 뒤에, 뒤에 라고 하는 거 잊지 않겠죠? 좋아요. 자, 그 큰 소나무가 어딨냐? 라고 했더니 네 바로 뒤에 있다. 라고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왜 그렇게 큰 소나무를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1: Oh, it's here.
0: 어, 진짜 여기 있네. 내 바로 뒤에 있었네. 그러면서
1: Tommy요, there is some treasures here.
0: 이라고 하죠. 자, buried 해서 우리 배웠던 bury 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에요. 즉, 묻었다. 묻어놨다 라는 거죠. 뭘 묻어놨을까?
1: Right here. Some treasures.
0: 보물을 묻어놨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땅을 파보는 건가요? 나무 밑에 그 땅을 파보는 건가요? 자, 우리 요 말도 따라해 볼게요.
1: Oh, it's here. Tom buried some treasures here. It's here. Tom buried some treasures here.
0: Oh, it's here. Tom buried some treasures here. Yay! 친구들 정말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해보는 시간. 여러분이 영어로 말해보세요. 큰 소나무가 어딨지?
1: Speak. Where's the big pine tree?
2: 그거 네 바로 뒤에 있잖아. 뒤돌아봐.
1: Speak.
0: It's right behind you. Turn around. 오, 여기 있네. 탐이 여기에다가 보물을 숨겨놨대. 보물을 묻어놨대.
1: Speak.
0: Oh, it's here. Tom buried some treasures here. 오, 붐.
3: 자,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친구들 세 가지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잘 풀어보세요.
1: Okay, first question.
0: 그건 네 바로 뒤에 있어! 라고 합니다. 과연 빈칸은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1: 3, 2, 1, 띵! Okay, time's up. The answer is...
0: 자, 뭐뭐 뒤에라고 하는...
1: Behind.
3: 그렇죠. 친구들 말해보세요.
1: It's right behind you.
0: It's right behind you.
1: It's right behind you.
0: It's right behind you.
1: Very good. And second question.
0: 커튼 뒤에는 뭐가 있나요? 빈칸이 조금 길어요,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1: 자, what's?
0: 그 다음에 커튼 뒤라는 말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1: 3, 2, 1. Okay, time's up. And the answer is curtain.
0: Yay! Woo!
1: Behind the curtain. That's right.
3: 우리 문장 말해볼게요.
1: What's behind the curtain?
0: What's behind the curtain?
1: What's behind the curtain?
0: What's behind the curtain?
1: Very good. Now let's move on.
0: Woo-hoo. 마지막 문제. 과연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보물이 보이는

Okay, time's up. The answer is treasure. Very good. 네, 자, 친구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야, 그건 네 바로 뒤에 있어 라고 하는 미션 문장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It's right behind you. 그래요. Behind. 뭐뭐? 뒤에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커튼 뒤에는 뭐가 있나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문제 아주 잘 풀어줘서 샤이니는 덕분에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Thank you so much. 연습 많이 많이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 클리어, 그게 뭔지는 배웠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들 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나나요? 사실 낫의 위치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했었는데 이 친구들의 축약형도 기억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면서 우리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문제 주시죠.

기억이 날듯말듯 하면서도 첫 번째 문제 봤을 땐 헷갈리네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봤을 땐 아! 근데 세 번째 문제가 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좀 구성이 돼 있죠? 자, 오늘 학교 시험 출제 유형 포인트는요. 바로 요겁니다. 낫의 위치와 축약형 두 가지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낫의 위치와 축약형 둘 다를 잡으려면 요두 단어만 외우고 있으면 되겠죠? 낫의 위치는 언제나 그렇듯 비동사 뒤입니다. 우리 비동사 현재형 배웠을 때도 이미 낫의 위치가 비동사 뒤다라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쭉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지겨울 때까지 나올 거예요. 낫의 위치는 언제나 비동사 뒤고요. 일반 동사 앞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적용되는 규칙이니까 언제나 나올 때마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원리를 한번 파악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낫의 위치는 비동사 뒤고 그렇기 때문에 축약형은 was not 붙여서 wasn't, were not 붙여서 weren't. 요렇게 쓰게 됩니다. 자, 요두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면서요. 바로 첫 번째 문제 풀어보지요. 자, 그것은 적당한 때가 아니었다. 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낫의 위치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wasn't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더 쉽게 풀수 있었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not was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서입니다. 알겠죠? Right time 이라는 게 적당한 때라고 선생님이 번역을 해드렸는데요. Right가, 선생님, 이거 오른쪽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Right가 오른쪽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아요? Wow, that's right. 그게

0: 와우, 그것은 오른쪽이야. 이 뜻은 아니잖아요. 와, 그거 맞아. 이 뜻이니까 그때 right는 올바른, 바른이라는 뜻입니다. 이거에 파생된 뜻으로 적당한이라는 뜻도 right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ight time이라는 게 적당한 때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 한번 짚어보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들은 서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인데요. 요거는 주어를 잘 보고 비동사의 부정을 지금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주어가 they입니다. They. 그러면 뒤에 was일까요? were일까요? They were. 이게 일단 맞겠고, 그렇기 때문에 weren't를 고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each other가 서로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한번더 짚고 가지요. was not을 줄여서 wasn't가 되는데, 선생님이 요거 외우는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was not을 붙여요. 그 다음에 o 대신, not에 있는 o 대신에 위에 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그러면 wasn't란 단어가 돼요. weren't도 똑같습니다. were not을 붙여요. 그 다음에 저 not 자리에 있는 o 대신에 위에 점 하나를 찍어요. 그러면 weren't가 됩니다. 이렇게 외우기 쉬운 축약형이 있을 수가. 이렇게 적용해서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요 문제 조금 까다롭죠, 사실? 한글 해석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녀는 그를 위한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자, 한글 해석은 어려울 수 있지만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주어만 잘 보면 돼요. She라는 주어에 맞는 형태는 was가 맞겠죠. 그러니까 wasn't를 쓰시면 되겠고요. The one for him을 the one은 그한 사람, for him, 그를 위한 그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를 위한 그딱 그만을 위한 딱그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적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grammar였고요. listening point 넘어가도록 하죠.
1: Listening point one. It wasn't the right time. It wasn't the right time. Listening point two. They weren't pleased with each other. They weren't pleased with each other. Listening point three. She wasn't the one for him. She wasn't the one for him.
0: 자, 이번에도요, 주어, 비동사, 그리고 보어, 이렇게 의미 단위로 듣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t wasn't the right time. It wasn't the right time. It wasn't the right time. 그것은 적당한 때가 아니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It wasn't the right time. It wasn't the right time.
0: They weren't. They weren't. 발음 잘 들어야겠죠? Weren't pleased with each other. Pleased with each other. They weren't pleased with each other. 그들은 서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두번 듣겠습니다.
1: They weren't pleased with each other. They weren't pleased with each other.
0: She wasn't the one for him. She wasn't the one for him. She wasn't the one for him. 그녀는 그를 위한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She wasn't the one for him. She wasn't the one for him.
0: Speaking point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죠. 그것은 적당한 때가 아니었다. 인데요. 자, 우선은 wasn't. 요거 발음 연습부터 해보죠. wasn't. 따라해보세요. 뭐 아니었답니다. wasn't. 그냥 wasn't가 아니고 입을 모아서 시작.

기억해 주세요. wasn't. 아니었다. wasn't. 그것은 아니었다. It wasn't. 그것은 아니었다. It wasn't. 적당한 때, the right time. 자, right time 뒤에 t 두번 붙으니까 한 번만 해요. The right time. 그것은 적당한 때가 아니었다. It wasn't the right time. It wasn't the right time. Very good. 자, 이 wasn't를 묵음으로 그냥 wasn't the right time 이렇게 원어민들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묵음 버전도 한번 해보죠. 그것은 적당한 때가 아니었다. It wasn't the right time. 조금 더 어렵긴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들은 서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인데요. They weren't. 그들은 하지 않았다. They weren't. Weren't. 그냥 want 아니고 weren't. 혀가 안쪽으로 굴러갑니다. They weren't. 그들은 하지 않았다. They weren't. 자, 그들은 서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They weren't pleased with each other. Pleased with each other. 보니까 뒤에 pleased with each other. 이거 좀 어렵네요. Pleased with. Pleased with. 요게 마음에 들어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해볼게요. Pleased with. Pleased with. 좋아요. 다시 full sentence. 그들은 서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They weren't pleased with each other. Pleased with each other. Very good.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녀는 그를 위한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었다인데요. 그녀는 아니었다. She wasn't. Wasn't. 그녀는 아니었다. She wasn't. 한번 더. 그녀는 아니었다. She wasn't. 그를 위한 바로 그 사람. The one for him. 한번 더. The one for him. 자, full sentence. She wasn't the one for him. She wasn't the one for him. 한번 더요. She wasn't the one for him. She wasn't the one for him. Very good.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전체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석해 드릴게요.
1: This wasn't the first time. This happened last year as well. We weren't shocked, but we weren't ready. It wasn't that scary this time. Can you guess what happened?
0: 마지막에 질문으로 끝났네. Can you guess what happened? 자, 무슨 내용인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어부터 보면요. Shocked. 요거부터. Shocking 하면은 충격적이야. 막 이런 뜻이잖아요. Shocked는 내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따라 읽어보죠. Shocked. 좋습니다. 자, 부정, 과거, 비정.

0: 동사 과거 부정 잘 보자고요. This wasn't. 이것은 아니었다. The first time. 처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This happened. 이것은 happened. 옛날에 리딩에서 봤던 동사인데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This happened. 이것은 일어났다. Last year. 작년에. As well. 또한.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게 뭔진 모르겠어요. This가 뭔진 모르겠는데 처음은 아니고 작년에도 또한 일어났었대요. We weren't shocked. 우리는 충격을 받지는 않았대요. But, 그러나, we weren't ready.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 충격을 받은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한 준비는 안 되어 있었던 상황. This가 뭔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자, 다음입니다. It wasn't. 이것은 아니었다. That's scary. 하면 저 that은 그렇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다. This time. 이번에. 이번에는 뭐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어. Can you guess? 당신은 추측할 수 있나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하면서 물음표로 지금 질문이 끝났습니다. 과연 이 is은 무엇인가? 과연 이 this는 무엇인가?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체 질문 다시 들어볼게요.
1: This wasn't the first time. This happened last year as well. We weren't shocked, but we weren't ready. It wasn't that scary this time. Can you guess what happened?
0: Right입니다. 자, 오늘도 총세 문장 영작을 할 거고요. 주어, 동사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보어나 목적어를 쓰는 게 핵심입니다. 자, 먼저 주어 동사를 찾고, 오늘의 동사 포인트가 있죠?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자, 일단은 was, were 이었고, 그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was not, were not 이었고요. 줄이면 wasn't, weren't 였습니다. 요걸 잘 기억을 해보면서 한번 영작을 해보자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주어가 그건이죠. 그것은. 동사는 아니었다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다가 지금 원래 동사고, 이다에다 not을 붙여서 지금 아니다가 된 상황인데, 이다는 비동사죠. 아니다는 비동사 not이니까, 뭐, is not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었다니까, is not이 아니라, was not 되겠죠. 주어랑 붙이면, it was not 사실? true. 이렇게 쓰면 되는데, it was not true. 그거를 축약시켜서 it wasn't true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들은 피곤하지 않았다인데요. 주어는 그들은, 동사는 않았다. 자, 그럼 일단 주어 they. 자, 동사는 않았다입니다. 않았다인데, 자, 일단 뭐뭐가 아니다. 이다 아니다니까. is not 그리고 were not 같은 거겠죠? is not, were not. 오케이. okay. they were not. 그다음에 피곤? tired 되니까 they were not tired. they weren't tired.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녀는 키가 크지 않았다인데요. 자, 그녀는 이 주어. 않았다가 마찬가지로 동사. she was not tall. 그 줄이면 she wasn't tal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비동사 과거 부정 너무너무 잘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저 이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안녕!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캐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투부정사 관련된 주요 구문들 출제 포인트로 짚어볼 테니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 전에 오늘의 듣기 문제 풀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알맞은 응답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알맞은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이므로 남자 목소리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선택지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It starts at 8 o'clock. 그러면 8시에 시작해 라고 뭔가 시간 정보를 주고 있고요. 2번은 It costs $30 a month. 그래서 한 달에 30달러의 비용이 든다 라고 하는 돈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있네요. 3번은 We usually meet three times a week.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세 번을 만나 라고 몇 번을 만나는지 횟수와 관련된 대답이고, 4번은 We play at the sports center. 우리는 스포츠 센터에서 뭐 경기를 해. 장소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 5번은 There are six people in my class. 우리 반에는 6명의 사람들이 있어. 뭐 우리 수업에는 6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인원수에 관련된 각기 다른 정보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남자가 어떠한 정보를 원할지 여러분 귀 기울여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er.
1: Mark, do you want to go for lunch?
2: Sorry, but I'm going to skip lunch today. I've gained too much weight recently.
1: You know skipping meals is bad for your health, right?
2: Yes, but it's so hard to exercise regularly.
1: It's easier if you do it with friends. How about joining my tennis class?
2: Okay. How often do you play?
1: We usually meet three times a week.
0: 자,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 잘 골라보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 Mark, do you want to go for lunch?
0: 자, do you want to go for lunch? 그랬습니다. 빈칸은 go for lunch.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갈래? 그랬더니
2: Sorry, but I'm going to skip lunch today.
0: Sorry, but I'm going to skip lunch today. 들으셨죠? I'm going to skip 그랬습니다. 우리 skip lunch 그러면 점심 식사를 거르다, skip해서 건너뛰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점심을 좀 걸러야 할것 같아 그랬어요.
2: I've gained too much weight recently.
0: I've

0: I've gained too much weight recently. 이렇게 들렸는데, 자, 첫 번째 빈칸은 gained 인데요. 드가 살짝 안 들렸고, 얻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ve gained. 근데 뭘 얻었을까? Too much weight. 너무 많은 몸무게를 얻었다는 건 즉, 살이 너무 많이 쪘다 라는 해석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부사가 recently 이렇게 들렸는데, 우리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네, 중간에 있는 t 발음 있잖아. 얘가 앞에 있는 n과 뒤에 있는 l 사이에 들어가면서 recently 이런 식으로 없었던 것처럼 귀에 들리진 않았어요. 그쵸? 자, 요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1: I've gained too much weight recently.
0: 그쵸? Recently 이렇게 들렸어요. 최근에 라는 뜻입니다. 나 너무 최근에 살이 많이 쪘거든.
2: You know skipping meals is bad for your health, right?
0: You know skipping meals is bad for your health, right? 그랬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 빈칸은 skipping meals 였어요. 그래서 아까 skip이 건너뛰다, 거르다 라는 뜻이었는데 ing 형태 붙여서 거르는 것은 식사를 거르는 것은 is ba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좋지 않잖아. 알지 너도? 그랬더니
1: Yes, but it's so hard to exercise regularly.
0: 자,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는 어떤 거죠? Regularly 이렇게 들렸는데요. 이렇게 쓰면 되고 규칙적으로 라는 부사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it's so hard. 너무 어려워. To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2: It's easier if you do it with friends.
0: It's easier. Easy의 비교급 형태죠. 더 쉬울 거야. If you do it with friends.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더 쉽단다.
2: How about joining my tennis class?
0: How about joining my tennis class?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어때? Joining. 함께 하는 게 어때? 우리 테니스 클럽에, 테니스 수업에 함께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남자가
1: Okay. How often do you play?
0: 자, how often do you play? 라고 들으셨나요? 우리 쓸 때는 how often, 트 발음 잘 안 들리고요. How often 하면 얼마나 자주란 뜻입니다. 너희 얼마나 자주 경기를 하는데, 테니스 얼마나 자주 치는데?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빈도수, 횟수를 묻는 질문이 되겠죠. 자, 우리 정답도 빈도수와 횟수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택지 3번에 We usually meet 3 times a week. 그러면 우리 일주일에 세 번을 보통 만난다 라고 해서 how often과 아주 잘 어울리는 정답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응답 우리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We usually meet 3 times a week.
0: We usually meet 3 times a week.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투부정사의 마지막 출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복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앞에 super이 붙는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super 그러면 여러분들 뭐 슈퍼맨도 떠오를 것 같은데요. 이 super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위에란 뜻과 또 무언가를 초월해서 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의 위에 또는 무언가를 초월해서 기억해 주시고 자, 첫 번째 단어는 superior 한 번 더 superior 얘가 앞에 super를 뭐뭐 위에라는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OR로 끝나는 단어는 비교급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보통은 비교급 하면 영어에서 ER을 붙이잖아. 근데 어떤 라틴 계열에서 넘어온 단어들은 그냥 스펠링 자체가 OR로 끝나면서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비교를 가지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uperior인데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뭐뭐보다 더 위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uperior, 뭐뭐보다 더 위니까 뭐뭐보다 우세한, 우등한, 더 나은 이란 의미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요거와 반대말이 또 시험에 좀 자주 나와서 반대말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반대말은 바로 inferior, 얘는 뭐뭐보다 열등한 이란 뜻이 되고요. 참고로 얘네들은 전치사 to와 짝꿍이 돼요. 그래서 superior to 그러면 뭐뭐보다 더 우등한 또는 inferior to 뭐뭐보다 열등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는 superficial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의 spur도 위에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fissure 할 때 중간에 있는 이 fig 있잖아. 이 단어가 face를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면이란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al로 끝나는 단어가 형용사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uperficial 그러면 품사는 형용사가 되면서 말 그대로 위에 표면, 표면상에 즉 표면의 외관상에 또는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뭐 피상적인 이런 뜻이 되는 거야. superficial, 피상적인, 표면의 외관상에 이런 의미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supervise입니다. 역시나 spur이 위에란 뜻이고요. 이때 vise는 look, 보다란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서 뭔가를 내려다보는 느낌. 이런 느낌은 뭐야?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무언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supervise, 위에서 내려다보다. 즉, 감독하다, 관리하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spur의 좀 변형된 형태예요. 그냥 sir인데요. 얘도 이렇게 p 사라지고 sir 이런 변형된 형태도 뭐뭐 위에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rface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위에 그리고 face는 얼굴 또는 표면이란 뜻이죠. 그래서 얼굴의 윗면 이런 느낌으로 surface 그러면 표면 또는 외관이란 의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음은 surface 이렇게 발음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출제 포인트 한번 짚어가보죠. 자, 시험에 또 정말 많이 나오는 단골 문제들인데요. 우리 투보정사 배우게 되면 꼭 배우는 구문 중에 하나가 바로 투투용법과 그리고 enough to 그리고 in order to 구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나 문제 통해서 한번 정답을 골라볼 텐데 두 문장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짝지어진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른 걸 한번 골라볼게요. 1번 The tea was so hot that I couldn't drink it. 그 다음에 The tea was too hot for me to drink. 2번 Liz is too young to stay home alone. 그 다음 문장엔 Liz is so young that she can't stay home alone. I work out every day in order to stay healthy. 또 다른 문장은 I work out every day in order that I can stay healthy. 4번 Jason woke up so early that he could be there on time. 또 다른 문장은 Jason woke up early so that he could be there on time. 뭔가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의미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I am sleepy so I can't study. 또 다른 문장은 I am too sleepy to stu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투투용법과 enough to 그리고 in order to가 어떤 뜻이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문제의 정답을 한번 골라보죠.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투보정사 앞에 이렇게 to를 붙여서 가운데는 형용사와 부사를 넣는 투투 구문인데요. 어디서 많이 봤지 얘들아? 바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투투를 소댓으로 바꾸는 문제가 시험의 단골인데요. 얘를 소댓으로 바꿀 때는 so that 그리고 주어 그리고 뒤에 동사 자리에 can't나 조동사 couldn't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할 수 없다라고 두 개가 의미가 같아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so that에 대해서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지금처럼 주어와 동사의 구조 그리고 동사 자리에 can't 또는 만약에 동사가 문장의 시제 자체가 과거였다면 couldn't로 시제 일치시키는 것까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enough to 구문 한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압투 구문은 첫 번째 중요한 점이 형용사와 부사가 인압투 앞에 붙는 거예요. 뒤에 붙으면 안 되고 바로 인압 앞에 형용사 또는 부사의 품사가 붙게 됩니다. 해석은 투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다시 뭐 투하기에 충분히 형용사한 또는 부사하게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자, 얘는 뜻 자체가 긍정이기 때문에 so that으로 바꿀 때 can't나 couldn't 부정이 아니라 그대로 can이나 could 긍정의 조동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뜻 자체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자, 요거랑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so as to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so that이나 in order that으로 바꿔서 이때 that들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구조로 바꿀 수 있다. 이때 동사 자리에도 can이나 또는 could와 같은 조동사를 써줄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so that이 떨어져 있을 때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해석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so that이 떨어져 있을 때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됐다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니까 그두 개의 차이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 예문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She was smart enough to solve the problem. 해석엔 그녀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히 똑똑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걸 so that으로 바꾼다면, She was so smart that she 다시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니까 can이 아니라 could. 뒤에는 똑같이 solve the problem. 그녀는 너무 똑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1번 문제. The tea was so hot that I couldn't drink it. 하면 해석이 그 차는 너무 뜨거워서 내가 마실 수가 없었다란 뜻이고요. 이 so that couldn't 구문을 to로 바꿨을 수 있었어요. 그쵸? The tea was too hot. 그리고 to 앞에 의미상의 주어로 for 플러스 목적격을 넣어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the tea was so too hot for me to drink 라고 써도 그 티가 너무 뜨거워서 내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Liz is too young to stay home alone. 자, 이번엔 거꾸로 to 용법을 so that으로 바꾸는 문장이었는데요. 자, 요렇게 so that 사이에 형용사까지 똑같이 넣어주고, 대절 뒤에 주어,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니까 can't, 그리고 동사 원형 잘 써줬죠. Liz는 너무 어려서 집에 혼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개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I work out every day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었죠? 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합니다. 란 뜻이고요. 자, 밑에 이 in order to를 in order that으로 바꿨는데, 대절엔 주어 동사가 필요하니까 I 주어, 그 다음에 다시 조동사 can stay healthy 라고 써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합니다. 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문장이 되죠. 자, 4번은 Jason woke up so early that he could be there on time. 자, 떨어져 있는 so that은 어떤 뜻이었니?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Jason은 너무 빨리 일어나서 거기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다시. 제이슨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제 시간에 도착을 할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은 제이슨 woke up early. 그리고 so that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라고? 이건 뭐뭐 하기 위해서였잖아. He could be there on time. 그러면 그가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위에는 일찍 일어나서 도착을 한 거고, 밑에는 일찍 도착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가 같지 않지. 그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I am sleepy, so I can't study. 나는 졸려서, 콤마 쏘는 그래서거든.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라는 문장이고요.
자, 밑에는 I am too sleepy to study. 투투용법도 마찬가지.

너무 머무해서 머무하지 못하다죠? 나는 너무 졸려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두 개가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문제에 정말 중요한 구문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to와 so that, 그리고 enough to 구문, 각각을 같은 의미로 바꾸는 문제였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문제 꼭 복습해 주시고요.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거미죠, 거미. 그래서 거미 줄도 보이고 다양한 종류의 거미가 있네요. 자, 오늘은 바로 스파이더에 대해서 다뤄 볼 겁니다. 자, 영어로 스펠링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스파이더, 우리말로는 거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Round는 둥근이라는 뜻이 있죠. Hairy. 자, 우리가 얘들아, 헤어가 뭐죠? 헤어. 그렇죠. 헤어는 우리가 주로 이런 머리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 hair라고 하면요, 뭐 전반적인 털을 hair라고도 합니다. 자, 그 명사에 y가 붙어서, 명사에 y가 붙으면, 혹은 ly가 붙게 되면요, 뭐뭐하게가 아니라 형용사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선 지금 털이 많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발음은 hairy로 되고요. 뜻은 털이 많은. place는 장소라는 명사의 뜻도 있고요. insect는 곤충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단어 quite는 꽤 혹은 상당히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자,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 스파이더를 떠올리면서 방금 다루었던 단어들이 어떤 흐름에서 쓰이는지 리스닝 클리어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A spider is a type of animal. All spiders have 8 legs and round bodies. They look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Some have hairy bodies and some have long legs. Spiders also live in many places. Some like to live in hot places. Some like to live in cold places. Some have homes in the ground. Others have homes in the water. Spiders like to eat insects and sometimes small birds too. So they are quite different from insects. After all, they are not insects.
0: Running clear 시간입니다. A spider로 시작을 하죠. 거미는 is a type of animal. Did you guys know that a spider is a type of animal? Because I didn't know that. I had no idea. 선생님은 실은 당연히 거미가 곤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곤충이 아니라 동물의 일종이래요. 뭐가요? 거미가요. All spiders have 8 legs. 자, 총 8개의 다리들을 가지고 있고요. And round bodies. 자, 몸을 보면 이렇게 뭔가 둥근 쉐입의, 둥근 모양의 이런 몸체를 가지고 있답니다. They look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계속해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spiders이죠. 그래서 거미들은

0: 다르게 생겼어요. From each other라고 하면 서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서로 뭐 어떻게 생겼다? 매우 다르게 생겼대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illustration을 이런 그림을 찾아가지고 온 이유가 자, 거미를 선생님이 검색을 했더니요. 정말 실물 사진이 나오는데 너무 약간 무서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일부러 만화처럼 나와 있는 삽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매우 다양한 종류의 거미가 있다라고 해요. 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They look very different. 다르게 생겼대요. Some have hairy bodies. 어떤 것들은 털이 많은 몸을 가지고 있고요. And some have long legs. 그리고 어떤 거미들은 매우 긴 다리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Spiders also live in many places. 그리고 거미들은 또한 다른, 여기서 many가 많은이란 뜻이겠죠? 많은 장소들에서 살아요. Some like to live in hot places. 자, 어떤 거미들은요, 더운 장소에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Some like to live in hot places. 앞문장 그대로 이어서 가고 있죠? 자, 어떤 것은 따뜻한 이런 장소에 사는 걸 좋아하고요. Some like to live in cold places. 어떤 것은 차가운 장소에서 사는 걸 좋아해요. Some have a home in the ground. 자, 어떤 것들은 땅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Others have homes in the water. 자, 어떤 거미들은요, 물속에 자기 집이 있대요. 자, 지금 서식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뒤이어서 볼게요. Spiders like to eat insects and sometimes small birds too. 자, 여기서 insect는 곤충이라는 뜻이니까, 거미들은요, 곤충들을 먹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때때로는 작은 새들도 먹는데요. So they are quite different from insects. 그래서 뭐 한다? 아, 이러한 거미들은 곤충들과는 꽤 달라요. After all, they are not insects.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이러한 거미들은 곤충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곤충이라고 얘들을 하면요, 뭔가 small birds 이런 작은 새들을 먹기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미는 곤충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좀 구체적인 내용은 쌤 뒤에 Into the World에서 또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True or False로 문제 확인합니다. 1번, All spiders look the same. 모든 거미들은요, 똑같이 생겼어요. Is it true or false? 그렇죠. 정답은 false입니다. 자, 어떠한 것은요, 털이 많고요. 어떤 것 다리가 너무 길고요. 어떤 것은 전부 다 뭔가 생김새가 다른 것들에 대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false죠. 2번. Some spiders have six legs. 자, 어떤 거미들은요,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Is it true or false? 그렇죠. 우리 앞에서 정답에서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they have eight legs. 8개의 다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six legs는 이 숫자 정보가 틀린 겁니다. 3번. Some spiders have hairy bodies. 자, 어떤 거미들은요. 몸통에 뭐가 많다? 아, 뭔가 털이 많은 그런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true, 사실이고요. Number 4. Spiders like to eat flower. 자, flower는 꽃인데, 자, 거미들은 꽃을 먹는 걸 좋아해요? 얘들은 꽃을 먹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쳐놓은 어떤 웹 같은 그런 거미줄에서, 곤충이나 아니면 심지어 small birds를 먹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작은 새나 곤충을 먹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flower라는 말은 틀린 거죠. 정답은 false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 리딩 클리어로 독해 지문 확인해 보았고요. 우리 그대로 이어서 스피킹 클리어 발음 연습해 볼게요. A spider is a type of animal.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볼 부분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type라는 뜻은요, 뭔가 종류란 뜻이죠. 뭐 유형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도 그대로 type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자, 이 type이라는 단어 끝 사운드가 type. 어떤 프 사운드에 가깝게 나죠. 그리고 바로 뒤에는 전치사 of가 따라왔네요. 자, of에서 o라는 이런 모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전체 문장의 발음을 A spider is a type of animal. 자, 이 부분 조금 더 빨리 하게 되면요. A spider is a type of animal. 그래서 이 부분이 마치 type of로 들릴 겁니다. 자, 이 부분 실제 원어민 소리로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A spider is a type of animal.
0: 네, 정말로 그렇게 마치 한 덩어리처럼 발음을 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spider is a type of animal. It's a type of animal 이라고 해서 푸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쉽게 발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Are spiders insects? 거미들이요, 곤충들일까요? 자, 여기 왼쪽에 사진을 보면요. 전형적인 어떤 벌레, 곤충이죠. 종류 중에 하나이고, 오른쪽에 그림은 거미입니다. 자, 일반적인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While spiders and insects are distant ancestors. 자, ancestor는 조상이라는 뜻이고요. distant는 거리가 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미들과 곤충들은요, 거리가 먼 조상들입니다. 자, 그 말에 들어 뭐겠어요? 뭔가 같은 조상에서 이렇게 쭉 파생이 되었지만, 하지만 같은 종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는 반면에, 먼 조상들이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they are not the same type of animal. 그것들은 같은 종류의 동물이 아니래요. 자, 무슨 말이냐? An insect has six legs. 자, 일반적인 곤충의 특징으로는 여섯 개의 다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곤충이라면 three body parts. 몸, 가슴, 배. 이렇게 총세 파트로 나뉘어지고 일반적으로 곤충에는요, 날개가 있다라고 해요. 흔히 몇 개? four wings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what about spider? 자, 우리 거미는요, 뭔가 머리, 가슴, 배가 아니고, 머리, 가슴 한 파트, 그 다음에 배, 이렇게 한 파트, 두 부위로 나누기 때문에, 전형적인 곤충의 특징이 아니라고 볼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거미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거미 날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로도 뭔가 동물하고는 뭐가 된다? 구분이 된다. 동물 중에서 어떤 것? 그렇죠. 곤충하고는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중간에 쉬어가는 코너의 이름을 Into the World,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라고 지었는데요. 아, 정말로 여러분 덕분에 Thanks to you, 여러분 덕분에 선생님도 상식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자, 이 부분까지 확인을 했었고요. 우리 그대로 이어서 Grammar Clear로 정리해 볼게요.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자, 역시 이 문제도 주어진 문장 넣기, 간접 쓰기 문제의 유형이고요. 주어진 문장에서 가장 뚜렷한 단서, 이 아이, but이 보이네요. 자, but이라는 것은 뜻이 하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혹은 그러나라는 연결 부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but이 전치사로 쓰이면 무언가를 예외적으로 제외하고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문장 앞에 쓰여서 연결사의 기능으로는 뜻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나라는 하지만이라는 뜻으로 보는데요. 그것들은요, they look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서로 얼굴 모양이 이러한 모양 자체가 매우 다릅니다라는 해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앞에 얘들아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But 이하에는 they look very different. 서로 생긴 것들이 생긴 게 매우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but 들어있는 문장 앞에는요, different와 반대되는 의미, 다시 말해서 똑같은 무언가 같은이라는 그런 맥락이 나와야 앞에는 이러한 것이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릅니다. 똑같다, 다르다에 상반된 그런 내용을 멋이라는 아이를 가지고 묶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지문에서 the same, 뭔가 똑같다, 비슷하다라는 그 문맥이 있는 부분을 찾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은 이거예요. coherence라고 해서 일관성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는데요.

글쓰기에서 이러한 일관성은요, 논리적인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 혹은 문장과 문장들, 혹은 paragraph라고 하면은 문단인데, 이러한 것들이 아주 매끄럽게 흘러가게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이렇게 유지하는 성질이 일관성이라고요. 그래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말 글쓰기 아니면 다른 언어에서의 일반적인 글쓰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가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는 뭐다? 맞아요. 이 문제는 주어진 문장 넣기는 여러분이 글을 쓸때 얼마만큼 글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잘 써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앞에 but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자, 이 부분 바로 앞에 실은 이런 게 있었죠. All spiders, 모든 거미들은 have 8 legs. 다리가 몇 개? 다리가 8개가 있고요. 그리고 둥근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문장에서 선생님이 생각한 단서는 얘입니다. all이에요, all. 자, all은 모든이란 뜻이죠. 그래서 모든 거미들은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두 혹은 모든이라는 것은 똑같은 성질로 묶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말 따라와요? 따라와요? 자, 다시. All spiders have 8 legs라고 하면 모든 거미들은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성질들이죠. 똑같은 성질들인데, but 뒤에 보면 they look very different. 그들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8개의 다리는 이렇게 있고 몸통도 이렇게 둥근 모양이기는 하지만 생김새가 서로서로 다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단어와 이 단어, 이 상반된 의미를 연결해주는 but이 여기에 들어가야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우리 확인을 하게 되면 앞에서부터 우리 빠르게 복습해 볼게요. A spider is a type of animal. type of 우리 앞에 썼네. type of를 빨리 하다 보면은 type of, right? And a spider is a type of animal. All spiders have 8 legs and round bodies. Some have hairy bodies and some have long legs. 얘들아, 일단 여기에서만 봐도요, 약간 흐름이 깨집니다. 앞에서는 일반적인 이런 거미들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2번 뒤에는, 자, 어떤 것들은요, 몸통에 복실복실 이렇게 털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또 다리가 엄청 긴 애들이 있어요. 자, 이건 똑같은 성질입니까? 아니죠. 앞에서는 공통된 성질을 이야기를 하지만, 2번 이하에서는 어떤 건 저렇고, 어떤 건 다리가 길고, 다른 특성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1번 뒤에 문장과 2번 뒤에 문장 사이에는 어떤 논리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애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바로 이 주어진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서 앞에는 뭐였다? 8개의 다리가 있고 둥근 몸체가 있고 모든 거미들은 그래. 하지만 그들은 다 다르게 생겼어. 라고 말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생김새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우리 2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번 시간에는 거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보았었고요. 뭔가 코히어런스,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어 보았어요. 자,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 OS 퀴즈는 이거였는데, it은 뜻이 없는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 자, 뜻이 딱히 없어요. 해석이 딱히 되지 않고 어떤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뭔가 날짜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날씨 이야기를 할때쓸수 있는 아이, 비인칭 주어라고 명칭을 그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부를 수가 있고 정답은 당연히 O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It takes 365 days for the earth to go around the sun이라고 해서 태양을 도는데 365일이 걸린다. 어떠어떠한 시간이 걸리다라는 거여서 it에서 it이 나왔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자, 오늘의 웍스퀴즈는 이겁니다. 연결사는 글의 일관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일관성이라는 것을 coherence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말 연결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지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봤던 연결사는요, 역접의 연결사 but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덕분에 선생님도 상식이 막 늘고 있어요. 그래서 거미는 곤충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들.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Hello, my name is Kevin 선생님입니다.
1: Woohoo!
0: Oh, 여기네.
1: Woohoo!
0: 네, 여러분. 오늘도요, 재미있는 카툰을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I'm ready. Let's go, go, go.
2: Kevin, why are you still here? Aren't you going to work?
3: Oh, I'm not going to work starting today.
2: What? What do you mean?
3: I quit. I don't think this job suits me.
2: Oh, I see. That's too bad.
3: It's okay. I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Don't worry.
2: All right. I'm sure you'll find something.
3: I'm going to do a HOMT. Wanna join me?
2: HOMT?
3: HOMT training. You know, exercising at home.
2: Aha! You mean a home workout.
3: That's right. I have to keep moving my body at a time like this.
2: Oh, of course. You're always confident and work so hard. I admire you.
3: Thanks, I appreciate it.
2: I was going to have some beer and chicken, but you need to work out, so I'll eat alone.
4: Hey, what are you talking about? A home workout and chicken and beer are two different things. Should we leave now?
2: Okay, yes, let's go. Oh, I'm starving.
4: Oh, 배고파, 가자.
0: 네, 여러분, 오늘의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 타임. Let's go. 자, 집에 있는 케빈, 크리스틴이 들어오면서 말을 꺼내네요. Kevin, why are you still here? Aren't you going to work? Kevin, 집에서 아직도 뭐해? 오늘 일하러 안 가? 그러자 케빈이, Oh, I'm not going to work starting today. 아, 나 오늘부로 일 그만뒀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What? What do you mean? 왜? 무슨 말이야? 그러자 케빈이, I quit. I don't think this job suits me. 일 그만뒀어. 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I see. 아, 그렇구나. That's too bad. 거참 안 됐네. 빠밤.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여러분. That's too bad. 그거 참 안 됐네.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인데요. 핵심 표현인 만큼 정말 정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hat's too bad.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해 줄 때 좀 더 아쉬울 때 상대방에게 건넬 수 있는 말입니다. That's too bad. 그거 참 안 됐네. 토닥토닥. 자, 케빈이 It's okay. 괜찮아. I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아, 내가 아직 하고 싶은 걸 원하는 걸 찾지 못한 것뿐이야. Don't worry. 걱정 마. 그러자 크리스틴이 Alright, I'm sure you'll find something. 그래, 나는 너가 분명 뭔가를 찾을 것 같다. I'm going to do a HOMT. 나 HOMT 할 거야. Wanna join me? 같이 할래? 그러자 크리스틴이 HOMT? Home training. Home training. You know, exercising at home. 집에서 트레이닝 하는 거. Home training, HOMT. 몰라? 그러자 크리스틴이 아하 you mean a home workout 아 home workout을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콩글리시가 나왔습니다 home training home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토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오늘도 언어로 시작하는 표현들 한번 어떤 거 나오는지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It took a long time for everyone to get on the same page. 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입장이 되는데 참 오래 걸렸어. On top of that, there was an argument in the middle of the meeting. 게다가 회의 중간에 논쟁도 한번 있었어. Yeah, it was one of the toughest meetings we've had this year.
1: 맞아. 이거는 우리가 올해 했던 회의 중에 가장 어려운 것들 중 하나였어.
0: 자, 이렇게 오늘 on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은 길다, 그죠? 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배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 가지고 있는지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살펴볼게요. 자, on은요,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작붓 혹은 계속 간다, 이런 그림이에요. 자, 요거는요, 작붓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same page라고 하면 뭐예요? 말 그대로 책으로 치면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은 페이지에 착붙, 즉 다 같은 입장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단순히 책의 페이지라고 상상하면 책에 같은 페이지가 있다고? 이상할 수 있는데 같은 페이지를 읽고 있다? 그 같은 페이지의 내용에 동의한다. 그런 느낌으로 같은 입장인 동의하는 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We are on the same page 하면 우리는 같은 페이지에 있어. 즉, 같은 거를 읽고 하고 있어. 동의하고 있어. 같은 입장이야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페이지에 도달하기까지? 그러면 좀 어색하니까 같은 입장이 되기까지. 똑같은 입장이 되기까지, 모두가 동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건요, 비슷한 느낌인데요. It was hard, 어려웠다, to get everyone on the same page.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입장이 되게 하는 게 어려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on the same page는 뭔가 그 양측의 의견이 둘로 갈렸을 때 혹은 셋 이상으로 갈렸을 때 그거를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앞에 어려웠어, 쉽지 않았어 이제 이런 말들이 좀 자주 붙는 표현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on top of that 이라는 표현인데요. on top of that 대신에 on top of this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this랑 that은요, 둘 다 똑같이 게다가 라는 의미인데 아주 살짝의 뉘앙스 차이만 존재해요. 자, 일단 우리가 오늘 메인으로 배운 on top of that 같은 경우는요, 뭔가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할 때가 많습니다.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원어민들이 주로 그렇게 써요. 미국 원어민들이요. 그래서 중간에 심지어 논쟁도 한번, 게다가 심지어 논쟁도 한번 있었잖아. 이런 느낌으로 뒤에 나오는 것들이 살짝은 부정적인 내용이죠. 이런 뉘앙스를 가질 때가 많고요. 자,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Max slipped and fell into the pool 하면 맥스가 미끄러져가지고

0: 저기 수영장으로 퍽 빠져버린 거예요. 이미 사고가 하나 터졌죠. On top of that, 게다가 Derek fell and ruined the cake. 이번에는 데릭이라는 애가 또 넘어져가지고 케이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약간 우리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난장판이 벌어질 때막 결혼식 같은 장면에서 막 2단 케이크 위로 사람이 엎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의 on top of that도 살짝은 앞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심지어 게다가 그런 일도 있었어. 요런 표정이 약간 오 마이 갓 요런 느낌이 되는 게좀 있죠.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반면에 on top of this 같은 경우는 그냥 뉴트럴해요. 뭐 게다가 정도에 혹은 조금 더 긍정적인 것들로 쓸 수도 있겠고요. 늘 얘기하듯이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 차이가 있다 정도만 말씀해 드립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요거는 비교하려고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요 on top of that을요. 이 접속사로 쓰지 않고 그냥 요 있는 그대로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도 당연히 있어요. Can you put this on top of that? 이것 좀요, 그거 위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말 그대로 이거는 짐 같은 거를 저거 위에다가 놔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때는 게다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위에 라는 뜻이 된다는 또 포인트가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워봅니다. 같은 입장인 게다가 이두 가지 기억하면서요.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갈게요. 우린 모두 같은 입장이네. 자, 참 행복한 일이죠. Finally, we are all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에 있네. 같은 걸 읽고 끄덕끄덕 하고 있네. 라는 뜻에서 같은 입장인 동의하는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We're all on the same page. We're all on the same page.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우리가 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I could tell that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인데 앞에 not이 붙어서 같은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여기에 더해 우리는 특별 할인을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약간 그 광고 문구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여기에 더해 플러스 알파 게다가의 의미죠. 그쵸. On top of this. We would like to offer a special discount 라고 되는 겁니다. 자, 여기 this 자리에 that 같은 것도 당연히 대체는 가능해요. 근데 뉘앙스상 this가 조금 더 어울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죠. 게다가 이거 완전히 비효율적이에요. 자, 게다가 완전히 비효율적이에요. On top of that, it is completely ineffectiv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neffective라는 단어가 비효율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On top of that, it is completely ineffective. On top of that, it is completely ineffective.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퀴즈였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It took a long time for everyone to get on the same page. On top of that, there was an argument in the middle of the meeting. Yeah, it was one of the toughest meetings we've had this year.
0: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오늘 두 가지 언어로 시작하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On the same page. 같은 입장인 동의하는이라는 뜻이었고요. On top of that, 게다가 라는 뜻이었습니다. That 자리에 this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표현 배워보도록 하지요. 안녕!

0: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et started.
1: Head. H-E-A-D. Head. Head. Hair. H-A-I-R. Hair. Hair. Neck. N-E-C-K. Neck. Neck.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body parts, 신체 부위 1편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 몸에는 여러 부위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head, 머리예요. 보세요. 이렇게 우리 몸의 가장 위쪽에 있죠. 중요한 머리는 영어로 head. 그 다음은 hair, 머리카락이에요. 누구는 짧은 hair를 가지고 있고요. 누구는 긴 hair를 가지고 있어요. Look at this person. She has very long hair. 그 다음은 neck, 목이에요. 우리의 head, 머리와 body, 몸을 연결시켜주는 목이에요. neck.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Body, head, head. 머리카락, hair, hair. 목, neck, neck.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게요.
1: Head, head. Hair. Hair. Neck. Neck.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보는 시간이에요. I turn my head around to find my friend. 나는 내 친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돌렸다. 자, 아까 나온 머리 head가 있고요. turn은 돌렸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I turned my head around to find my friend. 길었는데 아주 잘했어요. Okay, let's move on. The girl has long, beautiful hair. 이 소녀는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 자, 여러분, 머리카락 hair, 보이죠?

0: 우리 친구들 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The girl has long, beautiful hair. Excellent. Okay, our next sentence. Can you see the giraffe's long neck? 기린의 긴 목이 보여? 친구들 동물원 가본 적 있다면 이 문장 꼭 써보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같이 따라해 보세요. Can you see the giraffe's long neck? Excellent. 아주 잘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배울 단어 알아볼게요.
1: Shoulder. S H O U L D E R. Shoulder. Shoulder. Arm. A R M. Arm. Arm. Leg. L E G. Leg. Leg.
0: 다음 단어는 shoulder. 어깨예요. 우리가 학교 갈 때 어깨로 가방을 메죠. 어깨, shoulder. 그 다음은 arm. 팔이에요. Wow, look at this. 이거 보세요. He has a very strong arm. 팔씨름 정말 잘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은 leg, 다리예요. 친구들, 우리는 leg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죠. 다리, leg. 두 다리는 remember 뒤에 s가 붙어서 legs가 돼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어깨, shoulder, shoulder. 팔, arm, arm. 다리, leg, leg. Good job, everyone.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Shoulder, shoulder. Arm, arm. Leg, leg.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 봐요. I carry the bag over my shoulder. 나는 가방을 어깨로 맸다. Shoulder, 어깨 보이죠? 자, 잘 생각해보고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따라해봐요. I carry the bag over my shoulder. Good job, everyone. Let's move on. He has strong arms. 그는 강한 팔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do you have strong arms too? 여러분도 팔이 세요? 자, 같이 그럼 큰 소리로 따라해봐요. He has strong arms. Very good, everyone. Okay, our last sentence. Let's try this one. She broke her left leg. 그녀는 왼쪽 다리가 부러졌어. 어떡해요? 엄청 아프겠다. 그쵸? 자, 우리 친구들 다리, leg 잊지 말고 같이 연습해봐요. She broke her left leg. Excellent!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복습 같이 해봐요.
1: Head, head. Hair, hair. Neck, neck. Shoulder, shoulder. Arm, arm. Leg, leg.
0: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써니와 함께 영어 단어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수업 다시 보기를 원한다면 www.ebse.co

KR 또는 EBSE 모바일 앱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어요. Okay, thank you everyone. Have a great day.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미션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 빈칸에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을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He blank at the library yesterday. 의미상 그는 어제 도서관에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은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오늘 공부한 후에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부정문부터 배워 볼게요. 비동사의 현재형 기억하시나요? am, is, are 비동사 뒤에 not을 적어서 부정문을 만들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비동사의 과거형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as, were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바로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이 돼요. was not은 wasn't, 그리고 were not은 weren't로 줄여 쓰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not에 있는 o를 지우고 그 자리에 점콕 찍어주면 된다라고 했고요. were not도 마찬가지입니다. not에 있는 o를 지우고 점을 콕 찍어서 줄임말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was not nervous. was not 줄여서 wasn't 이렇게 쓰기도 해요. I wasn't nervous. nervous라고 하면 불안한, 긴장한 이런 뜻이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또 they were not happy. were not은 줄여서 weren't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것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당연히 비동사의 과거형은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게 올바른 형태로 적어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 주의사항. 두 번째는 not의 위치입니다. not은 비동사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 거꼭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퀴즈.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 쓰세요. 1번, The movie was interesting. 그 영화는 재미있었다, 흥미로웠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문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not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not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정답은 비동사 뒤에. 그래서 The movie was not interesting. 이렇게 써줄 건데요. was not은 줄여서 적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he movie was not interesting. 또는 The movie wasn't interesting. 이렇게 적어주시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was not을 줄여서 wasn't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여러분은 적어주세요. 2번. We were in the same club. 우리는 같은 동아리에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부정문으로 만들어줄게요. 우리는 같은 동아리에 있지 않았다. 영어로 뭐라고 쓸까요? not을 비동사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비동사 과거형 were 뒤에 not을 붙여서 we were not in the same club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were not 줄여서 weren't라고 할 수도 있죠. We weren't in the same club. 둘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우리 연습하고 있으니까 둘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어서 비동사 과거형의 의문문 배워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비동사 현재형의 의문문 규칙이랑 비슷하니까 잘 기억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동사 현재형 am, is, are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죠? 주어 앞으로 비동사를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비동사 과거형 was와 were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이 돼요. was, were, 주어,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적어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동사의 과거형을 활용해서 대답해 주세요. Yes, 주어, was, were. 혹은 no, 주어, wasn't, weren't. 노로 대답할 때는 우리 줄임말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wasn't, weren't 이렇게 줄여서 적어주세요. Was the bag cheap? 그 가방은 저렴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응, 저렴했어 라고 할 때는 yes, it was. 질문에서는 명사를 사용했어요. The bag. 하지만 대답할 때는 대명사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Yes, it was. 혹은 아니, 그렇지 않았어 라고 할 때는 no, it wasn't. 이렇게 대답해주면 돼요. 또, Were Mary and John at the festival yesterday? 메리와 존은 어제 축제에 있었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주어가 Mary and John. 몇 명이죠? 두 명. 주어가 복수일 때는 were 적어주기로 했으니까 비동사 과거형 were 잘 써줬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어, 나머지 부분 이렇게 의문문 어순으로 잘 써줬죠. 응, 그들은 축제에 있었어 라고 할 때는 yes, they were. 아니, 그들은 축제에 있지 않았어 라고 할 때는 no, they weren't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퀴즈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고 빈칸에 알맞은 대답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He was a soldier 20 years ago. 그는 20년 전에 a soldier, 군인이죠. 군인이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의문문으로 바꿔줄 거예요. 뭘 주어 앞으로 보내야 된다고요? 비동사, 그쵸?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끝입니다. was, 그 다음 주어인 he 써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Was he a soldier 20 years ago? 그는 20년 전에 군인이었니?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 yes. yes라고 되어 있으니 응, 군인이었어 라고 대답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주어인 he 적어주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써주면 완성입니다. Yes, he was. 응, 그는 군인이었어. 다음 2번 문제. The keys were at the playground. Playground 하면 놀이터라는 뜻이죠. 그 아이들은 놀이터에 있었어. 질문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비동사 were이 보이죠? 주어인 the keys. 아이들은 복수명사니까 여러 명이 주어일 때, 복수 주어일 때는 were를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 과거형 were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주어 앞으로. 그래서 were the keys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 문장은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Were the keys at the playground? 그 아이들은 놀이터에 있었니? 라는 의미의 질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대답 no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문에서는 the keys 라는 명사를 사용했는데요. 우리 대답할 때는 대명사 쓰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는 they가 되겠죠. No, they. 그리고 were not 줄여서 weren't 이렇게 적어주시면 완성입니다. No, they weren't. 자, 이렇게 우리 의문문으로 만들어보고 대답하는 연습까지 해봤는데요. 자, 오늘의 미션 해결하러 출발해봅시다. 다음 빈칸에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을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했습니다. 주어가 he니까 일단 우리 비동사 과거형 뭘 써야 될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 주어에는 was를 써야 되죠. was 써주고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써주면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완성입니다. He was not at the library yesterday. 그는 어제 도서관에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문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4강이고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영단어들 같이 암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학교에서는 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운동하죠. 우리는 서로 돕고 어울려 지내며 하루하루를 보내요. 오늘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는 보통 누구와 함께 살아갈까요? 우리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자, 먼저 동네에 옆집 이웃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웃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또 오른쪽을 볼게요. 함께 공부하는 학급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오른쪽을 보면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늘 강의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이 해당하는 표현들을 직접 영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단어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영단어는 classmate, classmate, 반 친구 혹은 급우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두 부분으로 한번 끊어보면 class 그리고 mate가 됩니다. mate라는 건 무언가를 함께하는 동료나 친구를 의미해요. 여러분, soulmate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혼의 단짝이잖아요. 동료나 친구를 우리가 메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업이나 학급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classmate가 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classmate, C-L-A-S-S 그리고 M-A-T-E. 자, 읽어볼까요? classmate. 네, 이 단어는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예문 속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I eat lunch with my classmates 라고 했어요. 나는 점심을 먹는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with my classmates 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는 거예요? 반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know James is my classmate 라고 합니다. 나는 제임스를 알아. 그는 나의 반 친구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classmate 하면 반 친구라는 표현으로 지금 바로 외워두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neighbor, neighbor,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딱 스펠링을 봤을 때는 뭔가 발음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쌤이 쉽게 발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N-E-I 그대로 발음해 주시고요. 이 G-H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발음할 때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neighbor, neighbo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 겁니다. neighbor 하지만 쓸 때는 당연히 다 써주셔야겠죠? 지금 바로 외워서 쌤이랑 같이 한번 써볼게요. 이 neighbor이라는 단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neighbor, N-E-I-G-H-B-O-R 읽어볼까요? neighbor, neighbor 네, 이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say hello.

Hello to my neighbor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say hello to라고 했는데요. 인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인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인사를 해요? My neighbor이니까 이웃에게 인사한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하나 더. We had a party with our next door neighbors라고 합니다. 여러분, next door 어디에 사는 사람일까요? 옆집이 되겠죠? 우리는 파티를 했는데 누구와 함께 했냐면 옆집 이웃들과 파티를 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Neighbor 발음에 주의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each other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each other 하나의 표현인 것처럼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같이 기억하셔야 하는 표현이고요. 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Each other, E, A, C, H, O, T, H, E, R 하면 each other이 되겠죠?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우리 바로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We help each other and grow together. 우리는 도와주는데 누구를 도와줘요? We help each other이니까 서로를 돕는다라는 표현이고요. To grow together은 함께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My dog and cat like each other.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개랑 고양이를 키워. 그런데 이 개랑 고양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를 좋아하는 것이죠. 자, 그럼 쌤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My dog and cat hate each other. 이렇게 말하면 무슨 표현일까요? 나의 개와 고양이는 서로를 싫어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hate each other, like each other, love each other. 이런 표현들 정말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each other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셨다면요. 우리 바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라는 표현 무엇이었죠? 네, N으로 시작하고요. neighbor입니다. 얘를 발음할 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얘는 neighbor이라고 읽어요. 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학교에 가서 반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 반 친구,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로 시작해요. classmate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볼게요. 서로 안아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다 할 때, 서로라는 표현은 우리 어떻게 하죠? 그렇죠. each other입니다. 여기 나온 표현들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got.
1: Hello everyone, Annie here. 오늘 제 머리핀 어떠나요? 괜찮나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멋을 내는 걸 좋아해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양한 아이템을 통해 멋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다양한 모자를 쓰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전통 모자류를 갓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갓을 통해 다양한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해요. Let's go! First of all, let's learn about gat. 먼저 갓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It's made of 대나무, bamboo, 집, straw, 말총, horse hair 등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했는데요. 이 재료들을 가느다란 실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꿰어서 사용했다고 해요. 그 중에 말총 horse hair는 오래가고 질기고 가벼워서 아주 좋은 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갓 위에도 다양하게 꾸몄지만 모자를 고정시키는 끈, string, 여기에 다양한 구슬을 꿰어서 또 꾸몄다고 합니다. Alright, now let's learn how to say these in sentences. First of all, today's keywords.
0: Keywords. Hat. Horse hair. String. Expensive.
1: First word. 갓은 우리나라 전통 모자이죠? 모자는 hat. 가끔씩 hat랑 cap랑 헷갈릴 때가 있죠. cap는 요 앞에만 가려주는 것을 cap라고 하고 다 동그랗게 가려주는 것은 hat라고 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갓은 다 가려주니까 hat. One more time. hat. Excellent. Now next word. 자, 갓을 만들기 좋은 재료는 뭐라고 했죠? 말총이죠? 말총은 horse hair. Listen carefully and repeat. Horse hair. Great job. Now next word. 자, 모자를 고정하는 끈도 예쁘게 꾸며졌다고 해요. 모자 끈. 끈은 string. 자, string. 레터에 ing가 나오면 잉 소리가 나요. 자, 같이 해볼게요. String. Great job, everyone. Now our last word. 자, 갓은 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서 아주 비쌌다고 했죠? 비싸다는 expensive. 조금 어려운 단어죠? 천천히 들어보고 따라해볼게요. Expensive. Great job. One more time. Expensive. Great job, everyone. Now let's go make the sentences. All right. First sentence. Gat is Korean traditional hat. Gat은 한국 전통 모자이다. Gat은 Gat is 전통 모자이다. Traditional hat. 어느 나라 전통 모자이죠? Korean traditional hat. Alright, let's read the sentence together. Gat is Korean traditional hat. Excellent. Next sentence. Many Korean traditional hats were made of horse hair. 많은 한국 전통 모자는 말총으로 만들어졌다. 많은 한국 전통 모자는 many Korean traditional hats were 만들어졌다. Made of 어떤 걸로 만들어졌죠? 말총, horse hair. Alright, let's read the sentence slowly together. Many Korean traditional hats were made of horse hair. Excellent job, everyone. Now, next sentence. There were many different hat string designs. 모자끈의 디자인이 다양했었다. 다양하게 있었어요. There were many different 어떤 게 있었죠? Designs, 다양한 디자인이 있었는데 어떤 디자인이 있었죠? Hat string, 모자끈 디자인이 다양했었죠? Let's read the sentence slowly together. There were many different hat string designs. Excellent job, everyone. Now off to our last sentence. Korean hats were expensive. 한국 전통 모자들은 비쌌다. 다 handmade여서 비쌌다고 했죠? 자, 비쌌다. Expensive. 뭐가 비쌌죠? Korean hats. Okay, let's read the sentence. Korean hats were expensive. Great job, everyone. Now let's go listen to the sentences.
0: Gat is Korean traditional hat. Many Korean traditional hats were made of horsehair. There were many different hat string designs. Korean hats were expensive. Quiz time.
1: Quiz time. It'll be a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일 거예요. All right, our first question. Spelling bee. 자, 모자끈을 예쁘게 꾸몄다고 했죠? 끈은 string. Now, how do you spell string? St, string. R, ing. ing은 아까 스펠링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ing, ing. Now let's spell it out together. String, string. Great job, everyone. Next quiz. All right. 자, 갓은 뭘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말총은 horse hair. Horse hair 스펠링은 hair 머리랑 똑같죠? H A-I-R-R. Horse hair. Let's spell it out together. H-O-R-S-E-H-A-I-R. Horse hair. All right, now our last quiz. Blank, blank were expensive. 뭐가 비쌌죠? That's right. Korean hats were expensive. Great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carefully to the sentences and repeat.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0: Gat is Korean traditional hat. Many Korean traditional hats were made of horsehair. There were many different hat string designs. Korean hats were expensive. Your turn. Gat is Korean traditional hat. Many Korean traditional hats were made of horsehair. There were many different hat string designs. Korean hats were expensive.
1: All right, I had another great time with you guys.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토픽을 가지고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0: 만날 때마다 듣는 친구, 오늘은 좀 다를까 했더니 역시 또 듣는다네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는 영어로 You don't lose my expectations. You never give up on hopes. 정답 카트들로 한번 알아볼게요.
1: 크리스틴, Mom asked us to come home right away. I think she's cooking something special.
2: Oh, really? Okay, let's hurry then.
1: Oh, I forgot. I have 알바 today. So you have to go without me. Can you find your way home?
2: 알바? Oh, like Jessica Alba?
1: No. 아르바이트, 알바. I have to work.
2: You have a part-time job. Oh, can you skip it today? Hang out with me. Come on, please.
1: Oh, Christine, don't be such a baby.
2: Oh, you are so talented.
1: You know what? Come to work with me. I'll buy you coffee.
2: Oh, sounds great. Can I have some cake, too?
1: You never disappoint me. You never disappoint me. You never disappoint me, Christine.
0: Yay!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케빈이 아르바이트를 가는 날이에요. 크리스틴 혼자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아르바이트마저도 바른 영어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에 낯선 크리스틴이기에 케빈은 크리스틴을 데리고 결국 일하러 가기로 하는데요. 오늘 카툰에도 생생한 영어 표현들 속속 숨어 있습니다. 한 장면씩 다시 보면서 재밌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자, 이제 수업도 끝났고 놀아볼까 했는데 Oh, I forgot. I have 알바 today. 아, 맞다. 나 오늘 알바하는 날이야. 케빈 알바하는 날이었네요. 너무 아쉽겠다, 그죠? 집에 혼자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걱정이 아니라 크리스틴은 알바? 알바? 제시카 알바? 알바가 뭐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아, 당황하면서 또 케빈이요. 아, 이게 아르바이트 모르나? I have to work. 나 일하러 가야 된다고 하고 설명을 해줬죠. 그제야 알아듣는 크리스틴. 아하, you have a part-time job. 아, 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알바 또는 아르바이트는 바른 영어 표현이 아닙니다. 매일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만 일을 하기 때문에 part-time job, 부분, 시간, 직업 이렇게 되겠네요. 아르바이트는 part-time job이라고 하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have a part-time job. Have a part-time job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크리스틴은 얼마나 케빈이랑 같이 놀고 싶겠어요. 여기 친구도 없는데 그래서 막 일하러 가지 말라고 조르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안 가면 안 돼? Hang out with me. Hang out with me. 나랑 놀자 라고 하네요. 놀자 라고 했을 때 play만 생각하셨나요? play보다는요 같이 시간을 보낸다 라는 뜻으로 hang ou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놀다 라는 뜻도 되고요. 어울려 지내거나 시간을 보내는 거. 뭔가 특별하게 하지 않고서도 시간 보내면서 놀 때는 hang out 많이 씁니다. Hang out with me. 나랑 놀자. 일하러 가지 말고. 이렇게 애기처럼 구는 크리스틴을 보면서 케빈도 막 애기 흉내를 냅니다. 아, 크리스틴, don't be such a baby. Don't be such a baby. 애기처럼 굴지 마. 라는 말을

애기 흉내를 내면서 따라 하는데요. Don't be라는 말이 뭐뭐가 되지 마, be가 되다라는 뜻이잖아요. 뭐뭐가 되지 마 또는 어떠어떠한 상태로 있지 마. Don't be such a baby. 그렇게 애기처럼 굴지 마. 굳이 굳이 애기 흉내를 냈죠.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막 웃으면서 야, 너 너무 잘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알바. 또못 알아듣는 크리스틴, 한국 문화도 모르는데 혼자 집에 가게 둘수 없겠죠. 케빈은 결국 크리스틴을 데리고 집에 갈 생각을 합니다. 나 일하는 동안 내가 커피 사줄 테니까 너 커피 마시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의 먹방 여신 크리스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커피? 그럼 나 케이크도 먹어도 되나? 라고 얘기를 하네요. 케빈이 웃으면서 야, 역시 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오늘의 표현입니다. 맞아요. You never disappoint me. You, 너는 never, 절대로 뭐뭐 안타, disappoint, 실망시키다, me, 나를. 너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내 기대대로 행동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You never disappoint me.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장 같이 말해볼게요. You, 너는 never, 절대로 안 한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me, 나를. 우리 붙여서 얘기하면서 노란 부분 한번더 강조해 볼게요. You never disappoint me. You never disappoint me.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러 가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You never disappoint me. You never disappoint me.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표현들 한번 배워볼게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That's my girl. That's my boy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시 내, 뭐, 여자친구 또는 딸, 다양한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여자라면 girl, 남자라면 boy입니다. 특별히 어리다는 뜻은 아니에요. That's my girl. That's my boy. 자, 그럼 이 느낌 살려서 상황에 맞춰 이야기해 볼게요. 동생의 발표회를 보러 갔어요. 언제나 열심히 연습하더니 실수 한번 없이 해내네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동생이 여자라면 That's my girl. 동생이 남자라면 That's my boy. Very good. 이런 부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늘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어. So typical. Typical, 이 전형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늘 하던 대로 행동한다라는 의미로 so typical, so를 강조해주면 좋겠습니다. So typical. 자, 그럼 이 표현도 상황에 맞춰 사용해 볼게요. 팀 프로젝트에서 늘 빈둥대는 친구. 이번에는 좀 다를까 했더니 역시나 하는 둥 마는 둥. 걔가 그렇지 뭐. 어떡해요? So typical. So typical. Good job. 오늘도 카툰 재미있었죠? 카툰 속에 녹아있는 생생한 영어 표현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0: 오늘도 니콜 선생님과 AR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동생이 울고 있나 봐요. 엄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는 왜 동생과 싸웠는지 물어보시네요. 너 동생이랑 또 싸웠니? Did you fight with your brother again? 내 대답은 네, 싸웠어요. 클릭!
1: Did you fight with your brother again?
2: Yes, I did.
1: What happened?
2: He used my pencil without asking.
1: Still, no fighting.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은요, 채울 단어가 이렇게 싸우다, 무슨 일, 연필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들었던 거 생각해보고 또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단어도 생각하면서 함께 채워볼게요. 엄마가 들어오셔서 Did you 싸우다? 에요. Did you는 너 했니? 물어보는 말인 거 이제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이 뒤에는 동작이 나와서 너 뭐뭐 했니? 이렇게 물음표가 질문이 완성이 되는데요. 싸우다라는 동작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렇지. Fight. Fight. 에요. 중간에 있는 I, G, H가 만나서 I 소리 나요. 즉 G, H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fight 만나서 fight. 하지만 fight 세 박자 아니에요. 한 박자로 fight. Did you fight 누구랑? With your brother again? Again. 마지막 단어 again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again은 또 다시, 다시 이런 뜻이에요. 너 동생이랑 또 싸웠니? 이런 뜻. 또 again. 그리고요 친구들 마지막 단어 again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again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처럼 again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들도 again, again, again, again 두 가지로 발음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발음 찾아봐요. Did you fight with your brother again? 또 싸웠니? 그랬더니 Yes, I did. 네, 싸웠어요. 기분 좋지 않아요. 네, 싸웠어요. Did you? 물어봤으니까 Yes, I did. 대답하면 되겠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랬어? 라는 게 바로 What happened? 예요. What은 무엇도 되지만 무슨 일이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좀 어렵죠. 발생하다. 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ed 붙었으니까 생겼다. 일어났다. What? 무슨 일이? Happened. 일어난 거니? 즉,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어떻게 된 거야? He used. Used는 사용을 했다. 썼다. 이런 거죠. 뭘 썼대요, 동생이? My 연필. 연필? 알죠? Pencil. Pencil. 예요. 이때 C의 소리는 S. 에요. He used my pencil. 걔가요, 내 동생이요, my pencil, 내 연필을 used, 썼대요. 연필 쓰는 건 문제가 아닌데 뭐가 문제? Without asking. Without은요, 친구들, 뭐뭐 없이에요. Asking, 물어봄. 물어보는 거 없이 썼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연필을 썼단 말이에요. He used my pencil without asking. 억울하겠지, 그치? 왜 나만 혼나고 있어? 근데 엄마 뭐라 그러셨어요? Still, 그렇다고 해도 no fighting. 싸우는 거는 안 돼. 이렇게. Still은요, 여전히 이런 뜻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뭐요? No fighting. No 하고 동작ing 나오면은 그 동작은 안 된다, 금지야 이런 뜻이죠. No fighting. 그래도 싸우는 건 안 돼. 싸우지 마라. 조금 억울한 대화인데. 자, 그럼 오늘의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너 동생이랑 또 싸웠니? 요 문장에서 친구들 어디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싸우는 거, 싸우다, fight, 그리고 누구랑? Brother. 그리고 또 여기가 중요하겠죠. Did you fight with your brother again? 이렇게 친구들도 강조해봐요. Did you fight with your brother again? 그랬더니 대답 네. Yes, I did. 친구들도 Yes, I did.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는 어디 강조할까요? 그렇지. 무슨 일이 생겼니? 무슨 일이 있었니? 둘 다 중요해요. What happened? What happened? All right. He used my pencil without asking. 여기는 어디 강조해?

0: 해볼까? 걔가 어떻게 했어요? 썼어요. 뭘 썼어요? 내 연필을 썼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He used my pencil without asking. 다 강조인데, 친구들도. He used my pencil without asking. 그랬더니 엄마 대답. 그래도 싸우면 안 돼. 이건 다 강조. Still no fighting. Still no fighting. Awesome. 자, 이제는 우리 앱으로 이 리듬 다시 한번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좋아요. 앱을 켜고 오늘도 스피킹, 그리고 가족 눌러서 Scene 14, 14번째 대화 함께 연습해볼게요. 리듬 살려서.
1: Did you fight with your brother again?
0: Did you fight with your brother again?
2: Yes, I did.
0: Yes, I did.
2: What happened?
0: What happened?
2: He used my pencil without asking.
0: 강조 많이 줘요. He used my pencil without asking.
2: Still, no fighting.
0: Still, no fighting. Excellent. 친구들도 잘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우리 대화 속에 있었던 문장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나만의 문장 더 많이 만들어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만들어볼 문장은 뭐뭐 하면 안 돼, 뭐뭐 금지야, 이런 뜻을 가진 no 동작. ing이에요. 동작 부분에 동작 넣어서 만들면 뭐뭐 하면 안 돼, 뭐뭐 하지 마. 우리 문장에서는 no fighting 기억나죠? 싸우지 마. 더 많은 문장 함께 만들어봐요. 자, 첫 번째 뛰지 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뛰다, 달리다라는 동작을 생각해내야 되죠. 그렇지, run, run이에요. No running. 그런데 n이 두 개네요. 이렇게 친구들 n을 두개 쓰는 이유는요, n을 두개 넣지 않으면 발음이 running 이렇게 바뀔까 봐 그래요. 발음이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 n 한번더 쓰고 running, no running, 뛰지 마, no running. 두 번째 밀지 마예요. 그러면 knowing 사이에 밀다라는 동작을 넣어요. 밀다. Push, push, no pushing, 밀지 마, no pushing, 좋아요. 자, 마지막은 소리 지르지 마. 그럼 소리 지르다라는 동작을 넣을 건데요. 소리 중에서 깍 이렇게 공포에 질렸거나 아주 높은 톤으로 소리 깍 질러서 듣기 힘든 소리 있죠. 이런 소리는 scream이라고 해요. scream. 그러면 소리 지르지 마, no screaming, no screami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Excellent.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좀 주인공이 억울한 대화죠. 자, 오늘 대화에서요, 우리 같이 해보지 못한 대답이 있었어요. 그 대답 클릭해서 우리 친구들 스스로 앱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보는 거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로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3: ...놔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6: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오늘은 예의를 잘 지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29. Don't do that. I can talk about manners.
0: Let's start with warm-up. Oh, look! It's a classroom. 교실 아니네요, 그쵸? 우리 중간에 있는 여자친구가 귀를 막고 있어요. She's covering up her ears. Why?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저거 하품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뭔가 크게 소리를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끄러워서 She has her fingers covering her ears. Her other classmates. 여기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별로 소리를 질러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보이죠? So what would you say when you tell that person to not shout?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 먼저 듣고 와서 영어 표현 알아볼게요.
1: Don't shout.
2: My voice was loud.
1: It was very loud.
2: I will try to be quiet.
0: 대화 잘 들었죠?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쭉 볼게요. Don't shout 라고 했죠. Don't shout. 이 shout가 바로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친구에게 우리가 shout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가까이 있는데 shout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경우도 가까이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don't shout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Don't shout. Don't shout. Good job. 그런데 우리 친구는 내가 크게 얘기했는지도 몰랐나 봐요. My voice was loud?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일단 여기서 voice가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앞에 V가 나왔네요. 그쵸? 여러분, V 발음 잘 할 수 있어요?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대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처럼 입술을 진동시켜봐요. V, 이렇게. 맞아요. 휴대전화 진동 벨소리 같은 느낌이죠? 그 소리가 바로 V인데 그거를 살짝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voice. voice 이게 하는 소리가 살짝 들렸죠? 네, 그렇게 좀 과장되게 연습해 주면 좋아요. 자, my voice니까 나의 목소리죠. 그리고 loud는 소리가 큰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my voice was loud 물음표가 아니라 그냥 점으로 찍으면 제 목소리는 컸습니다 라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장도 그냥 뒤에 물음표처럼 끝을 올려주면 질문이 돼요. My voice was loud?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My voice was loud? My voice was loud? Good job. It was very loud. 아, 매우 컸어 라고 또 대답을 해줬네요. 그쵸? Very는 매우. 정말 이렇게 강조를 할 때 또 쓰는 말입니다. It was loud.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컸어 이지만 It was very loud 라고 하면 정말 컸어 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럼 그런 감정을 실어서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It was very loud. It was very loud. 잘했어요. 자, 이렇게 It was very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정말 어떠어떠했어 라는 말이 돼요.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정말 조용했어. It was very quiet. Quiet가 바로 조용한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조용한 거는 뭐 과거니까 우리는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It was very quiet. It was very quiet. Good job. 아, 정말 이상했어. 이상한, strange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It was very strange. It was very strange. Good job. 와,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 혹은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 있는 물이 정말 뜨거웠다. 이럴 때도 쓸 수 있겠죠. It was very hot. Hot가 뜨거운, 뭐 더운이란 뜻이니까요. It was very hot. Good job.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운? Difficult를 쓸 수 있겠죠? It was very difficult. It was very difficult. 또, 정말 흥미로웠어요 라고 할 때는 It was very interesting. Interesting이 흥미로운, 뭐 재미있는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It was very interesting. It was very interesting. Good job. 자, 목소리가 정말 컸어. It was very loud 라고 했더니 I will try to be quiet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try to 뭐뭐는 뭐뭐를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뜻이에요. try 자체로는 그냥 노력하다 이지만 try to가 오면 이하에 그 다음에 오는 말은 뭘 위해 노력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자, 뭐라고 나왔어요? be quiet. be quiet는 조용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quiet는 조용한인데 be랑 항상 같이 붙어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로 뭐뭐 하다 라고 만들 때는 be가 붙어야 되니까 우리는 문장 연습할 때는 I will try to be 까지는 그냥 하나를 통으로 외워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어떤 상태일 것을 노력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이도록 할게 어떤 상태일까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 착하도록, 내가 잘해주도록 노력할게. 나이스 하도록 노력할게. I will try to be nice 라고 하면 되겠죠?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will try to be nice. I will try to be nice. 제가 인내심을 갖도록 해볼게요. I will try to be patient. patient가 인내심이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I will try to be patient. 제가 용감해지도록 해볼게요. I will try to be brave. 한 번 더. I will try to be brave. I will try to be careful. 조심하도록 노력할게요 라는 뜻이죠. I will try to be careful.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I will try to be good 라고 하면 돼요. I will try to be good. Good job.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Don't shout.
2: My voice was loud?
1: It was very loud.
2: I will try to be quiet.
3: Singing time.

It's level up time!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봤던 그림 볼까요? Looking at it again. Oh, the girl is having a difficult time. 자, 일단 우리 저기는 남학생 뭐 하고 있죠? Shout! 이 단어 기억나죠? 그래서 don't shout! 라고 하면 목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지 마! 소리 지르지 마! 라는 뜻이겠죠? Don't shout! 그런데 shout도 크지만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마! 라고도 할 수 있겠죠? Don't shout so loudly!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Don't shout so loudly! Don't shout so loudly! Good job! 자, 그런데 shout보다 한 단계 더 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scream! 이거는 진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서운 거 봤을 때 아! 하는 거 있죠? 그게 scream입니다. Don't scream!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Don't scream! Good job! 그런데 우리 친구가 shout를 분명히 했는데

0: 자기 목소리가 그렇게 컸는지 몰랐나 봐요. Was I loud?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까는 My voice was loud? 이렇게 물어봤죠? Was I loud? 내가 그렇게 소리가 컸었어? 같은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니까 sorry까지 얘기를 했죠. 맞아요. sorry는 중요해요. 자, speak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oftly는 부드럽게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please speak softly라고 하면 제발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줄여서 부드럽게 말하라라는 뜻이겠죠. Please speak softly. 이렇게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Please speak softly. 한번 더. Please speak softly. Good job.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 I will try to speak softly. I will try to 뭐뭐 기억나죠? I will try to speak softly. 내가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해 볼게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공 장소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면 Don't shout! Don't shout so loudly! 혹은 아! 이렇게 했을 때는 Don't scream!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표현들 잘 기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right, let's start the chant. Shout, shout. Don't shout. Don't shout. My voice was loud. My voice was loud. It was very loud. It was very loud. Quiet, quiet. I will try to be quiet. I will try to be quiet. Scream, scream. Don't scream. Was I loud? Speak softly. Please speak softly. I will try to speak softly.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anners. 예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Yes, don't shout! 이것만 기억하면 되네요. 자, 이렇게 영어 공부 끝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
1: Robocopoly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2: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떠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나요? 자, 쌤이랑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함께 보내볼게요. 자, 영어 수업 할 준비가 됐을까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9.

0: What I learn in fourth grade. Thursday, PE class. I can say what I do in PE class.
1: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지금 아이들이 무슨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그쵸. 체육 수업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체육 수업이 영어로 뭔지 알려줄게. 얘들아, 준비됐어요? 바로 영어로 physical education입니다. 근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줄여서 PE라고 딱 말할 수 있어요. PE class. 간단하죠? 자, 그래서 it's PE class time. 아이들이 지금 체육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다양한 활동을 지금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하나씩 살펴볼게요. Okay. 자, 첫 번째는요. 바로 vaulting horse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Vaulting horse. Vaulting horse. 뜀틀이란 단어예요. 자, 이 남자를 보니까 he's waiting for his turn to jump over a vaulting horse. 지금 아이가 자기 뜀틀 자기 차례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좀 긴장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뜀틀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기다리면서 굉장히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vaulting horse. 우리 친구 한번 발음해 볼게요. 시작! Vaulting horse. 좋습니다. Vaulting horse. 그 다음은요. Oh, jump rope 나왔어요. Jump rope. Jump rope. 바로 줄넘기입니다. 저기 뒤에 있는 여자아이 지금 jumping a rope 하고 있는 거 보여요? The girl in the back is jumping a rope. 줄넘기 하고 있네요. 우리 4학년 친구들 줄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 발음 한번 다시 해볼게요. Jump rope. 시작! Jump rope. 그쵸. jump는 말 그대로 점프하다고, rope는 밧줄입니다. 그래서 jump rope, 줄넘기 기억할게요. Okay. 자, 그 다음은요. race. race, 경주, 달리기예요. 저기 뒤에 있는 아이 둘 보이죠? 그쵸. 둘 아이가 지금 열심히 경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y're running a race. 맞죠? 자, 경주 달리기는 영어로 race. 해볼까요? race. rac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Oh, outside. Outside. 밖에 또는 야외라는 뜻인데요. 체육 수업이니까 아이들이 지금 밖에서, outside에서 되게 즐거운 activities 즐기고 있죠? They're all enjoying their fun activities outside. 그쵸?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내가 체육 시간에 했던 것들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이번에는 reading 질문 들어보고 오세요.
2: PE class. On Thursday, I have PE class. I jump over the vaulting horse and jump rope. Then we run a race.
1: 잘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첫 번째 question. Question number one. What class do you have? On Thursday. Thursday는 무슨 요일일까?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는 바로 목요일이죠. 자, 목요일 Thursday에 무슨 수업이 있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쵸? 바로 On Thursday I have class. 무슨 수업? 체육 수업이죠? 체육 수업을 선생님이 간단히 어떻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PE라고 말하기로 했죠? Physical Education을 줄여서 PE clas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I have PE class. Okay. 자, PE는 체육인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이 문장 읽어볼게요. On Thursday, I have PE class. 해보겠습니다. 시작! On Thursday, I have PE class. Good job! 잘했습니다. Question number two. What do you do in PE class? 자, PE class에서 what do you do? 무엇을 하니에요? 뭐 한다 그랬지? 아까 다양한 활동들을 친구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쵸? 자,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I jump over the 였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잘하지 못했다는 그거 뭐였지? 뜀틀이었죠, 그쵸?

0: 자, 띠틀은 영어로 바로 vaulting horse였어요. vaulting horse. 자, 그래서 I jump over the vaulting horse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나는 vaulting horse, 띠틀을 jump over, 뛰어넘어요 라는 뜻입니다. jump over, 하면은 뭐뭐를 뛰어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vaulting horse, 뜀틀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I jump over the vaulting horse. 시작! I jump over the vaulting horse. 잘했습니다. 이 horse 그말 이잉 하는 말 맞아요? vaulting horse. Okay. 자, question number three. 자, number three 가기 전에 또 하나 있어요. What do you do in PE class? 또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데 PE 수업에 또 무엇을 하니 얘들아? 아까 vaulting horse도 있었고 또 무엇을 했었지요? 짜자잔. I also. 자, 아까 여자애가 혼자서 열심히 뭘 하고 있었죠? 짜잔. Jump rope 줄넘기 했지요? 그래서 I also jump rope 또 추가해 볼게요. also는 또한이에요. 그래서 나는 또한 줄넘기도 해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jump rope 줄넘기도 되고요. 줄넘기 하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동사로. 자, 해볼게요. I also jump rope. Your turn. I also jump rope. P가 두 번이라서 프프 하느라 바쁩니다. 입이. 시작. jump rope. 시작. jump rope. 오케이. 잘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question number 3예요. What do you do after jumping rope? Oh, what do you do after jumping rope? 자,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고, jumping rope는 뭐였죠? 그쵸? 줄넘기 하다죠? 그래서 줄넘기를 한 후에는 무엇을 하냐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아까 그림에서 뒤에서 막 열심히 뭘 했죠? 달리기 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Then we run on 경주라는 뜻이 뭐였죠? 경주 또는 달리기라는 뜻이 바로 그쵸? race였죠? Then we run a race. 자, then은 그리고선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리고선 우리는 경주를 해요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race가 뜻이 경주, 달리기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n we run a race. 그리고선 우린 경주를 해요. 시작. Then we run a race. 좋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 읽어볼게요. PE class, 체육 수업. On Thursday, I have PE class. 목요일에 저는 체육 수업이 있어요. I jump over the vaulting horse and jump rope. 자, jump over 하면은 뭐뭐를 뛰어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vaulting horse, 뜀틀을 뛰어넘고요. And 그리고서 jump rope, 줄넘기를 해요. 라고 하면 되겠죠? Then we run a race. Then 그리고서 우리는 경주를 해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읽어보면서 체육 수업이 막 머릿속에 떠올려졌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Time.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그림 있지요? 그 그림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선생님이랑 대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뽀뽀뽀.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무슨 수업이라고요? 체육 수업입니다. 체육 수업은 영어로 PE class. 그쵸? 자, 체육 수업이었는데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중이었어요. 자,

선생님과 아이의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잔! 자, 여자 선생님께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시네요. What class do you have on Thursday? Oh, Thursday가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목요일이었죠. 자, 너는 목요일에 무슨 수업이 있니? What class do you have on Thursday? 라고 물어보십니다. 무슨 수업 있다고요? 그쵸, 체육 수업 있죠? I have PE class. 나는 무슨 수업 있어요? 저는 PE class, 체육 수업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I have PE class.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저는 체육 수업이 있어요. 시작! I have PE class.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네요. What do you do in PE class? 너는 PE class, 체육 수업에서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in PE class?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또 남자 학생이 I jump over the vaulting horse and skip rope. Oh, okay. 자, I jump over. Jump over는 몸을 뛰어넘다였고 vaulting horse는 그쵸, 뛰음틀이었죠. 그래서 나는 뛰음틀을 뛰어넘고요. 그리고 skip rope를 한대요. 어, 선생님이 아까 jump rope는 알려줬는데 skip rope는 처음 들어보죠? 보너스 표현입니다. 사실 jump rope랑 skip rope 둘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자, skip rope. skip도 이렇게 뛰어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깡총깡총 뛰다. 그래서 나는 뛰음틀을 뛰어넘고 그리고 줄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I jump over the vaulting horse and skip rope. 잘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또 질문하세요. What do you do after that?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나요? 그리고 나서 뭐해? 그랬더니 남자 학생이 Then we run a race. 자, 그리고서 우리는 경주를 해요 라고 하죠. Race는 경주, 달리기인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자, 즐거운 체육 수업들이 막 머리에 떠올려졌죠?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do in PE class. 나는 내가 체육 수업 PE class에서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즐겁게 영어 공부했길 바라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보자. Bye bye.

and know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만약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막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죠? 오늘은 이렇게 기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was와 were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0: Let's go!
1: Week 27. Past experiences and events. Thursday. Were you nervous? I can ask and answer questions using was and wer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Here's the picture. Welcome 수아라는 수아야라는 친구에 대해서 엄마한테 말을 하고 있나 봐요. 그죠? 여기 welcome 수아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학생을 얘기하고 싶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일단 학생이라는 단어는 student입니다. 네, 여러분과 같은 학생을 student라고 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student, student, student. 네, 그럼 새로 전학 온 학생, 새로운 학생은 new student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new student를 봤을 때 잠깐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한 이 기분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nervous라고 합니다. 이건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발표 직전의 긴장감, 이것도 이렇게 nervous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nervous, nervous, nervous. 네, I'm nervous 하면 나 긴장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친절한. 친절한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kind. 네, 착하고 친절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kind, kind, kind. 네, 그리고 friendly라는 단어도 한번 배워볼게요. friendly의 friend는 맞습니다. 우리 친구라는 뜻이에요. friendly.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었는데 이렇게 friend가 들어가 있는 단어인 만큼 뭐 다정하고 상냥하고 친근한 이런 사람을 설명할 때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friendly. friendly. friendly. Very good. 우리 이렇게 단어도 배워봤으니까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Was the new student in your class today?
2: Yes, she was. Her name is Sua.
1: Were you nervous?
2: No, I wasn't. She was very kind and friendly.
1: That's great. I hope I can meet her soo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배울 key expression은 바로 Were you? 땡땡 이라는 질문인데요. 자, were는 여기는 비동사죠. 네, 비동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동사에는 am, I am 할 때 am, is, are과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비동사는 기분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동사의 과거형을 우리 오늘은 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were는 어떤 비동사의 과거형이죠? 네, are의 과거형입니다. 오늘 이제 were you잖아요. 네, you는 어떤 비동사예요? You are, 보통 우리 너는 할 때 you are 하잖아요. 그쵸? 근데 you are는 현재형이고 그럼 과거형은 you were이죠? 근데 질문이니까 you were의 순서를 바꿔서 were you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we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너 뭐뭐였어? 뭐뭐했어? 이렇게 상태나 기분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인 건데 그럼 우리 너 긴장했었어? 라고 그 상대방의 그 과거에 있었던 기분을 한번 물어볼까요? 자, 긴장한이라는 단어 우리 아까 좀 전에 배웠던 nervous 네, nervous를 이 빈칸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were you nervous? 하면은 너 그때 그 과거에 긴장했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ere you nervous? Were you nervous? Were you nervous? 네, 너 긴장했었어? 너 설렜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럼 이번엔 다른 기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너 놀랐었어?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자, 놀라는 이제 surprised죠? 그래서 Were you surprised?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ere you surprised? Were you surprised? Were you surprised? 네. 그리고 너 기대됐었어? 라고도 한번 물어볼까요? 기대된, 기대하는, 그러니까 신나는 이런 표현인 거죠.

excited. Were you excited?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ere you excited? Were you excited? Were you excited? Very good. 네, 너무 잘했어요. 그럼 두 번째 표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게요. Were you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내가 대답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맞아, 나 그랬어 라고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Yes, I was 라고 하면 됩니다. Was는 네, 맞아요. 바로 am, I am의 과거형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Yes, I was. Yes, I was. Yes, I was.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어 라고 부인하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No, I wasn't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wasn't는요, was not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not을 붙였으니까 이제 부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no, I wasn't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No, I wasn't. No, I wasn't. No, I wasn't. 네, 이렇게 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뭐 상대방이 아니라 그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she라는 주어를 갖고 이 she의 그 기분과 상태를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려면 she was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was는 아까 I was랑도 똑같은데 이번에는 am의 과거형이 아닌 is의 과거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그녀는 정말 친절했어 라고 말을 해볼까요? 정말 친절했어. She was very kind. 따라해보세요. She was very kind. She was very kind. She was very kind. 네,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정말 친절했대요. 그래서 very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녀는 다정했어 라고도 한번 말을 해볼게요. 다정했어. friendly. 네. 이렇게 친근하고 다정한 사람을 friendly 라고 설명한다 그랬죠? 자, 따라 해보세요. She was friendly. She was friendly. She was friendly. 네. 그러면 그 반대로, 그녀는 수줍어했어. 수줍어했어는 영어로 shy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 해보세요. She was shy. She was shy. She was shy. 네, 이렇게 내 기분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설명하는 이 표현법을 오늘 좀 배워봤어요. 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drop the beat. Were you nervous? Were you nervous? No, I wasn't. No, I wasn't. She was very kind. She was very kind. She was friendly. She was friendly.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Welcome, 수아 라고 수아를 반기는 그러한 일을 엄마한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새로운 학생이 네 반에 있었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땡땡, the new student in your class today?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처음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우리 오늘 배웠던 그 과거형, 비동사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3, 2, 1. 네, was를 넣어서 was the new student in your class today? 라고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as the new student in your class today? Was the new student in your class today? Was the new student in your class today? 네,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가는 질문은 I, 뭐, she was, he was를 이제 그 순서를 바꿔서 was she, was he? 라고 물어본다고 아까 우리 배웠었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응, 있었어. Yes, she

0: 이름은 수아야. Her name is 수아. 네. 그럼 여기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동의하는 거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Yes, she was. 라고 she is의 과거형인 she was를 써줘야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Yes, she was. Her name is 수아. Yes, she was. Her name is 수아. Yes, she was. Her name is 수아. Very good.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긴장했었어? 너 긴장했었어? 과거에 상대방의 기분,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빈칸을 한번 채워주세요. 3, 2, 1. 네. Were you nervous?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네. Repeat after me. Were you nervous? Were you nervous? Were you nervous? Very good.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요, 안 했어요. 나 그렇지 않았었어요. 네, 부정을 하는 거죠. No, I, 땡땡. 걔는 정말 친절하고 다정했었어요. She was very kind and friendly. 그러면 우리 이렇게 부정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3, 2, 1. 네, No, I wasn't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No, I wasn't. She was very kind and friendly. No, I wasn't. She was very kind and friendly. No, I wasn't. She was very kind and friendly. 네, 그래서 잘 됐다. That's great. 나도 곧 그 애를 만났으면 좋겠어. I 땡땡. I can meet her soon.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바래. 라는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주시면 돼요. 3, 2, 1. 네, I hope. I hope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hat's great. I hope I can meet her soon. That's great. I hope I can meet her soon.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오늘은 was와 were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태를 묻고 답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Good.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have you experienced something strange?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상한 일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없는데, I heard many strange stories. 선생님은 대신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0: 기린이랑 공룡이 나왔습니다. And they're looking at a photo.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 공룡 친구가 워터파크에 간 사진입니다. 아, 근데 let's take a closer look.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Here we have a lifeguard. 지금 안전요원이 이렇게 X자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 돼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 참 이상한데요. 자, 우리 이상한이라는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Strange. Strange. 자, 왜 자꾸 안 된다고 했을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다 혹은 발생하다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Happen. Happen. Very good. 자, 지금 보니까 공룡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아, 튜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꼬리가 지금 말려 있어요. 보니까 꼬리가 지금 낀것 같아요. 자, 무엇에 끼이다 혹은 꼼짝 못하게 되다라는 단어를 읽어볼까요? Get stuck. Get stuck. Very good, everyone.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대화문이 기다리고 있을지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1: How was your summer?
2: It was fun, but something strange happened.
1: Really? What was it?
2: I wanted to ride a water slide, but I didn't.
1: Oh, why?
2: Actually, I couldn't ride it because my tail got stuck.
0: Welcome back, everyone. 오늘의 다이얼로그 잘 듣고 왔나요? 자, 우리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이 있었죠? Let's learn them.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t was fun, but something happened입니다. 자, it was fun은 즐거웠다. 자, but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뒷부분이 중요하죠? 우리 something 뒤에 형용사, 그 다음에 happened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무엇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 찾아보도록 합시다. 재미있었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맞아요. 바로 이상한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 이상한이라는 단어 배웠습니다. 바로 strange. Very good. 그렇다면 문장을 읽어볼까요? It was fun, but something strange happened. One more time. It was fun, but something strange happened. Good. 자, 단어를 바꿔서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미있었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라는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신기한이라는 단어를 넣어 볼 건데요. 자, 신기한이란 단어 어떤 영어 단어로 설명이 될까요? 자, 오늘은 magical이란 단어를 써볼 거예요. Let's read. 재미있었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It was fun, but something magical happened. It was fun, but something magical happened. Good.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wanted to, a water slide, but I didn't. 자, 좀긴 표현인데요. 잘 들어봐 주세요. I wanted to 뒤에 동사원형이 붙게 됩니다. 이러면 나는 무엇무엇을 하고 싶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wanted 보면은 뭐뭐를 하고 싶다. want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let's fill in the blank. 나는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라는 표현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타고, 즉 타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맞아요. 바로 ride를 쓰면 되죠. Let's read. 나는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 I wanted to ride a water slide, but I didn't. I wanted to ride a water slide, but I didn't. Good. 우리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까요?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 라는 문장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뛰어들고, 즉, 뛰어들다 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뛰어든다 라는 표현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물속으로 들어가다. 바로 점프를 쓰면 되겠죠? 문장 읽어볼게요. I wanted to jump into the water, but I didn't. I

wanted to jump into the water, but I didn't. Great.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Actually, I couldn't it because my tail got stuck. 자, 여러분 여기서 my tail got stuck는 꼬리가 끼었어 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I couldn't 뒤에 동사원형이 오고 그 다음에 because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 오게 되면 나는 뭐뭐뭐 해서 혹은 뭐뭐뭐 때문에 이거 이것을 할 수 없었다 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었다 라는 표현이죠.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사실은 내 꼬리가 끼어서 그것을 탈 수 없었어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타다 라는 단어 바로 ride가 들어가죠. Let's read. Actually, I couldn't ride it because my tail got stuck. One more time. Actually, I couldn't ride it because my tail got stuck. Good. 자,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까요? 나는 갈매기가 내 카메라를 가져가서 사진을 찍을 수 없었어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A seagull stole my camera가 갈매기가 나의 카메라를 가져갔다 라는 문장이 되죠.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사진을 찍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맞아요. Take a picture. 우리 picture 대신 photo를 사용해도 돼요. 우리 문장을 읽어볼까요? I couldn't take a picture because a seagull stole my camera. One more time. I couldn't take a picture because a seagull stole my camera. Very good,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sing along with me? 준비됐나요? If you are, let's hit the music. Something strange happened. Something strange happened. I wanted to ride a water slide, but I didn't. I wanted to ride a water slide, but I didn't. I couldn't ride it because my tail got stuck. I couldn't ride it because my tail got stuck. Good job, everyone. It's build up time, everyone.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today. 오늘 배웠던 표현들 잘 기억하죠? 우리 대화문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우리 기린이랑 공룡이 방학 기간에 했던 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었습니다. Let's read the sentence.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읽어볼까요? How was your summer? 어떤 뜻이죠? 너의 여름은 어땠어? 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How was your summer? 대답 볼까요? It was fun, but something happened. 즐거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나요? 맞아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 라는 문장이죠. 우리 strange를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t was fun, but something strange happened. 한 번 더. It was fun, but something strange happened. Good.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예상치 못한이란 단어예요. Unexpected. 읽어볼까요? Unexpected. 자, 이 단어를 넣어서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t was fun, but something unexpected happened. 즐거웠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 라는 문장이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t was fun, but something unexpected happened. Good. 자, 반응 볼까요? Really? What was it? 정말 무엇이었는데? 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답 볼까요? I wanted to a water slide, but
I didn't. 자,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

0: 나는 무엇이었죠? 맞아, ride입니다. 나는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I wanted to ride a water slide, but I didn't. I wanted to ride a water slide, but I didn't. 대답 볼까요? Oh, why? 왜? 왜안 탔니? 라는 질문이죠. 왜안 탔을까요? Can you remember? 읽어볼까요? Actually, I couldn't it because my tail got stuck. 자,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ride입니다. 사실은 나는 그것을 타지 못했어 라고 합니다. 탈수 없었어. 왜냐하면 내 꼬리가 이제 끼었거든. 이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Actually, I couldn't ride it because my tail got stuck. Actually, I couldn't ride it because my tail got stuck. 아, 꼬리가 지금 튜브에 껴서 탈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 정말 이상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네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Well d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Guys, what did we learn today? 오늘은 무엇을 배웠나요? 맞아요. 오늘의 주제는 Something Strange Happened입니다. 어떠한 일이 혹은 신기한 일이 일어났을 때쓸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How was it? 어땠나요? 선생님이랑 항상 배운 표현들은 다른 단어를 넣으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See you later!
1: Hey,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2: 너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것이라고 내매하고, 이것이라고 내매하고, 내매하니?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5: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야, 오늘 점심 치킨이래! 가자!
3: 응?

everybody! Welcome back to All in One 자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 보니까 기분이 막 더 좋아진다고? 쌤도 쌤도. 우리 귀염둥이 친구들 오늘도 Chrissy와 재밌게 영어 공부할 준비되었어요? 우리 영어 공부 신나게 재밌게 한번 빡 하고서 저녁 맛있게 먹자. 오케이? 준비됐어요? 그렇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오늘은 바로 뭐라고? 오, 맞습니다. Thursday. Today is Thursday. 오늘 목요일이야. 이제 주말이 금방 며칠 안 남았어, 그치? 너무 신난다. 우리 오늘도 한번 힘내봅시다. 자, 오늘은 바로 말하기를 공부할 거예요. 영어 말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크리스와 함께라면 걱정 마세요. 자, 그럼 이번 주에 주제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봐밤, week 3, my

0: favorite fruit. My favorite fruit. Favorite이 무슨 뜻이었지? 우리 친구들 이제는 알아야 돼요. 뭐라 그랬지, 쌤이? 가장 좋아하는이었지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fruit. 과일에 대해서 이번 주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오늘은 과일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를 한번 연습해봅시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지문 있지, 얘들아? 화요일 날 우리 같이 공부한 지문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올게요. 준비됐나요?
1: Do you like fruit? I like all fruits. Apples and bananas are sweet. Grapes and strawberries are juicy. Oranges are tangy. What is your favorite fruit?
0: 자, 얘들아, 지문 한번 들어보니까 어때? 화요일 날 쌤이랑 같이 읽어봤던 내용이 머리에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하기 수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말하기 수업 어떻게 하기로 했지? 우리 이번 주에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주 very, very important 한 패턴 3개를 뽑아서 매직 패턴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기로 했지요? 자, 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것들이 오늘의 마법 패턴들이야. 자, 눈으로 지금 얼른 스캔해봐. 오, 준비됐어요?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빠밤빠밤빠밤. Magic pattern number one. Do you like? 나왔어요.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like? 요번 주에 선생님이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Do you like? Do you like? 할 때 그냥 Do you like? 아니야. Do you like? 심심해요. 재미없어요. Do you like? 몸에, 온몸에 근육을 다 써가지고 조금 오버한다시피 말해야 돼. Do you like? Do you like? Okay. 자, 무엇을 좋아하니라고 물어볼까요? 빠밤. Do you like apples? Do you like apples? 너는 apples, 사과를 좋아하니? 라는 문장이었죠? Do you like apples? 한번 친구들이 해보세요. 시작! Do you like apples? Do you like apples? 이거 안 된다 그랬어.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요? 자, 음을 살려서. Do you like apples? Do you like apples? Okay,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빠밤. Do you like, 이거 어떻게 읽을까? Peaches. One more time. Do you like peaches? Do you like peaches? Peaches. 뭘까요? Peach. 힌트를 줄게. Okay. So it's pinkish color. 핑크색 컬러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fuzzy hair. 뭔가 이렇게 보들보들한 털이 있어요, 얘들아. 그리고 굉장히 sweet and juicy 해요. 달콤하고 과즙이 팡팡. 너무 맛있어요. 무슨 과일이게? 분홍색깔, 분홍색깔. 맞았어. 복숭아요. 우리 친구들 복숭아 좋아요? 쌤은 복숭아 진짜 좋아한다. 맨날 이렇게 한 박스씩 사가지고 막 먹어요. Do you like peaches? 쌤은 너무 좋아해. Do you like peaches? 너는 복숭아를 좋아하니? One more time. Do you like peaches? 해보세요. 시작. Do you like peaches? Do you like peaches?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빠밤. Do you like shine musket grapes? 오, 좀 길다. 다시 한 번. Do you like shine musket grapes? 얘들아, 너네한테 항상 물어보면 이 과일은 꼭 우리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Shine musket. Shine musket. 좋아하지? 먹으면 막 망고 향이 가득하니 shine musket.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너는 shine musket을 좋아하니? Do you like shine musket grapes? Shine musket도 포도의 한 종류니까 끝에 grapes를 붙여주는 걸 잊지 마세요. Do you like shine musket grapes? 시작! Do you like shine musket grapes? 아, 다 맛있겠다, 그쵸? 우리 친구들은 무슨 과일 좋아해요?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봐. 뭐 좋아한다고? 아, 정말? 그렇다면 문장에서 한번 우리가 물어볼까요? Do you like, 너 뭐 좋아하니? Do you like, 해서 우리 친구들이 문장 만들어보세요. 시작! Do you like, Do you like, 예를 들어서, 너 딸기 좋아하니? Do you like strawberries? 너 shine musket 좋아해? Do you like shine musket grap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직 패턴은 이거 읽을 수 있는 친구. 그렇죠. I like, 그죠? like는 좋아하다예요. I like, I like. 나는 뭐뭐를 좋아해요. 패턴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예문을 봅시다.

0: Oh, I like strawberries. I like strawberries. 오늘 선생님 의상도 약간 strawberries 같지 않아요? 빨간 색깔? I like strawberries. I like strawberries. 나는 딸기를 좋아해요. 시작! I like strawberries. I like strawberries.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잘했어요. 다음 두 번째는 오, I like 이거 어떻게 읽을까? 노란색의 긴이 과일은 bananas. 그렇죠? I like bananas. I like bananas. 바나나 아니에요. Bananas. Bananas. 이번에 지금 버터를 한 15개 넣어봐. Bananas. Bananas.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I like 사과. Apples. I like apples. Apples가 뭐예요? 사과였지요. 나는 사과를 좋아해요. I like apples. 한번 해볼까요? 시작. I like apples. I like apple. No, no, no. I like apples. I like apples.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일은 뭐예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밤. 나는 몸을 좋아해요. 라고 해볼까요? I like, 예를 들어서 나는 바나나 좋아해요. I like bananas. I like bananas. 이러면 되고, 나는 사과 좋아해요. 하면 I like apples. I like apples. 하면 되겠죠? 한번 다시 해봐. 시작. I like, 아, 이 과일 좋아하는구나. 그 과일 쌤도 좋아해.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패턴 볼게요. 빠밤. What is your favorite? What is your favorite?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이었죠? 우리 굉장히 많이 말할 거야. Favorite, okay? 자, 너가 가장 좋아하는 무엇은 뭐니? 라 그러는 거죠? 자, 예문에서 볼게요. What is your favorite fruit?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뭐니? One more time. What is your favorite fruit?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What is your favorite food? Food는 음식이야. 선생님이 뭐 하나 비밀 알려줄까? Food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할 거야. 다음 주 주제가 food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자, 두 번째 다시 읽어보자. What is your favorite food? 너가 가장 좋아하는 food, 음식은 뭐니? 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What is your favorite? 이거 읽을 수 있는 친구들, 너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게임입니다. What is your favorite game?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뭐야? What is your favorite game? 많이 쓰겠지, 이거. 너가 가장 좋아하는 뭐뭐는 뭐야?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한테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짜잔! 연습해 볼까요? What is your favorite? 너가 가장 좋아하는 뭐뭐는 뭐야? What is your favorite? 이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하기로 했지? What is your favorite game? 그렇지요. 게임 넣으면 된다 그랬어. 이 패턴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멋진 패턴들을, 이 매직 패턴들을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바로바로 chant를 해볼 거예요. Let's chant, drop the beat. 자, 준비됐지, 우리 친구들? 입 크게 벌리고 따라하기예요. 시작!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like apples?
1: Do you like apples?
0: Do you like bananas?
1: Do you like bananas?
0: I like strawberries.
1: I like strawberries.
0: I like grapes.
1: I like grapes.
0: What is your favorite? What is your favorite? What is your favorite fruit.
1: What is your favorite fruit?
0: Oh, good job, everyone! Excellent, amazing, fantastic! 짜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단어도 열심히 공부해주고, 챈트도 잘 따라하면은, 이번에는 퀴즈 타임 한번 가져야죠? 어렵지 않을 거야. 퀴즈랑 같이 한번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Number one. Oh, 나는

0: 딸기를 좋아해요. 우리 매직패턴 I like 나왔네요. 딸기가 영어로 뭐였지? 딸기가 S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Strawberries죠. 나는 딸기를 좋아해요. I like strawberries. One more time. I like strawberries. Great job. Number two 가볼까요? 너는 사과를 좋아하니? 사과 영어로 뭐야? 그렇지. Apples였지. Do you like? 너는 뭐뭘 좋아하니? 패턴이 나왔네요. Do you like 사과? Apples? Do you like apples? One more time. Do you like apples? Do you like apples?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쓰면서 신나게 얘기해야 돼. Do you like apples? Okay. 자, 그 다음에 3번은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뭐야? What is your favorite? 하면 너가 가장 좋아하는 뭐뭐는 뭐니? 라고 하는 패턴이었죠? 과일은 영어로? Fruit였지요? 그래서 What is your favorite fruit가 되겠습니다. 오예!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 Do you like apples? I like strawberries. What is your favorite fruit?
0: Yeah, 얘들아, 잘 듣고 따라해봤어요? 입 크게 벌리고 따라한 거 맞지? 쌤 안테나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알겠죠? 즐겁게 공부했길 바라고요. 저녁 얘들아 맛있게 먹고 잘 자고요. 우리 또 내일 보자. 바이바이. 빠르빠.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step by step.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 level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과거 시제 부정문의 두 번째 시간 막을 열었는데요. 이 영어라는 과목은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어져요. 오늘 배울 내용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마스터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도 한번 힘차게 열어봅시다. 그 전에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 퀴즈로 한번 복습해봐야겠죠? 자,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There volunteers for the event. 그 행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없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A. was not, B. were not, C. were. 자, 정답은요, 선생님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요, 바로 그렇죠. B의 were not입니다. 자원봉사자들, 주어가 복수명사가 왔죠? 따라서 were이 와야 하는데 문제에서 없었다라고 했어요. 무엇무엇이 없었다라는 표현 There were not. 기억나시죠? There were not volunteers for the event. 라고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가 볼게요. Question number 2. 두 번째 문제입니다. He apologized for his mistake. 그는 그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사과하지 않았다. 무엇일까요? A. did not. B. does not. C. was not. 이 셋 중에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3, 2, 1. 정답은요? 바로 A의 did not이었어요. 1번 동사의 과거 부정. did not 동사 원형 기억나시죠? 사과하지 않았다. did not apologize 라고 하면 됩니다. He did not apologize for his mistake. 그는 그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마지막 3번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의 올바른 축약형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축약형이에요. The students were not happy with the results. 줄여서 A 봅시다. The students wasn't happy with the result. B. The students were not happy with the result. C. The students weren't happy with the result. 셋 중에 무엇이 바른 축약형일까요? 3, 2, 1. 정답은요, 바로 C의 yeah, The students weren't happy with the result가 되겠습니다. were not의 줄임말 weren't 기억나지요? 가운데 있는 o를 삭제하고 unt 라고 발음합니다. weren't. The students weren't happy with the result.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세 문제 모두 잘 풀어보았죠? 그럼 오늘의 수업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가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많이 바뀌어왔지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과거 시제 부정문이 바로 이런 변화를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두 개의 지문도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지문부터 살펴볼게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28쪽에 Step up 첫 번째 지문이에요. 아래 그림을 보니까 어떤 주머니가 보이네요.
우리가 지금은 모든 옷에 달려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는 이 주머니, 처음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읽어봅시다. Do you have any clothes without pockets? 아하, 벌써 이렇게 의문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너는 가지고 있니? 무엇을? Any clothes, 옷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옷을 너 혹시 가지고 있니? Without pockets. Without 하면 무엇무엇이 없는.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pocket, 주머니입니다. 정리해보면, 너 주머니 없는 옷 어떤 거 하나라도 가지고 있니? Probably not. Probably 뜻은요, 아마도라는 건데요. 아마도 not. 없을걸? 주머니 없는 옷너 있니? 아마 없을걸?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도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주머니 없는 옷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Most of your clothes have pockets because they are useful and sometimes stylish. 라고 나왔네요. Most, 대부분의 너의 옷은 아마 have pockets. 주머니가 달려있을 거야. 왜냐하면 because they, 여기서 말하는 they는요, 앞에 있는 pockets가 되겠죠. 그 주머니들은 useful, useful 하면 유용한이라는 뜻인데요. use, 사용하다, full, 얼마든지 사용하기 쉽다, 유용한, 쓸모있는이 되겠죠. 그 주머니들은 유용하고 sometimes, 가끔, 때때로는 stylish, 아주 멋지기도 하기 때문이지. 이렇게요. 정리해보면, 너의 대부분의 옷은 주머니가 달려 있어. 왜냐하면요, 그것들은 아주 유용하고 때로는 멋지기도 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But long ago, women's clothes, blah blah. 자, but, 그러나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현재는 이 주머니가 아주 유용하고 모든 옷에 거의 달려 있는데, 그러나 long ago, 오래 전에는요, women 하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여자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woman 하면 여자 한 명이지요. 이 a를 e로 바꿔서 women이라고 발음하고 여자들이라고 쓸수 있어요. 여자들의 옷은 분위기가 전환됐으니까 주머니가 없었다라는 말을 써야겠지요? 자, 이 안에 있는 것을 활용해 보면 not, 아하, did, not, 동사 원형 have pockets라고 쓸수 있겠네요. But long ago, women's clothes did not have pockets. 그러나 오래 전에는 이 여자들의 옷에는 주머니가 달려있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Women carried small bags under their skirts instead. 아하, 여자들은요, 이렇게 옷에 주머니가 없어서 carried, 바로 carry, 가지고 다니다 라는 것의 과거형이에요. 뒤에 ed가 왔지요. carry. Y로 끝났는데 그 앞에 R 자음이 왔습니다. 따라서 I로 고치고 ED 붙여줬어요. 유닛 1에서 학습했었죠? 그 여자들은 가지고 다녔습니다. 무엇을? Small bags, 작은 가방들을요. 어디에? Under their skirts, 그들의 치마 속에요. Instead, 대신에. 아, 주머니가 없는 대신에 그들의 치마 속에 그 작은 가방들을 따로 가지고 다녔대요. 정말 상상만 해도 불편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Back then, only men's clothes had pockets. Back then, 바로 그 당시에는 이란 뜻이에요. 과거 그 당시에는 only, 오로지 man, 남자, 들 복수형입니다. men, a를 쓰면은 남자 한 명이 되지요. 남자들은 이제 men, men으로 적어줘요. women과 마찬가지로요. 가운데 있는 a를 e로 바꿔줍니다. 그 당시에는 오직 남자들의 옷들만 had pockets,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대요. 여자들 옷에는 없었고 남자들 옷에는 주머니가 달려 있었나 봐요. men did not need small bags under their clothes. 따라서 이 남자들은 need not 동사 원형 나왔지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 남자들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가방들을요? 어디에? Under their clothes. 그들의 옷 속에요. 그렇구나. 우리 과거에는 여자들의 옷에는 주머니가 달려있지 않았고 남자들의 옷에만 주머니가 달려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 모든 옷에 주머니가 달려서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요? 이렇듯이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를 아주 편리하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변화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문 다 읽어봤으니까요. 그 속에 숨은 grammar point, 문법 확인해 봐야겠어요. grammar point 첫 번째입니다. 바로 did not need. did not 동사 원형 구문인데요. 일반 동사를 과거 부정으로 만들어줄 때 우리 이런 형태를 띈다고 했었죠. 주어에 뭐가 오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did not 그리고 동사 원형을 적어준다는 거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Did not need small bags. 작은 가방들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의 grammar point. 너무 중요해서인지 하나밖에 없네요. 이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제 여러분 지문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지문 해석하면서 같이 해보았습니다. 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문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에 pockets have not이 들어있어요. 바르게 배열해 봅시다. 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did not 그 다음에요. 동사 원형 와야 되지요. have did not have pockets 주머니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써 주었나요? did not have pockets 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네, 2번 문제 넘어갈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했어요. 우리 문제를 읽을 때 일치하지 않은 것인지 일치하는 것인지 확인해 줄게요. 일치하는 것은 1번 보기 과거의 옷에는 많은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맞나요, 우리 친구들? 많은 주머니가 달려 있었어요? 아니죠. 남자들 옷에만 달려 있었다고 했어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과거 여성의 옷에는 주머니를 달지 않았다. 과거 여성의 옷에 주머니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작은 가방 들고 다녔잖아요. 맞습니다. 3번. 과거 남성들은 작은 가방을 가지고 다녔다? 남자들 작은 가방 가지고 다녔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주머니가 있어서 가방은 따로 필요 없었다. did not need 표현 써줬어요. 따라서 3번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2번의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교재 29쪽 step up 두 번째 지문입니다. 그림을 보니까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바로 19세기 후반에 고흐라는 화가인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맞아요. 현재는 세계에서 아주 사랑받고 또 가장 유명한 화가들 중에 한 명인데요. 놀랍게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그렇지를 못했대요. 우리 지금부터 이 고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어봅시다. Almost everyone knows Vincent Van Gogh. Almost,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요. 선생님, everyone, 모든 사람들 복수잖아요. 그런데 왜 뒤에 S를 붙였나요? Everyone은요, 모든 사람들이지만 everyone을 이제 모든 사람들 한 덩어리라고 봐서 단수 취급을 해주어요. 따라서 뒤에 S를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빈센트 반 고흐를 알고 있습니다. He created

over 2000 artworks. 그는요, 즉 고흐는 created, 창조하다의 과거형이에요. 창조했습니다. over는 이제 이상, 넘는, 2천 개가 넘는 artwork, 미술 작품들을 창조했습니다. 와, 하나를 창조하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데 2천 개가 넘는 작품들을 만들었었대요. Today, his paintings are very famous. Today, 오늘날에 그의 painting, 그림들은 are very famous. 매우 famous. 유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매우 유명한데, a lot of people love them. A lot of. 많은이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them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his paintings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아주 좋아한대요. But, 그러나 분위기 전환됩니다. During his lifetime, 그의 일생 동안에는요, his works, popular 하면 인기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그의 일생 동안에는 그의 작품들이 인기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써주어야겠지요? 자, popular 형용사니까 그 앞에 비동사 과거 부정 적어보겠습니다. 주어가 his works 복수니까요. were 와야겠죠? were. 그다음 were not popular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의 일생 동안에는 그의 작품들이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He tried hard to sell his paintings. 여기서 try to 하면 무엇무엇 하려고 노력하다인데요. 그 중간에 hard라는 열심히 단어가 왔지요? Try hard to.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무엇을? To sell his painting. 그의 그림들을 팔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It didn't work.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work. 여기서는 work,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주로 우리가 work 하면 일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있다. It works. 그거 효과 있어. 이런 말도 많이 써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 didn't가 와서 그것은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There weren't any buyers. There weren't 무엇무엇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Any buyers. 그 어떤 구매자도 없었습니다. He could sell only one painting. 그는 could sell 팔수 있었는데요. 몇 개? Only one. 하나의 그림만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그림의 이름이 바로 The Red Vineyard.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이었어요. Can you believe it? Believe. 믿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선생님은 믿기지 않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이 고흐의 작품이 과거 그 시대에는 아무도 찾지 않았었대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런 고흐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어요. 비록 지금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겠죠? 선생님은 여러분의 그 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문 읽어봤으니까 그 속에 숨은 grammar point 확인해 봅시다. grammar point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보니까 didn't, weren't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 다 어떤 축약형이네요. 과거 부정 축약. It didn't work. Did not을 줄여서 didn't 하고 써주었죠? 그것은 효과가

입니다. 두 번째는요, there weren't any buyers. Any buyers, 어떤 구매자도 there weren't, 없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didn't, weren't.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두고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예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고르라고 했습니다. 알맞은 것인지 알맞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글의 빈칸 다시 봅시다. 아하! 아까 우리 채워봤었죠? But during his lifetime, 그러나 그의 일생 동안에는 his works, 그의 작품들이 popular, 인기 있지가 않았다라는 표현이요. 그런데 주어가 works, 복수니까 was가 아닌 were이 와줘야겠죠? 따라서 didn't도 아니고 wasn't도 아니고 정답은 weren't, were not의 줄임말 weren't가 되겠습니다. 3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고흐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라고 했어요. 보기에 있는 단어들 같이 볼게요. buy, 사다, try, 아까 시도하다 혹은 노력하다, love, 좋아하다, 사랑하다, hard, 열심히, famous, 유명한 이런 뜻이죠. 자, 이 중에서 한번 골라 넣어 볼게요. Today, 오늘날에는 many people know him,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요. And his paintings, 그의 그림들을 어떻게 하지요, 오늘날에는? 맞습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And love his paintings 라고 쓸 수 있어요. 반면에 his lifetime, 그의 일생 동안에는요. His paintings, 그의 그림들은 weren't, 어떠하지 않았죠? 그의 그림들은 famous,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찾는 사람도 없었고요. 유명하지 않았어요. famous. And people didn't them.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 그림을 그 시절에는 사지 않았죠. 따라서 구매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buy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People didn't buy them. 이렇게요. 이번에 정답, love, famous, buy 써주셨죠? 좋아요. 그럼 now let's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의 수업 마무리는요, 바로 Scrambled Sentence를 통해서 해볼 건데요. 마구마구 뒤섞인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 해석에 맞는 이 문장에 안에 있는 단어들이 여기, 저기 흩어지더니 마구 섞여버렸습니다. 우리 이 단어들을 바르게 한번 배열해볼까요? 남성들은 작은 가방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자, 다음 여기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 바르게 배열해 주세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요, 바로 짜잔. 그렇죠. Man, 남성들은 did not need, 필요로 하지 않았다. 과거 부정이에요. Small bags, 작은 가방들을요. 남성들은 작은 가방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scrambled sentence 살펴봅시다. 두 번째 scrambled sentence입니다. 1번에 비해 단어 수가 적지요. 그의 그림들은 유명하지 않았다. 단어들 바르게 배열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5, 4, 3, 2, 1. 정답은요, 바로 그렇죠. His paintings were not famous. 그의 그림들은 유명하지 않았다. Paintings 복수가 나왔으니까 were, 그 뒤에 not, 비동사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not famous, 유명하지 않았다. 그의 그림들은

유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 주셨으면 정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짜잔! 여성들의 옷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 주어 여성들의 옷입니다. 우리 친구들 바르게 단어를 배열해 주세요. 5, 4, 1. 정답은요, 바로 Women's clothes did not have pockets.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여성들, 복수의 경우 이 가운데 있는 A를 E로 바꿔준다고 했었죠? 여성들의 옷은 did not 동사 원형이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The pockets, 주머니를요. 여성들의 옷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 주셨으면 정답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두 개의 지문도 읽어보고, scrambled sentence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 오늘도 선생님이 여러분의 문법 능력을 쑥쑥 올리기 위해 미션을 준비했어요. 오늘 배운 과거형 부정문을 사용해서 어렸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물건에 대해서 적어 봅시다. 우리 친구들 분명히 과거에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았던 물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것도 없었겠죠? 그 시절에는 그 물건 없이 내가 어떻게 생활했었는지 혹은 어떤 것이 불편하지는 않았었는지 자유롭게 글을 써서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아주 아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비동사 과거 부정, 그 다음 일반 동사 과거 부정까지 외울 것은 많지 않지만 그 안에 숨은 핵심 포인트들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얼마든지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글을 남겨주세요.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얼마든지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의 지니어스한 여정을 응원하는 지니쌤이었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매주 목요일은요. 관계 영어를 해보게 되는데요.
1: 네.
0: 자, 쿠키 하나로 다툰 친구들. 자, 보통 이제 다툴 때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이 먹는 걸로 또 은근히 싸울 때 있거든요.
1: 그러면은 솔직히 한 일주일은 못 볼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드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를 먼저
1: 선점하는 게
0: 접수를 했다?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조금 어색해져요.
1: 그럼요. 왜냐면 먹는 걸로 토라지는 게 되게 서운해요.
0: 아,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오늘 뭔가 다투는 그런 이야기로 영어 다이얼로그 만들어봤습니다.
1: 벌써 흥미로운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Josh라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유랑 Josh가 싸웠어. 아, 이거 한번
1: 아하.
0: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참고로.

0: 네.
1: 두 번째 미션은요. 문제가 뭐였길래?
0: 오.
1: 뭐, 왜 그랬던 거야? 문장 괜찮겠어요?
0: 괜찮은데요?
1: 네, 좀 짧죠?
0: 예, 짧은데,
1: 네.
0: 뭐, 괜찮은 거야? 뭐, 이 정도야, 뭐.
1: 한번 해봐야죠.
0: 그쵸, 그쵸.
1: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한번 터져볼까요?
1: 오케이.
0: 슬기롭게. 도전!
1: 도전!
0: 마유랑 조시가 싸웠어.
2: What happened with Mayu and
0: 마유,
2: Josh?
0: You know? Mayu and Joshi
2: Yeah.
0: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0: You was there?
2: I was
0: You were
2: there.
0: there?
2: I broke up the fight.
0: 아,
2: I broke up the fight.
0: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 새우,
2: Pardon?
0: No. You break up?
2: Yeah, I broke up the
0: break
2: fight.
0: up. 아니, 그러면은 있었으면은 문제가 뭐였길래?
2: Sorry?
0: 문제. What
2: 문제.
0: happened? What happened?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쿠키?
2: I want the cookie. I want the cookie. Just a 쿠키.
0: 쿠키. 아유, 그거 가지고.
2: 실례.
0: 잘 말렸네.
1: 네. 어떻게 보면 좀 공감일 수도 있어요. 학창
0: 네.
1: 시절에 다 이제 친구들끼리 다투기도
0: 아유,
1: 하고
0: 그럼요.
1: 하잖아요. 그렇죠?
0: 네.
1: 네. 미국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없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그 와중에 또 오가는 내용 중에 생활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0: 네.
1: 다 트레이닝 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4: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3: What was the problem?
4: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1: 자, 미션 문장입니다. 들었어, 들었어. 이러면서 마유랑 조시가 싸웠어.
0: 그쵸.
1: 네네.
0: 싸웠으면은 그냥 파이트 하면 끝나는데 뭐가 많네요. Got into.
1: 네.
0: 아, 뭐로 들어갔나 봐요.
1: 아,
0: 네, 서로 안 좋은.
1: Get into 한 거예요?
0: 그쵸. Get into. 싸운 거는 뭐예요?
1: Uh-huh.
0: 약간의 전쟁이거든요.
1: 아.
0: Got into a war. 전쟁으로 들어간 거죠.
1: 와, 근데 약간 느낌 멋지긴 해요.
0: 그죠.
1: 멋지지만 너무 강력한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 이거 말고 사실 슬기 씨가 이미 대답을 한 단어입니다.
0: 그래요?
1: 뭐겠어요? 바로 싸움.
0: A fight.
1: Yes.
0: 아.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fight.
1: 자, fight은 싸우다라는 동사도 되고
0: 네.
1: 이렇게 싸움이나 승부라는 명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fought, fight의 과거형 fought을 써도 돼요. They fought. 이것도 가능한데 새로운 표현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get into fight이라는 게 덩어리입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그 덩어리 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fight이라는 게 있고요. 싸움 중에
0: 네.
1: argu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0: 네.
1: 아마 어휘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0: argue의 명사형 아닌가요?
1: 어, 맞아요.
0: 네.
1: 뭐 하는 거
0: 이거,
1: 거죠, 이거?
0: 저는 argue는 논쟁하다로 외웠어요.
1: 다들 물어보잖아요. 같은 사전을 쓴 느낌이에요.
0: 네.
1: 논쟁하다. 이렇게 되면
0: 우리 때는 똑같은 사전이에요.
1: 맞아요.
0: 네.
1: 왠지 너무 이거는 뭐 진지한 내용에서만 쓸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말싸움하다 해요.
0: 에이,
1: 말싸움하다.
0: 맞아.
1: 그래서 우리 왠지 논쟁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로도 나 어제 내 친구랑 논쟁했잖아. 좀 어색하죠?
0: 너무 이상해요.
1: 진지한 논쟁도 가능한데
0: 네.
1: 그냥 말싸움했다도 가능한 겁니다.
0: 귀여운 말싸움
1: That's
0: 정도도.
1: Right. So argument는 말로 싸우는 것만 되지만 fight 같은 경우에는 말싸움이나 아니면 뭐 몸이 부딪히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인 거예요.
0: 네.
1: Okay? So 여기서는 뭐 싸움에 이렇게 들어왔다. 자. Get into a fight 이라는 것은 덩어리 표현입니다. Get into가 뭐라고요?
0: Get into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데.
1: 맞아요.
0: 네.
1: 왜냐하면 get은 움직임을 나타낼 때가 대부분이에요. So get into a fight. 이거는 fight에서 딱 들어갔다. 이거는 싸우기 시작하는 동작을 굉장히 강조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싸우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싸우다도 되고 아니면 싸움에 휘말리다. 싸움을 시작한다는 느낌.
0: 네.
1: Get into a fight. 했대. 그러니까 원래는 말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get into a fight 했대. 들어간 느낌 있죠?
0: 네.
1: Right? get의 과거.
0: got.
1: 같이 알아두셔야죠.
0: 자,
1: 예를 들어서 다시는 싸움에 휘말리지 마. 싸움에 들어가지 마. 자, 싸움에 들어가지 마. 다시는
0: don't get into a fight again.
1: don't get into a fight again. 자, 이번에는 과거형이요.
0: 네.
1: 나 어제 싸웠어. 싸움에.

0: 휘말렸어. 싸움 시작했어.
1: I got into a fight.
0: 어제.
1: Yesterday.
0: That's right. 과거형이니까 get 대신에 got. Mm-hmm.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제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요. 시제를 잘하면 아, 이 사람은 영어를 못한 사람이 아니구나. 꽤 하네.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1: Yeah.
0: 그래서 여기서 난 어제 싸운다. 우리말로도 어색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시제 맞춰주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Don't get into a fight again.
1: Don't get into a fight again.
0: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1: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0: 본문해 볼게요.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Mm-hmm. 어, 나 거기 있었어. 내가 싸움 말렸지.
1: Uh-huh.
0: 어, 너 몰랐지? 이러면서.
1: I was, I broke up the fight.
0: 오.
1: 어, 완전 새우였어요. 예, 새우로서.
0: 아, 나 새우였어.
1: 예. 자, 근데 말린 거를 지금 상대방이 몰랐으면 제대로 말린 거 아닌 거 아니에요?
0: 제대로 말린 거예요. 아니면 예. 그 친구도 얘기만 들었을 수도 있죠.
1: 아, 그렇군요. I broke up the fight. 나는 깼어.
0: 어, 깼어.
1: 그 싸움을.
0: Yes.
1: 어, 그쵸. 그리고 나는 거기 있었으니까 I was there. 네.
0: That's it.
1: 그쵸?
0: Right. 복잡할 필요 없어요.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Perfect. Yes.
0: So there, 명사로 거기도 되지만 거기에, 거기에서, 거기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So I was there. 나 거기 있었어. 그래서 I broke up the fight 했지. 라고 했는데요. 자, 싸움을 우리가 말린다라고 하면 말리다에서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1: 네.
0: 아, 이거 뭘 써야 되지? 이럴 수 있는데요.
1: 그쵸.
0: 정말 우리가 남녀 사이에 헤어진다라고 할 때도 break up을 쓰죠.
1: 맞아요.
0: 그게 직역을 하면 깨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쨍그랑하고, right?
1: 근데 우리도 나 마유랑 깨졌어. 쓰잖아요.
0: 그게 약간 비격식처럼 사용을 하죠. 그쵸?
1: 귀엽게.
0: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break up a fight이라고 하면 싸움을 깨다.
1: 깨다.
0: Right? 그래서 말리다라는 식으로 의역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 또 이병작을 하려면은 과거형도 알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So break의 과거 뭐예요?
1: Broke.
0: 같이 가야죠.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싸움을 말리자. 그 싸움을 말리자. 하자.
1: Let's break up a fight.
0: The fight.
1: Break
0: 왜냐하면
1: up the fight.
0: 여기서는 이게 덩어리 표현은 맞지만
1: 네.
0: 이미 우리가 어떤 싸움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let's break up a fight 이러면 저기 아무데나 가서 싸우고 있으면 그래 말리자. 그냥 일반적인 싸움을 말리자가 되죠.
1: 난 평화주의자니까.
0: 그렇죠. Let's break up any fight.
1: 아, 이런 느낌이 되는 그렇게 거죠. 돼버릴 수 있군요.
0: So 우리가 아는 그 fight이니까 the fight이라고
1: fight.
0: 하는 게 맞겠죠.
1: 네.
0: So 이건 기본형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오, 그 싸움 누가 말렸어?
1: 오.
0: 누가 그 싸움 말렸어? 그럼 일단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누가?
0: Who? 자, 근데 누가가 주어의 역할 느낌이기 때문에 동사로 이어가줘야 돼요. 누가 그 싸움 말렸지?
1: Who did?
0: 아. Who? 동사 바로 who?
1: 아, who break up?
0: 아하.
1: Who the? Break up the fight?
0: 심지어 과거니까 who break가 아니라 who?
1: Who broke up the fight?
0: 그렇죠.
1: 자,
0: who가 주어의 느낌이에요. 누가입니다.
1: 아,
0: 누구를. 이럴 때는 who 뒤에 동사로 이어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who did you?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 예.
0: who broke up the fight. 이렇게 동사부터 이어가 줍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1: 네.
0: Just like this. 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s break up the fight.
1: Let's break up the fight.
0: Who broke up the fight?
1: Who broke up the fight?
0: Alright.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싸움을 거는 거 있잖아요.
1: 네.
0: Alright. 싸움을 이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그러면 단순하게 뭘 쓰면 싸움을 걸다, 싸움을 시작하다가 될까요?
1: Get.
0: I said 시작하다.
1: Start? 아, start the, a fight. Start a fight. Oh.
0: Yeah. No, she started the f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
1: Yeah.
0: So, 나 거기 있었고, 내가 그 fight broke up 이렇게 했고,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0: 네, 다음 미션 문장 한번 볼게요.
1: 네.
0: 아니 문제

0: 뭐였길래? 아니, 왜
1: 그쵸.
0: 싸운 거야? 이러면서.
1: 싸운 이유 제일 궁금해요.
0: 아, 저도 궁금하죠.
1: 뭐 때문에 싸웠고,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걸 답습하지 말아야 되기
0: 아,
1: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우린 피하자. 약간 요런.
0: 네,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저도
1: 예.
0: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막 싸우고 있으면 다 그게 궁금하니까 다들.
1: 그치.
0: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됐죠.
1: 너 때문에 그랬대.
0: 아.
1: 이렇게 조용히 말해야 돼요. What was the problem? 문제는 problem이니까요. What was the problem?
0: What was the problem?
1: Yes.
0: 오케이. 정답 맞는지 보겠습니다. Perfect.
1: Yes.
0: Problem. Obviously, 문제라는 뜻이 되겠죠.
1: 네.
0: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가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what is
1: 네.
0: 이런 식으로 쓰죠. what is. So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1: 과거 was로
0: 그렇습니다.
1: 맞네요.
0: 그래서 그 문제가 뭐야? what is the problem도 가능해요.
1: 네.
0: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hey, what is the problem, right? 근데 이미 싸웠죠?
1: 네.
0: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가 아니라 문제가 뭐?
1: 였어?
0: 였어. 과거의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1: 네.
0: So, what was the problem?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what is 뭐뭐, 뭐 예를 들어, what is this, what is that, 여기서 이제 what was로 한번 트레이닝 해보는 거죠.
1: 네.
0: So, what was or 명사에 따라 were가 될 수도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명사가 복수라면 was에요, were에요?
1: were.
0: were 써야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질문이 뭐였죠?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어떤 인터뷰 중에 누가 물어봤는데
1: 그쵸.
0: 지금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 못 들은 거예요.
1: 자, 맞아요.
0: 그랬을 때 그 질문이 뭐였죠?
1: What was the question?
0: Exactly. What was the question? I'm sorry.
1: 이러면서.
0: 오케이?
1: 자. 그런 질문 실제로 되게 많이 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다가 잠깐만 질문이 뭐였죠?
0: 아 맞아요.
1: 에.
0: 슬기 씨는 오히려 인터뷰를 이렇게
1: 저는 질문을 남을... 하는 사람이니까.
0: 맞아요. 배우분들 많이 해봤으니까
1: 네,
0: 그분이
1: 맞습니다.
0: 못 알아들었을 수 있거든요.
1: 네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엔 복수로 써볼게요. 뭔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 이유들이 뭐였지? 그 이유들은 뭐였지?
1: What was,
0: what
1: were the reasons?
0: 그렇죠. What were the reasons?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있잖아요.
1: 네.
0: 영어할 때 단수에는 그나마 좀 익숙해요.
1: 맞아요.
0: 근데 복수가 되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1: 정말.
0: 네.
1: 왜냐면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1: 더 그래요.
0: 그래서
1: 네.
0: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해서 입영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을 영어로 최대한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단수 복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영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생각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할게요.
1: 네.
0: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중에 그게 딱 꽂히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1: 완전히 내 거가 되는 순간.
0: Of course.
1: 네.
0: Alright. So, just like this. So 첫 번째는 단수니까 was였고요. 그리고 뒤에는 reasons, 복수니까 were. Okay, you guys, 같이 낭독해 볼게요. What was the question?
1: What was the question?
0: What were the reasons?
1: What were the reasons?
0: 네, 자 그러면 what 말고 다른 걸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 질문을 할 때, right?
1: 오, right? 그렇겠네요.
0: 예를 들어서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써볼게요. 누구.
1: 오.
0: 그 남자 누구였니? 나 어저께 어제 그 사람 있잖아. 그 남자 누구였어? 슬기 씨가 예를 들어 엄청 잘생긴 사람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제 친구 같았던 거예요.
1: 그렇죠.
0: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1: 나는 결혼은 했지만.
0: 궁금할 수 있잖아요.
1: 궁금은 하니까.
0: Right.
1: Who was that the man?
0: The man, the guy.
1: The guy.
0: That was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1: 너 이제 소개시켜줘.
0: 그렇죠. 좀 많이 늦었어.
1: 많이 늦었지. Too late.
0: Yes.
1: Yeah.
0: So who was That guy. 이렇게 과거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So, what was the problem?
1: What was the problem?
0: Al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순수하네요, 느낌이.
1: 왜요, 왜요?
0: 쿠키 하나 두고 싸우더라고.
1: 이 싸우는 게 굉장히 사소한 이유에서 출발을 하고요.
0: 맞습니다.
1: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못해요.
0: 그게 진짜... 좀 이게 특히나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더 그래요.
1: 차.
0: 서로 네. 왜 싸웠지?
1: 야, 그것 때문에였냐? 야, 미안하다. 야,
0: 미안하다. 야. 우리 오버였다. 이러면서.
1: 그러면서 끝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0: Exactly. 에,
1: they were fighting over.
0: 자, 일단은 앞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들은?
1: 그들은 싸우고 있었어.
0: 잘라도 될 것 같아요.
1: 여기서 자를까요?
0: Okay.
1: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어허.
1: 네. 쿠키를 하나를 두고 싸워요.
0: 아 이것도 별거 아닌 단어인데 은근히 스펠링이
1: 이거 헷갈려요.
0: 헷갈릴 때 있어요.
1: 지금 저 C랑 K랑 헷갈렸는데
0: 그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1: 거침없이 가니까 네. 나왔어요.
0: 느낌대로 가야 돼.
1: 네.
0: So they were fine.

0: my 근데 뭐 때문에요? Over a cookie.
1: 어.
0: 맞습니다. 그렇죠?
1: 만약에 여기 over가 비어져 있었으면 저 고민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 아, 뭐뭐를 두고라고 할 때
1: 뭐뭐를 놓고
0: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싸우다를 지금 여기서는 명사로 쓴 거예요?
1: 싸우다요?
0: 명사예요, fight이.
1: fight이요? 동명사.
0: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 아, 동사. 아, 그렇죠. 왜냐면 ing 붙으니까 그러니까 fight 말하는 거. fight 자체.
1: 네, 네, 네.
0: So, fight은 과거형 PP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면 교재 쓰셔야 됩니다.
1: fought. 예. fight fought.
0: 아, 스펠링 기대해 볼게요.
1: 예. fight for fought. fought 해 또. 예.
0: 나오는 대로 그대로.
1: 네, 네, 네. 이거 느낌대로 가야 돼요. 네.
0: 그렇죠. 느낌대로 안 가면은 스펠링 막 지금 그리고 O에서 A랑 헷갈렸죠.
1: 그죠?
0: 예.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fight, fight, fight.
1: 네.
0: 이거 왜 헷갈리냐면 teach 있죠, teach.
1: 네.
0: 그건 taught, taught이란 말이에요.
1: 예.
0: 근데 걔는 T-A-U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그건 헷갈려요.
1: 맞아요.
0: Right?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1: 어.
0: That's the only way.
1: 예.
0: Okay? 자, 우리 보세요. 뭔가를 두고 싸운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
1: 그렇죠,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나를 두고 싸우고 있어, 막 이래요. 그러면 나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결국에는.
1: 네.
0: 그렇죠? So, over가 뭐뭐 위로, 위에서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여기 쿠키가 여기 딱 놓여져 있어요.
1: 아.
0: 그래서 그 위에서 얘를 딱 두고 너랑 나랑 결투.
1: 그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아,
0: right?
1: 네.
0: So, over 목적어.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So, fight ove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를 두고 싸우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1: 그쵸, 그쵸.
0: Okay? 자, 제가 한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아, 날 두고 그만 싸워. 이걸 해볼 텐데요. 자, 그만이 뭐죠? 그만?
1: Stop.
0: 자, 힌트 드릴게요.
1: 네.
0: Stop 뒤에는 ing 쓰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1: 멈추다.
0: 자, 슬기 씨 연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아, 야 그렇게 좋아? 날 두고 그만 싸워.
1: 처음 해보는 말이라서 될지 모르겠는데. 자, stop fighting over me.
0: 오, 지금.
1: Stop, stop. Oh, I'm so tired.
0: 한참 전에 갔잖아요.
1: 어, 갔어?
0: 네, 네, 그래요. So,
1: 문자 남았네.
0: Stop fighting over me. Very, very nice.
1: Yeah.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과거 진행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처럼. 그들은. 장난감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 걔네 있잖아. 장난감 하나 두고 싸우고 있더라고.
1: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0: 그렇죠.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1: A toy.
0: Just like this. 지금 이 문장에서도 사실 가져갈 게 너무나 많아요.
1: 네.
0: 물론 이제 fight over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stop, ing.
1: ing.
0: 얘는 제가 뼈대가 되는 패턴들. 패턴은 사실 많은데요.
1: 네.
0: 그중에 제가 사실 정해놓은 게 160몇 개가 있어요. 정말 이것만 알아도 영어 웬만큼 다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뼈대 패턴이라고 불러요. So, frame patterns라고 저는 부르는데
1: 네.
0: 그 중에 하나입니다. Stop ing 하는 것을 멈추다. So, stop fighting over me. 이건 이미 싸우고 있을 때 그걸 그만두라는 얘기가 되겠죠.
1: 저는 그래서 정말 헷갈릴 때 stop fighting도 있지만 사실 stop 다음에 to가 올 때도 있잖아요.
0: 네.
1: Stop to는
0: 좀 달라요.
1: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0: Stop to는 멈추는데 뭘 하기 위해 멈춘 거예요.
1: 아.
0: Okay. So I stopped to 뭐가 있을까요? 멈춰서 뭘 하는 게 있을까요?
1: 배고파서.
0: 뭐 I was walking and I stopped to eat something.
1: 뭘 먹기 위해 멈췄는데.
0: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건도 이것도 뭐 목적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 의미가 없고요.
1: 해봐야 돼요. 예.
0: 아, 이거는 진짜 진리예요. 그냥 반복해서 쓰는 게 최고입니다.
1: 네.
0: 네. 일단 하지만 기본 이론은 알아야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So stop fighting over me and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여기서도 또 하나 과거 진행형이에요.
1: 네.
0: 과거 진행. 과거의 한 시점에 혹은 그 근처 때 근처의 앞뒤로 한참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1: 싸우고 있었던 거네요.
0: That's correct.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Stop fighting over me.
1: Stop fighting over me.
0: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1: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0: Alright, 자 본문도 갈게요.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Alright,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유랑 조시가 싸

0: up the fight.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0: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2: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이 패턴 잊지 마유.
2: 아, 아름다웠어요.
3: 왜냐면 제가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요때쯤 약간 졸렸더라고요.
2: 아, 그렇군요. 예. 요때 다시 한번 에너지 끌어
3: 올려. 제가 좀 깨워드리려고 한번 노래를 넣어봤어요.
2: 다들 집중하셨을 거예요.
3: 집중.
2: Alright. 자, get into a fight. 오케이, 싸움에 휘말리거나 싸우다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있었죠. 자,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3: 네.
2: 나 어제 싸움에 휘말렸어. 과거형이에요.
3: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2: 그렇죠. get이 아니라 got.
3: Mm-hmm.
2: 자, 다시는 싸우지 마. 다시는 싸움에 들어가지 마.
3: Don't get into a fight.
2: 다시.
3: Don't.
2: 그게 아니라
3: 다시는. Don't get into a fight again. Oh, yes.
2: 다시 읽어야죠.
3: 오케이, 오케이.
2: 세 번째입니다. 마유랑 조시가 싸웠어.
3: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2: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Don't get into a fight again.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자, 다음은요. What was or were
3: yeah.
2: 명사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뭐였길래 뭐가 문제였니?
3: What was the problem?
2: 그죠. What was the problem?
3: Mm-hmm.
2: 자, how about this? 질문이 뭐였니? 어, 저 질문이 뭐였죠?
3: Oh, what was the question?
2: 그렇죠. What was the question? Right. Mm-hmm. 세 번째. 어, 이번에는 복수 같은데요.
3: 네.
2: 이유들이 뭐였어? 그 이유들이 뭐였니?
3: What were the reasons?
2: 그렇죠. What were the reasons?
3: Mm-hmm.
2: Y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question? What were the reasons? 오,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5: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4: What was the problem?
5: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7: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6: Oh, what was the problem?
7: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6: Only cookie?
7: They love food.
3: Oh. Yeah.
2: Yes. Ah, you guys did.
3: 역시나 우리 시청자
2: job.
3: 여러분들 정말 너무 잘 따라와 주세요.
2: 너무 좋아요.
3: 네. 네.
2: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3: 나 제니 옆에 앉아 있어 라는 문장이었죠. I am sitting next to Jenny.
2: There you go. Next to를 사용했습니다.
3: 네.
2: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바로 what was 아니면 what were 명사 그렇게 사용을 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답이 뭐였어? 답이 뭐였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영작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것을 낭독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진짜 내가 연기를 하듯이 가는 거 엄청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그쵸?
2: 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Bye.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4 2강이 시작되었습니다. 1강을 잘 공부하고 2강까지 잘 오셨어요.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완강하는 겁니다. 자, 우리 1강에서 마지막에 리뷰 퀴즈가 나갔었죠?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여러분이 찾는 거였는데요. 여러분, 잘 풀었나요? 문장이 제법 길었어요. 선생님과 다시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neybees can blank different faces blank, just like they do with flowers. 꿀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얼굴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뜻에 맞게 구별하다라는 단어를 넣어야 돼요. 구별하다?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뭘까요? 네, 바로 tell apart입니다. tell apart는 말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무엇을 구분하다,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 돼요. 따라서 honeybees can tell different faces apart 하면 꿀벌들은 다른 얼굴들을 구별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여기 뒤에 나온 문장에서도 표현에서도 중요한 문법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살펴볼까요? just like라고 하면 이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종종 just와 함께 쓰여서 무엇 하듯이, 마치 뭐뭐 하듯이가 돼요. 뭐 하듯이 그들이 꽃들을

하듯이 자 이때 두 뭐였죠? 네 여기 나와 있네요. 대동사 두입니다. 앞에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예요. 앞에 동사는 바로 텔이죠. 따라서 이때 두도 구별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네, 그들이 꽃들을 구별하듯이 서로 다른 얼굴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리뷰 퀴즈 풀어봤고요. 자, 이제 2강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Today's Learning Point에서 알아볼까요?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Step Up을 집중적으로 해봅니다. 문법을 적용해서 독해를 해볼 거예요. 이번 유닛에서는 지시대명사를 배우고 있죠? 지시대명사를 적용해서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Human Body, Animals 두 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문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한 방에 Easy Guide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대명사 4개의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그 4개의 표현을 단수명사를 지시하는 표현 2개와 복수명사 2개를, 복수명사를 지시하는 표현 2개를 배웠었어요. 자, 단수명사를 지시하는 표현은 this와 that이 있었고요. 복수명사를 지시하는 표현은 these와 those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 기억나나요? 어떻게 해석하죠? 지시대명사로 쓰일 때는 this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 이 사람, that은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고 했죠. 따라서 저것, 저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복수 명사를 가리킬 때 these는 역시 this와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복수라서 들이 들어가겠죠? 또 사람을 가리킬 때는 이 사람들이 되고요. 자, 이번엔 those예요. those는 that과 짝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죠. 하지만 복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저것들, 저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된다 하는 거 배웠어요. 자, 근데 지시대명사는 대명사일 뿐만 아니라 형용사로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뒤에 오는 명사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명사를 잘 수식해 줄 수 있도록 이, 저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그래서 this는 이, that은 저, 그 다음 these는 이 무엇들, those는 저 무엇들이 됐습니다. 자,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에 단독으로 쓰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시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야 하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함께 쓰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 내용을 정리했고요. 자, 이제 스텝업으로 가서 독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어볼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교재 21쪽을 봐주세요. 자, 오늘 읽을 글의 주제는 human body입니다. 사람의 몸인데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나올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사실에 대해서 영어로 배워봅시다. 2번 지문이에요. Just like the ocean, your blood has salt in it. 자,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Just like, 또 나왔네요. 이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 타듯이 또는 뭐뭐처럼이에요. 자, 여기서는 처럼으로 해석해 볼게요. The ocean, 바다죠. 바다처럼 당신의 피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소금을. In it. 할 때 이때 it은 앞에 나온 blood를 말합니다. 당신 피 안에 소금을 가지고 있다. 오, 네. 우리 피 안에 소금이 있다고요? 다음 문장 볼게요. So it tastes salty. 그래서 그것은 맛이 난다. Salty. 짭짤한 맛이 난다는 뜻이에요. 이때 it은 뭘까요? 네, 계속 blood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피예요. 피가 짭짤한 맛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피 혹시 이렇게 맛본 적 있어요? 짭짤한 맛이 난 적이 있었죠? 네, 그건 바로 소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계속 알아볼게요. It is like we have a bit of the ocean inside us. 자, it is like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끊고요. 자, it is like의 like는 역시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라 앞에 나온 like처럼 네, 뭐뭐처럼, 뭐뭐와 같다, 같은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it is like는 그것은 무엇과 같다라는 뜻이 돼요. 자, 여기서 말한 그것은 뭘까요? 네, 앞에 나온 내용을 말합니다. 바로 네, 우리의 피가 네, 짠맛을 갖고 있고 그리고 소금을 갖고 있다는 그 내용은 그 사실은 뭐와 같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a bit of the ocean. 여기서 a bit of라는 표현을 잘 볼까요?
빛은

조금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하고 오브랑 같이 쓰여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한 덩어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간의란 뜻이 돼요. 조금의, 약간의. 약간의 바다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대요. Inside us, 우리 안에. 그쵸? 소금 맛이 나니까 바다도 소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바다를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장이요. Is that because life on Earth started in the sea? 질문이네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 that because? 여기서 that이 나왔나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시대명사죠? 이때 that은 저것은 또는 그것은이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자, 그것은 때문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표현입니다. Is that because는 그것은 뒤에 나오는 표현, 무엇? 때문인가요?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구문이에요.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that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that은 바로 앞에 나온 문장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네, 앞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마치 우리가 바다를, 약간의 바다를 우리 몸 안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사실은 무엇 때문인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Life on Earth. 지구상의 생명. 이때의 뜻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체, 생명.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인가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인가요? 정리하면, 네, 모든 생명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이 바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약간의 바다를 우리 몸 안에 갖고 있는 것 같은 건가요? 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Anyway, your body needs the salt to stay healthy. Anyway는 어쨌든이란 뜻이 돼요. 당신의 몸은 필요로 합니다. 이 소금을 to stay healthy 하면 stay healthy는 건강을 유지하다란 표현이에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란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쓰인 this 용법 알아볼까요? this 다음에 salt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시 형용사고 해석은 이 소금이 되겠죠? 잘했어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It helps your heartbeat and your muscles move. 그것은 돕습니다. 네, 여기 help를 잘 봐야 돼요. 자, 이번 네, 서려호 선생님이 알려줄 구문이 있는데요. 바로 help, 목적어, 목적격 보호 구문입니다. help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다음으로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가 오면 무엇이 무엇하도록 돕는다. 목적어가 무엇하도록 돕는다라는 뜻의 구문이 돼요. 자, 이거에 맞춰서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그것은 돕습니다. 목적어, your heart. 당신의 심장이 뭐하도록? beat. 목적격 보호, 뛰도록. 그리고 이때 목적격 보호는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잘 써야 돼요. 잘 쓰여있죠? 그리고 your muscles. 당신의 근육이 뭐하도록? move. 목적격 보호, 움직이도록 돕는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그것은 돕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그리고 당신의 근육이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help 목적어, 목적격 보호 구문이에요. 네, 잘했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But it doesn't mean you should eat a lot of salt. 자, 이렇게 but이 나오면 글쓴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온 내용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doesn't mean 하면 뜻하지 않아요. 무엇을요? You should eat a lot of salt. 당신이 먹어야 한다는 걸. A lot of salt 하면 많은 소금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a lot of 말고 a bit of라는 표현 아까 봤었죠? 네, a bit of는 약간의란 뜻이었고 여기서 보는 a lot of는 많은이란 뜻이에요.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많이 쓰입니다. 많은 소금을 먹어야 한다는 걸 뜻하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우리의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도록 돕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금을 a lot of salt,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빈칸이 나왔어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앞에 내용과 어울린 것으로 찾아야겠죠?
자, 그럼 1번 문제로 해결을 해볼게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우리 여기까지 잘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1번부터 차근차근히 넣어볼까요? 1번, have a lot of salt every day. have는 여기서 먹다란 뜻으로 쓰였어요. a lot of 또 나왔네요. 많은 소금을 매일 먹어라. 어떤가요? 앞에서 당신이 많은 소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어서 바로 많은 소금을 먹어라. 어색합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볼게요. Salty food is good for health. Salty, 짠 음식이죠. 짠 음식은 어떠한가요? Good for health, 건강에 좋다? 네, 앞에서 많은 소금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소금을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짠 음식이 몸에 좋다? 어색하죠? 자,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3번 볼게요. Too much salt is bad for you. Too much 하면 너무 많은 이란 뜻이에요. 너무 많은 소금은 is bad, 나쁘다, 당신에게. 자, 이 문장이 여기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죠? 앞에서 너무 많은 소금을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소금은 당신에게 나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표현은 3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에요. 네, 이어서 2번 문제도 볼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세요. 자, 이렇게 일치 불일치 문제를 풀 때는 그 오답의 근거, 또 정답의 근거가 글 속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찾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번 볼까요? 우리의 피는 대부분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다. 피가 소금으로, 소금이 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진술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바로, 네, 여기 보면, 네, 여기 있죠. It is like we have a bit of the ocean inside us.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a bit of. 무슨 뜻이었죠? 약간이죠. 약간의 바닷물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틀린 게 되겠죠. 따라서 1번은 F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소금은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데 도움을 준다. 자, 이 말 있었나요? 네, 도움을 준다. 선생님이 강조해서 설명한 구문이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It helps your heartbeat and your muscles move. Help는 돕다예요. 당신의 심장이 뛰고 그리고 당신의 근육이 움직이도록 돕는다.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는 건 몸을 움직이는 거죠. 도움을 준다. 맞습니다. 따라서 true. 맞는 진술입니다. 네, 그러면 글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Easy Guide 한번 살펴볼게요. 메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거죠. Your blood has salt in it. 당신의 피는 그 안에 소금이 있다 라는 거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Your blood tastes salty. 피가 짠맛이 나고요. Your body needs salt to stay healthy. 당신의 몸은 소금을 필요로 해요. 왜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금은 당신의 심장이 뛰고 그리고 당신의 근육이 움직이도록 돕습니다란 표현 여러 번 해석했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소금은 몸에 좋다 안 좋다? bad, 나쁘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래마로 문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Is blank because 저것은 무엇이기 때문인가?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때 쓰인 표현은 바로 that이었죠. 저것이라는 의미로 is that because 잘했어요. 다음은 이 소금을 필요로 한다 입니다. 우리말 뜻에서 힌트를 찾아볼까요? 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 그러니까 이 소금을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 이의 뜻을 가지는 this를 써야겠죠. 따라서 this This salt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번까지 우리 지문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교재 22쪽에 나와 있는 3번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읽을 독해 지문의 주제는 animals,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함께 볼까요? 네, birds usually build their nests with small branches. 네, 주인공 누구? 새가 나왔네요. 새들은 usually, 보통 짓습니다. 그들의 둥지를 뭘로 지을까요? With small branches, 작은 나뭇가지로 짓습니다. 새에 관해서 얘기하려는 걸까요? 계속 읽어봅시다.

find these sticks in the woods or trees. 그들은 혹은 그것들은 자 여기서 they는 누굴까요? 네, 바로 앞에 나온 birds가 되겠죠. 새들은 찾아요. 이 나무 막대기들을 어디에서? In the woods. Wood가 나무죠. 근데 이렇게 뒤에 s가 붙으면 나무가 많은 숲을 의미합니다. 숲에서 또는 나무에서 이러한 나무 막대기들을 찾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these가 지시 형용사로 쓰였네요. 왜냐하면 뒤에 오는 sticks를 꾸며주죠. 그래서 이러한 막대기들, 이 막대기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But some birds in cities use unusual things. 하지만, 네, 역접이죠? 선생님이 앞에서도 말했죠. 벗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정말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온다. 그래서 주목해야 된다고 했어요. Some birds in cities까지가 주어입니다. 어떠한 새들, 도시에 있는 어떤 몇몇의 새들은 사용합니다. Unusual things. Usual이 보통의 평범한이에요. 근데 앞에 un이 오면 그 반대음이 어떻게 되죠? 특이한 것들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some birds in cities 해서 그냥 새들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새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For their nest, blank city birds use man-made materials. For their nest 해서 이 콤마에서 한번 쉬어볼게요. 그들의 둥지를 위해서 blank, 빈칸은 잠깐 두고 네, 도시 새들은까지가 주어입니다. 도시 새들은 사용합니다. 뭐를요? Man-made materials. Man-made는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이 되겠죠. 우리말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면 인공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Materials라는 단어를 잘 봐주세요. 좀 어려운 발음처럼 느껴지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Materials. 뜻은 물질을 말해요. 따라서 이거를 해석하면 인공의 물질을 사용한대요. 누가요? City birds. 도시의 새들이요. 네, 이제 도시 새들이 둥지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 Fishing line, candy wrappers, and plastic bags are some examples.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세 개가 연달아 나오죠? Fishing line, 낚싯줄, candy wrappers, 사탕 포장지가 됩니다. 그리고 plastic bags 하면 비닐봉지를 말해요. Plastic bags, 비닐봉지예요. 이러한 물건들은 some examples, examples는 예가 돼요. 몇몇의 예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인공의 물질들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 부분들을 볼게요. Why do they add those things to their nest? 질문이네요. 왜 그들은 추가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요? 그들의 둥지에. 자, 질문하고 있죠? Those things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뒤에 나오는 things를 꾸며주도록 지시 형용사로 저것들을 사용합니까? 그 인공물질들을 왜 사용하는 거죠? Why?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사용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질문. Are they better or just easier to find? 네, 또 묻고 있죠? 그것들은 여기서 those things, 즉 인공물질들, 사람이 만든 그런 재료들, 이것들이 better. 자, better는 그새 비교급이에요. 네, 따라서 좋은이 아니라 더 좋은,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하겠죠? 또는 just easier, 네, easier도 비교급입니다. easy, 쉽다는 뜻의 easy의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더 쉬운가요? 뭐 하기에? To find, 찾기에 더 쉬운가요? 정리해볼까요? 그것들이 더 좋거나 또는 그저 찾기에 더 쉬운 걸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We don't have the answer yet.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뭐를요? 답을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요. 아직이란 뜻의 부사가 나왔네요. 아직 정답을,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해봤습니다. City birds에 관한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볼까요? 네, for their nest 하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네요. 자, city birds.

앞에 쓰일 수 있는 단어는 뭘까요? is일까요? this일까요? these일까요? 자, 보면 앞에서 해석했다시피 city birds까지가 주어고요. 그리고 city birds, 도시 새들을 꾸며줄 수 있는 형태의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시 형용사 배웠죠? this 아니면 these인데, 자, 가리키는 대상이 birds, 복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가 돼야 되죠? These가 돼야 돼요. 3번이 정답입니다. 넣어서 읽어볼게요. For their nest, these city birds use man-made materials. 이 새들은 인공물질을 사용합니다. 가 됩니다. 자, 그래서 this 이렇게 써보세요.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선생님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는 정답과 오답의 근거가 글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럼 역시 글의 근거를 잘 찾아볼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아야 합니다. 1번, 도시새는 도심 속에 둥지를 만들지 않는다. 자, 도시새, city birds죠? 자, 우리 계속 city birds가 어떻게 둥지를 짓는지, 어떤 재료로 둥지를 짓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둥지를 만들지 않는다? 네, 이 전체 내용과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정답이 아니고요. 자, 2번. 둥지에는 나뭇가지보다 인공물질이 더 낫다? 자, 이런 말이 있었나요? 네, 더 낫다란 표현 선생님이 설명했죠. 어디에 있었죠? 더 좋은, 더 나은. 네, 여기 있네요. Better. 이 문제 읽어볼까요? Are they better or just easier to find? 그것들이 인공물질이 더 나은가요? 또는 찾기에 더 쉬운가요? 라고 물었더니 뒤에서 We don't have the answer yet.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그 정답을, 그 답을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다. 즉, 모른다. 왜 인공물질을 사용하는지 모른다.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낫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죠.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도시새의 둥지에는 인공물질까지 사용된다. 네, 이게 핵심 내용이죠. 도시새의 둥지에는 인공물질까지 사용된다. 어디 있나요? 네, for their nest, these city birds use man-made materials. 그들의 둥지를 위해서 이 도시새들은 인공물질, man-made materials를 사용한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정답의 근거 찾았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에요. 이번에 답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easy 가이드로 우리 배운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읽은 글의 중심 생각, 즉,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모든 글은 메인 아이디어와 글을 뒷받침하는 details, 세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제를 잘 찾아야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한 거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항상 이지 가이드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중심 생각은 city birds use unusual things for their nest입니다. 자, 도시새들이 주제였죠. 그 핵심 주인공이었죠. 도시새들은 unusual things. 뭐였나요, 여러분? 네, 보통이 아닌, 즉, 특이한 것들을 사용한다, 뭐를 위해서? For their nest. 그들의 둥지를 위해서 사용한다가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위해서 어떤 디테일들을 제공했었나요? 첫 번째, birds usually use small branches. 새들은 보통 사용합니다. 자, 우리 city birds를 얘기하기 전에 새들, 일반적인 새들로 글을 시작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새들은 작은 나뭇가지들을 사용해서 집을 지어요. 그러나, but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음에 city birds에 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city birds는 man-made materials. 벌써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분? man-made materials? 뭐죠? 네, 인공물질입니다. 인공물질을 사용합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런데 마지막에 We don't know why city birds use man-made materials. 우리는 모릅니다. 뭐를요? Why? 왜? City birds, 도시새가 사람이 만든 물질, 즉 인공물질을 사용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We don't have the answer yet. 이렇게 끝났었죠? 네, 그래서 전체 내용을 그려봤습니다. 네, 다음은 grammar를 하는

시간이에요. 계속 지시대명사가 독해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지시대명사가 쓰였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들은 이 막대기들을 발견한다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 they find, 발견한다까지 와 있고, 이 막대기들이라는 우리말을 이제 지시 형용사를 써서 찾아야겠죠.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이 막대기를 꾸며주는 말이니까요. 자, 근데 꾸밈을 받는 혹은 지시를 받는 대상이 sticks, 이렇게 복수예요. 그러면 이의 뜻을 갖고 복수 명사를 지시하는 표현은 뭔가요, 여러분? 네, these가 되겠죠. 따라서 they find these sticks. 이렇게 완성할 수 있고 여러분들 해석 잘했습니다. 자, 다음엔 또 어떤 지시 대명사 또는 형용사가 쓰였을까요? 그들은 저 물건들을 추가한다입니다. 저 물건들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야겠죠. 자, 이 things가 물건들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저라고 해석되어 있죠? 그러니까 that 또는 those를 써야 되는데, 자, 여기 나온 things가 어떤가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럼 뭘 써야 돼요, 여러분? 네, those를 써야 됩니다. 따라서 they add those things. 이렇게 지시 형용사가 쓰인 모습을 독해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자, 이강을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했고요. 벌써 두 개의 지문이나 풀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거예요. 자, 계속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힌트를 주자면, 돕는다. 돕는다란 뜻을 가진 단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강의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독해 지문을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QR코드 스캔해서 원어민이 어떻게 유창하게 읽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 번 소리 내서 읽는 거꼭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3강에서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16강, 그리고 다음 시간 17강에서는요, 우리 Actual Test 1을 같이 한번 풀이해 볼 거예요. Actual Test에서는 우리 유닛 1에서 10부터 배웠던 내용들 있죠?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 학교 시험 완벽 대비를 위해서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Actual Test 풀이에 앞서서 우리 문법 구조도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유닛 1에서 10까지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쌤이랑 다시 한번 문법 구조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유닛 1, 그리고 2, 3에서 배웠던 수와 관사 문법 구조도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도 이 문법 구조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법 구조도를 잘 보시면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각 문법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문법 요소 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쉽게 기억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랑 같이 이 문법 구조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수 개념 공부했습니다. 자, 수 개념 중에서도 기수, 서수, 그리고 배수 표현들 공부했는데요. 자, 먼저 기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숫자 1, 2, 3, 4, 5 이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나갈 거고요. 또 서수라는 개념 조금 낯설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수라는 건 순위나 순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말로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표현들이 이 서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서수는 어떻게 나타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암기하셔야 해요. First, second, third.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 배는 three times, 네 배는요, four times. 그럼 여러분, 일곱 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even times. 열 배는요, ten times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배수 표현을 활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Twice as large as 무슨 뜻일까요? Twice, 두 배라는 표현이죠. 뒤에 있는 as large as는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배더 큰이라고 할때 twice as large as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쌤이 퀴즈 내볼게요. 여러분, 세배더 큰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세배더 큰. Three times as large as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우리 배수 표현을 앞에 써주고 as를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twice the size of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배수 표현 뒤에 이렇게 명사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wice the size of 하면 두 배의 크기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 수읽기 공부한 것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화번호 어떻게 읽죠? 하나씩 끊어서 읽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54-3901번은 하나씩 읽으니까 254-3901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또 연도는 기본적으로 두 자리씩 끊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1978년은 19, 19 먼저 읽고 그 뒤에 78, 78이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날짜 보겠습니다. 날짜 4월 15일 어떻게 읽을까요? 먼저 4월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름이 있죠? April 먼저 읽어주시고 15일 며칠에 해당하는 숫자만 서수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어서 금액을 읽을 때는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은 dollars, 뒷부분은 cents라는 단위를 넣어서 읽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35달러 50센트죠. 그러니까 $35 and 50 cents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관사 복습해 볼게요. 우리 관사 on 그리고 the가 있었는데요. 먼저 어와 어는요, 명사의 개수가 하나일 때 씁니다. 자, 그런데 어는 주로 자음 소리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는 언제 써요? 모음 소리 앞에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apple, elephant, hour, umbrella, orange 이렇게 첫 글자가 모음 소리에 해당할 경우에는 앞에 어가 아니라 on을 넣어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음 소리 무엇이 있었죠? 다섯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A, E, I, O, U. 여기에 해당하는 소리가 모음 소리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소리는 자음에 해당합니다. 자, 하지만 이 our 같은 경우에는 철자가 자음이라고 해서 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예외에 해당해요. 중요한 건 철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발음을 했을 때 our, 모음으로 발음되므로 on을 붙여주는 것이 맞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the는 언제 붙이나요? the는 명사가 유일한 것일 때. 예를 들어서 the sun, 태양은 유일하잖아요. 그럴 때 앞에 the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악기 앞에도 the를 웬만하면 다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violin 아니면 the drums, the piano, the guitar 이런 식으로 악기 앞에 the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칭한 것을 나타낼 때도 the를 써줘요. 예를 들어 the book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그 책, the cars 하면 아까 말한 그 차들, 혹은 the teachers 하면 아까 말한 그 선생님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조동사 공부한 것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를 도와줄 수 있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도와주는지 설명 보겠습니다. 조동사는요,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의 다양한 의미를 더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can이라는 조동사 생각나시나요?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동사에 더해주게 돼요.
예를 들어

그냥 speak라고 말하면 말한다잖아요. 근데 can speak라고 말하면 말할 수 있다. can이라는 조동사가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can과 같은 애들이 바로 조동사에 해당하고요. 또 중요한 특징은 조동사는 뒤에 항상 동사 원형을 쓴다는 점이에요. 동사 원형이라는 건 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애입니다. 자, 그러니까 can 뒤에 speaks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왜? 얘는 동사 원형이 아니죠? s를 삭제해 주어야 동사 원형이 됩니다. 우리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쓴다는 점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동사의 종류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 can 공부했죠? 뭐뭐 할수 있다.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뭐 해줄 수 있니? 혹은 내가 뭐뭐 해도 될까? 이렇게 부탁이나 허락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인은 어때요? 메인은 허락의 의미도 갖고 추측의 의미도 가져요. 추측의 의미를 가질 때는요. 뭐뭐일지도 몰라. 낮은 가능성이지만 그럴지도 몰라라고 할때 쓰고요. 또 허락의 의미를 갖기도 하죠.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할 때 씁니다. 자, can과 may의 의미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의무나 필요와 관련된 조동사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must입니다. must는 굉장히 의미가 강해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must 다음으로 우리 have to도 같이 기억을 해두라고 했어요. must와 비슷하게 조금 강한 의무의 표현으로 뭐뭐 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should는 언제 쓸까요? should는 충고할 때 너는 뭐뭐 하는 게 좋아, 너는 뭐뭐 해야 해라고 할때 씁니다. 그리고 had better 하면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의미로 역시 강한 조언이나 경고를 할때쓸수 있는 조동사입니다. 자, 이어서 그 밖의 조동사들도 쭉 공부했었죠? 예를 들어 could you 뭐뭐뭐 하면 너는 뭐뭐 해줄 수 있니라는 표현이에요. can you보다 좀더 공손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would you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해줄래라고 공손하게 요청할 때쓸수 있는 조동사였어요. 자, would like to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like가 들어 있잖아요. I would like to 무엇 무엇 하면 나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would 그리고 used to라는 표현은요, 내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할때 씁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조동사들이구나,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치사와 접속사를 공부했는데요. 먼저 전치사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이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의 앞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 초록 글씨가 모두 전치사에 해당하는데요. 전치사 in은 명사의 앞에 놓여 있죠? 전치사 on도 명사의 앞에 있고, 전치사 at도 명사 3pm의 앞에 있습니다. 전치사는 명사의 앞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 방향, 이유 등의 전치사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먼저 시간 전치사 한번 살펴볼까요? At 5 o'clock. 무슨 뜻이에요? 5시에 이런 의미죠. at이라는 전치사는 이렇게 정확한 시각의 앞에 나온다라는 점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우리 요일 앞에는 주로 전치사 on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in은 계절이나 월 같은 넓은 범위의 시간 앞에 쓰이거나 in the morning 이렇게 쓸 때도 쓰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 장소의 전치사를 정리해 볼게요. at the bus stop이라고 했는데요. at은 보다 좁은 범위, 어떤 지점 앞에 쓰여서 어디에서라는 의미로 쓰여요. at the bus stop 하면 버스 정류장에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on은요, 어디 위에란 뜻이죠. 바로 표면에 접촉해 있을 때 씁니다. on the table 하면 테이블 위에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여러분, in the room은 무슨 뜻이에요? 방 안에가 됩니다. 우리 내부를 나타낼 때는 in 써주시고요. 또 under 하면 무엇의 바로 아래라는 의미니까 under the bed 하면 침대.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over the bridge인데요. bridge는 다리예요. 다리의 표면에 맞닿아 있지 않고 다리에서 좀 떨어져서 위에 있을 때는 이 over이라는 전치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전치사 갈게요. 기타 전치사 for your health 하면 너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by train이라고 했을 때 이때 by는 무엇을 타고예요. 예를 들어 by subway 하면 지하철을 타고 by bus 하면 버스를 타고 이런 의미죠. Because of 잘 알아둡시다. 뭐뭐 때문에. 예를 들어 because of traffic 하면 교통 때문에 혹은 교통 체증 때문에 라는 의미고요. The with scissors 할 때 가위를 가지고 도구 앞에 쓰이는 전치사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접속사고요. 접속사는 여러분 의미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등위 접속사와 시간 접속사로 나누어서 공부했으니까 자, 등위 접속사부터 의미 말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and는 그리고라는 의미의 접속사고요. but은 네, 그러나죠. 그리고 or은 또는, so는 그래서입니다. 혹시 모르는 접속사 있으면 지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시간 접속사 보겠습니다. before 하면 뭐뭐 하기 전에, after는 뭐뭐 한 후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그리고 when은 뭐뭐 할 때입니다. 자, 여기 있는 접속사의 의미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actual test 1부터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랑 1번부터 풀기 전에 혹시 가능하다면 내가 미리 문제를 풀고 오는 것이 좋거든요.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출 수 있다면 미리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7번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시네요. 벤치에 앉아서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묘사하는 이 문장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빈칸, The kids are playing in the playground. The parents are sitting on the bench. 라고 했죠. 자, 아이들이 뭐 하고 있대요? Playground는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그 동안 부모님들께서는 앉아 계신 거죠. 따라서,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가 나와주면 될것 같아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While은요,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의 접속사이므로 여기서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접속사는 왜 정답이 될수 없는지 오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을 보면 though라고 생긴 좀 낯선 생김새의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though라는 애는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따라서 여기서는 적절하지가 않겠죠. 자, 3번의 after은 뭐뭐 한 후에라는 뜻이죠. 자, 하지만 아이들이 논 후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므로 3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뭐뭐 하기 전에라는 의미의 before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어서 5번을 보시면 because라고 했어요. 뭐뭐 하기 때문에. 이유가 아니죠. 여기서는 그냥 아이들이 노는 동안 부모님들께서 앉아 계신다. 이므로 1번 동시에 접속사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자, 이어서 2번 가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였는데요. 자, 우리 긴 글을 보기 전에 왼쪽에 있는 이미지부터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왼쪽 보시면 floor directory라고 나와 있죠. floor이라고 하면 층이에요, 층. 그리고 directory라는 것은 안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floor directory라는 것은 층별 안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길 보시면 이 열린 버튼, 닫힌 버튼도 있어요. 아마 엘리베이터에 나와 있는 층별 안내도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 층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층부터 확인해 볼게요. 1층을 보시면 Library Cafe, 도서관 카페가 있대요. 그리고 2층을 가보면 Children's and Music Library라고 했죠? 아동 서적이나 아니면 음악 관련 서적을 읽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또 3층을 가보면 Business and Health Library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업 관련 서적 아니면 건강 관련 서적을 읽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곳은 어떤 건물일까요? 아마 library, 도서관인 것 같아요. 도서관의 각 층에서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는지 나와 있는 층별 안내도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이 정도 이해하고 오른쪽에 글을 한번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want to check out a book about health? 라고 했죠. 당신은 check out 하고 싶은가요? 라고 했는데, 이 check out은 책을 대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당신은 책을 대출하고 싶으신가요? 빌리고 싶은가요? 근데 뭐에 대한 health, 건강에 대한, 그러면 몇 층으로 가야 할까요? 3층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당신은 3층을 방문해야 합니다가 자연스럽겠네요. 아마도 should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맞는지 나머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To find music books or read children's books 라고 했습니다. 자, 음악 관련 서적들을 찾기 위해서 혹은 아동 관련 서적들을, 아동의 책들을 읽기 위해서 당신은 2층에 내려야 합니다가 되겠죠. 뭐뭐 해야 합니다라는 의미로 역시 should가 잘 어울리겠습니다. 참고로 get off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Do you want to relax? 당신은 휴식을 좀 취하고 싶으신가요? 무엇과 함께? With a coffee or snack? 커피나 스낵과 함께. 자, 그러면 카페에 가면 되잖아요. 1층이죠. 그렇다면 당신은 1층에 가셔야 합니다. 역시 should를 넣어주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답으로 3번을 골라주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는요, 모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1번의 경우, 뭐뭐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뭐뭐 해도 된다, 허가의 의미고요. 2번의 경우, can't, 뭐뭐 할수 없다니까 안 되겠죠? 4번은 뭐뭐 하면 안 된다. 불허의 의미가 있거나 혹은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고요. 5번의 should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니까 여기선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으로 고르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였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school sports day will take place on the school field Friday 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마 운동회겠죠? School Sports Day니까 운동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take place는요, 열리다라는 의미예요. 운동회가 열릴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On the school field, 학교 운동장에서. 근데 언제 열려요? 금요일에. 우리 요일 앞에는요, on 써주어야겠죠? 자, 그럼 아마 3번이 정답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should를 넣었을 때 말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udents should wear their sports uniforms. 말 됩니다. 그들은 체육복을 입어야 합니다니까 우리 3번 바로 정답으로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시면요. 학생들은 그들의 체육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할까요? 그들의 물병을 가져와야 합니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고 이어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역시 짝지어진 것을 골라 주어야겠죠? 자, A를 보시면 Where should we stand? 라고 했거든요. 어디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니? 근데 언제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이 되겠죠?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 그 동안 어디에 서 있어야 하니? 이므로 while이 들어갈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마 정답이 5번밖에 없는데요. 자, B를 보시면 You must wait. 당신은 기다려야 합니다. 노란색 선 뒤에서라고 할때 behind 써주는 거 맞죠?
따라서 정답 5번으로 확실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노란색 선 뒤에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정답 5번으로 고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로 빈칸에 들어갈 말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 골라줄게요. 자, A가 Why did they stop the game? 이라고 했거든요. Why라는 건 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왜 게임을 멈췄니? 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답할 때 그들이 왜 멈췄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어야겠죠? 볼게요. They stopped it. 그들은 그 게임을 멈췄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멈춘 거죠? 뒷부분을 보니까 폭우 때문에. The heavy rain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씨, 즉 폭우를 의미해요. 폭우 때문에니까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 because of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thank you, understanding the situation이라고 했는데요. 상황을 이해해 주어서 고마운 거죠. 우리 thank you 뒤에 원인이 나올 때는 for로 연결을 합니다. Thank you for 하면 뭐뭐 해줘서 고마워 이런 의미거든요. 따라서 정답 5번으로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의 전치사 because of 그리고 for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먼저 주어진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Wine is made from grapes라고 했죠. 와인은 뭘로 만들어져요? Grapes, 포도로 만들어집니다. 자, 뭐뭐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의 뭐뭐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일단. 자, 그리고 from 뒤에는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재료. 그러면 우리는 from 뒤에 재료가 나와 있는 보기를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1번 선택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Bread is made from flour이라고 했죠. 빵은 밀가루로 만들어진다. 정답 바로 찾았습니다. From 뒤에 재료가 나와 있고요. 뭐뭐로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오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I got a gift. 나는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from my friend, 나의 친구로부터 받은 거죠. 이때는 누구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출처죠, 출처. 그래서 2번은 쓰임이 같지 않고요. 3번을 보시면 the sound came from the radio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라디오에서 나온 겁니다. 어디에서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4번을 보시면 she's looking from the window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디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창문에서. 역시 여기서도 뭐뭐에서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5번을 보면 he comes home. 그는 집에 오는데 매일 학교에서 집에 오는 거죠. 여기서도 from은 뭐뭐에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from은 의미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주어진 문장과 가장 유사한 from의 의미를 지닌 것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역시 밑줄 친 may와 같은 쓰임을 가진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해석해보면 You may borrow my pencil이라고 했죠. 너는 나의 연필을 빌려도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허락의 의미를 가진 may죠. 뭐뭐 해도 된다. 자, 그러면 쓰임이 같은 것 하나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It may rain tomorrow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내일은 비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는 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가 아니라 비가 올지도 몰라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may의 의미가 주어진 부분과 같지가 않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She may know the answer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정답을 알지도 모른다. 역시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석이 되죠. 역시 주어진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번을 보시면 They may arrive late today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늦게 도착할지도 모른다. 역시 가능성을 나타내죠.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4번은 어때요? You may leave early today. Leave early는 일찍 떠나다라는 의미죠. 당신은 오늘 일찍 떠나도 됩니다.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으므로 우리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도록 하고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This may be his last chance. Last chance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겠죠. 따라서 4번만 뭐뭐 해도 된다라는 의미고, 1, 2, 3, 5번은 모두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우리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나머지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 17강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74강. 자,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저하고 이제 듣기 말하기 이제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은 주제 문장을 이렇게 좀 뽑아봤어요.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이렇게 좀 길죠? 예, 추가 설명을 좀 해야 될 내용이니까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공부할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담화를 하나 좀 듣고 문제를 풀 거고요. 오늘은 이제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아니죠. 담화입니다. 그 다음에 담화 내용을 때려잡으면서 자, 문제에 대한 해설까지 꼼꼼하게 해드릴 것이고, 그 이후로는 요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마무리하시면 되는 이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의 문제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보통 질문 중에 이렇게 not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 이것은 선택지를 미리 읽어두시라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선택지를 미리 읽지 않아도 수능은 순서대로 진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번만이라도 여러분들 미리 읽어두셔야 되고, 1번의 내용이 나오고 나면 바로 2번을 읽으시면서 2번의 내용을 기다리시고, 이런 순서로라도는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자연체험과 관련된 그런 담화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contrast, 대조 유형의 문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대조 유형의 문제는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나 혹은 전체를 미리 다 읽어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영 중에 낚시와 수영도 할수 있는지, 두 번째로는 특별 코스는 여름만 운영이 되는지, 세 번째는 코스마다 소요 시간이 다른지, 래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C 코스에서 할수 있는지, 참가자들에게는 밥하고 물, 점심하고 물이 제공되는지 등등등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치 불일치와 관련된 문제는 보통 정답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3번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무조건 3번 이하에만 답이 나온다라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착오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시면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0: Thank you for visiting All Nature Campsite.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You can enjoy fishing and swimming in the lake while camping. And we have three special courses, A, B, and C, only during summer. Each course takes 3, 5, and 7 hours to finish. 2 hours hiking is included in all the courses, but rafting is only available in course C. Rafting equipment will be given. However, we don't offer participants any food except water, so you have to bring your own lunch. Please follow your guide's directions for your safety during the course.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time here.
1: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하셨고요. 정답도 저는 잘 고르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 한 문장 한 문장씩 들어가면서 자, 요 내용들을 좀 뽀개 볼 텐데요. 1번은 미리 좀 읽어보시라 그랬죠. 야영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캠핑이겠죠. 그 다음에 낚시, 피싱, 스위밍 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문장부터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0: Thank you for visiting All Nature Campsite.
1: 자, 포인트는 뭐죠? Thank you for visiting campsite. 중간에 뭐 캠프사이트의 이름 여러분들이 뭐 All Nature였던 것 같은데 그거 못 들으신다고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Thank you for visiting campsite. 자,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캠프라고 하기 때문에 campsite이라고 하면 P 사운드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못 듣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0: Thank you for visiting All Nature Campsite.
1: 캠프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문장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환영의 메시지이고 자, 수영할 수 있고 한지 들어보세요.
0: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1: 자, 뭐라고 했나요? 어디까지가 한 단어처럼 딱 들리죠? This is the right place까지는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0: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1: 자,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or those who. 마치 한 단어처럼 이거를 딱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자, 이게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For those who want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전부 다 내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읽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처럼 그냥 뚜루룩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듣기를 했더라도 자, 요 those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신 학생들은 또 요 내용을 알아듣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자,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느낌이 새로울 거니까 자,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Thos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대세 복수죠. 요거는 사실은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 강의 중에 자세하게 설명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Those가 이렇게 수식어를 뒤쪽에 동반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People과 똑같은 뜻이다. 의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문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Those who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those 이렇게 들리죠.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들어볼 텐데요.
0: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1: 자,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한 번 더.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요 정도의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요 문장을 한 다음 주 요 시간까지 한 500번 정도만 반복해 보시면 어떨까요?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어구 전체가 요 정도의 어구 전체가 여러분들 귀에 한 단어처럼 쏙쏙 들어와서 들릴 거예요. 그럼 앞으로 활용도가 꽤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문제의 정오답 단서는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고요. 자,
0: You can enjoy

0: fishing and swimming.
1: Good. 됐죠? You can enjoy. 자, 끝났습니다. Fishing and swimming. 1번 선택지가 지금 낚시와 수영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0: You can enjoy fishing and swimming in the lake while camping.
1: 자, in the lake while camping. 이건 보너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들으셨으면 당연히 1번이 오답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셔서 특별 코스, 여름 동안만이라고 하는 어구들을 또 기억하시고 자, 그런 진술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0: And we have three special courses.
1: 아, we have three special courses.
0: A, B, and C.
1: A, B, and C.
0: Only during summer.
1: Bingo. Only during summer.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동안만 special courses, A, B, C, we have. 됐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자, 요 진술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2번도 오답이다라고 지우시면 되겠어요.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개의 코스가 있는데 코스마다 소요 시간이 다른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 내용이 아마 뒤쪽에 등장할 겁니다.
0: Each course takes 3, 5, and 7 hours to finish.
1: 됐죠? 자, each course takes. 자, take라고 하는 단어는 뒤쪽에 시간의 목적어를 데리고 나오게 되면 얼마 얼마의 시간을 필요로 하다의 뜻이에요. 취하다 이런 뜻이죠. Each course가 각각의 course가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는 다음에 서로 다른 시간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0: Each course takes 3, 5, and 7 hours to finish.
1: Okay. 3, 5, 7 hours to finish가 되겠어요. 끝내는데 3시간, 5시간, 7시간이 걸리면 소요 시간이 다른 게 맞지요. 자, 그래서 자, 요 진술을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자, 요건 지금 3번도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지우셔야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그 다음 내용으로 좀 가볼까요? 다음 내용은 뭡니까?
0: 2 hours hiking is included in all the courses.
1: 자, 뭐가 들렸어요? 2 hours hiking. is는 작게. is included. Okay? 자, all the courses.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귀에 들렸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0: 2 hours hiking is included in all the courses.
1: 됐죠? 자, 그 이하의 내용은 뭐예요?
0: But rafting is only available in course C.
1: 됐습니다. But rafting.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뭐예요? C courses.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후반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rafting은 C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But rafting is only available in course C.
1: 됐죠? 자, rafting is only available in course C.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rafting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원래 이 raft가 뭔지 아시죠? raft가 뗏목이고요. 자, 그래서 뗏목을 타다의 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rafting이라고 하면 뗏목 타기가 되는 거예요. 급류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 배를 타는 것을 뗏목 타는 것을 raft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rafting은 결국은 course 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afting은 C 코스에서만 할 수 있다. 5번은 안 들어도 정답이네요. 이제 다 일치하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답의 이제 정오답 단서도 뒤쪽에 등장을 하는 그 5번의 정오답 단서도 뒤쪽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미 답은 결정됐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0: Rafting equipment will be given.
1: 자, rafting equipment will be give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will be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내용어가 아니고 이건 기능어, 문법적 기능만 하기 때문에 will be given 이 정도로 소리가 납니다. Rafting equipment
0: will be given.
1: 됐죠? 자, 우리 성우가 참 친절해서 will be given 이렇게 얘기해줬지만 원어민들은 대부분 자, rafting equipment will be given 이렇게 이제 발음을 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급류 타기, 뗏목 타기의 장비는 주어질 것인데요. 점심하고 물 얘기가 좀 나올 텐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0: However, we don't offer participants any food except water.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we don't offer participants any food except water.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가 뭐 있어요? Don't offer participants. 이런 단어는 좀 주의를 좀 하셔야겠죠. 보통 사람을 나타낼 때는 뭐 ER도 붙고 IST도 붙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IAN도 많이 붙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뮤지션, 뭐 액티비스트, 그다음에 뭐 employe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붙는데 ANT가 돼서 사람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participate는 자, 참가자라고 할 때 ANT를 붙여서 사람 명사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얘도 목적어 얘도 목적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음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오답의 중요한 단서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0: However, we don't offer participants any food except water.
1: 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음식은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때요? 이건 당연히 정답의 단서죠, 여러분들. 점심도 준다고 했는데 물을 제외한 건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아직 몇 문장이 남았는데 자, 그래 정답이 이미 다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들 정리하겠습니다.
0: So you have to bring your own lunch.
1: 자, you have to bring your own lunch. 당신 자신의 점심을 당신은 갖고 와야 됩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점심 안 준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ou have to bring your own lunch.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뭘까요?
0: Please follow your guide's directions for your safety during the course.
1: 자, 이렇게 딱 세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잘 못 들으셨나요? 다시.
0: Please follow your guide's direction.
1: Please follow your guide's direction. Guide는 여러분들 뭐 말 그대로 그 안내인이겠죠. Direction은 뭐예요? 조금 이제 딱딱하죠. 아무래도 conversation이 아니니까 담화는 어휘가 조금 어려워져요. Dir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direct라고 하는 동사 지시하다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So follow the guide's direction.
0: Please follow your guide's direction.
1: Okay, please follow your guide's directi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0: For your safety.
1: For your safety.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0: During the course.
1: During the course. 이렇게 세 단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0: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time here.
1: Okay, we hope you have wonderful time here. 요 정도의 문장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답도 좀 찾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내용 마무리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 우리 고이고이 잘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열심히 따라하고 자,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0: Thank you for visiting All Nature Campsite.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You can enjoy fishing and swimming in the lake while camping. And we have three special courses, A, B, and C, only during summer. Each course takes 3, 5, and 7 hours to finish. Two hours hiking is included in all the courses, but rafting is only available in course C. Rafting equipment will be given. However, we don't offer participants any food except water. So you have to bring your own lunch. Please follow your guide's directions for your safety during the course.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time here.
2: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암기해야 될 문장 기억나십니까?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자, 였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좀 해보심으로써 자, 특정한 어구, 자주 반복 사용되는 어구들에 많이 좀 친숙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듣기와 말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내일 어휘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어베이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긴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책을 펴서 책에 한번 빠져볼까요? 이것만큼 더 재밌는 게 없을 거고요. 영어 실력도 쑥 올라갈 것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 우리 이 유니콘 시리즈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니콘과 함께 모험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사역동사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오늘은 사역동사를 제대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 written by Claire Phillip, illustrated by Jordan Ray. It was the first day of summer, and the fair was open for business. Families were arriving from all around. The air smelled like candy floss and hot dogs. This year, there was a new main attraction. It was a beautiful carousel. This ride was very special. It was busy all day long. A fairy had sprinkled magic dust over the carousel animals. The ride made the children feel like they were flying, and the animals came to life at sunset. One night, Mala the tiger said,
2: "Is anyone else a little bored?"
1: Apollo the unicorn nodded. All of a sudden, they heard a noise just like a bell. The fairy appeared, fluttering her wings.

0: The unicorn stepped forward and swished his glittering mane. "I wish I could fly!" The other animals cried, "Me too!"
1: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새로운 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이라는 책입니다. Magical Adventure이라고 하니까 뭔가 신비로운 그런 모험이나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It was the first day of summer. 여름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And the fair was open for business. 그리고 and the fair. Fair이라는 것은 유원지나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원지나 축제가 was open, 열려 있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열려 있었냐면 영업. 그래서 영업 중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Families were arriving from all around. 가족들이, 이제 그 유원지에 놀러가는 그 가족들이, 뭐 여러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가족들이 were arriving, 도착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From all around. 모든 곳으로부터니까 곳곳에서부터, 여러 곳에서부터 이제 가족들이 막 도착하는 중이었습니다. The air smelled like candy floss. 저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The air smelled like candy floss and hot dogs가 되겠네요. The air, 공기가 유원지나 뭔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어떤 냄새가 나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smell like 뭐 같은 냄새가 나냐면 candy floss, 바로 솜사탕입니다. 솜사탕과 그 다음에 핫도그 냄새가 났습니다. 뭔가 갑자기 배가 고픈 그런 생각이 드네요. This year, 올해에는요. There was a new main attraction. 올해는 There was 뭐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a new main attraction. 새로운 주요한 attraction. attract가 뭔가 매력을 끌다라는 것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죠. attraction은 그래서 명소나 볼거리입니다. 새로운 주요한 볼거리나 명소가 있었습니다. 뭔가 그 유원지에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겠죠. 아 근데 좀 뭔가 덜 와닿지 않나요? 뭔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It was a beautiful carousel 이라고 되어 있네요. carousel 이라고 하면 빙빙빙 돌아가는 어린 아이들도 탈 수 있는 놀이 그 탈 것이죠. 바로 회전목마입니다. 그 새로운 a new main attraction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주요한 명소나 볼거리가 그 유원지에 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회전목마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요. 이렇게 약간 의미를 이 말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명소나 볼거리가 결국은 회전목마이죠. 회전목마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막 모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주요한 탈거리, 탈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놀이기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조금씩 아 이거 새로운 주요한 명소, 볼거리가 뭐지? 뒤에 보니까 회전목마라고 나오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도 머릿속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새로운 주요한 놀이기구라고 해서 그래도 괜찮겠구나가 되겠죠. 이렇게 의미를 약간씩 맞춰가면서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그 단어에 그 다음에 살짝 문맥을 고려해서 말을 바꿔서 이해를 쉽게 만드는 이게 바로 독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ride was very special.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일기를 적는다거나 놀이공원에 관한 것들 아이들이 적을 때 저한테 가장 아주 많이 물어봤던 게 탈거리들 맞죠? 탈 것을 쓰면 용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바로 this ride라고 할 때 ride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놀이기구라는 의미입니다. This ride was very special. 그러면 이 놀이기구, 이 탈 것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carousel이 되겠죠. 그 새로 생긴 주요한 놀이기구인 바로 회전목마가 되겠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It was busy all day long. 그것은 하루 종일 바빴다. 이 놀이기구가 하루 종일 바빴다는 것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루 종일 북적북적 거렸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꿀 수가 있겠죠. A fairy had sprinkled magic dust over the carousel animals. 가 되겠네요. A fairy, 요정이 had sprinkled. Sprinkle,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모션을 취했는데요. 뿌렸다라는 거예요. Sprinkle이라고 하면 뿌렸습니다. 무엇을 뿌렸냐면 magic dust, 마법의 가루. 먼지 같은, 가루 같은 것들을 뿌렸습니다. Over, 어디에 뿌렸냐면 over the carousel animals. 그 회전목마에 보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잖아요. 유니콘도 있고, 말도 있고요. 마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놀이기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 회전목마에 있는 동물들 위에 마법의 가루들을 이렇게 쭉쭉쭉 뿌렸습니다. 누가요? 요정이요. The ride made the children feel like they were flying.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The ride. 그 회전목마, 그 탈거리, 그 놀이기구는 made, 만들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냐면 feel like, 뭐 같이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무엇같이요? They were flying. 그들이 마치 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 놀이기구의 특징인가 봅니다. 그냥 놀이기구를 타는 건데 아, 이 놀이기구 이렇게 뭔가 말을 타면 왔다 갔다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마치 나는 듯한 느낌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특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And the animals came to life at sunset. 그리고 나서 이 동물들은 해질녘쯤 되니까 came to life,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생기를 가지게 되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마법의 그런 놀이기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있는 made라는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made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동사. 자, 그러면 이 사역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사역동사 제대로 이해하기입니다. 자, 사역동사 제대로 이해하기. 이 강의를 하기 앞서서 만약에 323강을 먼저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323강을 미리 한번 참고해서 보고 이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역동사라는 것은 시킨다라는 동사입니다. 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라는 것이죠. make는 상대방에게 시킨다, have도 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let은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킨다기보다는 허락해서 하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사역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역동사가 쓰이면은 문장에서 좀 특이한 어떤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사역동사가 아닌 것을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I asked him to clean his room. 나는 asked, 요청했다. him,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뭐 하라고 요청했냐면 to clean his room, 그의 방을 청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 문장의 의미를 알려드리기 전에 323강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기 있는 게 to 부정사이죠. to 부정사는 제가 빠르게 복습을 해드리면 to 부정사는 과거의 전치사였습니다. 그 기원을요. 그러면 그 전치사 to는 무엇이냐면 어디 어디에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죠. 즉 to, 이 전치사 to는 미래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투부정사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 투부정사들이 미래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to clean his room도 미래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I asked him to clean his room. 나는 그의 방을 치우라고 그에게 요청했다. 그러면 그에게 요청은 했지만 그가 치웠습니까? 안 치웠습니까? 확실하지 않죠. 미래에 치울 수도 있겠죠. 물론 그가 아, 나 안 치울래 라고 하면 안 치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to 부정사는 미래의 내용이며 불확실한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동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I made him clean his room 이라고 하면 나는 그에게 그의 방을 치우도록 시켰다. 즉 이 문장 안에는 그가 방을 치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치울 거다 안 치울 거다가 아니라 나는 그에게 그의 방을 치우라고 시켰다는 것이죠. 해!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사역동사가 쓰일 때 사역동사라는 것은 그가 방을 치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치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은 치웠거나 그래서 여기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혹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역동사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왜요? 사역동사는 그것을 시켜서 무조건 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to와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알아볼게요. 세 개 더네요. He made her do her homework. 그는 시켰습니다. 그녀에게 뭐 하도록 시켰냐면 do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시켜서 그녀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혹은 불확실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 to 부정사가 여기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역동사 make, have, let 다음에는 그 시키는 대상이 나올 것이고 그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여기에 do her homework나 fix the car나 stay up late나 이런 부분에 이것을 목적어 지금 여기 her, him, him 여기 되어 있죠. 여기 위에 보면 asked나 made 다음에는 him, h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목적어거든요.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의 형태인 원형,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진 부정사를 쓴다고 해서 원형 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We had him fix the car. 우리는 그에게 시켰습니다. 요청해서 시키게 했다.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뭐 하도록 하게 하냐 하면 fix the car, 자동차를 고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결국

자동차를 고치겠죠.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역 동사 have 다음에는 to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to는 미래의 일 혹은 불확실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역 동사 have랑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은요.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은 let.

0: stay 앞에 to stay라고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이제 방금 읽은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t was the first day of summer, and the fair was open for business. Families were arriving from all around. The air smelled like candy floss and hot dogs. This year, there was a new main attraction. It was a beautiful carousel. This ride was very special. It was busy all day long. A fairy had sprinkled magic dust over the carousel animals. The ride made the children feel like they were flying, and the animals came to life at sunset.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One night, 어느 날 밤에 Mala, the tiger said. Mala라는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Is anyone else a little bored? 자, 여기 있는 Mala, the tiger은 누구냐면 그 회전목마에 있는 동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Is anyone else a little bored? 여기에 나 말고 또 좀 지루함을 느끼는 친구가 있나요? 라고 묻고 있네요. Apollo the unicorn nodded. Apollo라는 유니콘이 나 좀 지루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All of a sudden, sudden이라는 것은 돌연, 갑작스러움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all of a sudden은 갑자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they heard a noise. 그들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Just like a bell. 종소리 같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띵, 뭐 띵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겠죠. The fairy appeared. 요정이 appeared, 나타났고요. Fluttering her wings. 그녀의 날개를 펄럭이면서. Flutter이라고 하면 펄럭이다. 제가 날개가 없어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날개를 막 펄럭이면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The unicorn stepped forward and swished his glittering mane. The unicorn stepped forward. 그 유니콘, Apollo the unicorn이 step forward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서 swished 하면 이렇게 휘두르는 것이죠. Swished his glittering mane. Mane이라고 하면 사자나 말, 목 주변에 있는 이런 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his glitter. Glitter은 바로 반짝반짝 빛나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목 주변에 있는 털을 이렇게 휙휙휙 흔들면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I wish I could fly. 유니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나는 바란다. I wish. 나는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난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The other animals cried.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우는 게 아니고요. 외치는 것이 되겠죠. 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me too. 나도 날고 싶어 라고 다른 동물들도 소리쳤습니다. 과연 이 동물들은 날 수가 있을까요? 요정이 도와줄 것 같긴 한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1: One night, Mala the tiger said, Is anyone else a little bored? Apollo the unicorn nodded. All of a sudden, they heard a noise just like a bell. Ding! The fairy appeared, fluttering her wings. The unicorn stepped forward and swished his glittering mane. I wish I could fly. The other animals cried, Me too.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2: Fair. Fair. It was the first day of summer, and the fair was open for business. Attraction. Attraction. This year, there was a new main attraction. Ride. Ride. This ride was very special. Sudden. Sudden. All of a sudden, they heard a noise just like a bell. Glitter. Glitter. The unicorn stepped forward and swished his glittering man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영어를 잘하게 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냥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잘하게 되는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 방법들은 각각 개인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심에서 그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 최고의 전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어를 접하는 양 자체가 많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접하는 양 자체가 많으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래도 영어가 싫지 않아야 되고요. 조금은 재밌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어가 싫어버리게 되면은 이 영어라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서 잘할 수가 없거든요. 오랜 기간 하면서 양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재미를 잃어버리면은 영어 자체를 꾸준하게 그리고 그 꾸준한 시간을 막 누적해서 많은 양을 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를 접할 수 있는 영어 영상도 좋고요. 영어 책도 좋고요. 이렇게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한두 가지는 선택을 해서 꾸준하게 평소에 일과 중에 이어나가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조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영어를 접하는 그양 자체가 많도록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최대한 그 속에서 재밌는 방법을 선택을 해 보시면 좋겠죠. 저도 중학교 때 팝송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책을 읽으면서 노래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양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아주 유명한데요. 뭐 좋은 면도 있겠지만 대체로 나쁜 면으로 좀 뉴스를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내년에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통령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뭐 요즘에 대부분의 가정에 차한 대씩은 대부분 있는데요. 전기차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군요. 요즘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많은 개발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심지어는 공장 자동화 업체들도 엄청나게 노다지를 캐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요.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두 가지 이야기는 Today's Topic에서 담아냈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필리핀입니다. Duterte confirms he will run for Philippines VP라고 되어 있습니다. VP는 Vice President, 부통령을 얘기하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부통령에 run for, 출마할 것이다 라고 이번에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듣겠습니다.
1: Duterte confirms he will run for Philippines VP.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has confirmed that he will run next year for vice president in what critics call an attempt to an end run around constitutional term limits. The tough-talking president is notorious for his vulgar rhetoric and crackdown on illegal drugs, which has killed thousands of people.
2: Duterte confirms he will run for Philippines VP.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has confirmed that he will run next year for vice president in what critics call an attempt at an end run around constitutional term limits. The tough-talking president is notorious for his vulgar rhetoric and crackdown on illegal drugs, which has killed thousands of people.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쉬운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단어다 보니까 못 듣는 경우에 가끔 이렇게 경기 일으키시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 어려운 단어를 못 듣는다 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취를 할때 단어에 꽂힐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 편하다는 거또 말씀드립니다. 자, 뉴스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1: Critic.
2: Critic.

0: End run.
1: Constitutional.
0: Vulgar.
1: Rhetoric.
2: 첫 번째 단어는 critic이란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critic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뭐 culture나 movie, music이란 단어와 함께 쓰여서 뭐 music이나 movie critics라고 하면 그거는 평론가라고 할 때 쓰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And run이라고 해서 뭔가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미식축구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커 말고 미식축구의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 선을 따라서 이제 공을 잡고 막 달려가서 터치다운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게 and run입니다. Constitutional. Constitution이란 말이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헌법상에 라고 할 때 쓰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Vulgar. 요 단어가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욕설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vulgar라는 말은 조금 또 달라요. 물론 욕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같은 욕이라도 그냥 욕하는가 보다 하는 욕이 있고 들으면 이거 나보고 한번 싸우자는 얘기지 라는 느낌이 아주 기분 나쁜 표현이 있죠. 그런 느낌에 저속하고 질떨어진이라고 할 때 vulgar란 말을 많이 씁니다. Rhetoric. 요거는 뭐 언변, 수사학, 뭐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그냥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득하기 위한 말. 그걸 그냥 rhetoric이라고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인공이 나와야 되겠죠. 필리핀 President Rodrigo Duterte. 예,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인데요. has confirmed. 다음의 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he will run next year for vice president. 어디에 출마하다라고 할 때 run for. 그 다음에 president, vice president. 이럴 때 관사 없이 그냥 쓴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VP. 부통령에 출마하겠다라는 거죠. 아니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서 부통령에 출마하겠다? 혹은 총리에 출마하겠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유례가 없진 않죠.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두 번 대통령을 한 이후에 헌법상 불가능하니까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측근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본인이 총리로 일을 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여러 가지를 조정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In what critics call, 근데 이러한 모습을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an attempt at an end run around constitutional term limits. 그렇습니다. 헌법상에 명시된 임기 제한이 있는데 이거를 우회하려고 하는 술책이다 라고 일각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The tough talking president, 아 대통령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말 거칩니다. 자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is notorious for something, 뭐뭐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데요.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for his vulgar rhetoric. 그렇습니다. 아, 입을 열었다 하면 상당히 좀 비속어라든가 좀 저속하거나 질떨어지는 언변을 많이 구사한다는 거. 근데 이 표현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 거칠게 하는 대통령이 악명 높다라는 점에서 나쁜 것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 놓친다고 해서 사실 큰 문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못 들었을 때 충격을 받는데 그건 자꾸 극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악명이 높은 것은 and crackdown on illegal drugs. 마약에 대한 crackdown 많이 썼죠? 단속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단속으로 which has killed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 내년에 이제 부통령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Duterte confirms he will run for Philippines VP.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has confirmed that he will run next year for vice president in what critics call an attempt to an end run around constitutional term limits. The tough-talking president is notorious for his vulgar rhetoric and crackdown on illegal drugs, which has killed thousands of people.
0: Duterte confirms he will run for Philippines VP.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has confirmed that he will run next year for vice president in what critics call an attempt at an end run around constitutional term limits. The tough-talking president is notorious for his vulgar rhetoric and crackdown on illegal drugs, which has killed thousands of people.
2: Today's topic is The electric vehicle, 그래서 EV라고 부르는데요. 전기차 boom, 요 분야가 활황을 거두고 있는데요. is pay dirt. pay dirt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노다지입니다. 예, 금맥이죠. 소위 신받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차가 지금 활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노다지라고 해요. 누구에게 노다지일까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The electric vehicle boom is pay dirt. New and established automakers' expanded investment in the electric vehicle market is a bonanza for factory equipment manufacturers that supply the highly automated picks and shovels for the prospectors in the EV gold rush. This boom reflects the broader recovery in U.S. manufacturing.
0: The electric vehicle boom is pay dirt. New and established automakers' expanded investment in the electric vehicle market is a bonanza for factory equipment manufacturers that supply the highly automated picks and shovels for the prospectors in the EV gold rush. This boom reflects the broader recovery in U.S. manufacturing.
2: 잘 들어보셨습니까? 좀 어려운 단어 표현이 좀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Pay dirt.
0: Pay dirt.
1: Established.
0: Established.
1: Bonanza.
0: Bonanza.
1: Picks and shovels.
0: Picks and shovels.
1: Prospector.
0: Prospector.
2: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보셨던 pay dirt, 노다지 혹은 금맥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Pay dirt. Establish it. Establish라는 것이 뭔가를 설립하다, 확고히 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ed를 붙여서 형용사로 쓰면 확실히 자리를 잡은 이라는 의미로 쓰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Bonanza 역시 pay dirt 마찬가지로요. Bonanza 노다지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Picks and shovels라고 되는데요. Picks and shovels 곡괭이와 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문맥에서는 도구 연장이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Prospector 조금 전에 이제 pay dirt. Bonanza, 이런 노다지, 금맥이 나왔으니까 그걸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구도 갖춰져 있으니까요. 금이라든가 광물 등을 찾는 탐사자를 prospector라고 씁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을 마치 서부 시대의 골드러시, 그런 맥락에서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New and established automakers expanded investment in the electric vehicle market.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established란 말을 모른다 하더라도 앞에 new가 나왔다라면 둘 중에 하나죠. 네, 비슷한 말이거나 반대되는 말. 근데 비슷한 말을 두 번씩 반복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이게 무슨 계약서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요것과 요거는 상호 보완적이거나 반대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 게 새로우면 뒤에 거는 기존의 것이 되겠죠. conventional이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Automaker는 자동차 제조업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뭐 현대, 기아처럼 완성차 업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성차를 만들기 때문인데요. 자, 신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expanded investment, 형용사와 명사가 나왔을 때 둘 다 우리말로 명사로 번역하면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확대된 투자라고 하지 말고 투자 확대 이렇게 이야기 났겠죠. 이런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is a bonanza. 아, 노다지입니다. 누구에게 노다지일까요? For factory equipment manufacturers. 아, 그렇군요. 공장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들에겐 이게 아주 노다지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그냥 만듭니까? 설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비를 완성차 업체에서 만들지 않거든요. 소위 자신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공급업체가 만들고 있는데 이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역할은 They supply the highly automated picks and shovels. 그렇죠. 이렇게 곡괭이와 삽, 도구라는 개념으로 썼군요. 상당히 자동화된 연장 혹은 기기들을 제공하는 제공업체입니다. 뭐를 위한 기기일까요? For the prospectors in the EV gold rush. 그렇습니다. 전기차 소위 골드 러시에서 금맥을 찾고자 하는, 즉 완성차 업체와 계약을 따고자 하는 그러한 업체들에게는 정말 예, 요거 필요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요 prospector라고 하는 것을 제 생각에는 앞에 나왔던 완성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완성차 업체들이 소위 이 시장에서 황금을 캐려고 하기 때문에 도구를 필요로 하는데 이 도구를 이들이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boom, this boom reflects the broader recovery in U.S. manufactur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Reflect, 반영하다라는 얘기잖아요. Reflection,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전기차 시장과 그리고 장비 시장의 활황은 말입니다. 미국 제조업체의 broader니까요. 전반적인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전기자동차 시장만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 전체가 지금 회복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전반적인 기조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조금 내용은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겠죠? 듣고 정리합니다.
1: The electric vehicle boom is pay dirt. New and established automakers' expanded investment in the electric vehicle market is a bonanza for factory equipment manufacturers that supply the highly automated picks and shovels for the prospectors in the EV gold rush. This boom reflects the broader recovery in U.S. manufacturing.
0: The electric vehicle boom is pay dirt. New and established automakers' expanded investment in the electric vehicle market is a bonanza for factory equipment manufacturers that supply the highly automated picks and shovels for the prospectors in the EV gold rush. This boom reflects the broader recovery in U.S. manufacturing.
2: Today's patterns, 오늘 패턴은 노다지를 캐다, 횡재를 하다라고 하는 to hit a bonanza 혹은 to strike a bonanza라고 하는 요 표현이 되겠습니다. Hit a jackpot, 요 말과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횡재를 할 수 있으리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개인 투자자, 소위 말하는 개미 군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ant core, 그렇게 쓰지 않겠죠. 개인 투자자 개미 군단이라고 할 때 어떻게 쓸까? 그리고 주식으로 횡재하다. 맹목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o many individual traders.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라고 할 때 individual traders나 individual investors라고 하시면 그거 자체가 개인 투자자 개미 군단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반대말이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institutional investors, institutional traders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blank believe, 맹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They can strike a bonanza in the stock market. 증시에서 황금을 캐낼 수 있을 것이다. 노자지를 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할 때 맹목적으로 그 말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blindly believe. 그죠? 눈을 감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strike a bonanza 라는 말과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So many individual traders blindly believe they can strike a bonanza in the stock market.
0: So many individual traders blindly believe they can strike a bonanza in the stock market.
2: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 보고 또 말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South Korea and Automation, 한국과 자동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자동화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한국은 자동화를 조기에 받아들였는데요. 현재 한국의 산업용 로봇 비율은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855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우린 또 하면 합니다. 그죠? 일단 두 문장인데요. 첫 번째, 자동화를 조기에 받아들였다. 일단 early라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받아들이다 할 때 뭐 introduce, 도입하다라든가 adopt 이런 표현도 쓰이긴 합니다. 현재 한국의 산업용 로봇 비율, 예, 비율 이게 조금 어렵겠는데요.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855대로 이 비율을 이렇게 따지는 모양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자, 일단 산업용 로봇 밀도라는 말을 업계에서 많이 쓰는데요. density of industrial robots 이렇게 씁니다. density가 뭐예요? Population density 하면 인구 밀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인구 대신에 산업용 로봇의 밀도, 이 표현을 많이 쓰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uth Korea has been an early blank of automation. 아, 그렇습니다. 한국은 자동화를 조기에 받아들였다라고 할 때 an early blank of automation.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early adopter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외래어로 쓰는데요. Early adopter. 그 표현을 영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South Korea has been an early adopter of automation. 조기에 받아들였습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서술부로 썼습니다만 영어도 품사를 동사로 쓸 필요는 없죠. 이럴 때 명사로 써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품사에 너무 꽂히지 마세요. 품사에서 조금 자유로워야 글이 조금 더 원어민이 쓰는 교육받은 영어에 가깝게 기사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So, with the highest density of industrial robots per 10,000 manufacturing work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가 나왔으니까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The highest density예요. 그러니까 산업 로봇 밀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제조업 근로자 만 명당 얼마일까요? 855명이에요. 비율을 얘기할 때 전치사 당연히 at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at 855.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South Korea and automation. South Korea has been an early adopter of automation, with the highest density of industrial robots per 10,000 manufacturing workers at 855.
0: South Korea and automation. South Korea has been an early adopter of automation, with the highest density of industrial robots per 10,000 manufacturing workers at 855.
2: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End run.
0: End run.
1: Constitutional.
0: Constitutional.
1: Vulgar rhetoric.
0: Vulgar rhetoric.
1: Picks and shovels.
0: Picks and shovels.
1: To hit or strike a bonanza.
0: To hit or strike a bonanza.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 방송분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코치 표준편제 12강까지 왔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의 그래머코치 정코치입니다. 자, 우리는요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법으로 들어왔습니다. 투부정사를 다뤄보고 있잖아요.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그 과정들, 우리 기본기를 닦는 과정들이었고요. 중학영문법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얘네들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요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강의도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않았던 투부정사의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투부정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많은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명쾌한 개념 스킬 통해서요.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합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정부체 명쾌한 개념 스킬. 오늘 내용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괄호에서 알맞은 걸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요. To be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죠. 첫 문장에서. 그게 형용사적 용법입니까? 부사적 용법입니까? 자, 아래 문장이에요. To play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 to play가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거 형용사적 용법입니까? 부사적 용법입니까? 자, 아직은요. 이 용어 자체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 열공하시면 남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아마 훤히 보일 겁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투부정사 마무리하러 갈 건데요. 교재 준비 다 되셨죠? 유닛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요, 유닛 27입니다. 에, 뭐예요? 원형 부정사라고요? 네, 원형 부정사? 뭐지? 투가 없는 부정사. 자, 지금 대본에 굉장히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거 좀 차근차근히 가야 되거든요. 먼저 정코치의 기초 벼락치기 먼저 갑니다. 이건 사실 기초 벼락치기도 아닌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형식 문장에다가 투부정사가 쓰일 때 기억나시나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 다음에 요 자리. 이게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투부정사가 갈 수 있었죠. 자, 그랬을 때 해석 어떻게 합니까? 아래 문장 해석해 볼게요. I want you to go to bed early 하면은 나는 원한다. 요거 해석 잘해야 됐었죠. 너를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가 이 동작을 하는 거죠. To go to bed early, 일찍 잠자리에 들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오형식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말 자체가 참 멋있어, 그지? 우리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이 문장을 해석을 한 건데, 오늘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이 형태에서요, 이 want라는 동사 말고요, 얘를 빼고요, 안녕, 얘를 빼고요, 그 자리에 좀 특별한 어떤 동사들이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요 to 있죠, 요거. 요 to가요, 점점 없어지고 있죠. 이 to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그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가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동사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 상황에서 이 to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동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부터 배우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뭘 알면 되냐면은 얘를 배워야죠. 무슨 동사가 들어가면은 아니 여기 멀쩡하게 있던 to가 왜 없어지는지 그걸 배워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는 사역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우리가 아까 여기 있었던 그 특별한 동사의 첫 번째 동사인데요. 사역이라는 말이 한자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사람을 부려가지고 일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사역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역 동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시키는 동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영어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make랑 have랑 let이 사역 동사의 삼총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요, 이게 원래 의미들이 또 있잖아요. make는 뭐 만들다라던가, have는 뭐 먹다라는 뜻도 있고, 가지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요. 얘네가 오형식 문장에서 쓰이면서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가 삼총사. help는 왜 따로 떼냈냐면은, 요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help는 활용법이 살짝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돕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어떤 문법책에 따라서는 help는 따로 이렇게 떼내가지고 사역이 아닌 걸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떼놨습니다. 일단은 얘네들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역 동사라는 자리에 make, have, let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목적어를 쓰죠. 자, 그렇게 되면요. 여기는 원래요. to 부정사를 적었던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요. 거기서 to를 지워야 돼요. 그러고서 동사만 남게 됩니다. 동사 원형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남은 그 동사 원형을 원형 부정사다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한번. 원래는 to 동사인데 여기서 to를 지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얘만 남죠. 이걸 원형 부정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지웠어요? 이 자리에 make, have, let이라고 하는 사역 동사 삼총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게 지워진 겁니다. 얘 때문에 여기가 to가 삭제된 거다. help는요, 좀 특별합니다. 해석 자체도 시키다 아니고 도와주는 거고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help를 쓰고요. 목적을 쓰고요. 그 다음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게 안 써도 된다라는 요게 원형 부정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지 help 자체 시키다는 의미는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도와주는데, 목적어가 요구하는 걸 도와주는데 이때 help는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 다 되는 거예요. help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장을 통해서요. 이 느낌들을 팍팍팍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역시 너무 좋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요. 이 느낌들을요.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볼게요. 선생님이요. made. 시켰어요. 만드는 거 아닙니다. 시켰다. 내가 뭐 하도록 clean the classroom, 교실을 청소하도록 시키신 겁니다. 야, 3번, 청소 좀 해. 야, 영희야, 너가 지수야, 청소 좀 해. 이렇게 선생님이 시키신 겁니다. 되나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지난 강의 배웠을 때는 want 다음에 목적어 남으면 to 부정사였지 않습니까? 여기도 원래 to가 있었어요. 헌데 얘 때문에, 요 사역 동사 때문에 이 to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그 다음 나는요, I will have네요. will이 붙었죠. 나는요, 시킬 겁니다. him, 그가 뭐 하도록 fix my computer, 내 컴퓨터를 고치도록 시킬 것입니다.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he, 그는요, 요거 과거형이네요. 왜? 주어가 3인칭 단수잖아요. 근데 let이 왔잖아요. s가 안 붙었죠. 그 얘기는 과거라는 거고요. let은 3단 변화가 똑같습니다. let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과거형을 쓴 거고요. 그가요, 이때 let의 의미는 약간, 이 let 같은 경우는 하나 괄호치고 적어 놓을래요? 허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 다 사역 동사긴 한데요. 이세 개가 느낌이 살짝 좀 다른데, let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달라요. 허용의 의미가 있고요. 내가
그의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가장 적절합니다. 요거 지금 to가 안 붙고 있다는 거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help 볼게요. Jane은요, help 때 도왔다. her mother, 그녀의 어머니가 뭐 하시는 거? wash the dishes가 설거지하는 건데 to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요게 이제 help의 매력이다.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안 적어야 되는 얘네가 이제 셋이 삼총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은 따로다.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help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 게요.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 사역에 시키는 거거든요고. 세 개밖에 없었잖아요. make, have, let 기억하시고 보너스로 help 하나 딱 기억하셨으면은 사실 거의 다 했어요. 이 뒤에 있는 to가 없어지는 동사가 사역 동사랑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직역 동사입니다. 직역 동사는 사역보다는 이 단어의 느낌이 좀 와닿으실 건데요. 직역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감각들을 이용해가지고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인식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보시면 바로 알아요. 우리의 감각이랑 관련된 동사들, see, 보다, watch, 보다, hear, 듣다, feel, 느끼다. 우리의 오감을 이용한 거 아니겠어요? 요런 동사들이 직역 동사라는 건데요. 얘네들을 딱 썼잖아요. 이런 동사들을 썼어요. 그다음에 목적어 썼죠. 그다음에 역시 사역 동사처럼 원형 부정사가 되면서 여기 원래 to가 있었는데 to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동사 원형만 남게 됩니다. 직역 동사요. 해석해 볼게요. 되게 재밌어요. 뭐가 뭐 하는 걸 보고 듣고 느끼고 막 이런 거거든요. 가봅니다. 나는요. So 봤어요. Your brother. 너의 남동생이 go out, 나가는 걸 봤다. 잘 되죠? 이 사람이, 이 대상이 요거 동작하는 거를 내가 봤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때 여기에 to가 없어졌다. 왜? 여기 나오는 이 so라는 동사가 see라는 직역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 있는 to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they, 그들은요. watched, 봤습니다. the sun, 태양이요. set 하면은 태양이 지다거든요. 태양이 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도 to가 없어졌습니다. she, 그녀는요, heard, 들었습니다. 이거 발음 잘하세요. 많은 중학생들이 heard라고 발음을 하는데, hear의 과거형은 heard예요, heard. 그녀는 들었습니다. someone, 누군가가 knock on the door, 문에다가 knock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to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 되나요? 그 다음, she, 그녀는요, felt. 느꼈습니다. feel의 과거죠. her hands, 그녀의 손이요. tremble 하면요, 막 떨리는 거예요. 그녀의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여기도 to가 없어졌다. 어때요? 할만하지 않아요? 직역동사? 괜찮죠? 요게 지금 직역동사의 느낌을 보신 겁니다. 직역동사들.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동사들이고, 얘네들 다음에 목적어 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역동사, 직역동사,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문법이고, 처음 보셨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5형식 문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문장들이요,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다 어려운 문장들이기 때문에 몸으로 좀더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그래머 코치가 등장을 딱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표현들을요, 몸으로 완전히 그냥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사역동사들 막 보이네요. 그죠? 요렇게 사역동사들. 그리고 help도 나와 있고요. make him do 하면은 그가 하도록 시키다. 또는 그가 하도록 만들다. 오케이? 그때 만들다는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시키다라는 그런 뜻. 그 다음, have him do 하면은 그가 하도록 시키다고요. Let him do는요, 그가 하도록 허용하다의 느낌이 강하고요. Help him은요, 여기 to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죠? 그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고요. See him do는 그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See, 보다. Watch, 보다. Watch him do, 그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Hear him do 하면은 그가 뭐 하는 것을 듣다고요. Feel it do, 그것이 뭐뭐 하는 것을 느끼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요, 사역동사, 직역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정말 친절한 게요. 사실 정말 많은 교과서에 이 문법이 중학교 1학년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1들이요. 이렇게만 공부를 하면 뭐가 지금 안 되냐면은 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된그 중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은 약간 웃긴 말인데 걔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쌤이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여기 목적격 보호에 딱 동사 원형만 적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투 절대 적으면 안 되고,

동사 원형만 무조건 적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왜 그런지 알아요? 이걸 이용한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다가 너 두 쓸래? 투두 쓸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아니고 얘 맞거든요. 이런 시험 문제에 워낙 많이 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고등학생들이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만 되는 줄 알아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투 동사 안 돼요? 되죠. 지난 시간에 다 됐었잖아요. 사역동사, 지각동사 쓰는 애들을 제외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want나 allow나 이렇게 수많은 동사들이요. to 동사를 써줘야 합니다. 이게 되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아니고요. 그러면 코치에 덧붙여주는 말. 여기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현재 분사라는 것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피꼴이거든요. 과거 분사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올수 있는 게요. 이 자리에 지금 동그라미 친 자리에 올수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고정관념 가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동사원형 아니에요. 사역동사랑 직역동사 쓰일 때에만 특별하게 투가 날아가면서 원형 부정사가 되는 것이지 이거 다른 경우에는요 많은 것들이 올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차차 이것들은 배워나가겠다 요렇게 정리하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역동사 직역동사 자체도 좀 어렵잖아요. 우리 좀더 알아볼게요. 엑설사이즈 통해서요. 몸으로 그냥 이제 우리가 느껴볼 겁니다. 제가 픽한 문제들 위주로 가볼 건데요. 사실 나머지 문제들도 늘 강조드리지만 너무 다 좋은 문제들이고요. 기초 단계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다 그냥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또그 이후에도 문제가 없어요. 다음 중 틀린 문장 찾아서 바르게 고쳐볼 건데요. 제가 틀린 문장들을 가지고 왔고요. 어디가 틀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아주 뭐 전형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봐봐요. 이게 포인트죠. heard를 딱 보는 순간 문법 좀 아는 친구들은 움찔하지. 저거 직역동사인데 그러면서 그녀가요 heard 들었어요. someone이 목적어고요.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 이거 쓰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깔끔하게 지웠습니다. to를 지웠습니다. 원형 부정사 써야 되죠. 그녀는 들었습니다. someone 누군가가 open the front door 앞문을 여는 것을 들었습니다. 되셨나요? 직역동사 때문에 to를 생략했습니다. 자, 그다음 I will have now네요. 이렇게 have 같은 거잘 봐줘야 되는 게요. have는 뜻이 되게 많죠. 먹다란 뜻도 있고요. 가지다란 뜻도 있고요. 되게 많은데 이게 뒤에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벨보이나하고 뒤에 한 덩어리 더 있어요. 최소 두 덩어리거든요. 그럼 이게 오형식이거든요. 그때의 have는 시키다거든요. 오형식의 사역동사가 나왔고요. 목적어가 나왔죠. 그 벨보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시킬 거라는 거잖아요. 캐리는 운반하는 거고요. 너의 가방들을 옮기도록 시킬 것이다. 나는 벨보이가 너의 가방을 옮기도록 시킬 것이다. 사역동사에 대해서 원형 부정사가 돼야 됩니다. 투 안녕. 자, 6번 갑니다. My doctor, 나의 의사 선생님은요. want, let 나오네요. 사역동사 나왔네요. will, not이 붙었네요. 뭐뭐 허용하지 않을 거래요. me, 내가. 이런 것도 해석 잘해야 돼요. 요거 나를 하면 재미없어요. 지금 뒤에 이렇게 동작이 나올 때에는 요거 주어처럼 해석해서 은는 이가 붙여야 됩니다. 나의 의사쌤은 내가 집에 가도록 아직은 예시 아직이죠. 아직은 허용하지 않을 거다. 내 지금 입원에 있나 봐요. 입원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랬을 때 생각했을 때 나의 의사쌤은 내가 집에 가도록 허용하지 않을 거죠. 문제가 생겼죠. let이 사역동사죠. to 빼야죠. 안녕. to 빠줘야죠. 요렇게. 사역동사, 직역동사가 쓰이면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to를 빼야 된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진짜 엄청나게 전형적인 중학교 수준에서의 문법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기억 한번 하고 갑니다. 무조건 동사 원형 아니에요. 중3이나 고1 과정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다양하게 ing도 들어오고요. pp도 들어오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to 부정사 막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동사에 want 같은 거 쓰게 되면요. to 부정사를 쓰는 게 정상이에요. 오케이? 얘네는 동사가 특별하니까 to를 뺐다. 이게 특별한 경우다. 요렇게 익혀 주셔야지만이 정확한 거. 자, 그리고 비번도 해볼게요. 원형 부정사 사용해서 이런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이 전코치를 만나기 전에 저기 서점에서 마이그래머 코치 딱 펼쳤는데 원형 부정사를 뭐 사용해서 그러면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되잖아요. 문법은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은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원형 부정사 사용해서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고 yes라고 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벌써 막 make have 막 생각이 나고 지각동사 막 생각이 나고 그래 그 뒤에다가 이거 동사만 써야지 요거 딱 생각이 납니다.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거 좀 어렵네요. 동사 다음에 아무것도 없네요. let을 쓰라고만 돼 있고요. 그에게 내 자전거 타는 것을 허용하다. let 다음에 글을 적어주고 내 자전거 타는 거 적어줘야 되잖아요. let him. let은 허용형이니까 강하다 그랬죠? 허용합니다. 그가 뭐 하도록. 여기다가 to 적으면 안 돼요. ride my bike. 내 자전거를 타는 것을 허용하다. 그 다음, make를 쓰라는 거다. 그쵸? 이 make도 이게 진짜 이게 쓰임이 많아요. 쟤야말로 진짜 막 형식별로 막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잘 봐줘야 되는 애가 make고요. 독해하다고 돼요. 사실 고등학생들도요. make는요,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이 뒤에 지금 몇 형식인지가 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사역 동사가 되니까 그들이 요거 입도록 시키는 거잖아요. 입다 하면은 where 정도로 써주면 되겠죠. where. 그다음 make them wear 갑니다. 그들이요. wear life jackets. 요게 구명조끼죠. 구명조끼를 입도록 시키다. 요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 자, 이번엔 지각동사네요. watch입니다. 사실 watch 하면은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왜냐면 watch TV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TV 보는 거할때 watch를 배우거든요. 하지만 이게 문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오형식이랑 만나면은 만만치 않게 변하죠. watc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갑니다. 해가 뜨는 거는요, sunny rise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atch 봅니다. The sun. 태양 하나니까 더 붙였고요. Watch the sun rise. 이렇게. 더 붙이는 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말아요. 이거는 중고등학교에서 아마 학교 시험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아니, 거의 모든 경우에 저거를 쓰나 안 쓰나 그걸 채점 기준에 넣진 잘 않으세요. 워낙에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차차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Watch the sun rise. 동사 원형 썼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다. 그 다음, have입니다. 먹다 아니죠? 가지다 아니죠? 시키다죠? 시켰어요. 그가 사무실에 일찍 오도록. 그럼 have 다음에 him 적은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사무실에 일찍 오다만 적으면 되죠? have him 다음에 come to the office early.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는 거. 되셨나요? 되고 있나요? 요거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마지막. 누군가가 문을 닫는 것을 듣다. hear. 듣답니다. 지각동사입니다. 누군가가 someone 들으면 되겠죠? hear someone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됩니다. 문 닫는 거 들어요. someone 누군가가 close the door 문 닫는 것을 듣다. 여기다가 동사 원형 쓰는 거 포인트. 누구 때문에? hear 때문에 그렇다. 자, 사역동사, 지각동사 정리 좀 되셨나요? 눈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잠깐 쌤의 코칭 받고 갈게요. 사역동사가 콜라보하죠. 투부정사랑 만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plus, help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요. 지각동사입니다. watch나 see나 feel 같은 애들, 우리의 어떤 감각과 관련된 애들, 투부정사를 만납니다. 어떤 일 벌어집니까?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를 빼요. 그러면서 동사 원형이 되면서 그 동사 원형 빨간 애들의 무슨 부정사? 원형 부정사다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린 다음으로 갑니다. 자, 원형 부정사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다음 유닛으로 갈 건데요.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유닛 28입니다. 투부정사가요, 형용사 부사 역할하는 거 맞아. 이거 해야지. 지금 우리가 원형 부정사는 중요하니까 하긴 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얘네들 아니겠어요? 왜? 동사에다가 우리가 to를 붙인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를 쓰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첫 번째로, 명사로 쓰려고. 두 번째로, 얘를 형용사처럼 쓰려고. 세 번째로, 부사처럼 쓰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명사를 끝냈죠. 그럼 이제 형용사 부사 봐야 될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그럼 형용사, 부사 다 배우면은 투부정사는 정복, 마스터 했다라고 볼수 있죠. 동사에다 투 붙였습니다. 그래서요, 형용사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투 부정사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꾸며주게 되는데, 참고로 왜또 뒤에서 앞이냐? 이거 많은 친구들이 알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렸었거든요.
영어에서요, 한 덩어리는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줍니다. 근데 두 덩어리 이상은요, 이게 두 덩어리 이상이면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도록 되어 있어요. 투부정

동사는 기본적으로 두 덩어리잖아요. 두 동사니까 한 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두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무엇 무엇 할 일, 무엇 무엇 할 something 무언가, 무엇 무엇 하는 way 방법, 무엇 무엇 하는 chance 기회, 무엇 무엇 하는 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명사들이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모든 명사가 거의 모든 명사가 의미만 맞다면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명사투부정사, 명사투부정사, 명사투부정사 이렇게 생겼어요. 이 형태도 되게 잘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용법을 다 배우고 나면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해서 정확하게 해석도 하고 이제 앞으로 중학교 가면 문제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나 이 형태를 되게 잘 봐줘야 됩니다. 명사로 쓰인 애들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같은 정말 중요한 자리에 팍팍팍 박혀 있잖아요. 얘네들은 명사 다음에 오는 거예요. 봐봐요. 나는요, 가지고 있어요. Lots of homework. 명사 나왔죠? 많은 숙제가 있어요. To do today. 오늘 할 많은 숙제가 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give me something. 뭔가를 좀 줘라. 명사 있죠? To drink. 마실 뭔가를 좀 줘라. 이게요, 왜 명사가 안 되냐면요. 이거 대명사죠. 이거 명사죠. 명사나 명사, 명사나 대명사는요, 이어서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숙제인데 할 거. 이렇게요, 명사, 명사는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아니고요, 형용사가 되는 거죠. I bought a book. 나책한권 샀어. 무슨 책인데요? 수식 팍! 이렇게 이제 명사를 꾸며줍니다. 얘가 명사잖아요. 기차에서 읽을 책을 샀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할수 있겠어요? 명사 꾸며주는 겁니다. 깔끔하죠? 됐나요? 넘어갈까요? 이번엔 부사.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투부정사의 마지막이에요. 부사적 용법은요. 원래 부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문장에서 그냥 양념이죠. 그러니까 부사는요.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같은 역할도 못하고요. 명사로 꾸며주지도 못합니다. 그냥 명사 말고 뭐 동사라던가 형용사라던가 뭐 그냥 뭐 문장을 꾸며준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완성된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얘가 이렇게 양념만 톡톡톡 뿌려줍니다. 요리로 따지면은 뭐 요리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완성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그 상태에서 부사는요. 그냥 뭐랄까, 깨소금 같은 거 뿌려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얘도 비슷합니다. 하얀색이요. 이미 완성된 문장이에요. 노란색 없어도 돼요. 근데 좀 뭔가 더해주기 위해서, 감칠맛을 더해주고 의미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이요. 추가되는 겁니다. 보너스의 개념이에요. 보너스의 개념.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해석은 되게 많아요. 이 부사적 용법은요. 중요하진 않은데 해석법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뭐뭐 하기 위해서에서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목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뭐뭐 해서라던가 뭐뭐 하기에라던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그때그때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많은 문장들을 볼 거잖아요. 쌤이 좀 도와드릴게요. 해볼게요. I worked hard. 문장 끝났죠? 나 열심히 일했다. 오케이, 끝났어. 근데 혹시 목적 필요해? 그래서 더 들어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요거 목적이네요. I stopped. 나 멈췄어요. 길 걸어가다가 멈춰 섰어. 왜? 목적. 사진을 좀 찍기 위해서. 체크, 체크. I'm really happy. 아, 나 정말 행복해. 왜요? 왜요? 요거는 요 행복한 거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은요, 여러분.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나왜 행복하대요? 널 다시 봐서 행복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문법 책에, 다른 책들에는 뭐 감정의 원인, 이렇게도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적읍시다, 우리도. 뭐 별거 아니잖아요. 감정의 원인. 모든 감정은 원인이 있거든요. 해피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의 원인을 얘가 추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를 다시 봐서 기쁘다. 자, 또 해볼까요? Peter was very glad. 피터는요, 굉장히 즐거웠대요. 왜요? To buy a new cell phone. 얘도 얘 글래드의 원인을 설명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새로운 핸드폰을 갖다가 사가지고 굉장히 기뻤다. 오케이. Do you think this mushroom is safe? Mushroom 하면은 버섯이고요. 넌 생각하니? 이 버섯이 safe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야, 요건 지금 뭐냐면은 이 별별 세 개가 가야 돼요.
잘 모르는 중학생들 굉장히 많고 고등학생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포인트인데 얘가 뭐냐면은 safe가요 형용사예요. 맞죠? 안전한이라는 형용사. 근데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누구냐면은 원래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아, 별거 아니고요. 스마트가 똑똑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매우 똑똑한 하면은 very smart잖아요. 이 very가 부사거든요. 부사가 얘를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는 셈이에요. 안전한. 그 뭐가 안전하냐라는 거예요. 뭐 들고 다니기에? 아니면 베고 자기에? 먹기에. 얘가요, 부사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 to, it이요, to, safe를 꾸며주면서 먹기에 안전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해석하면은 너 생각하니 이 버섯이 먹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 적어놓을까요? 형용사 수식입니다. 많이 빠져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법책들 보다 보면은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빠져있는 경우 있는데 형용사의 수식이고요. safe의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얘도 부사의 역할이고요. 그다음 tickets for the concert. 그 콘서트 티켓들은요. hard.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형용사예요. hard가 뜻이 좀 많잖아요. 근데 형용사일 때는 어려운 이런 뜻이 있죠. 어려운. 근데 뭐가 어려운데요? 자, 밑에 있는 to get을 보시면 됩니다. 이 to get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콘서트 티켓들은 얻기가 어렵다. 그럼 위에 있는 문장이랑 느낌이 똑같죠? 위에 있는 거는 먹기가 안전한 거고요. 이거는 얻기가 어려운 거죠? 이 문장도 이제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다. 그래서 부사증법이다라고 정리를 딱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부사증법은요. 보시는 것처럼 문장별로 살짝 해석들이 좀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 적절하게 잘 헤쳐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거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분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벨이 오르잖아요. 우리 지금 한 34레벨 정도 됐거든요. 여기서 레벨이 더 오르게 되면은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뭐 형용사니까 막 이게 막 부사로서 막 수식하고 감정이니까 감정이 원인이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쭉.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쌤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벨이 100쯤 되겠지? 딱 보면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쭉쭉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문장을 많이 경험해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뭐냐면요. 뭐 책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은 달라요. 뭐 관용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 관용 표현이 뭐냐면은 문법 책에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습관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이겁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써요. 투부정사를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투랑 되게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정말 별표 몇개 할까요? 3개 곱하기 한10 정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고3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표현. 고3 독해할 때도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There are too many English words. 여기 투 보이죠? 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독해할 때 저기다 세모를 칩니다. 너무 많은 영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요게 지금 이렇게 to가 부정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뒤에 있는 동사는요, 많은 경우에 좀 부정적인 의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너무 많은 영단어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배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느낌입니다. 너무 영단어가 많죠. 막 몇만 개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 영단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배우기가 어렵다. 배울 수가 없다. 그 정도의 느낌. 얘는 어때요? 여기 to가 있고요. 여기 to가 있죠. 그러면 너는 너무 어려서 사랑을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 요 정도의 느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요, 정확한 해석의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얘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는요, 부정의 단어가 전혀 없어요. 여기 부정 없잖아요. 여기도 부정이 없죠. 근데, 투투가 만나게 되면은, 얘네가, 여기도 부정이 없죠. 투투가 만나게 되면은, 뒤에 있는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 부정이 된다라는 거. 너무나 많은 영단어가 있어서 배울 수가 없다. 너무나도 걔가 어려가 너는 어려가지고 사랑을 이해 못한다. 요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enough to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요 이제 뭐뭐하게 충분히 뭐뭐한 이런 뜻인데 참고로 enough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enough를 요렇게 쓰게 되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안쓸 수도 있는데 해볼게요. you have enough time. 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뭐할 만큼 충분한 to do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또는요, hot enough에서 이렇게 형용사랑 붙기도 해요.
물이요, the water가요, hot enough래요. 충분히 뜨겁대요. 뭐할 만큼 to take a bath, 목욕하다거든요. 목욕할 만큼 충분히 뜨겁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o와 enough를 본 거고요. 자, 부사적용법의 의미들 한번 싹 한번 눈으로 보시라고요. 한국말로.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얘가 제일 많긴 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행위의 목적 나타내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이 있습니다.

슬픔은 슬프다. 왜 그러냐?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이렇게 감정의 원인도 나타내고요. 용도나 정도도 나타냅니다. 뭐뭐 하기에 라고 하면서 용도나 정도 나타낼 수 있는데, 한국말로 봤을 때는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지금부터 만나보셔야 된다. 갑니다. 엑서사이즈 가겠습니다. 제가 픽한 문제들 위주로 쭉쭉 할 건데, 나머지 모든 문제들 다 복습하신다면요, 충분히 형용사, 부사의 느낌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 투부정사 의미 덩어리 찾아서 우리말로 옮기라는 거는 용법도 제대로 판단을 하라는 거거든요.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잡으라는 겁니다. They stood up. 그들은요, 일어섰죠. 이건 뭐겠어요? 그 게임을 더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부사적 용법이고 목적입니다. 게임을 더잘 보려고 일어섰다. 그럼 she bought a new dress. 그녀는요, 새 드레스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적으로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 적절하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녀는 파티에서 입을 새 드레스를 샀다. 요렇게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은 적절하다. 자, 그다음에요. She was very sad. 그녀는요, 매우 슬펐대요. 왜 슬펐는데요? 요렇게 수식을 해 줍니다. 아, 이제 요렇게 요 형용사를 꾸며 주면은 요거는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왜 슬펐느냐? 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 줍니다. 왜 슬펐는데요? To lose her pet cat. 그녀의 애완용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굉장히 슬펐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부사적인 법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There are some rules. 몇몇의 규칙들이 있네요. 요게 명사네요. 뒤에서 형용사처럼 꾸며 줍니다. To follow in this class. 이 학급에서 딸을 그런 몇몇의 규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6번이랑 7번은요, 수거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딱 이렇게 저는 보통 세모를 딱 쳐줍니다. enough가 있고 to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위에 거는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별표 3개를 딱 해주시고요. 뒤에 있는 요 동사의 의미를 부정으로 해석한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너는 너무 어려요. 그래서 alone이 혼자서죠. 혼자서 여행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독해할 때요, 이거를 있다 없다 잘못 해석하면 되게 이상한 독해가 되거든요. 해석이 되거든요. 너는 너무 어려서 혼자 여행할 수 없고요. 요거는 그는요, 충분히 나이가 들었죠. 뭐할 만큼 진실을 알 만큼, 진실을 알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 자, 비번 갑니다. 주어진 단어와 표현 이용해 가지고요, 문장 완성할게요. 나머지 문장들도 다 풀어보시고요. I went to the mountain. 나는 산에 갔네요. 그 산에 왜 갔는지 목적이 부사적 용법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To take some pictures. 사진을 좀 찍기 위해서 산에 갔다. 적절하고요. 몇몇의 이 버섯들은요, 위험하다 나오면서 먹기 위험하다가 되겠네요. Dangerous한테 to eat. 이렇게 부사적 용법으로 dangerous 꾸며줍니다. 먹기에 위험합니다. 5번 볼까요? 물이요, 지금 차갑고요. 너무 차가워서 목욕할 수 없다. To 써야 되겠네요. Too cold to take a bath. 이렇게 너무 차가워서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목욕할 수 없다 이렇게 가줘야 되고요. 너는요, 자, 여기 보니까는 형용사가 나오고 enough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면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너는 old enough,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 뭐할 만큼 to understand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수거를 이용한 두 문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복습 잘하시고 우리는 잠깐 정리하러 갑니다. 자, 우리 방금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면은 형용사적 용법인데,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고죠? 부사적 용법을 쓰이게 되면은 문장의 어디에 위치해도 사실은 괜찮긴 한데,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따로 있으면서 다양한 의미들을 더해줬습니다. 이두 가지 용법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드디어 마지막으로 명쾌한 개념 시크릿 해결하겠습니다. 답이 보이셔야 되는데요. 그는요, exercises, 운동합니다.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to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부사적 용법, 목적 나타내고요. we have a little time, 우리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시간이요? 명사가 있고요. 얘가 꾸며주죠. 놀 시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to play는 형용사적 용법이었습니다. 할수 있겠어요? 정리 한번 더 할까요? 자, 전코치 리뷰 갑니다. 투부정사다. 그럼 이제 자신감 가지세요. 동사 앞에 to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쓰이게 되고요. 명사로 쓰일 때 to eat 하면 먹는 것 되고요. 형용사적 용법이 되면은 앞에 명사가 있죠. something to eat.
먹을 무언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게 되고요. 부사

하나적 용법을 쓰게 되면은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의미를 더해주죠. exercise, 운동을 하는데 to eat 하면은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뭐이 정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를 쓰이는 거 각각의 선생님 다시 한번 쫙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투부정사의 모든 것을 다 알아봤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대신에 문장 복습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공의 흔적들 여러분들 공부 인증하시고요. 꼭 좋아요 받으세요. 우리 땡스타그램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요 태그들 이용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강또 계속 나갈 겁니다. 오늘 강의 꼭 복습하시고 우린 다음 강의 꼭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18강에 오셨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 연결어의 활용 단원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딱 한 문제 남겨놓고 있었거든. 그래서 연결어의 활용, 나머지 문제 한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는 구문의 활용 부분 설명하고 책값 테스트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20문제 한 문제 남은 거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he old maxim, I'll sleep when I'm dead is unfortunate 이라고 하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요. 아유, 잠은 죽어서나 자야지 라고 하는 오래된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is unfortun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감스럽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뭔가 이 저자는 잠은 죽어서나 자야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랬을 때 adopt 혹은 adopting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한번 봐봐. adopt는 뭐야? 명령문으로 동사로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 동사로 시작한다는 거는 뒤따라 나오는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 안 되지. 자, 그런데 adopting 이라고 하는 동명사 주어면 뒤에 동사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 전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 이 동사 adopt를 선택할 건지 동명사 adopting을 선택할 건지 이거 두 개 결정하면 되거든. 한번 읽어볼까요? adopt 혹은 adopting this mindset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일까? 혹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라 일까? 자,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문장을 한번 보세요. This mindset 이라고 하는 지금 명사만 나와 있어, 얘들아. 이러한 마음가짐을 그러면 동사가 와야 돼? 아니면 동명사 주어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지. 왜냐면 뒤따라 나오는 문장에 동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adopt라고 하는 동사가 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채택해라. 이러한 마음가짐을 채택해라. 자,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and가 연결이 되면 얘들아 우리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뭐뭐 해라.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채택해라.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be dead sooner. 너는 더 빨리 죽게 될 것이고요. And the quality of that life will be wor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살게 된 그 삶의 퀄리티, 즉 질이라고 하는 것이 낮아지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저자는 지금 잠은 죽어서나 자야지 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랬을 때 The Elastic Band of Sleep Depri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수면 부족의 Elastic Band 하면 늘어나는 밴드, 늘어나는 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면 부족의 늘어나는 끈은요 Can stretch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냐면 Only so far before it sna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탄성이 있는 밴드가 끊어지기 전까지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즉,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탁 하고 끊어져 버리게 될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Sadly, 슬프게도 human beings,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are in fact the only species, 유일한 종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어떤 유일한 종이냐면요, that will deliberately deprive them일까 혹은 themselves일까 이거 구하는 문제 우리 되게 많이 풀어봤어. 그치. 얘들아, them이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에 나오는 걸까? 혹은 제귀대명사가 나오는 걸까?를 보려면 우리 뭐 확인해 봐야 된대 그랬어? 앞에 나오는 주어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deprive이라고 하는 결핍시키다 라고 하는 그 주체를 찾아봐야겠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슬프게도 인간의 종은요 유일한 종인데 뭐 하는 유일한 종이냐면요 will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결핍시키는 종이래요. 뭐로부터 결핍시킨대? of sleep without legitimate g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뚜렷한 얻는 거 없이 어떤 합당한 이득 없이 스스로를 잠으로부터 결핍시키는 유일한 종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결핍시키는 거의 주체가 누구야? 우리 인간의 종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잠을 결핍시킨다 라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themselves라고 하는 제기 설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every component of wellness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건강의 모든 요소, 그리고 countless seams of societal fabr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회 구조의 모든 이음매들은요, are being ero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떻게 되어지고 있대? 약화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함으로써 약화되어지고 있냐면, by our costly state of sleep negl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아주 값비싼 상태인데, 어떤 값비싼 상태냐면, sleep neglect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neglect 하면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잠을 거절하는 굉장히 값비싼 상태에 의해서 우리 모든 건강에 있는 요소들이나 혹은 사회 구조의 모든 이음매들이 어떻게 되고 있대? 약화되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이나 혹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뭔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나 봐. 뭐 때문에? 이런 sleep neglect. 잠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잠을 거부하는 게 너무나도 심해져서 so tha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전 세계 보건기구는요, has now declared 무엇을 선포했냐면 a sleep loss epidemic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sleep loss epidemic 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뭔가 잠을 잘안 자는 잠 부족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잠 부족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이 throughout industrialized n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산업화된 국가들 내에서 이런 유행병 같이 잠을 안 자는 것들이 마구마구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랬을 때 it is no coincidenc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무엇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냐면 countries. 자, 국가는 국가인데 어떤 국가냐면 얘들아 지금 C가 위치해 있는 곳을 한번 보자.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나올 것이냐 혹은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나올 것이냐. 자, 이거 두 개를 고르려면 얘들아 뭐 확인해 봐야 돼? 문장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러면 문장 뒤 한번 보자. Sleep time has declined most dramatically over the past century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네, 그치? 자, 그럼 이때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는 올수 없고 앞에 관계 부사가 올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앞에 나오는 countries라고 선행사를 보니까 장소의 선행사 또한 오고 있기 때문에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편하게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자. It is no coincidence that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면 국가들은 국가들인데 어떤 국가들이야? Sleep time, 우리의 수면 시간이 has declined most dramatically over the past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 세기에 걸쳐서 아주 극적으로 수면 시간이 떨어진 그런 국가들. 예를 들어서 such as US,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혹은 and several in Western Europe,

그 서부의 여러 유럽 국가들과 같이 이런 수면 시간에 있어서 어떤 현상을 겪은 국가들? 하락을 겪은 국가들은요, 얘들아, 이 문장에서 대절 이하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countries가 대절 이하의 주어가 되는 거고, ar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럼 동사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국가들은 are also those, 또한 이러한 국가들이래. 어떤 국가들이야? Suffering the greatest increase in rates of physical diseases and mental disor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국가들이냐면 고통받는 국가들이래. 뭐에 있어서의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냐면요. Physical diseases, 신체적인 질병이나 혹은 정신적인 장애의 높은 비율, 높아지는 그 비율로 고통받는 국가들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20번 문제를 마무리 짓고요. 우리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게 될 거냐면 우리 바로 구문의 활용 단원으로 넘어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구문의 활용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듣고 문제 풀어볼 건데, 얘들아, 1번 뭐라고 써 있냐면 대동사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대동사가 뭘까? 여러분, 아마 대명사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써주는 거를 우린 대명사라고 하잖아. 그러면 대동사도 마찬가지지? 동사를 대신해줘서 쓰는 거를 우리는 대동사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대동사를 왜 쓸까? 우리가 너무 여러 번 동사를 반복해서 말하면 뭔가 듣기가 거슬리잖아. 그래서 그 동사들, 반복되는 동사들을 피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대신해주는 동사, 대동사를 씁니다. 자, 그럼 바로 예문 한번 볼까? He said he wouldn't see her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실 거예요. 그쵸? 자, 그는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but he didn't. He did 이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did라고 하는 얘가 뭐냐면 대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동사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Do, does, did 이세 가지가 있는데 시제에 맞춰서 그리고 앞에 주어에 맞춰서 do를 쓸 건지 does를 쓸 건지 did를 쓸 건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예시에서 봤을 때 그가 말했는데 절대 그녀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but he did.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뭘한 거야? 결국에는 그가 그녀를 다시 본 거지. 그랬을 때이 did는 무엇을 대신해 줄수 있냐면 saw her again 이 부분을 대신해 준걸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게. 이 예문은 아마 여러분 교재에 없을 거예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한번 교재에다 적어보세요. If you want to improve your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의 큰 건강을 증진시키고 싶다면 you should eat more vegetables just as your doctor suggested you d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의사가 너에게 제안한 것처럼 더 많은 야채들을 먹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눈에 띄는 거는 뭐야? You do라고 하는 이 대동사가 어떤 내용을 받아주고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do는 어떤 내용을 받아주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eat more vegetables 이 내용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동사 eat이라고 하는 거를 시제와 앞에 나오는 명사, 즉 주어 부분과 일치시켜서 do라고 하는 대동사를 써준 겁니다. 자, 그래서 대동사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할 때 대동사를 쓴다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한 설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뒤에서 문제 많이 풀면서 여러 번 접할 거거든요. 지금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he runs faster than you do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너가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이때 than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더 빨리 달린다라고 해서 run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 여기 you 뒤에는 뭐가 나와? 대동사 do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가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 대동사 do는 뭐를 받는 거야? 달리다라고 하는 run을 받아주고 있는데,

자, 앞에 나오는 주어는 he라고 해서 3인칭 단수라서 runs라고 해서 s를 붙였지만 여기 뒤에 나오는 주어 you는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do, does, did 중에 뭐를 넣어줘야 돼? does가 아니라 do를 넣어준 거다라고 지금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예문을 통해서도 한번 볼까? Modern smartphones consume more battery power than older models di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의 현대 스마트폰들은요,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한대요. 뭐보다 그 이전 모델들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did 같은 경우는 뭐를 대신해서 받아준 거야? 이때 did는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consume battery라고 하는 거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전 모델은 얘들아 그 이전에 소비한 걸거 아니야. 그래서 아 과거 시제를 넣어줘서 do, does, did 중에 did를 써준 거구나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consumed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받아줬기 때문에 대동사 did를 넣어준 거구나. 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대동사 역시 주어의 수와 일치시킨다라고 설명이 적혀 있을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밑에 하나만 더 적어볼까? 대동사 역시 주어의 수와 그리고 시제를 일치시킨다. 얘들아 시제 또한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예문과 같이 the older models, 더 이전의 모델은 소비를 더 이전에 한걸 거잖아. 즉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do, does, did 중에 did라고 하는 과거 형태의 대동사를 써주는구나. 이것까지도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 건데요. 병렬과 도치입니다. 우리 병렬 같은 경우는 문제 계속 풀면서 여러 번 짚어봤어. 그런데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자면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말은 같은 형태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너무 잘 알아. 그치? 자, 그럼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 This increases driving time. 이것은 그 운전 시간을 높였고 and puts more cars on the road sti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많은 차들이 도로 위에 있도록 하였다, 만들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문장인데, 자, 이때 등장하는 and, 즉,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이 and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주는지, 우린 지금 그게 궁금한 거거든? 그랬을 때, 이것은 increases, 첫 번째, 증가시킨다. 즉, 운전 시간을 증가시키고, 두 번째,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요. 여전히 그 많은 차들이 도로 위에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동사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있구나. 그래서 앞에 나오는 주어, this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두 개가 연결지어지고 있으니 같은 형태, 즉 s가 있는 같은 형태로 써줘야 되네 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쉽죠? 자, 두 번째 예시도 볼까요? The new app allows users to track their daily steps and share their progress with friend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출시한 앱은요, 사용자로 하여금 allow A to B. 사용자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냐면요. track their daily ste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매일매일의 절차를 track,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자, 두 번째,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share their progress with frie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친구들과 본인의 발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질문이지. 여기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마 여기다가 밑줄을 그을 거야. share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밑줄을 그은 다음에 이때 share이라고 쓰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맞는지 여러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 앞에 나오는 and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와 누가 연결되는지 봐야 되거든. and를 기준으로 했을 때 share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동사가 누구죠? 첫 번째, track. 추적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 단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두 번째,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들이 이루어낸 그 발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여기는 to track and to share 했는데 앞에 나오는 to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왜 출제하냐면
이렇게 헷갈려.

할까봐. 너네가 이때 앞에 나오는 allows랑 연결되는 거 아닌 거 너네 알지? 라고 하는 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출문제에서 여기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은 여러분 책에 없으니까 반드시 필기를 해 두시고, 아,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구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도치입니다. 여러분, 도치가 막 기출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오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 둬야 됩니다. 자, on both sides of the valley라고 나오는 이 부분, 얘들아. 문장의 맨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주어처럼 보여? 아니야. 얘 주어 아니야. 명사 아니거든. 그래서 on both sides of the valley 그 계곡의 양쪽 부분 즉 여기서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네. 그러니까 전치사 구가 원래 문장의 맨 앞에 와서는 안 되는데 문장의 맨 앞에 왔으니까 우리 뭐 해줄 거야? 주어 동사 도치시켜 줄 거야. 그래서 아,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표로 한번 정리했었거든. 기억나? 기억 안 나면 쌤이 이번 시간에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은 필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곡의 양쪽 사이드에는 양쪽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was a ski slop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ki slope가 있었다 라고 지금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출제 포인트. 어디서 많이 물어보냐면, 여기 was의 밑줄을 긋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both sides of the valley라고 나오니까, 여기 뭔가 복수형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were이 와야 될 것만 같지만,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전치사 구가 앞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니까, 주어 부분에 동사를 일치시켜줘야 된다. 즉, a ski slope. 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was가 오는 게 맞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 Hidden in the dense for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빽빽한 숲에 숨겨진 것은 자, 이때 등장하는 이 hidden in the dense forest 얘는 원래 문장 뒤에 보어 자리에 있는 거였어. 자, 근데 보어 자리에 있어야 될 애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네? 그럼 또뭐 해야 돼? 도치시켜줘야 돼. 자, 그러면 동사와 주어 자리를 도치시켜준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빽빽한 숲에 숨겨져 있던 것은 무엇이었다? Were the ruins of an antique tem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대 사원의 유적들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were의 밑줄을 그어놓고 너 이거 맞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 ruins, 유적물들, 에 맞춘 거니까 were 당연히 맞지라고 확인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도치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 어렵게 출제돼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죠. 표로. 그래서 주어 이외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이나 절이 맨 앞으로 올수 있다.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된다? 도치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했었었죠. 그래서 장소의 부사구가 앞으로 올 때, 혹은 전치사구가 앞으로 올 때, 보어가 원래 문장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올 때, 부정어가 앞으로 올 때, 그리고 목적어가 앞으로 올 때, 이 목적어가 앞으로 올 때는 얘들아 도치를 안 시킨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시간에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짚지는 않을 거지만 그 나머지 사례 같은 경우는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앞으로 끌고 와졌다. 그럼 뭐 해야 된다? 도치시켜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꼭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예문들도 한번 보자면 never, little, hardly 혹은 scarcely 라고 하는 부정어가 앞에 오거나 혹은 only 다음에 부사구가 오는 이런 애들이 문두에 오면, 즉, 문장 맨 앞으로 빠지게 되면 문장이 의문문어 순으로 도치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얘들아, 의문문어 순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봐. 우리 뒤에 일반 동사가 있으면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해? do, does, did의 도움을 받거든? 그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 일반 동사가

온다면 do, does, did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제 한번 볼까? Little did I think of being so warmly welcomed이라고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 누가 봐도 little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 두에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켜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little did라고 하는 과거형 did가 앞으로 빠져주고 있지. 그래서 아,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 얘들아, 이 문장이 원래는 어떻게 생긴 문장이었냐면 I little thought of being so warmly welcomed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근데 little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 두로 빠지면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되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나는 거의 생각할 수 없었다. 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냐면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인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 Only after the meeting ended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only가 이끌고 있는 부사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사구가 이끌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직 그 미팅이 끝난 그 이후에 Did he realize that he had left his briefcase beh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회의가 다 끝난 그 이후에 그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대요? 그가 그 서류 가방을 놓고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즉, only 부사구가 문 두로 빠지면서 어떻게 됐다?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됐다라고 하는 그런 예문들입니다. 자, 얘들아, 오늘부터 지금 기출 문제 풀면서 굉장히 많이 볼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의 세 번째 포인트는 강조와 생략입니다. 자,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뭐쓸수 있냐면, I do know the answer, but I won't tell you. 라고 하는 예문이 아마 여러분 교재에 있을 거예요. 나는 정답을 알기는 하지만 너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do. 가 뒤에 나오는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냥 나온 거지. 솔직히 없어도 상관없어. I know the answer. 나는 답을 알고 있어. 근데 난더 너한테 답을 알려주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할수 있지만 내가 지금 뒤따라 나오는 know를 강조하기 위해서 do, does, did를 쓸수 있다. 그래서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뭘쓸수 있다?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do, does, di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볼까? Although she seems quiet, she does possess amazing leadership skills when working in a group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역시나 지금 첫 번째 예문에서 do가 뒤따라 나오는 know를 강조해 주었듯이 비록 그녀가 조용해 보이지만 그녀는 정말로 가지고 있어. 라고 가지고 있다는 거를 강조해 주고 싶어서 지금 does라고 하는 강조 동사를 가져온 겁니다. 그녀는 진짜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Amazing leadership skil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그룹으로 일할 때, 뭔가 단체로 일할 때는 엄청난 리더십 스킬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does가 쓰였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동사만 강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 우리 뭐도 강조하고 싶어. 주어도 강조하고 싶을 수 있고, 목적어도 강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 외에 주어, 목적어, 부사구 등을 강조할 때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때 강조구문을 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강조구문은 아마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it과 that 그 사이 부분에다가 넣어줄 거거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It was Brian that 혹은 who로도 바꿔 쓸수 있겠죠. 왜냐면 브라이언이 사람이니까. 그러면 It was Brian that who broke the window last nigh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럼 여기서 저자가 강조해주고 싶은 포인트는 어디야? 브라이언이야. 그래서 그것은 브라이언이었다. 누가 브라이언이었냐면 broke the window last night. 어젯밤에 창문을 깬 것은 브라이언이었어. 라고 해서 이때는 인물을 강조하고 싶을 때, 즉, 이때 사이에다가 브라이언을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내가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 즉, 여기서 나오는 window를 강조해 주려면 뭐가 들어가면 돼? 가운데

window만 넣어주면 돼. 그랬을 때, it was the window that 혹은 which, 왜? window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it was window that which broke, that Brian broke last night. 이렇게 쓰면 되겠지. 브라이언이 어젯밤에 깬 것은 window였어. 라고 해서 window를 강조해주기 위해서는 가운데 window를 넣어주면 되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last night 이라고 하는 부사구를 내가 강조해주고 싶으면 이 부분을 가운데다 넣어주면 되지. 그러면, it was last night. that 혹은 when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지. 왜? 시간이잖아. 그래서, it was last night that 혹은 when Brian broke the window. 브라이언이 창문을 깬 것은 어젯밤이었어. 라고 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가운데다가 넣어주면 된다. 자, 그럼 다음 예시도 볼까요? It was through constant practice that the young pianist finally w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젊은 피아니스트가 마침내 국제 대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였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이에 들어가 있지. 무엇을 통해서였대요? Through constant pract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였다라고 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it과 that 사이에다가 넣으면 그거를 우리는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부른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문장에 드러나지 않아도 의미가 전달되는 반복어구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설명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생략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예문 한번 볼까? Some people prefer to spend their vacation at the beac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방학을 어디서 보내는 걸 좋아한대요? 선호한대요? 바다에서 보내는 것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in the mountai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산에서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굳이 여기 안에 가로쳐져 있는 부분이 위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두번쓸 필요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효율성을 위해서 문맥상 다 드러나는 거는 우리 반복해서 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생략을 할수 있다는 건데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You don't have to attend a meeting if you don't want to 라고 나오고 있어. 너 회의에 참석할 필요 없어.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원하지 않는 게 뭐야? Attend the meeting. 맞아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너는 미팅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 즉, 위에 나온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생략시켜 준 거죠. 그래서 if you don't want to attend the meeting, you don't have to attend the meeting.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생략시켜 준 거고요.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When a child. 얘들아, 이 문장은 조금 생소하다. 그치? When 땡땡 a child. 그냥 when a child.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지만,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She was shy. Very sh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그러면 주절에 있는 주어 동사가 똑같이 나온다면 앞에 나오는 부사구에 굳이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when she was a child, 그녀가 아이였을 때 she was very shy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쏙 생략하고 when a child, she was very shy. 이런 문장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기출 문제 풀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론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고요. 최급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A번 네모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 한번 같이 골라볼 거예요. He called a waiter and so did일까 혹은 was I일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대동사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는 웨이터를 불렀고, 나 또한 그렇게 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러면 내가 똑같이 따라한 게 뭐야? 웨이터를 부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대신 받아줄 수 있는 동사는 called입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를 받아주고 있으니까 was라고 하는 비동사는 안 되고, do, does, did 중에 과거형인 did가 오면 좋겠습니다. He called the waiter and so did I. 그가 웨이터를 불렀고, 나 또한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번, between the two wine glasses.

두 개의 와인잔들 사이에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 누가 봐도 주어가 아니지. 얘 뭐야? 전치사 구가 문장 앞에 빠져 있어. 그럼 우리 뭐할 거라고? 도치시킬 거라고. 자, 도치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여기 동사 나오고 뒤따라 나오는 게 주어니까 우리 동사는 누구한테 맞춰야 돼? 주어한테 맞춰줘야지. 그래서 그두 개의 와인잔들 사이에 was일까, were? 일까를 맞춰준다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의 수를 일치시켜줘야겠죠. A small empty box. 아주 작은 빈 박스가 있었다.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수 주어, 즉, was가 오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장이 짧으니까 얘들아, 간단하게 warm up 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자, riding a bicycle is more difficult th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요, 더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보다 어렵냐면, 얘들아, 지금 병렬 구조 유지해줘야 돼. 자,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뭐보다 더 어렵냐면요, to drive일까 혹은 driving일까?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앞에 모습을 한번 봐봐. riding a bicycle 이라고 지금 뭐로 시작하고 있어?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고 있네. 그래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뭐보다 어렵다?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해서 병렬 구조니까 똑같이 동명사 형태로 이어지면 좋겠죠. 자, 4번이요. scarcely. 자, 얘들아, 이거 뭐지? 부정어잖아.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아,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킬 거야. We had가 아니라, 그럼 도치가 됐으니까 scarcely had we라고 도치가 된 형태가 오면 좋겠죠. 그래서 scarcely 하면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해석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거의 점심을 시작할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지. 언제? When the doorbell ra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인종이 울렸을 때 우리는 거의 점심을 시작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바로 지금 개념 다루고 문제 푸니까 좀 쏙쏙 풀려서 재밌죠? 재밌는데 기출 문제 가면 조금 문장도 길어지고 어려우니까 지금 연습 잘 해가지고 기출 문제 때 한번 실력을 발휘해 봅시다. 자, B번으로 넘어갈 거고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 아니면 X 치고 올바르게 고쳐볼 겁니다. It is through teaching that you truly lear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다? 가르침을 통해서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을 안에다가 쏙 넣었어. 이 구조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너가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다? Through teaching, 가르침을 통해서이다 라고 해서 이때 강조구문 아주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겠네. They didn't take their medicine, but the children di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약을 먹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했다 라고 해서 지금 대동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대동사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 뭐 봐야 돼? 원래 어떤 동사를 받았는지 봐야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약을 먹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무슨 동사가 원래 있어야 돼? took their medicine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they didn't take their medicine, but the children took their medicine이지만 계속 반복하는 게 싫으니까 뭐 써줬다? 대동사 did 써줬다. 심지어 지금 과거 형태 문장이니까 did라고 하는 대동사 온 것까지도 완벽하다. 그치? 자, 그럼 5번도 맞고 6번도 맞았네요. Only slowly. 자, 얘들아, 이제 이거 등장하자마자 조금 반갑다. 그치? Only slowly. only 다음에 부사구가 등장하는데 얘가 지금 문 두에 빠져있지. 문장 맨 앞에 빠져있으니까 뭐 됐을 거야? 아, 도치시켜줘야 됐을 거야. 자, 그런데 그냥 도치시켜주는 게 아니라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켜준다고 했었으니까 he grew라고 나오고 있어. 일반 동사인데 지금 시제가 뭐야? 과거 시제네. 그럼 뭐 써줄까? do, does, did 중에? did 써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did를 앞에다 빼주고
주어?

he 써준 다음에 grew라고 하는 거에 동사 원형이니까 grow라고 써줬으면 됐겠네. 그래서 only slowly did he grow into the ro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천천히 그는 그 역할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And gained the confidence,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틀렸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문법을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틀린 부분을 반드시 스스로 고쳐보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자, 8번 볼까요? This was the lack of confidence that prevented him from taking the first ste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로 하여금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다? The lack of confidence, 그 자신감의 부족이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런 구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을 it, that 사이에 넣는 그 구조인데, 지금 앞에 보니까 얘들아, it이 아니야. 그럼 얘 뭐로 고쳐줘야 돼? it, that 강조구문인데 this가 오면 안 되지. 이때 주어를 it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첫 번째 단계를, 첫 번째 스텝을 내딛지 못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다? 바로 그의 자신감 부족이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사이에다가 넣은 이때 강조구문이니까 it으로 바꿔주면 좋겠죠. 얘들아, 지금은 연습 문제에서 this로 나왔지만 이 부분 솔직히 뒤에 나오는 that을 was로 바꿔놓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기출 문제에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출제 포인트가 앞도 있지만 뒤에서도 많이 출제된다 라고 하는 거 같이 살펴보면서 C번 볼까요? Not only she did understand it, but she remembered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not only 라고 하는 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났어? Not only A, but also B. 그치, 그거 생각난 것도 너무 좋은데 not only 라고 해서 앞에 부정어가 있네? 그럼 뭐 돼야 돼? 도치 돼야지. 도치 돼야 되는데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킬 겁니다. Not only she did understand it. 그녀가 그것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것을 기억하기까지 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도치가 안 되어 있네. 어떻게 고쳐야 되지? She did 라고 지금 써져 있는 거를 도치시켜 주니까 did she 라고 고쳐주면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보면요. On the wall of our dining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식당의 벽면에 자, 문장이 시작됐는데 얘 주어 아니지? 얘 뭐야? 전치사구가 앞으로 끌고 와졌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전치사구가 앞으로 끌고 와졌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시킬 겁니다. 자, 주어 동사 도치시킨 것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어. 그런데 뭐가 틀렸을까? 도치는 시켰는데, 그럼 동사는 누구한테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 뒤따라 나오는 주어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 근데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framed quota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액자에 있는 그 글귀들이라고 지금 복수 형태거든? 주어가 복수 형태인데, 동사가 단수 형태네. 자, 얘 뭐로 바꿔야겠어? was를 복수 형태인 were로 바꿔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11번 문장 보면요. Flowers are presented for celeb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꽃들은요, 축하를 위해서 전달되어지기도 하지만, but giving to gods in ritu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식에서는 신에게 바쳐지기도 한다라고 지금 설명이 돼야 되거든?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뭐 이루어야 돼? 병렬 구조 이뤄야 돼. 그래서 꽃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하를 위해서 are presented, 전달되어질 수도 있지만, 꽃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꽃들은 축하를 위해서 전달되어질 수도 있지만, 또한, but given to gods in rituals, 의식에서는 신에게 바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Flowers, 꽃들의 입장에서는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짐을 당하는 수동의 의미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돼? given이라고 해서, 아, 앞뒤에 병렬 구조를 맞춰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re presented and are given 이라고 하는 형태를 맞춰야 된다는 거겠죠. 자, 12번이요. Children today eat more than 3 times more sugar than their parents w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먹었던 설탕의 양보다 3배나 되는 양을 먹고 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문장에서 어디 부분이 잘못됐어? 그들의 부모가 먹었던 sugar, 즉 먹었던 설탕의 양보다 3배 더 많이 먹는다 라고 지금 말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was가 아니라 대동사 뭐가 와줘야 돼? Their parents was가 아니라 여기는 원래 ate라고 하는 그 일반 동사가 왔을 테니까 did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오면 좋겠죠. 그래서 do, does, did, 즉 대동사 do, does, did 중에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did가 오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마지막 D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A book review, 서평이라고 하죠. 그 서평은요, is a personal assessment, 개인적인 평가인데 어떤 평가냐면 which explains how well an author has covered a specific top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개인적인 평가래, 그 개인적인 평가인데 설명해 주는 거래요. 얼마나 잘 그 저자가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개인적인 평가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우리 1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이때 well이 누구를 꾸밀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부사 well이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지 보려면 우리 해석 지금 다 했잖아. 얼마나 저자가 잘 다루고 있는지 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지. 잘 다루고 있는지 라고 해서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잘 하고 있네. 그럼 1번 통과시키면 되겠죠. As a reviewer, 서평가로서 you analyze the book for how it tells a sto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서평가로서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How well it tells a story. 얼마나 그 책이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지 분석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쌤이 이미 해석을 하면서 힌트를 좀 줬지만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얘들아? 앞에 나오고 있는 the book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the book이라고 하는 단수를 it으로 잘 받고 있지. 대명사로 잘 받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평가로서 너는 책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책이 얼마나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 and 그리고 또한 너는 뭐 할 수 있냐면 evaluate 분석할 수 있대요. 평가할 수 있대요. The quality of writing and organ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글과 그 구조의 질에 대해서 evaluate 평가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3번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이때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랑 evaluate가 어디서 연결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재빠르게 한번 찾아볼까요? 3번 evaluate랑 연결되는 부분이 어딜까? 앞에 나오고 있는 analyze 부분이랑 연결되고 있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책을 분석할 수 있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어? 너는 책을 evaluate, 평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두 개가 지금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꼴을 보면 analyze, 얘 뭐의 시제를 맞추고 있어? 아, 앞에 나오는 you와 시제와 te를 맞춰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evaluate를 보면 단수 동사를 취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evaluate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evaluate s를 떼벌리고 뒤에 나오는 즉 아니 앞에 나오는 analyze랑 형태를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체크업 테스트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고 저희 1번 문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 문제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냐면요. Water has no calor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은 칼로리가 없대요.
하지만 it takes up a space in your stomach. 하지만 너의 배에서 공간을 차지하기는 하죠. 그래서 which creates a feeling of fullness. 그래서 포만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 먹어도 포만감 생겨요. Recently, 최근에 a study found that일까 혹은 a study found what일까? 얘들아 이거 너무 쉽다. 그치?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 대시 쓰일 거고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what이 쓰일 거잖아. 그치? 그럼 뒤에 문장만 잘 읽어보면 되겠다. 최근에 한 연구는 찾았는데 어떤 것을 찾았냐면요. People who drank two glasses of water before a meal. 사람은 사람인데 식사를 하기 전에 두 잔의 물을 마신 그런 사람들은요. got full sooner, 훨씬 더 빠르게 배불러졌고요. ate fewer calories,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했고 and lost more weight, 살이 더 빠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올 수 없고 접속사 대시 오면 좋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가 밝혀내 주었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두 잔의 물을 마신 사람들이 훨씬 더 적게 먹었다는 거지. 왜? 포만감이 생겼으니까. 자, 그랬을 때 You can put the same strategy to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 똑같은 전략을 작동시킬 수 있는데 by choosing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떤 음식을 고르면서 똑같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냐면 that have a higher water content over those with less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식품을 선택함으로써 훨씬 더 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뭐보다 over those with less water 물의 함량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이런 똑같은 전략이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즉, 여기서 어렵게 말했지만 무슨 말이야? 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하면 더 포만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The only difference between grapes and raisin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일한 차이점은 차이점인데 포도와 건포도의 유일한 차이점은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 이 문장에서 주어는 유일한 차이점이지.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동사는 뭐에 맞춰줘야 돼? 진짜 주어에 맞춰줘야지. 자, 그러면 The only difference 얘에다가 지금 맞춰줄 거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는 단수 동사가 오는 게 당연하겠다. 그치? 그래서 포도와 건포도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is that 어떤 것이냐면 grapes have about 6 times as much water in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건포도보다 포도에 6배 정도 많은 물의 함량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at water makes a big difference. 그 물, 즉 포도에 있는 그 물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In how much they fill you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배를 얼마나 채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You will feel much more satisfied after eating 100 calories worth of grapes than you would after eating 100 calories worth of raisi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100칼로리 정도의 건포도를 먹는 것보다 100칼로리 정도의 포도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뭐하게 될 것이다? 만족감이 많이 들게 될 것이다. 왜? 물의 함량이 6배나 많으니까 포만감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salad vegetables like lettuce, cucumbers, and tomatoes also have a very high water conte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샐러드 채소들, 예를 들어서 상추나 오이나 토마토와 같은 샐러드 채소들 또한 가지고 있다. 굉장히 많은 물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so, as, 어릴까, do일까?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뭐 물어보고 있는 거야? 대동사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as broth-based sou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국물이 있는 수프가 그러한 것처럼 샐러드 채소들도 높은 물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줄 수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나오는 대동사는 어떤 동사를 받은 거야? 앞에 나오는 have를 받은 거지. 그래서 그 샐러드 채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높은 물의 함량을 그 국물 수프 또한 높은 물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대동사 do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치? 아, 비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앞에 비동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치? 그래서, 아, 대동사.

사람은 이렇게 앞에 나오는 동사를 잘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이 핵심이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첫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In professional sports these days, 오늘날에 전문적인 스포츠 세상에서는요, it is not unusual.

To hear players and coaches talking about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은 흔하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예요? 가주어지. 자, 가주어가 있다는 거는 뒤에 진짜 주어가 있다는 말인데, 이때 1번에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진짜 주어가 to 부정사로 이끌어지고 있는 거 너무 괜찮죠? 그래서 동그라미 칠 거고요. 여기서 내용이 뭐였어? 아, 전문적인 스포츠 세상에서, 스포츠 세계에서 그 코치진들과 선수들이 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대? process,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그랬을 때, they talk about focusing on process and following the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과정에 집중하고 과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과정이 중요한가 봐요, 스포츠에서. rarely, 반갑다. 그치? rarely 무슨, 뭐예요, 얘?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진 거잖아. 자,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면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준다, 도치시킨다라고 하는 거니까 rarely do they라고 나오는 거 도치 잘 시키고 있지. 자, 그래서 그들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뭐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scoring a goal, 뭔가 골을 넣는 거, touchdown을 하는 거, 홈런을 치는 거, 뭔가 a poin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득점을 하는 거. or achieving a good sho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역을 명중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됐다? 아,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됐구나. 오케이. 도치된 거잘 잡아냈다. 그치? 얘들아, 이제 이렇게 도치된 문제 보면 좀 반가울 거예요. 그동안은 조금 무서웠을 거거든. 그치? 도치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무서웠을 테지만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는 자신감 있게 동그라미 칠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it's all about process.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다 과정에 관련된 거래. So, what do they mean by this? 그래서 그 스포츠가 과정을 중시한다는 게 어떤 건데? 라고 물어본다면, What they mean by focusing on the process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정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that They focus on the actions. 그들은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래. 자,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they need to be taken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선수들이 해야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 쌤이 뭐라고 해석했어? 선수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선수들이 해야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인데, 그러면 선수들이 행동을 직접 하는 거지, 행동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행동을 직접 해야 되지. 그럼 수동태가 와서는 안 되고, 능동태로 바꿔줄 겁니다. 자, take라고 하는 능동태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는 그 선수들이 그들이 해야 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자, in order to achieve their desired result. 그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을 때, they don't focus on result itself. 그 선수들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The reasoning here, 여기서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that. 자, 이때 등장하는 that 뭔지 한번 말해볼까요?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얘는 접속사라고 볼수 있겠지? 오케이, 접속사 대시 잘 나와 있네. The reasoning here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If you follow the steps required, 진짜 필요한 과정들을 너가 잘 따라내면요. Then the result will look after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This is one of the big difference between professional and amateur sports people. 이랬을 때 전문적인 스포츠 선수들과 아마추어 선수들의 가장 큰 차이점들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뭐 하는 것을 까먹는데요. Doing all th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거 하는 것들을 까먹는다 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지. 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 오는 거 너무 잘 오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럼 문법적으로는 너무 괜찮고요. 우리 오늘 문법 개념도 같이 짚었고, 기출 문제도 한번 같이 짚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구문의 활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 만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매주 목요일은요. 관계 영어를 해보게 되는데요.
1: 네.
0: 자, 쿠키 하나로 다툰 친구들. 자, 보통 이제 다툴 때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먹는 걸로 또 은근히 싸울 때 있거든요.
1: 그러면은 솔직히 한 일주일은 못 볼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를 먼저
1: 선점하는 게
0: 접수를 했다?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조금 어색해져요.
1: 그럼요. 왜냐면 먹는 걸로 토라지는 게 되게 서운해요.
0: 아,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오늘 뭔가 다투는 그런 이야기로 영어 다이얼로그 만들어봤습니다.
1: 벌써 흥미로운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Josh라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유랑 Josh가 싸웠어. 아,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참고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Josh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말다툼이 좀
1: 아,
0: 있었거든요.
1: 그렇구나. 아유,
0: 기억해.
1: 예. 지금 연락 안 되나요?
0: 안 됩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문제가 뭐였길래?
1: 오.
0: 뭐, 왜 그랬던 거야? 문장 괜찮겠어요?
1: 괜찮은데요?
0: 네, 좀 짧죠?
1: 예, 짧은데,
0: 네.
1: 뭐, 괜찮은 거야? 뭐, 이 정도야, 뭐.
0: 한번 해봐야죠.
1: 그쵸, 그쵸.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한번 터져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Mayu랑 Josh가 싸웠어.
2: What happened with Mayu and
1: Mayu,
2: Josh?
1: you know? Mayu and Josh
2: Yeah.
1: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You was there?
2: I was
1: You were
2: there.
1: there?
2: 아, I broke up the fight. I broke up the fight.
1: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 새우,
2: Pardon?
1: No. You break up?
2: Yeah, I broke up the
1: break
2: fight.
1: up. 아니, 그러면은 있었으면은, 문제가 뭐였길래?
2: Sorry?
1: 문제. What happened? What happened?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쿠키?
2: I want the cookie. I want the cookie. Just a cookie.
1: 쿠키. 아유, 그거 가지고.
2: 쓰레기.
1: 잘 말렸네.
0: 네. 어떻게 보면 좀 공감일 수도 있어요. 학창
1: 네.
0: 시절에 다 이제 친구들끼리 다투기도
1: 아유,
0: 하고 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1: 네.
0: 네. 미국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없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그 와중에 또 오가는 내용 중에 생활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1: 네.
0: 자, 다 트레이닝 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주세요.
3: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4: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3: What was the problem?
4: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미션 문장입니다. 들었어, 들었어. 이러면서 마유랑 자아씨가 싸웠어.
1: 그쵸.
0: 네네.
1: 싸웠어면은 그냥 파이트 하면 끝나는데 뭐가 많네요. Got into.
0: 네.
1: 아, 뭐로 들어갔나 봐요.

0: 예, 서로 안 좋은.
1: get into 한 거예요?
0: 그쵸. get into. 싸운 거는 뭐예요? 약간의 전쟁이거든요. got into a war. 전쟁으로 들어간 거죠.
1: 와. 근데 약간 느낌 멋지긴 해요.
0: 그죠.
1: 멋지지만 너무 강력한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 이거 말고 사실 슬기 씨가 이미 대답을 한 단어입니다.
0: 그래요?
1: 뭐겠어요? 바로 싸움.
0: 아, fight.
1: Yes.
0: 아.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Fight.
1: 아. 자, fight은 싸우다라는 동사도 되고
0: 네.
1: 이렇게 싸움이나 승부라는 명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fought, fight의 과거형 fought을 써도 돼요. They fought. 이것도 가능한데 새로운 표현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get into fight이라는 게 덩어리입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그 덩어리 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fight이라는 게 있고요. 싸움 중에
0: 네.
1: argu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0: 네.
1: 아마 어휘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0: argue의 명사형 아닌가요?
1: 어, 맞아요.
0: 네.
1: 뭐 하는 거?
0: 이거, 그렇죠, 이거? 저는 argue는 논쟁하다로 외웠어요.
1: 다들 물어보잖아요. 같은 사전을 쓴 느낌이에요.
0: 네.
1: 논쟁하다. 이렇게 되면
0: 우리는 우리 때는 똑같은 사전이에요.
1: 맞아요.
0: 네.
1: 왠지 너무 이거는 뭐 진지한 내용에서만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말싸움하다 해요.
0: 네.
1: 말싸움하다.
0: 맞아.
1: 그래서 우리 왠지 논쟁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로도 나 어제 내 친구랑 논쟁했잖아. 좀 어색하죠?
0: 어, 너무 이상해요.
1: 진지한 논쟁도 가능한데
0: 네.
1: 그냥 말싸움했다도 가능한 겁니다.
0: 귀여운 말싸움
1: That's
0: 정도도.
1: Right. So, argument는 말로 싸우는 것만 되지만 fight 같은 경우에는 말싸움이나 아니면 뭐 몸이 부딪히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인 거예요.
0: 네.
1: Okay? So, 여기서는 뭐 싸움에 이렇게 들어갔다. 자, get into a fight이라는 것은 덩어리 표현입니다. get into가 뭐라고요?
0: get into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데.
1: 맞아요.
0: 네.
1: 왜냐면 get은 움직임을 나타낼 때가 대부분이에요. So get into a fight. 이거는 fight에 딱 들어갔다. 이거는 싸우기 시작하는 동작을 굉장히 강조할 때 많습니다.
0: 아.
1: 그래서 사실 그냥 싸우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싸우다도 되고 아니면 싸움에 휘말리다, 싸움을 시작한다는 느낌.
0: 네.
1: get into a fight 했대. 그러니까 원래는 말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get into a fight 했대. 들어간 느낌 있죠?
0: 네.
1: right? get의 과거
0: got
1: 같이 알아두셔야죠.
0: 응?
1: 자, 예를 들어서 다시는 싸움에 휘말리지 마. 싸움에 들어가지 마. 자, 싸움에 들어가지 마. 다시는
0: Don't get into a fight again.
1: Don't get into a fight again. 자, 이번에는 과거형이에요.
0: 네.
1: 나 어제 싸웠어. 싸움에 휘말렸어. 싸움 시작했어.
0: I got into a fight.
1: 어제.
0: Yesterday.
1: That's right. 과거형이니까 get 대신에 got.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제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요. 시제를 잘하면 아, 이 사람은 영어를 못한 사람이 아니구나. 꽤 하네.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0: Yeah.
1: 그래서 여기서 난 어제 싸운다. 우리말로도 어색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시제 맞춰주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Don't get into a fight again.
0: Don't get into a fight again.
1: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0: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1: 본문 해볼게요.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0: Mm-hmm.
1: 어, 나 거기 있었어. 내가 싸움 말렸지.
0: 어허.
1: 어, 너 몰랐지? 이러면서.
0: I was, I broke up the fight.
1: 오.
0: 어, 완전 새우였어요. 예, 새우로서.
1: 아, 나 새우였어.
0: 예. 자, 근데 말린 거를 지금 상대방이 몰랐으면 제대로 말린 거 아닌 거
1: 어,
0: 아니에요?
1: 제대로 말린 거예요. 아니면 예. 그 친구도 얘기만 들었을 수도 있죠. 방금
0: 아,
1: 그 친구도.
0: 아, 그렇군요. I broke up the fight. 나는 깼어.
1: 어, 깼어.
0: 그 싸움을.
1: Yes.
0: 어, 그쵸. 그리고 나는 거기 있었으니까 I was there. 네.
1: That's it.
0: 그쵸?
1: Right. 복잡할 필요 없어요.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0: Perfect. Yes.
1: So there, 명사로 거기도 되지만 거기에, 거기에서, 거기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So I was there. 나 거기 있었어. 그래서 I broke up the fight 했지. 라고 했는데요. 자, 싸움을 우리가 말린다라고 하면 말리다에서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0: 네.
1: 아, 이거 뭘 써야 되지? 이럴 수 있는데요.
0: 그쵸.
1: 정말 우리가 남녀 사이에 헤어진다라고 할 때도 break up을 쓰죠.
0: 맞아요.
1: 그게 직역을 하면 깨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쨍그랑하고.
0: 근데
1: right?
0: 우리도 나 마유랑 깨졌어.
1: 아,
0: 쓰잖아요.
1: 그게 약간 비격식처럼 사용을 하죠. 그쵸?
0: 귀엽게.
1: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break up a fight이라고 하면 싸움을 깨다.
0: 깨다.
1: Right? 그래서 말리다라는 식으로 의역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 또 이병작을 하려면은 과거형도 알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So break의 과거.

0: 과거 뭐예요?
1: broke.
0: broke. 같이 가야죠.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싸움을 말리자. 그 싸움을 말리자. 하자.
1: Let's break up a fight.
0: The fight.
1: Break
0: 왜냐하면
1: the fight.
0: 여기서는 이게 덩어리 표현은 맞지만
1: 네.
0: 이미 우리가 어떤 싸움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let's break up a fight 이러면 저기 아무데나 가서 싸우고 있으면 그냥 말리자. 그냥 일반적인 싸움을 말리자가 되죠.
1: 난 평화주의자니까.
0: 그렇죠. Let's break up any fight.
1: 아,
0: 이런 느낌이 되는
1: 그렇게
0: 거죠.
1: 돼버릴 수 있군요.
0: So, 우리가 아는 그 fight이니까 the fight이라고
1: fight.
0: 하는 게 맞겠죠.
1: 네.
0: So, 이걸 기본형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오, 그 싸움 누가 말렸어?
1: 오.
0: 누가 그 싸움 말렸어? 그럼 일단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누가? Who.
0: Who. 자, 근데 누가가 주어의 역할 느낌이기 때문에 동사로 이어가 줘야 돼요. 누가 그 싸움 말렸지?
1: Who did?
0: 아, 아, 아. Who? 동사 바로 who?
1: 아, who break up?
0: 아하.
1: Who the? break up the fight?
0: 심지어 과거니까 who break가 아니라 who?
1: Who broke up the fight?
0: 그렇죠.
1: 자,
0: who가 주어의 느낌이에요. 누가 아니라
1: 아,
0: 누구를.
1: 그렇구나.
0: 이럴 때는 who 뒤에 동사로 이어가는
1: 네.
0: 거예요. So who did you?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 예.
0: who broke up the fight? 이렇게 동사부터 이어가 줍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1: 네.
0: Just like this. 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s break up the fight.
1: Let's break up the fight.
0: Who broke up the fight?
1: Who broke up the fight?
0: Alright.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싸움을 거는 거 있잖아요.
1: 네.
0: Alright. 싸움을 이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그러면 단순하게 뭘 쓰면 싸움을 걸다, 싸움을 시작하다가 될까요?
1: Get.
0: I said 시작하다.
1: Start? 아, start the, a fight. Start a fight. 오.
0: Yeah. No, she started the f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1: yeah.
0: 거. So, 나 거기 있었고, 내가 그 fight broke up 이렇게 했고,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네, 다음 미션 문장 한번 볼게요.
1: 네.
0: 아니, 문제가 뭐였길래? 아니,
1: 그쵸.
0: 왜 싸운 거야? 이러면서.
1: 싸운 이유 제일 궁금해요.
0: 아, 저도 궁금하죠.
1: 뭐 때문에 싸웠고,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걸 답습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0: 아, 그러니까요.
1: 우린 피하자. 약간 이런.
0: 네,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저도 네.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막 싸우고 있으면 다 그게 궁금하니까 다들.
1: 그치.
0: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된 거? 이렇게 됐죠.
1: 너 때문에 그랬대. 아. 이렇게 조용히 말해야 돼요. What was the problem? 문제는 problem이니까요. What was the problem?
0: What was the problem?
1: Yes.
0: 오케이, 정답 맞는지 보겠습니다.
1: Mm-hmm.
0: Perfect.
1: Yes.
0: Problem. Obviously, 문제라는 뜻이 되겠죠.
1: 네.
0: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가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What is?
1: 네.
0: 이런 식으로 쓰죠. What is? So,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1: 과거 was로 맞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야? What is the problem도 가능해요.
1: 네.
0: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Hey, what is the problem? Right? 근데 이미 싸웠죠?
1: 네.
0: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가 아니라 문제가 뭐?
1: 였어.
0: 였어. 과거의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1: 네.
0: So, what was the problem?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what is 뭐뭐, 뭐 예를 들어 what is this, what is that, 여기서 이제 what was로 한번 트레이닝 해보는 거죠.
1: 네.
0: So, what was or 명사에 따라 were가 될 수도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명사가 복수라면 was에요, were에요?
1: Were.
0: Were 써야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질문이 뭐였죠?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어떤 인터뷰 중에 누가 물어봤는데
1: 그쵸.
0: 지금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 못 들은 거예요.
1: 자, 맞아요.
0: 그랬을 때 그 질문이 뭐였죠?
1: What was the question?
0: Exactly. What was the question? I'm sorry.
1: 이러면서.
0: Okay?
1: 자, 그런 질문 실제로 되게 많이 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다가 잠깐만 질문이 뭐였죠?
0: 아 맞아요.
1: 에.
0: 슬기 씨는 오히려 인터뷰를 이렇게
1: 저는 질문을 남을... 하는 사람이니까.
0: 맞아요. 배우분들 많이 해봤으니까
1: 네,
0: 그분이
1: 맞습니다.
0: 못 알아들었을 수 있거든요.
1: 네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엔 복수로 써볼게요.
1: 음?
0: 뭔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 이유들이 뭐였지? 그 이유들은 뭐였지?
1: What was What were the reasons?
0: 그렇죠. What were the reasons?

0: Things.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있잖아요. 네. 영어할 때 단수에는 그나마 좀 익숙해요.
1: 맞아요.
0: 근데 복수가 되는 순간 허! 이렇게 됩니다.
1: 정말.
0: 네.
1: 왜냐면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 그래요.
0: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해서 입영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을 영어로 최대한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단수 복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영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생각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할게요.
1: 네.
0: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중에 그게 딱 꽂히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1: 완전히 내 거가 되는 순간.
0: Of course.
1: 네.
0: Alright. So, just like this. See? So, 첫 번째는 단수니까 was였고요. 그리고 뒤에는 reasons, 복수니까 were. Okay, you guys, 같이 낭독해 볼게요. What was the question?
1: What was the question?
0: What were the reasons?
1: What were the reasons?
0: 네. 자, 그러면 what 말고 다른 걸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 질문을 할 때, right?
1: 오,
0: right?
1: 그렇겠네요.
0: 예를 들어서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써볼게요. 누구.
1: 오.
0: 그 남자 누구였니? 나 어저께 어제 그 사람 있잖아. 그 남자 누구였어? 슬기 씨가 예를 들어 엄청 잘생긴 사람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제 친구 같았던 거예요.
1: 그렇죠.
0: 물어보는 거죠.
1: 나는 결혼은 했지만
0: 궁금할 수 있잖아요.
1: 궁금은 하니까.
0: Right.
1: Who was that the man?
0: The man, the guy.
1: The guy.
0: That was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1: 왜 이제 소개시켜줘?
0: 그렇죠. 좀 많이 늦었어.
1: 많이 늦었. Too late.
0: Yes.
1: Yeah.
0: So who was That guy. 이렇게 과거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So, what was the problem?
1: What was the problem?
0: Al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순수하네요, 느낌이.
1: 왜요, 왜요?
0: 쿠키 하나 두고 싸우더라고요.
1: 아, 이 싸우는 게 굉장히 사소한 이유에서 출발을 하고요.
0: 맞습니다.
1: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못해요.
0: 그게 진짜... 좀 이게 특히나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더 그래요.
1: 차.
0: 서로 네. 왜 싸웠지?
1: 야, 그것 때문이었냐? 야, 미안하다. 야,
0: 미안하다. 야. 어. 우리 오버였다. 이러면서.
1: 그러면서 끝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0: Exactly. 에,
1: they were fighting over.
0: 자, 일단은 앞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들은?
1: 그들은 싸우고 있었어.
0: 잘라도 될 것 같아요.
1: 여기서 자를까요?
0: Okay.
1: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어허.
1: 네. 쿠키를 하나를 두고 싸워요.
0: 아, 이것도 별거 아닌 단어인데 은근히 스펠링이
1: 이거 헷갈려요. 헷갈릴 때 있어요. 지금 저 C랑 K랑 헷갈렸는데
0: 그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1: 거침없이 가니까 네. 나왔어요.
0: 느낌대로 가야 돼.
1: 네.
0: So they were fighting, right? 근데 뭐 때문에요? Over a cookie. 맞습니다. 그렇죠?
1: 만약에 여기 over가 비어져 있었으면 저 고민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 아, 뭐뭐를 두고라고 할 때.
1: 뭐뭐를 놓고.
0: 맞아요. 그럴 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싸우다를 지금 여기서는 명사로 쓴 거예요?
1: 싸우다요?
0: 명사예요, fight이.
1: fight이요? 동명사.
0: 동사입니다. 동사.
1: 동사.
0: 동사. 그렇죠? 왜냐면 ing 붙으니까. 그러니까 fight 말하는 거. fight 자체.
1: 네네네.
0: So, fight은? 과거형, PP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면 교재 쓰셔야 됩니다.
1: Fought. 예, fight, fought.
0: 아, 스펠링 기대해 볼게요.
1: 예, fight, fought, fought. Fought이에요, 또. 예.
0: 나오는 대로 그대로.
1: 네네네, 이거 느낌대로 가야 돼요. 네.
0: 그렇죠. 느낌대로 안 가면은 스펠링 막 지금, 그리고 O에서 A랑 헷갈렸죠.
1: 그죠.
0: 예.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Fight, fought, fought.
1: 네.
0: 이거 왜 헷갈리냐면, teach 있죠, teach.
1: 네.
0: 그건 taught이란 말이에요.
1: 예. 네.
0: 근데 걔는 t-a-u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그건 헷갈려요.
1: 맞아요.
0: Right?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That's the only way.
1: 예.
0: 오케이. 자, 우리 보세요. 뭔가를 두고 싸운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
1: 그쵸.
0: 예를 들어서, 나를 두고 싸우고 있어. 막 이래요. 그러면 나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결국에는.
1: 네.
0: 그쵸? So, over가 뭐뭐 위로, 위에서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여기 쿠키가 여기 딱 놓여져 있어요.
1: 아.
0: 그래서 그 위에서 얘를 딱 두고 너랑 나랑 결투.
1: 그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아,
0: right?
1: 네.
0: So, over 목적어.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So, fight ove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를 두고 싸우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1: 그쵸, 그쵸.
0: Okay? 자, 제가 한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아. 날 두고 그만 싸워. 이걸 해볼 텐데요. 자, 그만이 뭐죠, 그만?
1: Stop.
0: 자, 힌트 드릴게요.
1: 네.
0: Stop 뒤에는 ing 쓰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1: 멈추다.
0: 자, 슬기 씨 연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아, 야 그렇게 좋아? 날 두고 그만 싸워.
1: 처음 해보는 말이라서 될지 모르겠는데. 자, Stop fighting over me.
0: 오, 지금.
1: Stop. stop. Oh, so oh, tired.

0: 해라.
1: 한참 전에 갔잖아요.
0: 어, 갔어?
1: 네, 네, 그래요. So,
0: 문자라 맞네.
1: Stop fighting over me. Very, very nice. Yeah.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과거 진행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처럼. 그들은 장난감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 걔네 있잖아. 장난감 하나 두고 싸우고 있더라고.
0: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1: 그렇죠.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0: A toy.
1: Just like this. 지금 이 문장에서도 사실 가져갈 게 너무나 많아요.
0: 네.
1: 물론 이제 fight over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stop, ing. 얘는 제가 뼈대가 되는 패턴들. 패턴은 사실 많은데요.
0: 네.
1: 그중에 제가 사실 정해놓은 게 160몇 개가 있어요. 정말 이것만 알아도 영어 웬만큼 다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뼈대 패턴이라 불러요. So, frame patterns라고 저는 부르는데
0: 네.
1: 그 중에 하나입니다. Stop ing 하는 것을 멈추다. So, stop fighting over me. 이건 이미 싸우고 있을 때 그걸 그만두라는 얘기가 되겠죠.
0: 저는 그래서 정말 헷갈릴 때 stop fighting도 있지만 사실 stop 다음에 to가 올 때도 있잖아요.
1: 네.
0: Stop to는
1: 좀 달라요.
0: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1: Stop to는 멈추는데 뭘 하기 위해 멈춘 거예요.
0: 아.
1: Okay. So, I stopped to 뭐가 있을까요? 멈춰서 뭘 하는 게 있을까요?
0: 배고파서.
1: 뭐 I was walking and I stopped to eat something.
0: 뭘 먹기 위해 멈췄는데.
1: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뭐 목적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 의미가 없고요.
0: 해봐야 돼요.
1: 예. 네. 이거는 진짜 진리예요. 그냥 반복해서 쓰는 게 최고입니다.
0: 네. 네.
1: 일단 하지만 기본 이론은 알아야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So stop fighting over me and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여기서도 또 하나 과거 진행형이에요.
0: 네.
1: 과거 진행. 과거의 한 시점에 혹은 그 근처 때 근처에 앞뒤로 한참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0: 싸우고 있었던 거네요.
1: That's correct.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Stop fighting over me.
0: Stop fighting over me.
1: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0: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1: Alright, 자 본문도 갈게요.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Alright,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마유랑 조시가 싸웠어.
0: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아니, 문제가 뭐였길래?
0: What was the problem?
1: 그죠,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3: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이 패턴 잊지 마유.
1: 아, 아름다웠어요.
0: 왜냐면 제가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요때쯤 약간 졸렸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1: 요때 다시 한번
0: 맞아요.
1: 끌어.
0: 올려! 제가 좀 깨워드리려고 한번 노래를 넣어봤어요.
1: 다들 집중하셨을 거예요.
0: 집중!
1: Alright. 자, get into a fight. 오케이, 싸움에 휘말리거나 싸우다.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0: 네.
1: 있었죠? 자,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0: 네.
1: 나 어제 싸움에 휘말렸어. 과거형이에요.
0: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1: 그렇죠. get이 아니라 got.
0: Mm-hmm.
1: 자, 다시는 싸우지 마. 다시는 싸움에 들어가지 마.
0: Don't get into a fight.
1: 다시.
0: Don't.
1: 아니, 아니,
0: don't get into a fight again. Oh, yes.
1: 다시 읽어야죠.
0: Okay, okay. 네.
1: 세 번째입니다. 마유랑 조시가 싸웠어.
0: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4: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Don't get into a fight again.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자, 다음은요. What was or were 명사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뭐였길래 뭐가 문제였니?
1: What was the problem?
0: 그죠. What was the problem?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질문이 뭐였니? 어, 저 질문이 뭐였죠?
1: Oh, what was the question?
0: 그렇죠. What was the question? Right. Mm-hmm. 세 번째. 어, 이번에는 복수 같은데요.
1: 네.
0: 이유들이 뭐였어? 그 이유들이 뭐였니?
1: What were the reasons?
0: 그렇죠. What were the reasons?
1: Mm-hmm.
0: Y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question? What were the reasons? 오,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3: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2: What was the problem?
3: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5: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4: Oh, what was the problem?
5: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4: Only cookie?
5: They love food.
1: Yes.
0: 아, you guys did.
1: 역시나 우리 시청자
0: job.
1: 여러분들 정말 너무 잘 따라와 주세요.
0: 너무 좋아요.
1: 네.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 제니 옆에 앉아 있어 라는 문장이었죠. I am sitting next to Jenny.
0: There you go. Next to를 사용했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바로 what was 아니면 what were 명사 그렇게 사용을 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답이 뭐였어? 답이 뭐였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영작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것을 낭독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진짜 내가 연기를 하듯이 가는 거 엄청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Al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Welcome back once again.
1: You didn't say hello to me.
0: Hi, Megan.
1: Hey, Hannah.
0: By the way. 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guilty pleasure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 Yes, we're talking about guilty pleasures this week.
0: 네, 즐거움이고 즐거운 활동인데 mm-hmm. 남들에게 말하기엔 좀 창피함이 느껴지는, 죄의식이 느껴지는, 죄책감이 yes. 느껴지는 그런 활동, 그런 즐거움을 guilty pleasure라고 합니다.
1: That's 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often.
0: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delivery를 order 자주 하는 거다. 그러니까 mm-hmm.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는 거예요.
1: Yes.
0: 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Mm-hmm. 집에서 그냥 요리하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고 건강에 좋을 수도 있는데 매일 시켜 먹는다. 그러면
1: yeah.
0: 아, 좀 줄여야 되는데.
1: Because it's easy and simple.
0: 네, 줄여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guilty고 그런데 너무 편하고 맛있잖아. 그게 이제 pleasure 쪽이죠.
1: Pleasure, yeah.
0: Alrigh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often. 이 내용이었고요. Mm-hmm. 이와 비슷하지만 또 실제로 이야기해 주실 케일라 씨가 직접 말하는 요약 문장도 들어볼까요?
1: Okay, let's take a look at Kayla's speaking summary. Kayla 씨, 나와주세요.
2: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0: 네, 마지막 부분에 a lot.
1: A lot.
0: 네, 강조를 하면서 약간 웃고 있어요.
1: That's right.
0: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1: Yeah. So she said,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0: 네. Ordering delivery. 사실 delivery는 배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꼭 uh-huh. 음식 배달만을 가리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1: Yeah. So when you see it like this, we already know it's food delivery.
0: 맞아요.
1: Right?
0: 네. Delivery 자체에는 배달이란 뜻밖에 없지만 mm-hmm. 문맥상 ordering delivery, let's order delivery 이렇게 말하면은
1: yeah.
0: 항상 음식을 배달시켜 먹자.
1: Always gonna 네. be food.
0: 네, 그런 문맥에서 주로 쓰이니까요. Mm-hmm. 그래서 my guilty pleasure,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1: A lot.
0: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많이 시켜 먹는 거예요.
1: A lot.
0: All right.
1: Grea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길티 플레저를 새롭게 하나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거나 발달시킨 것이 아니고요.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1: Yeah.
0: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다가온 것을 말하는데 that I am not proud of.
1: Yeah.
0: 사실 길티 플레저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 you're not proud of it.
1: You're not.
0: Yeah.
1: So you don't actually have to say that you're not proud of,
0: 네.
1: right?
0: 그래서 이 말을 굳이 안 해도 의미가 들어 있긴 하는데
1: Yeah.
0: 그래도 재미있게 말할 수 있죠.
1: Yeah.
0: 그래서 I have developed a new guilty pleasure that I'm not proud of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I have developed a new guilty pleasure and I'm not proud of i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Yeah.
0: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1: Yeah. And what is it? She says, and that would be the Korean fast food delivery service.
0: 그리고 그건 뭐냐면 The Korean fast food delivery service, 패스트푸드 배달 서비스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Next, she says, I love those apps. I have about 10 of them on my phone. It's a problem.
0: 저는 those apps 아직 어떤 앱인지 말을 하기 전에 I love those apps 그냥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I love those 뭐뭐 이렇게 명사를 뒤에 붙일 때. 저는 그 앱들 있잖아요. 그거 좋아해요. I have about 10 of them on my phone. 제 폰에 10개 정도 앱이 있어요. 배달 앱을 말하는 거죠.
1: Yeah, she's talking about food delivery apps or delivery apps.
0: It's a problem. 문제입니다. 네, 문제예요
1: yeah.
0: 하고 있고요.
1: If you got 10, girl, come on. I'm just joking.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I'm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we do have delivery. You can get your groceries delivered, I think, on a certain app now. There are pizza places or maybe some restaurants that also do delivery for you via different apps.
1: I'm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we do have delivery.
0: I'm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we do have delivery. Mm-hmm. 저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도 배달 서비스가 we do have That kind of service.
1: Yeah, we do.
0: 배달 서비스가 있긴 있어요라는 이 어감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두고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바로 볼까요?
1: You can get your groceries delivered, I think, on a certain app now.
0: 식료품.
1: Grocery.
0: 네.
1: Grocery.
0: 그리고 grocery store라고 하면 그 보통 슈퍼마켓 같은 걸
1: yeah.
0: 가리키고 장 보러
1: store.
0: 가는 거를 grocery shopping 하러 간다고 하는데 groceries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1: Yeah, I need to go get groceries.
0: 네, groceries. Yeah. 그냥 뭐 뭐가 있을까요? 쌀,
1: yeah.
0: 야,
1: Rice,
0: 뭐, 네,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1: flour,
0: 네,
1: fruits.
0: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러 갈 때, 아무튼 식료품을 사러 갈 때, I need to go get my groceries라고 복수형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now가 들어갔고 이제 어떤 on a certain app, 어떤 앱 쓰면 지금 케일라 씨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를 수도 있지만 You can get your groceries delivered, I think. 이 부분이 확실히 모른다는 의미가 좀
1: yeah.
0: 담겨 있고요.
1: I think.
0: On a certain app now.
1: Yeah.
0: 지금 앱 이름도 잘 모를 수도 있고.
1: She doesn't.
0: 네, 그래서 어떤 앱을 이용하면 식료품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라고 했잖아요. 지금 식료품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케일라 씨가 한국에서의 배달을 말하면서 아까는 패스트푸드라고 했는데
1: yeah.
0: 패스트푸드 말고도 다른 음식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 Yeah, of course.
0: 근데 아까 발음할 때 약간 fast food delivery service라고 했다면 빠른 음식 배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1: yeah.
0: 발음이 분명하게 fast food delivery yeah. service라고 했거든요.
1: Fast food delivery, so we're like, oh, okay. So like fast food delivery.
0: 네, 패스트푸드. Right? 그래서 아까는 패스트푸드라고 했지만 나머지 문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food delivery service that
1: yes.
0: is fast.
1: Yeah, that's fast.
0: 이런 의미로 나머지에선 쓰이고 있습니다.
1: Mm-hmm.
0: 다음 문장 볼까요?
1: She's still talking about America. She says there are pizza places or maybe some restaurants that'll also do delivery for you via different apps.
0: Via different apps. Via, via 발음이
1: via,
0: 두 가지가
1: via.
0: 있는데, 네. 이게 만약 어색하다 그러면 through 쓰시면 됩니다. Through
1: yes.
0: different apps.
1: Very good.
0: 네, 뭐뭐를 통해서, 통해서란 뜻이에요.
1: Yeah.
0: 다양한 앱들을 통해서 배달도 해주는 피자 가게나 식당들이 있어요. There are pizza places, maybe some restaurants. 그래서 피자 가게, 여기 지금 pizza stores, pizza restaurant보다
1: no.
0: 그냥
1: place.
0: Place. 네.
1: We use that a lot, like tacos, a taco place, a pizza place.
0: Ice cream place.
1: Ice cream place, yeah. A Korean food place, a
0: 네.
1: Korean place.
0: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커피 플레이스라고는 저는 많이 안 해봤어요.

0: No, we wouldn't use
1: Nay.
0: that. Unless they sold like bagels or something. So technically, like a bagel place that sells coffee,
1: 네.
0: right?
1: 나머지 음식들은 place를 많이 붙이는 것
0: Yeah,
1: 같고,
0: just use place.
1: 커피는
0: Steak
1: 그냥
0: place.
1: steak place. 커피는 coffee shop. 아니면 cafe. Okay.
0: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t's nothing compared to Korea. Korea, you can get any food delivered at any time, anywhere.
0: But it's nothing compared to Korea.
1: 미국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일부 식당들은 어떤 앱들을 통해서 배달을 해주긴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where we do have delivery라고 했는데 but 그런데 방금 말한 내용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0: Nothing.
1: Compared to Korea.
0: That's right.
1: 한국에
0: baby.
1: 비하면.
0: That's right.
1: Yeah. All right.
0: She says, Korea, you can get any food delivered at any time, anywhere.
1: 이 문장이 Korea로 시작하잖아요.
0: Yes.
1: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문장, 이 부분을 들었을 때 Korea has라든지 어떤 다른 동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0: no.
1: 그냥 컴마하고 부사처럼 쓰였습니다.
0: Yeah.
1: 즉, in Korea를 yeah. 줄인 거죠, 그냥.
0: She means, yeah, she just took out the in Korea. But we say that a lot, especially when we're comparing things. It's like in Korea or with this. We just say the thing and tell you what it has.
1: 네, 그냥 주제죠. It's a topic.
0: It's a topic.
1: 네, 그래서
0: yeah.
1: Korea... 그래서 여기서는 in Kore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you can get any food delivered at any time, anywhere.
0: Anywhere.
1: 어떤 음식이든 언제 어디서든 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That's right.
1: 여기서 말하는 거는 any food니까 fast food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앞에서 fast food라고 할 때는 fast food delivery service라고 했기
0: yes.
1: 때문에 fast food였습니다. Okay.
0: Let's move on.
2: I've seen people getting delivery in parks, over by the Han River, at a subway station, at work. Like, it is, it's amazing. I absolutely love it.
0: I've seen people getting delivery in parks, over by the Han River, at a subway station, at work.
1: 중간에 나오는 subway station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안에서는 아닐 것 같고 지하철 몇 번 출구로 와주세요.
0: Yeah,
1: 이거죠?
0: for sure. They're 네. not going to come click their card and come inside, right?
1: Yeah, and people are not going to eat the delivery food
0: there
1: in the train, on the train.
0: Right.
1: I've seen people, 사람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Getting delivery in parks, 공원에서 배달받는 거 본 적 있고 over by the Han River, 여기서 말하는 그냥 by the Han River 해도 되는데 over를 하는 이유는 보통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Over there.
0: Yeah. yeah. It 저기, feels a bit like farther away.
1: 네, 저기
0: right?
1: 한강에서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0: Yes.
1: 그 다음에 at a subway station.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받을 수도 있죠. At work. 사무실로도 배달 받는 거 본 적 있대요.
0: And how does she feel about that? Like it is, it's amazing. I absolutely love it. Yeah.
1: 네, 앞에 like it is 이 부분은 문장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뭐 다 채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it's amazing, 놀라워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I absolutely love it. 너무 좋아요.
0: Yeah, and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So now when I'm having a lazy day at home and I don't want to leave my house or get out of my pajamas, I order delivery. Please don't tell anyone. It's my guilty pleasure.
0: So now when I'm having a lazy day at home.
1: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이걸 develop 했잖아요. Guilty pleasure.
0: Yes.
1: 또는 이걸 사용하는 습관 같은 거를 지금 시간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만들어 왔어요.
0: Yes.
1: 그래서 이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now when I'm having a lazy day at home. Lazy day는 어떤 하루인가요?
0: A day where you don't want to put on, you know, outside yeah. clothes, makeup, nothing. You just sit down.
1: Yeah, you don't want to do anything, basically.
0: Yeah, you just sit down and binge yeah. watch TV.
1: 그래서 그냥 모든 게 귀찮은 하루가 있다면, 귀찮은 기분이 드는 날 있잖아요. Lazy day. Maybe it's a Saturday. Maybe it's a Sunday.
0: Yeah.
1: Maybe it's a day off.
0: A day off, yeah. 네. But you don't do any work at home, so no cleaning. You just sit down.
1: 네. 그래서 having a lazy day at home, 집에 있는데 집에서 그냥 귀찮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에는 and I don't want to 그래서 뭘 하고 싶지 않죠?
0: She says and I don't want to leave my house or get out of my pajamas. I order delivery.
1: 네, 그래서 lazy day.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via 또는 via different 명사들 이건데요. 첫 번째,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We are 또는 we're studying. We're studying via different methods. We're studying via different methods. 발음 연습해 보죠.
1: We're studying via different methods. One last time. We're studying via different methods.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거기에 갈 수 있는데 다양한 도로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You can get there via different roads. You can get there via different roads. 여러 가지의 도로가 있다는 거죠. 발음 연습해 볼게요.
1: You can get there via different roads. One last time. You can get there via different roads.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be nothing compared to 다른 것. 뭐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첫 번째 문장. 그 사람은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He was nothing compared to me. He was nothing compared to me.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He was nothing compared to me. He was nothing compared to me.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 예는 이 버전은 원작에 비하면, 원래 버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This version is nothing compared to the original. 같이 읽어볼까요?
1: This version is nothing compared to the original. One last time. This version is nothing compared to the original.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 고난이라고 부르고는 하는데, 그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의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Challenges make you discover things about yourself that you never really knew. 한 번 더 읽어볼까요? Challenges make you discover things about yourself that you never really knew. 과연 어떤 뜻일까요? 같이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문법적으로 집중해 볼 부분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Make you discover. 자, 우리가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작은 어떤 그 make에 대해서 공부하는 미니 시리즈를 쭉쭉쭉쭉쭉 이어가 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이번 시간도 make에 대해서, make의 활용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냐?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금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ake 다음에 그리고 명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자, 명사를 또는 뭐 명사가 이 동사 하도록 만들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문법적인 용어로는 이런 경우에 make를 사역동사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용어보다는 해석하는 방법 자체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make, 명사,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 명사가 동사 원형에 나타내는 그 동작을 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나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문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을 다 어디선가 접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같이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The security guard made Ben move his car. The security guard 하면 경비원 정도의 뜻이거든요. 경비원이 made 만든 거예요. 누구를 만든 거예요? Ben. Ben을 만든 거죠. 근데 Ben이 자, 뭐 하도록 만든 거예요? Move his car. 그의 자동차를 move, 움직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그 자동차를 움직인다는 게 막 이렇게 밀어서 움직인다가 아니라, 자동차를 이제 말하자면은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차 빼주세요. 경비원이 차 빼주세요 라고 이제 하신 거고, 그래서 벤이 나가가지고 운전해서 차를 옮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비원께서 벤이 차 옮기도록 이렇게 시켰어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요 make란 동사가, 그렇죠?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의역이 되다 보면 뭐 시켰다, 뭐 만들었다,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make someone 동사 원형, 이 누군가가 동사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예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길지 않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가요, 시작! Gina's boss made her work late. Gina's boss. 지나의 상사가 made 만든 거예요. 누구를 만든 거예요? Her, 그녀를. 자, 또는 그녀가. 근데 그녀가 뭐 하도록 만든 겁니까? Work late. Work, 동사 원형 쓰인 거거든요. 일하도록 만든 거죠. 어떻게 일하도록? Late, 늦게까지. 결국은 뭡니까? 지나의 상사가 그녀를 야근하도록 만들었어요. 즉, 진아의 상사가 그녀를 야근시켰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make, 명사, 동사 원형. 아, 명사가 동사하도록 만들다, 시키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challenges. 참고로 challenge라는 걸 사전 찾아보면요, 도전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도전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는 안 적혀 있는데 그 뉘앙스가 뭔가 삶의 고난 같은 것을, 어려운 것들을 말할 때도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기서 의미를 폭넓게 봐서 그냥 삶의 고난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삶의 고난은요, 삶의 그 어려운 일들은요, 뭐랍니까? Make you discover. 만든다는 거죠. 당신으로 하여금 discover, 발견하도록 만든대요. 삶의 고난들이 당신이 발견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뭘 발견하는 거예요? 자, things about yourself. 당신 스스로에 대한 things, 것들을, 당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점들을 발견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것들, 어떤 점들이냐면요, that you never really knew. 당신이 실제로는 이제 모르고 있었던, 이런 의미로서. 자, 문장이 좀 길었죠? 한 번에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삶의 고난은요,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실제로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즉, 삶의 고난이라는 거, 당연히 피하고 싶고, 웬만하면 경험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거치다 보면, 경험하다 보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알게 된다라는 뜻이 바로 오늘의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였던 거예요. Make you discover.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자, 이거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전에 모든 핸드폰을 끄도록 시켜요. 이거 학교에서 보통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자, 선생님이 애들한테 야, 수업 시간에 핸드폰 쓰지 않아야 되는 거 알지? 다 핸드폰 꺼. 이렇게 시킨다는 겁니다. 자, 문장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The teacher makes. 선생님이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뭘 만드는 거예요? 모두들을 만드는 거죠. 즉, 모두들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뭐하라고 시키는 거죠? 동사 원형 넣어서 우리가 문장 이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뭐하도록 시켜요? 핸드폰 끄라고 시키죠? Turn off their cell phones. Turn off their cell phones. 핸드폰들을 끄게 시킵니다. 뭐 전에? 수업 전에요. Before class. Before class. 문장이 완성된 거 볼 수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teacher makes everyone turn off their cell phones before class. 좋아요. 자, 조금 길었지만 문장 만들어 봤고요. 다음 문장도 같이 살펴볼게요. 호텔 매니저는 내가 벽에 손상을 가한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예문을 만들다 보니까 별 상상을 다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예문의 주인공이 호텔에 갔다가 잠꼬대가 너무 심해서 막 이러다가 벽을 부신 겁니다. 어떻게 벽을 부셨는지 는 묻지 말아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벽에 손상을 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해 보시면서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호텔 매니저가 먼저 주어로 들어와야 되겠죠? The hotel manager. 자, 그 호텔 매니저가 made, 만든 거예요. 나로 하여금 돈을 내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made me, made me. 나를 만든 거죠. 내가 뭐하게 만든 겁니까? 돈 내게 만든 거잖아요. Pay. Made me pay. 여기까지가 완성됐으면 문장의 80%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근데 뭘 위해서 돈을 내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For the damage. 그 데미지. 손상에 대해서 내가 돈을 내는 거죠. 그 손상이 어디에 가해진 손상이었어요? To the wall. 벽에 가해진 손상이었죠.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난이도가 좀 있었죠. 그래서 별이 3개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hotel manager made me pay for the damage to the wall.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hotel manager made me pay for the damage to the wall.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 삶의 고난. 그래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것을 거쳐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또 배워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생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을 소개해 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오늘 한 자세를 복습하면서 땀을 흘리고 계시거나 편하게 쉬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You're allowed to 라는 표현이었죠. 아까 전에 제가 If you can't touch the floor, you can bend your knees. You're absolutely allowed to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손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무릎을 구부리셔도 됩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도 됩니다. 넌 그래도 돼. 당신 그래도 돼요. 라는 표현인데요. 혹시 여기서 흡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혹시 여기서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이런 규율적인 그런 요소도 갖고 있지만 당신 그래도 돼요. 충분히 그럴 자격 있어요. 충분히 그래도 돼요. 라는 포괄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니까요. 이따가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I allowed to eat here?
1: Yes, of course you're allowed to eat here. It's a cafe. But I brought this from home. Oh, then that's a different story.
0: 네, 첫 번째 대화문을 봤어요. 둘이 같이 카페에 있는 것 같은데요. Am I allowed to eat here? Am I allowed? 여기서 음식을 먹어도 돼요. Eat food here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Am I allowed to eat here? 하면은 여기서 음식 먹어도 돼요. 이런 뜻도 돼요. Am I allowed to eat here?
1: Yes, of course.
0: 당연하죠.
1: It's you're allowed to. Of course you're allowed to.
0: 여기서 오늘의 표현 나왔죠? Of course you're allowed to. 당연히 그래도 되죠.
1: Well, it's a cafe.
0: 여긴 카페인걸요?
1: But I brought this from home.
0: 근데 이거 brought this. 가져왔대요. 어디서?
1: From home.
0: 집에서.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으려고 했나봐요.
1: Oh.
0: 그렇죠.
1: 아. Then that's a different story.
0: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1: That's a different story. Also,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0: 자, 첫 번째 대화문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대화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2: I can't handle the stress anymore. You're absolutely allowed to feel that way. Really? I feel like I'm overreacting. No, you're not. You should be overwhelmed.
0: 네, 두 번째 대화문도 같이 봤어요.
1: Oh, I can't handle this stress anymore. I can't handle
0: 더 이상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I can't handle this stress.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대요.
1: Well, you're absolutely allowed to feel that way.
0: 오늘의 표현 여기서 나왔죠?
1: You're absolutely allowed to feel that way.
0: 당신 그렇게 느껴도 충분히 돼요. 그럴 자격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1: Really? 진짜요? I feel like I'm...
0: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I'm overreacting. 내가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I feel like I'm overreacting.
0: 이렇게 얘기하니까
1: Well, no, you're not.
0: 아니에요, you're not.
1: You should be overwhelmed. You should be overwhelmed.
0: 당신 좀 굉장히 벅차야 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제가 당신이었어도 충분히 그렇게 벅찼을 거예요. 정말 제가 당신의 입장이어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당하기 싫어,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You should be overwhelmed.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문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마무리할게요. So, yay! We did the white stance together, right? That was so good. Next time, we will do a spinal twist on that wide stance. You're gonna love it. 오늘 우리 다리 넓히기, 넓히기 자세 같이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리 넓히기 자세에서 spinal twist, 척추를 트위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어려워지죠?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영어 표현은 you're allowed to, 당신 그래도 돼요 이런 표현 배웠었죠? 여기서 이래도 되나요? 이런 규율적인 의미도 있지만 당신 충분히 그래도 돼요, 그럴 자격 있어요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오늘 친구나 가족분들에게 한마디씩 써주세요. 오케이, so 내일 우리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okay?

0: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화장실이 섬에 어디에 있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Take a listen.
1: This time, Reuben and I get on the boat.
2: Wow.
1: Small and big, each island has different roles and uros. There's a separate island with a washroom. So you have to take a boat and run. Around 90 reed islands had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0: Yes, 여러분 잘 화면 통해서 캐치하셨겠죠? 화장실이 있는 섬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달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Okay, interesting.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이 있는 따로 떨어진 섬에. 네, 와, 배를 타고 화장실을 가야 한다니 급할 때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Alright,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갈대섬들이 그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한번 연결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3: Today's listening point. 1. Ther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Ther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2. Around 90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Around 90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0: 네, 캐치 잘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음이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r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화장실이 있는 섬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Around 90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약 90개의 갈대섬들이요, 그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나는 이곳의 아이들을 궁금하게, 호기심을 갖게 만듭니다. 즉, 궁금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시죠?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된 부분 캐치 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is time, Reuben and I get on the boat.
2: Wow.
1: Small and big, each island has different roles and uros. There's a separate island with a washroom. So you have to take a boat and run. Around 90 reed islands had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0: Ready to enjoy y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lright, let's go for it. 첫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A, 부정관사죠. With, 전치사입니다. Belongs to function word.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단어들이죠. 강세가 없어요. 그래서 약하고 빠르게 훅 지나가는 식으로 발음하시고 그렇게 들립니다. A separate 아니라 a separate 이렇게 들리죠. Separate이 아니라 separate 형용사인지라 separate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Iceland 아닌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Island with washroom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Okay, Google listening to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소리 내셔야 돼요, 여러분. Google listening 3,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Okay, well done.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r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One more time. Ther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Reed. 알 발음이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죠? 어렵다기보다는 연습 부족이에요, 여러분. 앞 입술을요, 우 하고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서 Reed. 그럼 찰나의 혀가 이렇게 딱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혀끝이 위로 말리면서 공중에 떠 있죠. 어디에도 닿지 않고 Reed. Reed. 이렇게 소리 내시고 Islands. Islanders 아니라 z 하시면 돼요. Islands have their own. on이 아니고 own. 동그라미 동그랗게 입을 오므려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Storyist. 자, 두 번째 자음은 된소리 현상. Story보다는 story. 아시죠? Google listening 1.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Okay. Google listening 2.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Around 90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도 잘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3: Go, go listening. 1. Ther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Ther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2. Around 90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Around 90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is time, 이번에는요, Reuben and I blank. 빈칸에 get on the boat, 배에 올라타다 이런 의미죠. 보트에 올라타다. 루벤과 제가 이번에는 올라탑니다. 배에. Small and big, 작고 큰. Each island has different something in Uros 했습니다. 자, 각각의 섬들은요, 가지고 있는데요. 뭘 가지고 있어요? Has different something? Roles.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role 역시 발음했을 때 R 발음으로 시작하니까 우 하시면서 roll. 근데 휴지 두루마리 할 때 그 roll도 같은 roll이거든요. 네, 철자는 다르지만 소리는 똑같다는 거 염두하시면서 기억해 두시고요. There is a separate island with washroom 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섬이 따로 떨어져 있대죠. So you have

0: After blank and run. 뭐래요? 그래서, 네, 보트를 타고요, 달려야 합니다. Around 90 reed islands have their own story. 90여 개의 그 갈대섬들이 그들만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which makes me curious. 호기심을 갖게 하죠. 모의 호기심 of the children here. 이곳 아이들의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때 네, 여러분 길지 않거든요. 은입학 다 하셨으니까 10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Jud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This time, Reuben and I get on the boat.
2: Wow.
1: Small and big, each island has different roles and uroks. There's a separate island with a washroom. So you have to take a boat and run. Around 90 reed islands had their own story, which makes me curious of the children here.
0: 어떠세요? 100% 다 캐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반복적으로 듣고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See you later. 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words. Save versus rescue. Save versus rescue. On a VR 단어들은 save 그리고 rescue입니다. 매우 비슷한데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요, save. 네, 사전에서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V 발음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save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V 발음은 이렇게요. save. Okay, save. 네, 이가 밑에 입술을 닿아야 됩니다. 해볼게요. Save, save. Very good. Okay, save의 뉘앙스 차이는 위험에 처하기 전에 뭐를 구할 때 save를 사용합니다. Okay, 이게 핵심입니다. 위험에 처하기 전에. Okay, so we often use the word save when we are trying to save someone or something before the risk of danger, before something happens.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You saved my day. Seatbelts save lives. The doctors saved her life. Save, 구하다, save. 첫 번째 문장입니다. You saved my day. 너가 날 구해줬어.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좀 하루에 뭔가 큰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너 나 구해줬어. 나 도와줬어. 이런 말로 You saved my day. 내 하루를 구해줬다고 영어로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뭔가 위험을 처하기 전에 구해준 거라서 You saved my day. 아주 자연스럽고 좋아요. 네, 이런 문장들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써요. You saved my day. Thank you. You saved me 라고도 많이 표현해요. You saved me. You saved my day. 한번 사용해 보세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Seatbelts save lives. 이거는 안전벨트는 생명을 지켜줘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seatbelts save lives. Lives. 네, seatbelt는 저희가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고 나기 전에 미리 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ave가 적합합니다. Seatbelts save lives.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eatbelts save lives. Seatbelts save live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doctors saved her life. 의사들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어. 네, 여기서도 어감이 뭔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뭔가 구해준 거라서 The doctors saved her life. 네,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doctors saved her life. The doctors saved her life. 다음은 rescue로 넘어갈게요. 네, rescue는 구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R 발음. rescue. rescue. 오케이? 연결하셔야 돼요. rescue. rescue. Very good. 오케이. 어감 차이는요. 위험한 상황에서 뭔가 구조할 때 rescue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구하다 보다 구조하다 이 의미가 더 강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위험한 상황에서 뭐를 구조할 때 주로 rescu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몇 가지 문장들 먼저 볼게요.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man rescued the drowning boy. The police rescues the hostages. Rescue, 구조하다. Rescu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네, 소방관들이 그 가족을 구조했다. 구조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소방관들이 나오니까 rescue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고요. 거기에다가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를 하니까 rescue가 더 어울립니다.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man rescued the drowning boy. 그 남자는 물에 빠진 소년을 구조했어. Okay. 여기서도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를 하니까 rescue가 맞겠죠? 자, 큰 목소리를 따라해 볼게요. The man rescued the drowning boy. The man rescued the drowning bo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경찰이 인질들을 구출했어. 네, 인질들을 뭐라고 할까요? Hostages. Hostages. 그리고 단수 형태로 hostage. Okay? So the police rescued the hostages. The police rescued the hostages. Very good.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police rescued the hostages. The police rescued the hostage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save는 구하다. 근데 특히 뭔가 위험한 상황 전에 뭐를 구할 때는 save. 그리고 rescue 같은 경우는 구하다 보다는 구조하다에 더 가깝고요. 그리고 또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뭐를 구조할 때 rescue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Okay, save, rescue. 혼동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You saved my day. You saved my day. You saved my day. You saved my day. You saved my da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Great work,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플라스틱 관련된 주제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환경상의 엄청난 부작용을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면서 끼칠 수 있고,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양동물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죠? 플라스틱을 재활용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분리수거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동참합니까? 그렇지만 재활용률이 아직도 턱없이 낮다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의 플라스틱밖에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좀 올려야겠죠? 재활용률을 좀 올려야 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활용 기술, 즉 플라스틱을 만드는, 뭐 재활용하는 것 자체를 이제 분해시키는 어떤 뭐 그런 신기술을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또 가야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재활용에 좀 집중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폐기하는 더 좋은 방법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죠? 이제 폐기라는 단어를 오늘 좀 배울 건데요. 지난 시간엔 분해가 메인 팀이었다면 오늘은 폐기, 버리는 쪽의 얘기입니다. 이 dispose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이 친구가 좀 특이한 게 of가 같이 붙어요. dispose of plastics. 그러면 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빼면 안 돼요. 넣어서 써야 됩니다. dispose of plastics. 그러면 버리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s가 왜 붙었습니까? 앞엔 다 단수였는데. 맞아요. 플라스틱 자체는 물질로 보기 때문에 복수형을 잘안 붙입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의 다양한 종류를 지칭할 땐 s를 또 붙여서 용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걸로 plastics에서 s를 계속 붙여서 연습을 해볼게요.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우리가 플라스틱을 폐기하는 더 좋은 방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얘네들끼리 모아서 녹여서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를 더 잘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배워나가야겠죠. 들어볼게요.
1: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0: 자, 그러면 이두 가지 보세요. 플라스틱 재활용, 재활용 플라스틱. 이게 뭐예요? 이게 순서만 바뀐 겁니까? 이게 아니라, 플라스틱 재활용은 이건 행위입니다. 행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건 행위니까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그렇죠?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이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는 그 프로세스라든가 과정 자체를 부르는 말이니까 어순이 이렇게 돼야겠죠? 리사이클링에서 이게 행위니까 뒤에 와야 되고. 들어보세요.
1: Plastic recycling. Plastic recycling.
0: 재활용이 된 플라스틱은 뭐라고 할까요? recycled plastics. 요거 S를 붙여볼게요. 응? 다양한 플라스틱들인데 recycled. 즉 이미 한 차례 썼던 플라스틱인데, 요걸 이제 잘 분리수거해서 걔네들끼리 모아서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썼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은 재활용이 된 플라스틱들이죠. 그래서 recycled plastics. 요거는 이게 중심입니다. 플라스틱이 명사예요. 요거는 형용사로 꾸며주는 거죠. recycled plastics에서 붙여서 종류 다양하게 만들어봤어요. 들어볼게요.
1: Recycled plastics. Recycled plastics.
0: 구분되시죠? 자, 우리는 플라스틱을 폐기하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아까 썼던 표현, dispose of 꼭 기억하시고, we need to find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better ways를 찾아야 된다. dispose of plastics. 이 문장 그대로 외울게요. 너무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그대로 외우세요. We need to find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pause하고 외우고 넘어가세요. 자,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find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We need to find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0: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 주제 관련된 좋은 문장들을 영작도 해보고 입에 붙여보고 그러는 겁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데 그걸 덜 소요되게 만들어주죠. 특히 그냥 원료를 갖고 만드는데 시간과 여러 가지 에너지가 더 들어가지만, 재활용을 하면 그냥 녹여서 곧장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덜 소요된다. Less죠.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재활용을 하면 it takes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플라스틱 만드는데 시간이 훨씬 덜 걸리겠죠. 자, 들어보세요.
1: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0: 훨씬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훨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을 그만큼 잘해야 된다.

0: create jobs.
1: 재활용 산업, 이것이 종류별로 분류하다. 자, 이건 우리 집에서 분리수거할 때도 쓸수 있는데요. 이게 여러 직업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게 일단 플라스틱이 수거되면 종류별로 분류하는 sort out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람이 해야 됩니다. 기계가 잘 못하죠? sort out, sort out, sort out 뒤에다 주시고 종류별로 분류하다라는 뜻입니다. 들어보세요.
0: Sort out. Sort out.
1: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이번에는요. 이걸 갖고 문장 하나 만들어볼까요? 재활용을 우리가 잘하게 되면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덜 소요된다. 더가 아니죠. 덜 소요된다. 그러면 재활용하면 if we recycle, 덜 들어간다. It takes, 연습해야 되죠? It takes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연습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 If we recycle, it takes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들어보세요.
0: If we recycle, it takes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If we recycle, it takes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1: Wonderful. 자, 마지막 문장에 넣어야 되는 콜로케이션 몇개더 만들어 볼게요. 안타까운 것은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20%만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Only, 오로지 20% of plastics thrown away. 자, 이건 뭐 중간에서 생략이 된 거죠. That are thrown away.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 생략된 구조고요.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20%만이 is recycled. 재활용되고 있다. 들어보세요.
0: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1: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좀 늘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이게 40%만 돼도, 이게 50%만 돼도 훨씬 더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덜 양산을 하겠죠? Ramp up the amount of plastics being recycled. Ramp up은 올린다, 증가시키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램프가 경사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사가 있는 어떤 도로면. 고속도로 가다가 말이죠. 빠지는 길을 램프라고 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약간 경사로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명사로 쓸땐 그런 뜻인데, 동사로 쓰면 앞에다가 ramp up 이렇게 붙입니다. ramp up 그럼 올린다라는 얘기야.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ramp up the amount 양을 늘리다 of plastics being recycled. 자, 그래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늘려야 된다. 들어보세요.
0: Ramp up the amount of plastics being recycled. Ramp up the amount of plastics being recycled.
1: 친환경적인 소비 습관을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된다. 플라스틱을 덜 쓰는 것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재활용을 더 잘한다든가 하는 등의 green consumer habits. 자, green이라는 단어는 환경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단어인데 친환경 색상이 무슨 색상입니까? 녹색이죠? 그래서 green은 무조건 친환경이란 뜻으로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green consumer habits. green consumer habits. 소비자로서 환경에 좋은 그런 습관을 우리가 몸에 배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0: Green consumer habits. Green consumer habits.
1: 묶어서 문장 만듭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20%만 재활용된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 아까 첫 번째 표현이었죠? 안타깝다. 이 부분 처리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다. 자, 뭐, sad은 약간 좀 슬픈 쪽이고, 좀 안타깝다는 unfortunate. 이런 거 괜찮죠? unfortunate. 발음 좀 어렵네요. unfortunate. 안타깝다. That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20%만 재활용된다는 건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걸 좀 늘려야겠죠? 자, unfortunate. It is unfortunate that.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자, 들어보고 따라해보세요.
0: It is unfortunate that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It is unfortunate that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1: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에 관련된 오늘 주제, 아주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몇 가지 콜로케이션 연습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정리해볼게요. 플라스틱을 폐기하는 더 좋은 방법, dispose라는 단어 나와야 되죠?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Dispose of plastics. 강세 세 군데 주시고 들어보세요.
0: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1: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덜 소요된다.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강세 두 군데 들어보세요.
0: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1: 마지막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20%만이 재활용된다.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들어보세요.
0: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1: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 10분 영어 오픈 단톡방에 검색해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거기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천사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질문들 실시간 답변 잘 드리고 있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얘기 금시초문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어떠한 것이 금시초문이다, 처음 들어보는 거다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어떤 것이 금시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무엇 is news to m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어? 그거 금시초문인데요? 이런 얘기 할 때 바로 무엇 is news to me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무엇 is news to me 라는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뉴스라는 거는, 그쵸,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외래어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뉴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무엇 is new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무엇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실이네요? 새로운 소식이네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요? 이수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무엇으로 얘기를 하거나 다양하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새로운 소식이에요, 새로운 뉴스예요, 금시초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여기처럼 to 대상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금시초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to me로 얘기를 하면, 그쵸? 그거 나한테 금시초문인데? 그거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엇 자리에 여러분이 다양한 얘기들을 넣어서 그거 저한테 금시초문인데요? 이런 표현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요? 그쵸? 바로 무엇 is news to m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거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t, this, that 이라는 대명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수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it is news to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거 금시초문인데요? 여러분, it is news to me로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news to me.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ews to me. 혹은 그냥 to me를 빼고 그냥 it is news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사실 그 금시초문인데?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금시초문이에요. It is news to me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다양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소문이요? 저 그 소문 금시초문인데요? 해서 그 소문을 처음 들어봤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소문은 내게 rumor이라는 명사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the rumor is news to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 소문 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 rumor is news to me. 한 번만 더. 시작. The rumor is news to me. 이렇게 해서 그 소문이 금시초문입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그 이슈는, 그 문제는요, 지금까지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정말 금시초문인데요 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이슈는, 그 문제 사항은요, 처음 이제 언급이 되는 겁니다.

0: 다 금시초문이에요. 이런 얘기들 할 때는요. The issue is news to m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이슈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서 금시초문이에요. The issue is news to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issue is news to me. 한 번만 더. 시작. The issue is news to me. 그 이슈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금시초문이에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그 주제에 관련해서는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되게 주제는 topic 혹은 subject라는 명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 topic is news to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주제 관련해서는 한 번도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금시초문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The topic is news to me. 그 주제. 저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금시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e topic is news to me. 한 번만 더. 시작. The topic is news to me. 라고 해서 그 주제가 금시초문이다.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을 처음 들어봤을 때 우리가 금시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hat is news to me? 라는 표현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t is news to me. It is news to me. The rumor is news to me. The rumor is news to me. The issue is news to me. The issue is news to me. The topic is news to me. The topic is news to m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해 보거나 조금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표현 배웠었어요. 그거 금시초문인데요. 바로 It is news to me. 이 표현을 오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금시초문이었어요. 해서 과거에 이제 여러분이 회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그거 그때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얘기에서 금시초문이었는데 과거로는 It is news to me 해서 뭘 바꿔주시면 될까요? 그쵸? It was news to me로 여러분이 was로 얘기를 하면 과거의 이야기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거 금시초문이었어요. It was news to m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 was news to me 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to 대상에 항상 나한테만 금시초문일 수는 없죠. 그 얘기 우리한테 정말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는 to me 대신에 그쵸? to us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소문이 금시초문입니다 라는 거를 the rumor is news to m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그거는 금시초문이었어요. 그거 금시초문이에요.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어봐요.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도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바로 what you are saying 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you're saying is news to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저 지금 처음 들어봐요. 금시초문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is로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you're saying is news to me. 한 번만 더. 시작. What you're saying is news to me.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내용, 그쵸? 바로 What is news to me? 라고 얘기를 해서 금시초문이다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as usual. We're gonna make ourselves really happy with just one sentence. 문장 하나로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 오늘 한번 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근철이고요. 첫 번째 준비한 코너는 알고 계시죠? 다들 함께 도전해 봅니다. Are you ready?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게 나올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는 얘기는 나는 재미를 안 느끼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용은 이거잖아요. 내가 아는 한,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그는 말이 많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아니야. 어려울 것 같지만 적어도 두 부분입니다. 뭔말 하는 사람은 아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아는 한. 아니야라고 하는 건 he's not 쓰시면 되겠고요. 내가 아는 한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As far as I know. 이 표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견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겠죠. 자, 뒤에 어떻게 연결될지 한번 가서 확인해 봅니다. We're going to practice more where in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가장 간단한 예문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구조가 돼 있구나. 그래서 바로 in order to understand the basic rules, we're going to practice four different sentences.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쭉쭉쭉 이어지니까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 하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아는 한 그는 거짓말쟁이야. 내가 아는 한 공통되고 가진 게 없어. 보관해. 그걸 지불해. 좋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as far as I know. 해서 he's a liar. far는 멀리란 뜻이죠. 내가 아는 한 그렇게 as far as 멀리까지 보자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보를 총 동원해 봤을 때 he's a liar. 그는 거짓말장이란 뜻이죠. 그래서 누가 이다 아니다 할 땐 he's a, he's not a. 쉽죠? 내가 아는 한 우리는 가진 게 없어. 이런 식으로 할 때 as far as I know. 리듬만 타보세요. as far as I know 이게 아니고 as far as I know. as far as I kn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we have nothing. 됐죠? 내가 아는 한 그녀가 그걸 보관하고 있어.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s far as I know, she keeps it. 그죠? she keeps it. 그래서 바로 she keeps it. 예. she has it 하는 것은 자기 소유로 갖고 있는 거고 keep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현재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아는 한 그들이 그걸 지불해 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는 거야. 본인들이 뭐 예를 들면 행사를 주최한다면 as far as I know, they pay. 거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있다면 pay for i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As far as I know, they pay for it. 아시겠죠? 그래서 for 다음에는 그 지불되는 대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벤트 때문에, 비행기 티켓 때문에, 식당 뭐 예를 들면 식사값 때문에 이럴 때 할 때는 they pay for lunch, they pay for dinner, they pay for plane tickets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는 한 그는 거짓말쟁이야. Your turn. 네, as far as I know, he's a liar. 어렵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가끔 영화나 아이들 그런 그 동요 같은 데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너 자꾸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에서 liar, liar, pants on fire. 이게 이제 라임을 맞춘 거죠. 거짓말장이, 거짓말장이 네 바지에 불 붙는다. 이거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Liar, liar, pants on fire.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한 우리는 가진 게 없어. Your turn. As far as I know, we have nothing. 내가 아는 한 그녀는 그것을 보관을 해. 라고 해서 바로 에, she 뭘까요? 그렇죠. Your turn. 네. As far as I know, she keeps it. 됐죠? 내가 아는 한 그들이 그거를 지불한다니까. Your turn. They pay for it.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살펴볼까요? 내가 아는 한 그는 말이 많지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야. 실천은 또 뭐지? 말은 뭐지? 발상을 바꿔보세요. 되게 쉽습니다. As far as I know, he is 라고 한번 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He is a talker. 그쵸?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걸 뭐라고 그래? do라고 하죠. 그래서 he's not a doer. 맞습니다. Not a doer. 그래서 이게 do가 뭐지? do, 그 다음에 or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He's a talker, not a doer. 아시겠죠? As far as I know.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믿지 말란 얘기죠. 내가 아는 우리는 이야기할 게 없어. Subject closed. 이런 얘기죠. 더 이상 논의 종결. 이런 얘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as far as I know, we have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To talk about.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다 해서 as far as I know, we have nothing to talk about.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가 아는 한 그녀는 항상 자신이 한 말을 지켜라고 할 때는요. 누가 어떤 말을 지킨다는 얘기는 자기가 한 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s far as I know, 됐고요. She keeps, 그렇죠? 뭐 항상이니까 always 하나 붙여주고요. Always 아니면 always, 두 가지 발음 다 좋고요. Keeps her word예요. 그래서 예, keeps one's word. 그러면은 약속을 지키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부담스러우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시고 맨 문장 처음 거 하나만 두 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가 아는 한 그 친구 말이 많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야, 그 친구 진짜 어떤 달변가야. 아니,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말빨이 정말 좋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도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As far as I know, he's a talker, not a do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그 친구 정말 말빨이 좋아.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부드럽게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The smooth talker. 그래서 smooth 아니고요. smooth라고 하셔야 됩니다. smooth talker. 그런데 그렇게 강조기 때문에 he's such a smooth talk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에 속지 마시고요. 행동을 보시고 행동이 진정성이 있는 사람 이야기를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Alright? Check out our website and repeat this program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or family members.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2020년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Girl Liste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지구 반대편이거나 갈대 섬이거나 아이들은 다 어떻다라고 얘기하는지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2: Mari. Mari?
1: Whether it's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s the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Thanks to the teacher and children who allowed me, I can watch the class.
0: Well, did you get that? 네, 여러분 캐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Children are mischievous 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장난꾸러기들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갈대밭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궁금한 거죠, 그죠?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지구의 반대편이거나, 뒤에 이제 쭉 이어지는 문장이 나오겠죠? 요겁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어질 때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2.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 is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 is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0: 잘 들리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음이 팍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갈대밭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 is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지구의 반대편이거나 갈대섬이든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것은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귀에 잘 안 들렸던 부분들, 놓친 부분들, 또 잘못 들은 부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2: Mari, Mari?
1: Whether it's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s the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Thanks to the teacher and children who allowed me, I can watch the class.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자, 여기서 would, on, the. 자, like 같은 경우에 전치사이고 비동사 역시 이 기능에 속하지만 여기서는 뭐뭐와 같습니까? 라는 것이 핵심 내용인지라 be like. 라는 식으로 힘을 좀 주셔야 돼요. would, on, the. 얘네들은 모두 function word, 기능어입니다. 문법적인 역할만 하죠. 그래서 소리가 약해요. What would children and the reeds be lik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would 소리 냈을 때 would가 아니라 would, would. 짧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고글리싱 1. What would children and the reeds be like? Okay, Google listening too.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되세요, 여러분? 흉내 내세요.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3.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There you go.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One more time. What would children

0: and Reese be lik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자, 여러분, 여기서 강세 가는 부분 어딘지 이제 눈으로 확 들어오시죠? 자, 연결되는 부분들이 it is 보시면 it is. 자,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t 사운드가 아래 가깝게 들려져서 it is가 아니라 it is, it is. 그리고 other이라는 r라는 모음 앞에서 정관사 더는 the other side가 아니라 side, side.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of the earth니까 of the earth, earth에 강세 주시면 됩니다. Weather 중요하죠, 여러분. 발음할 때 그냥 우리말처럼 디귿자 발음하면서 weather가 아니라 TH 발음 자체를 윗니 아랫니 사이에서 혀를 살짝만 긁어주세요. Weather, weather.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되세요? Okay. Google listening 2.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kay. Google listening 3.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 is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One more time.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 is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Great job.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하죠.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2.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 is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 is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0: Okay, 내용 볼게요.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이 갈대밭에 있는 아이들은 무엇과 같을까요? 어떨까요? 이런 의미예요. 자연스럽게 의미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때 read의 s 붙어서 복수 형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갈대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자, 지구 반대편이거나 아니면 갈대 섬이거나 it is same, 같아요. Everywhere, 모든 곳이요. 그런데 뭐가 같냐면 that blank, 이렇게 이어집니다. 빈칸에 children are mischievous. 아이들은요, 장난스럽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 어디 있든지 간에 다 장난스럽다, 이런 의미예요. 빈칸 the teacher and children 했는데 빈칸에 thanks to 누구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선생님과 아이들 덕분에 그런데 빈칸 이어집니다. 두 번째 who allowed me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선생님과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과 아이들이냐 who allowed me 나에게 허락한 허용한 이런 의미죠. 뭐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죠. I can watch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the class, 수업이에요. 제가 수업을 볼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teacher과 그리고 children 덕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이해하셨다면 100% 듣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3: Mari. Mari?
2: Whether it's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s the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Thanks to the teacher and children who allowed me, I can watch the class.
0: 네, 오늘은 또 어떠셨어요, 여러분? 캐치캐치 잘 되셨나요? 확인하는 마음으로 www.ebc.co.kr 오셔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취 실력 향상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similar words. Famous versus popular. Famous versus popular. 네, famous 그리고 popular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famous. 네, 발음 연습. fa 그다음에 mas. Okay? 여기서는 발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F 발음은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입술이 붙으면 안 되고요. Famous. Famous. 강세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Famous는 잘 알려져 있는 혹은 유명한이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famous is basically when a lot of people know what something is or know who someone is. Let's take a look at a few example sentences. This area is famous for its apples. He's a famous designer in Korea.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Famous, 유명한, famous.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area is famous for its apples. This area is famous for its apples. 이 지역은 사과로 유명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famous입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This area is famous for its apples.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s a famous designer in Korea. He's a famous designer in Korea. Okay, famous designer,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너는 널리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영어로 famous. He's a famous designer in Korea. He's a famous designer in Korea.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자, 여기서는 famous도 똑같이 유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나중에 popular하고 비교를 해볼 건데요. famous는 사실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Evie라는 사람이 이제 famous 하고 싶지 않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이게 유명한 거가 한 거의 단점을 이제 더 이상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Okay, let's read the sentence out loud.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다음은 popular입니다. Okay, 발음 연습해 볼게요. Popular. Popular. Okay, 강세는 앞부분에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Popular. Popular. 그리고 마지막 R 발음 좀 힘 주시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Popular. Very good. Okay, popular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뭔가 인기 있는 이런 것을 popular라고 합니다. 그래서 famous 같은 경우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popular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popular. So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이제 플라스틱인데요. 마지막 주제까지 왔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된 얘기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재활용 자체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건 신소재 개발이죠. 결국엔 그래서 재활용 기술이라든가 신소재 개발, 즉, 혁신을 통한, 기술을 통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게요. 재활용 기술, 그 다음에 신소재 개발, 그 두 가지. 자, 일단은 플라스틱 자체가 그 환경에 일단은 노출이 되거나 이제 배출이 되면 이게 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동물들이 먹거나 그럼 상당히 좀 독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독성이 덜한 형태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분해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가 하는 등의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턱색이란 것 자체가 독성이 있는 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체를 독성이 덜 있게 만든다든가. 해보세요. Less toxic. Less toxic. 아무래도 플라스틱 신소재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분해되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죠. 들어보세요.
1: Less toxic. Less toxic.
0: Toxic이란 단어. 자, 그 다음에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다. 자, 이 분해되다라는 동사를 저희가 두 개를 배웠거든요. Breakdown 동사하고 degrade. 그 두 개의 동사를 이번 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decay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게 부패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저기 치아 썩었을 때 충치 생겼을 때 decayed tooth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에는 플라스틱이 분해돼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decay back into the earth. 자, 유기 동물들, 즉 우리는 이제 죽으면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물질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미생물 같은 거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decay back into the earth. decay back into the earth. 이런 문구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1: decay back into the earth. decay back into the earth.
0: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운 분해하다 동사가 세 개입니다. breakdown, degrade, decay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플라스틱이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게 도와줄 것이다. 새로운 기술들, new technology들이 new technology can help plastics 뭐뭐하게 도와줄 거다. decay back into the earth, decay back into the earth 이건 지구란 뜻이지만 자연의 의미로 많이 쓰죠. earth란 건 지구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new technology 강세 여기 can help plastics decay, 뒤에 강세, decay back into the earth. 들어볼게요.
1: New technology can help plastics decay back into the earth. New technology can help plastics decay back into the earth.
0: 그러면 자연에 아무래도 끼치는 피해가 덜하겠죠. less toxic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뭘 이용을 한다고 합니까? 자, 이런 뭐 뉴스 보도 내용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효소라든가요, 녹조를 이용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얘네가 먹게끔 만드는 그런 연구도 이루어지고 실제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히 진척된 연구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Microorganisms. 자, 오랜만에 하나 조금 어려운 단어 배워볼게요. Micro. 이건 아주 미세하다는 얘기죠. Microscope 할 때. Organisms, 이건 생물체란 얘기입니다. 유기체. 그래서 묶으면 미생물. Microorganisms. Microorganisms. S 붙여서 복수형 들어보세요.
1: Microorganisms. Microorganisms.
0: 미생물. 대표적인 enzymes. 효소. 우리 몸에도 있죠? 효소. 소화 효소 같은 거 할 때 enzymes. 이 단어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효소란 단어 그냥 알아두면 상당히 좋은 단어입니다. Enzymes. Enzymes. 요건 녹조류란 뜻이에요. algae. algae. 이게 복수형 단어입니다. algae. 실제 복수형으로 많이 쓰니까. 읽을 때 희한하죠? 알가에. 이거 아니라 algae라고 읽어요. algae.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세요.
1: enzymes. enzymes. algae. algae.
0: 얘네들이 플라스틱을 먹는데요. 플라스틱을 넣어줬더니 막 분해한다. 자, 그러면 eat plastics. eat plastics. 플라스틱을 먹어치우는 이런 미생물들입니다. 들어보세요.
1: Eat plastics. Eat plastics.
0: 자연 생태계상에서는 이런 미생물들이

0: 실제 플라스틱을 먹어치우는 미생물들이 없는데 그걸 개발을 하는 거죠. 뭔가 좀 만드는 거를 찾아내는 거죠.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배양을 해서 플라스틱 분해에 쓸 수 있다는 자 그런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미생물들은 플라스틱을 먹어치울 수 있다. 그냥 eat plastic 살 수 있다. 자, some forms of microorganisms can eat plastics. 이게 여러분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쓸 상황은 이 미생물들 얘기를 할 때밖에 없겠죠. Some forms of microorganisms can eat plastics. 물론 해양 동물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모르고 이제 새 같은 것들이 먹인 줄 알고 막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죠. 그럴 때도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선 eat은 분해하다 의미를 쓴 겁니다. Some forms of microorganisms 일부 미생물들은 can eat plastics. 이 문장도 좋네요. 들어볼게요.
1: Some forms of microorganisms can eat plastics. Some forms of microorganisms can eat plastics.
0: Okay.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플라스틱은 synthetic material이죠. 그래서 synthetic plastic. 우리가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합성 수지, 합성 성분의 어떤 플라스틱들인데, 그래서 synthetic과 plastic을 붙여서 읽어볼게요. Synthetic plastics.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 플라스틱을 말하겠죠. 들어보세요.
1: Synthetic plastics. Synthetic plastics.
0: 자, 그런데 이런 합성 플라스틱을 만들 때 우리가 재료를 좀 뭔가 다른 걸 쓴다든가 해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게임 체인저는 biodegradable plastics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지금 degrade라는 단어 분해하다라고 배웠죠? 그럼 biodegradable, 즉 미생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분해되게끔 만드는 결국에 이제 분해가 되는 미생물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을 만약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면 이게 신소재로 개발이 된다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쓰이게 되고 그러면 플라스틱을 버려도 얘가 알아서 그냥 분해가 되니까 얼마나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Biodegradable plastics. 들어보세요.
1: Biodegradable plastics. Biodegradable plastics.
0: 선생님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응? 분해가 가능한이란 말은 조금 어렵지만 이 주제에 있어서는 이런 단어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마지막. 미래 결책. 이건 쉬워요. Future solutions. Future solutions. These are future solutions. 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접근 방식은 20년, 30년 후를 내다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런 기술 개발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1: Future solutions. Future solutions.
0: 자, 문장에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Game changer 한번 써볼까요? 멋진 단어잖아요. Game changer. The development of biodegradable plastics 주어가 이거죠? Can be a game changer. Can be a game changer.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뭔가 가져오는 뭔가를 뭐라고 그래요? Game changer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알아만 두지 말고 문장에 써보는 거예요.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의 개발은 정말 세상을 아예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죠? The development of biodegradable plastics can be a game changer. 들어보세요.
1: The development of biodegradable plastics can be a game changer. The development of biodegradable plastics can be a game changer.
0: Wonderful.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플라스틱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분해되게끔 만드는 신소재 개발 같은 겁니다.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다 decay back into the earth. 이거 그대로 갈게요. 들어볼게요.
1: Decay back into the earth. Decay back into the earth.
0: 뭐가요? 미생물들. Microorganisms. 녹조라든가 아니면 효소 같은 microorganisms. 들어보세요.
1: Microorganisms. Microorganisms.
0: 자,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어 biodegradable. 어렵지만 도전! Biodegradable plastics.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중에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Biodegradable plastics. Biodegradable plastics.
0: 오케이. 자, 이번 주 어떠셨습니까? 재활용이라는 주제는 저희가 예전에 다루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얘기를 해봤었죠. 근데 플라스틱을 이렇게 깊이 있게 좀 판 적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플라스틱 갖고 일주일 방송분이 나올까 싶었는데 너무 많아서 생략했어요. 일부 부분은요. 그 정도로 우리가 플라스틱 관련해서도 얘기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고 결국에 영어를 여러분이 배우시고 이거 갖고 이제 대화를 하려면 조금 깊이 있는 주제로 가야만 이게 좀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관련된 주제 관련해서 이런 단어들을 잘 섭렵해서 이야기를 하고 환경 얘기를 더 크게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고 EBS E 앱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아침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뭔가 약간 흐린데 비가 올려나? 비가 올까요? 라고 물어보거나 혹은 오늘 눈 내리려나? 혹은 날씨가 추우려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날씨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요. Is it going to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될까요? 라는 표현인데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비가 내릴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이 Is it going to 동사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것처럼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으로 그렇게 될까요? 라는 질문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s it going to 동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왜 is이 나왔을까요? is는요, 사실 the weather를 줄여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the weather is going to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the weather를 줄여서 is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it is going to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날씨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질문을 얘기를 할 때는 어순구조가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it is going to에서 is it going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에서의 여러분들 동사는요,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게 되지만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해야 날씨가 이렇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is it going to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동사를 가지고 이제 날씨가 어떻게 미래에 변할까요? 라는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사들을 넣을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비가 내릴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다 라는 동사를 바로 rai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is it going to rain?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날씨가 좀 흐려. 비가 내릴까? 라고 얘기를 할 때 Is it going to rain? 정말 간단하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s it going to rain? 한 번만 더. 시작! Is it going to rain?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It is going to rain. 이렇게 여러분이 또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응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요. 자, is it going to rain으로 비가 내릴까요? 라는 질문 한번 살펴봤고요. 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눈이 되겠죠. 그래서 눈이 좀 내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snow라는 게 눈입니다. 하지만 눈이 내리다라는 것도 snow라는 동사로 씁니다. 그럼 눈이 내릴까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is it going to snow?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렇죠. 눈 내리려나?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s it going to snow? 한 번만 더. 시작! Is it going to snow? 눈 내릴까? 눈 내릴 것 같은데? 눈 내리겠다. It is going to snow. 눈 내릴 거래.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또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소나기가 내리다 라는 표현으로 소나기가 내리려나? 라는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다 라는 동사를요. 바로 show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ake a shower

0: shower 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샤워를 하다 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shower 자체에서 소나기가 내리다 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려나 라는 질문은 Is it going to showe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s it going to shower? 한 번만 더. 시작. Is it going to shower? 이라고 얘기를 할 때 아, 비 내릴 거래.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하고 싶으면은 그쵸? It is going to shower. 이렇게 여러분이 어순구조 바꿔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되게 눈 내리고 비 내리고 소나기 내리고 요거와 가지고 이제 되게 어떤 것이 내리는 것들 많이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춥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느냐? 바로 비동사를 넣어서요. be cold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추운이 바로 cold잖아요. 그러면 추울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Is it going to be col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추울까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s it going to be cold? 한 번만 더. 시작. Is it going to be cold? 라고 얘기를 해서 날씨 추려나?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Is it going to be cold?가 돼요. 그럼 날씨 더우려나? 그렇죠. cold 대신에 hot으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 Is it going to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s it going to rain? Is it going to rain? Is it going to snow? Is it going to snow? Is it going to shower? Is it going to shower? Is it going to be cold? Is it going to be cold?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좀 더 변형을 해보거나 좀 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 문장 배웠습니다. 날씨 추려나? 라는 거를 Is it going to be cold?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 오면은 이제 날씨 춥겠지?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비가 오고 나면 이라는 표현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럴 때는요. 바로 뭐뭐 후에 라는 표현으로 After the rain 이 표현이 바로 비가 온 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Is it going to be cold after the rain?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비가 내리고 나면 날씨 추워지겠지? 라는 질문을 Is it going to be cold after the rain?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이라는 걸 after the rain이라는 것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s it going to be cold after the rain?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 오고 난 뒤에 라는 표현 after the rain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다음 문장 한번 보시죠. 이번엔 비가 내릴까요? 라는 거를 Is it going to rain?으로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흔히 뭐뭐 할 것 같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냥 비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It is going to rain으로 얘기를 하지만 뭐뭐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look like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It looks like it is going to ra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야.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응용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뭐뭐 할 것 같다. It looks like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looks like it is going to rain. 이렇게 얘기를 해서 It looks like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Is it going to 동사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nice and wonderful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이제 아마 앞에 나오는 인트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정말로 행복하고 계신가요? 자, 10분 동안 행복할 수 있다? 그럼 실제로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예,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렸으니까 바로 change your mindset. 마음가짐을 바꾸시면 지금부터 from now on the real happiness will find you just right there. 진짜 행복이 여러분을 바로 딱 찾아내서 행복하지롱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도요. 행복한 도전입니다. But the happy challenge time, right? What is tha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each and every moment you have to choose something, right?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Over something else. 뭔가 A보다 B, B보다 A 이런 식으로 다른 것에 비교해서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 판단이 쓰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표현은 이걸 해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 승낙해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 확신이 안 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안 선다라고 하는 표현, 네, 바로 이거죠. 네, 뭣뭣이 확신이 안 서.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Not sure. I'm not sure. 그런데 바로 뒤에 whether, 뭐뭐일지 아닐지. 이 표현 알아두셔요. W-E-A-T-H-E-R은 날씨란 뜻이고요. W-H-E-T-H-E-R. 발음은 똑같아요. Whether. 아시겠죠? 그래서 이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얘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Let's go and find out more. What is that?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당연히 앞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simple sentences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장들. 승낙을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서는 곳까지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뭐 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머물러야 할지, 믿어야 할지, 팔아야 할지 전부 다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아까 나왔던 not sure.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whether. 어떻게 연결될까요? 승낙을 하다가 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죠. 뭐 accept it,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면 take it. 더 쉬운 단어 take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not sure whether to take it. 아니면 not sure whether to accept it. 발음 하나만 주의할까요? 이게 우리나라 발음에서는요. 대부분 accept라고 발음을 하세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원어민들은요. 예, accept처럼 발음을 합니다. 마치 accept. 이게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예, accept라고 써 있지만 accept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I'm not sure whether to accept it. 물론 문맥이 주어지면 accept가 accept인지 알 수도 있지만 예, 여러분 dog rap moon 이렇게 하실 건지 독립문 이렇게 하실 건지와 비슷한 느낌이니까 한번 예, 보시고요. 자, 여기 머물러야 할지 확신이 안 서. 그러면 not sure whether to 그 다음에 stay here. 그렇죠? 그걸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그러면 believe it. Not sure whether to believe it. 팔아야 할지 확신이 안 서. 뭐 너무 간단하죠. Not sure whether to sell it. Sell your stocks. 그죠? 예, 바로 예, 뭐 주식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서 바로 sell it까지 하시면 돼요. 결국은 내가 아는 동사 다 쓰면 되는 거죠. Not sure whether to go. Not sure whether to buy. Not sure whether to practice more. 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동사들을 뒤에 붙이시면 그걸로 모든 것들 해결되는 거죠. 자, 이번엔 your turn time. 승낙을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서는 상태죠. Your turn. 네, not sure whether to accept it. Accept it. 발음 정확하게 하셨나요? 머물러야 할지 확신이 안 선다. Your turn. 네, not sure whether to stay here. 얼핏 보면 왜 이렇게 동작을 많이 하지? 근데 실제로 동작을 해야 실전에서 그게 나와요. 글자로 열심히 외운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했던 거 글자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5년 전에 하신 적이 없다고요? 뭐 상관없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연결해 보시고요. 그래서 머물러야 할지, whether to stay here. 믿어야 할지, your turn. 네, not sure whether to believe it. 팔아야 할지 확신이 안 서요. 시작, your turn. 네, not sure whether to sell it 까지요. 자, 연결해 봅니다.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in step 2. 승낙해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 확신이 안 서. 그러면 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I'm not sure. 보세요. 뭐 해야 될지, whether to accept it. 앞에 나왔던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or, 거절하다 뭐예요? Reject it. 그쵸? Reject it. 좋습니다. Reject it.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어야 할지 떠나야 할지 확신이 안 서. 결국에는 뭐뭐 확신이 서다 할 때는요. 고민할 때는 A와 B가 서로 대비되는 동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내가 있어야 될지 더 있어야 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m not sure whether to stay here 아니면 stay or 떠나다가 뭐예요? Leave.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 Should I stay? Should I go? Should I stay? Should I leave? 이런 식의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됐고요.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쓰질 않아 라고 할 때는요. I'm not sure. 그렇죠. 확신이 안 서. 예, 여러분, I'm not sure. 따라해보세요. I'm not sure. 예, sure. Sure? 예, unsure. 자, 쉬우시죠? 그래서 예, I'm not sure 예, whether to believe him or 그 다음에 뒤에 not. 아, 대비를 할 때 뒤에 다른 단어 쓰지 않고 그냥 or, not만 붙이셔도 양쪽 대비가 대조를 이루면서 good contrast, right? 자, 좋은 대비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조차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그냥 throw them away. 다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then you'll be left with this part one more time. Try it again.

Okay. Well, then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그걸 승낙해야 될지 거져야 될지 확신이 안 서네. 라고 했더니 뭐예요? 아니, 서둘지 마. 그냥 천천히 생각해봐. 심사숙고해. 자, 그럼 앞에부터 가볼까요? 그렇죠? I'm not sure whether to accept it or reject it. 이라고 했어요. 했더니 서두르다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물론 hurry란 표현도 있지만 그죠? Don't hurry 해도 되지만 don't rush it. 슉! 하는 게 뭔가 하는 동작. 이런 동작이 다 SH 발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push, 그다음에 rush, swish, 훅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 다 SH로 끝나면 빠른 sudden movement라고 관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sudden action 이런 것들이 전부 다 SH로 끝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변기 내리는 것도 flush it 하잖아요. 그게 슉 내려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생각해봐라 라는 뜻으로요. 여러분 sleep on it. 왜? 하루 지나서 잠을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니까.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don't rush it, sleep on i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or if you want to share this with other people, then visit our website or just, you know, send them this link. 이 링크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So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good health, happiness, and confidence.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은 음악 그룹을 꼽으라면 누가 떠오르실까요? 여러 그룹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비틀즈가 떠오릅니다. 정말 많은 명곡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또 저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준 그런 그룹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꼭 기억해 볼 만한 그런 멋진 제목이자 가사 한 부분을 골라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Let it be. Let it be. 제가 굉장히 그냥 심심하게 이 문장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이, 이 어떤 그 노래 가사가 멜로디로 들리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노래이자 가사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이기에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삶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같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부분은 바로 이 동사 let가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let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면 let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어입니다.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목적 보어로 동사 원형에 쓰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이 목적어가 목적 보어 하도록 허락하다 또는 놔두다 라는 뜻이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인 용어로는 이 let의 쓰임을 사역동사의 쓰임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역동사라는 이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생김새와 해석되는 방식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몇 가지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Please let me have a break.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Please let me have a break. 해석하면 약간 이제 슬픈 문장이 되기는 하는 그런 뜻인데 자 볼게요. Please가 먼저 사용이 됐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Let me. 내가 뭔가를 하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 다음이죠. 내가 뭘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Have a break. Have a break라는 것은 쉬는 시간을 갖다라는 뜻이니까 제발 저 좀 쉬게 해주세요라는 이 직장인의 어떤 그런 서러움이 묻어나는 제가 너무 과장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예문이었고요. 이어서 이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시작! My manager won't let me buy a new tablet PC. 조금 길어졌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y manager won't let me buy a new tablet PC. 해석해보자면 my manager, 내 매니저가요 라는 건데 매니저란 말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여기선 뭐 부장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뭐 내 부장님이요 won't let me, 내가 뭔가를 하도록 허락해주지 않는데요 라는 뜻이죠. won't let me. 포인트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뭘 하는 걸 허락해주지 않는 거죠? buy. 사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사는 겁니까? A new tablet PC. 새로운 태블릿 PC. 부장님 제가 이것만 있으면 일을 한 7배는 잘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했는데 허락을 안 해주신대요. 그거 사도록 승인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죠? 해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예문들이 다 직장 생활과 연결된 것들을 제가 떠올려 봤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let의 그 쓰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let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로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et it be라는 거. 자, 제가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Let it까지 살펴보면, 자,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허락하라는 겁니다. 뭘 허락하는 거예요? It. 그것. 그것을 허락하라는 거죠. 포인트는 여기에요. 그것이 뭘 하도록 허락하라는 겁니까? 그리고서는 비동사의 동사 원형 be가 그대로 쓰인 걸볼수 있죠. 비동사가 이제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위치를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되지만, 뭐뭐이다, 어떤 그 존재하다라는 뜻으로서도 사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합쳐보면요, let it be, 그것이 이제 괄호치고 이게 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있도록 놔두세요. 허락하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뭔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이 지금 그대로 그 상태이도록 그냥 놔두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죠. 조금 의역해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 즉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뭔가 내가 하려고 막 노력하고 아등바등하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럼 또 그런 것들이 알아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정도의 맥락으로서 이 Let It Be라는 제목이죠. 굉장히 유명한 노래 제목이고 또 가사이기도 해요.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삶의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럼 우리 문장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먼저 읽어 봅니다. 존이 며칠 당신의 카메라를 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물어보는 거죠. 자, 허락해 주시겠어요?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뭔가 부탁을 하는 그런 의문문, could you로 시작을 해봅니다. Could you? 근데 당신이 뭘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존이 뭐뭐 할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죠. 허락하다, let 써서, 자, could you let John? Could you let John?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죠. 존이 뭘 하는 걸 허락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까? 카메라를 빌리는 거잖아요. 자, 빌리다. 동사 borrow 써서 Could you let John borrow your camera? 한번 더. Could you let John borrow your camera? 까지 문장 만들어 볼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며칠 동안 붙여서 for a few days. 완성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Could you let John borrow your camera for a few days? 물어볼 수 있었고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니저가 몇몇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켜줬어요. 여기서는 뭐 부장님 아니고 식당의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식당이 안 바쁜 거죠. 그래서 몇 명? 먼저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해도 될것 같아요.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the manager. 매니저가 허락해준 거죠. The manager let. 참고로 let은요, let이에요. 과거형도 let입니다. The manager let. 그리고 누구를 허락해줬는지를 말해주면 돼요. 몇몇 직원들을 허락해준 거죠. The manager let some servers. 여기서 말하는 servers는 서빙을 하는 분들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The manager let some servers. 해서 몇몇 직원들을 허락해줬어요. 뭐 하라고 허락해줬어요? 동사 원형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일찍 집에 가라고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Go home early. 자, 문장 큰 소리로 두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manager let some servers go home early. 한번 더. 시작. The manager let some servers go home early.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가끔씩은 let it be, let it be. 그냥 그것들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이 일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while you sweat. 제가 여러분께 오늘의 영어 표현을 설명해 드리는 동안 여러분 오늘의 요가 자세를 같이 하고 계셔도 괜찮고요. 쉬셔도 괜찮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as much as 였어요. 제가 아까 you can twist as much as you want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만큼 as much as you want 원하는 만큼 twist 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if you want to go further 만약에 더 멀리 가고 싶다면 you can go as far as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만큼 멀리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문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화문 보러 갑시다.
1: How many samples can I take? Take as much as you need.
2: You sure? I'd take a whole box.
1: Well, take a whole box then. Why not?
0: 네, 첫 번째 대화문 봤어요.
1: How many samples can I take?
0: 샘플 몇 개나 가져갈 수 있어요? How many samples can I take? 그랬더니 take as much as you need. 오늘의 표현 나왔죠? Take, 가져가세요. As much as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2: You sure? 확실해요.
1: You sure? I'd take a whole box. I would의 줄임말이죠. 나라면 박스 통째를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I'd take a whole box. 확실해요? 그랬더니 Well, take a whole box then. 그러면 통째로 가져가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Take a whole box then. Why not? Why not? 뭐 그러면 어때요? 안 그러면 어때요? 이런 뜻이었죠.
0: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대화였고요. 이제 두 번째 대화 볼게요.
1: I remember eating as much as I wanted to when I was little.
3: I know, right? I ate as much as I could shove into my mouth.
1: Oh, the perks of having the kind of metabolism at that age.
3: I want it back.
0: 네, 두 번째 대화문도 봤어요.
1: I remember eating.
0: 나는 기억이 나. 먹었던 게.
1: As much as I wanted to.
0: 정말 원하는 만큼 막 먹었던 게 기억이 나. 언제?
1: When I was little.
0: 내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먹었었던 게 기억이 나.
1: I know, right?
0: 나도 알아, 그치? 나도 동의해, 그렇지? 그렇지.
1: I know, right? Oh, I ate as much as I could shove into my mouth. Shove into.
0: 구겨넣다란 뜻이에요. So, I ate, 나는,
1: as much as I could shove into my mouth.
0: 내가 입에 구겨넣을 수 있을 만큼은 다 넣어서 먹었던 것 같아.
1: Oh, the perks of having the kind of metabolism.
0: 좀 긴 문장인데요.
1: Oh, the perks.
0: Perks, 좋은 점, 장점이에요. 그때 가질 수 있는 metabolism, 기초대사량, 굉장히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metabolism, 그때 가질 수 있는 기초대사량이란,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있었던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 At that age, 그 나이 때에,
0: 그랬더니
1: I want it back.
0: I want it back. 나 그거 다시 누가 나한테 돌려줬으면 해. 이런 대화문이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대화문 살펴봐서 as much as 표현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마무리할게요.
2: Wow, guess what? We did the spinal twist on a wide stance. That was so good. Great job. Next time, we will do something called the dead bug pose. It's a great pose.

0: Okay, so stay with me.
1: 네, 오늘 우리 다리 넓혀서 척추 트위스트 하는 자세 해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허리 풀고 싶을 때또 종아리가 뻐근할 때 정말 좋은 포즈니까요. 자주 해주시고. 영어 표현은 as much as 같이 공부해봤어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오늘 꼭 써먹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날 시간까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0: I will see you so soon, okay? Have a great, great day.

0: And I kind of felt, you know, judgment from other people as well.
1: So you can relate to her experience.
0: Yes, I definitely can relate to you, Margarita.
1: 네. 이런 이야기를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예전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Mm-hmm. 한 10년 전에 한국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흔해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Mm-hmm.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공부를 해볼까요?
0: All right, let's do it.
2: I have a lot of guilty pleasures. And for those of you who are wondering, what on earth is a guilty pleasure? It is something that you really, really love doing, but you are not too proud of.
0: I have a lot of guilty pleasures.
1: 네,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되는 문장이죠. I have a lot of guilty pleasures.
0: Yep.
1: 저는 guilty pleasures,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0: All right, she says. And for those of you who are wondering, what on earth is a guilty pleasure?
1: And for those of you,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mm-hmm. 모를 사람들이 있을까 봐 mm-hmm.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말을 할 때 For those of you who are curious,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who she is.
0: Right? Or for those of you who want more information,
1: 네,
0: visit
1: 형태.
0: us online.
1: 그렇죠. 참고로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 말씀드리는데 라고 중간에 어떤 정보를 주고 싶을 때 mm-hmm.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For those mm-hmm. of you who are wondering, 궁금해하실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데 내용은 What on earth, 도대체란 뜻이 on earth죠. 그래서 What on earth is a guilty pleasure?
0: Yeah.
1: Guilty pleasure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0: She would tell these people It is something that you really, really love doing but you are not too proud of.
1: It is something that you really, really love. 정말, 정말 사랑하는, 좋아하는 어떤 건데 but you're not too proud of. Of로 그냥 끝나는 이유는 It is something that you're not too proud of. 이렇게 연결이 되었기 mm-hmm. 때문이에요. 그래서 proud of something이 앞으로 갔죠. 그래서
0: yes.
1: 정말 좋아하지만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은 것을 말합니다.
0: Mm-hmm. 그래서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you wouldn't want other people to know about it. Like watching a trashy TV show that you don't want your friends to know that you watch. Or eating an entire tub of ice cream in one sitting.
0: And you wouldn't want other people to know about it.
1: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이 You're not too proud of that.
0: That.
1: And you wouldn't want other people to know about it.
0: Mm-hmm.
1: You don't want other people to know about it.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0: Mm-hmm.
1: 그런데 you wouldn't니까 가정도 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
0: Yeah.
1: 가정의 의미가 약간 들어가서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바로 guilty pleasure라고 한다. 그 정의가 여기서 끝났어요.
0: I wonder why we'd never call it secret pleasure, you know? But anyway, she goes on to say, like watching a trashy TV show that you don't want your friends to know that you watch.
1: 네. 예를 들고 있죠. Like watching a trashy TV show라고 했어요.
0: Trashy. Trashy.
1: 발음을 주의해 주세요. 쓰레기 자체는 trash.
0: trash.
1: 그냥 모음이 마지막에 모음이 없어요. Trash.
0: trash.
1: 한 음절입니다.
0: Yes. Trash.
1: 네. 그런데 마지막에 y가 붙으면서 trashy.
0: Trashy. Trashy.
1: 네. Trashy.
0: Trashy. Trashy.
1: 네, 구분해 주시고요. 이런 영어의 SH로 끝나는데 아니면 뭐 G로 끝나는데 G라든지 GE로 끝나는데 Y가 붙으면서 발음이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0: Mm-hmm.
1: 그때 그 구분이 명확할수록 좋겠죠.
0: Mm-hmm.
1: 그래서 Trashy TV Show라는 것은 저질 TV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0: mm-hmm.
1: 재미는 있는데 별로 영양가는 없고
0: yeah.
1: That you don't want your friends to know that you watch.
0: Mm-hmm.
1: 당신이 본다는 걸 친구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그런 TV 방송을 말하죠.
0: Mm-hmm.
1: 앞에 문장하고 똑같은 뜻인데 앞에서는 you wouldn't,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가정이 들어있고 여기서는 그냥 you don't want them
0: you
1: to know.
0: You don't want them.
1: 네, 똑같은 의미예요.
0: Right? Mm-hmm. She gives us another example like or eating an entire tub of ice cream in one sitting.
1: 아니면 eating an entire
0: tub of ice cream.
1: 네.
0: tub.
1: 통을 가리키고 있고요.
0: Mm-hmm.
1: 그래서 아이스크림 한 통을 in one sitting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치우는

0: 것처럼. Mm-hmm. People can do that. Some people can.
1: Oh, yeah. Right? A lot of people can, especially if it's a tiny tub.
0: Yeah, even if it's a big tub. I used to do that when I was a kid.
1: Oh, you did?
0: Yeah, I ate an entire tub of ice cream.
1: You could eat an entire tub of ice cream?
0: In one sitting. Not now, but when I was a kid.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1: I've never done that.
0: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 번에 다 보통 먹는 거라든지 뭐 소설책 한 권을 다 그 자리에서 읽었다든지 mm-hmm. 뭔가 일반적으로는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끝내지 못하는 것을 끝낸다라고 할 때 in one sitting 이라고 합니다.
1: In one sitting. Oh, I can read books in one sitting.
0: Books? Like yeah. many books?
1: Mm-hmm.
0: Several books in one sitting? That's crazy.
1: Mm-hmm.
0: It's impressive.
1: If it's fun. Mm-hmm.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lso something that people might judge you for. Interestingly, my love for K-pop and Korean culture had to be my guilty pleasure for many, many years when I was younger.
1: Also something that people might judge you for.
0: 네, 앞에서 아이스크림 한 통을 앉은 자리에서 다 먹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가리키면서 also something, that is also something이라는
1: yes.
0: 의미가 앞에 들어있죠.
1: Mm-hmm.
0: That people might judge you for.
1: Yes.
0: Judge.
1: Judge.
0: 네.
1: Judge.
0: 원래 judge라고 하면은 뭐 심사위원, 판사, 재판관 아니면 동사로는 판단하다 다양한 mm-hmm. 뜻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안 좋게 평가하는 거,
1: mm-hmm.
0: 그것을 judge라고 합니다.
1: I'm judging you because of this mint shirt.
0: 네, 이런 옷을 입었다고 안 좋게 보다, 이런 거죠.
1: No.
0: I think this is nice.
1: It's not for you.
0: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재미있게 푸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좋게 볼 수 있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 All right. Next she says, interestingly, my love for K-pop and Korean culture had to be my guilty pleasure for many, many years when I was younger.
0: When I was younger, 제가 더 어렸을 때는 for many, many years,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interestingly, 재미있는 것은 흥미롭게도 my love for K-pop and Korean culture, 한국 음악, K-pop과 한국 문화죠, 문화에 대한 저의 사랑, 제가 그걸 좋아하는 것이 had to be my guilty pleasure. 제 guilty pleasure여야 했습니다. 주요식을 동반한 즐거움이어야 했습니다.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hen I was in school, many people would laugh at me or judge me if I told them that I liked to listen to Korean music. It just wasn't a cool thing back at the time, as it is nowadays. So I only told very few of my close friends who I knew would never judge me.
1: When I was in school, many people would laugh at me or judge me if I told them that I liked to listen to Korean music.
0: When I was in school,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일 때는 many people would laugh at me.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한테 이제 비웃곤 했어요. 이렇게 or you didn't have to demonstrate it or judge me 저를 안 좋게 보곤 했습니다. If I told them that I like to listen to Korean music, 이 liked to 이 부분이 이렇게 굳이 끊어서 발음하기 힘들기 때문에 마치 현재형인 것처럼 들릴 수는 있을 거예요.
1: Yeah. Like to listen
0: like to.
1: To.
0: 과거,
1: like to listen to.
0: 과거형이지만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1: Mm-hmm.
0: 그래서 제가 한국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거나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many people 많았습니다.
1: Mm-hmm. That's true. Next she says, it just wasn't a cool thing back at the time as it is nowadays.
0: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그냥 뭐 사람들이 한국을 싫어했거나 한국 음악을 이상하게 보거나 그게 아니고 cool thing, 멋진
1: cool.
0: 것이 아니었어요. 멋진 취미가 아니었던 거죠.
1: Mm-hmm.
0: Back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mm-hmm. as it is now, 아니면 as it is nowadays.
1: Nowadays.
0: 요즘 it is cool 한 것처럼 mm-hmm. cool이 생략이 되었죠.
1: No.
0: 요즘처럼 그때는 그렇게 멋진 취미는 아니었습니다.
1: Yeah. Now it's cool, so
0: yeah.
1: it's okay.
0: Mm-hmm.
1: She says next, lastly, so I only told very few of my close friends who I knew would never judge me.
0: 그래서 I only told very few of my close friends. Mm-hmm. 제 친한 친구들 중에 일부에게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who I knew를 일단 빼고 who would never judge me. 저를 절대로 안 좋게 평가하지 않을 mm-hmm. 사람들인데 그걸 I knew,
1: yeah.
0: 확신하고 있었어요.
1: He knew.
0: 네, I know나 I knew 이렇게 과거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간에 들어가면 it's someone that

0: I know will do a good job. 이렇게 해서 yeah. 나는 그 사람이 확실히 일을 잘할 거라고 yeah. 믿을 때.
1: I knew he could do it, right?
0: 그렇죠.
1: He was the man for the job.
0: 그래서 여기 I knew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확실히 저를 절대 안 좋게 안 볼 친구들한테만 말을 살짝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1: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I have a lot of guilty pleasures.

my voice before the concert. You too. Warm up with me. La, la, la.

0: broken. The middle of the bridge is cable stayed. It's wide enough to allow ships to sail underneath. The rest of the bridge just has a deck supported by piers, which was cheaper to build. Did you know? The Øresund Bridge, completed in 1999, is the longest road and rail bridge in Europe. It's 7.8 kilometers long. 와, 친구들 정말 멋있죠? 그림만 딱 봐도 와, 너무 멋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Øresund Bridge라고 하는데 이 덴마크, 유럽의 북유럽의 덴마크하고 스웨덴에 연결하는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이 다리는 좀 특이하게도 요 가운데만 cable stayed bridge예요. 그래서 it's wide enough to allow ships to sail underneath. 아하, here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underneath 뭐뭐의 밑에 왜 이렇게 했냐면은 배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밑으로 네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부분은 이런 it's supported by piers which was cheaper to build. 자, 이 piers는 기둥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쫙쫙쫙쫙 있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싸대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it's much cheaper. 자, it is the longest road and rail bridge in Europe. 자, 길이가 7.8 kilometers long, 킬로미터. 엄청나죠? Wow, that's really long. All right, let's continue. Bridges of the future. As technology improves, engineers dream of bridging even wider gaps. The Bering Strait is an 85-kilometer-wide sea that separates Asia from North America. No one has designed a bridge yet that could link the two continents. It would have to be the longest bridge ever. It would have to be tough enough to cope with ice. It would have to be high enough to avoid waves, and workers would have to build in very dangerous conditions. But one day, it may be possible. Engineers imagine that a Bering Strait bridge might look like this. It would be longer than 10 Øresund bridges and would take about an hour to drive across. 자, 우리 미래에 미래를 생각하고 이런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친구들. 자, 이 아시아하고 North America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이 Bering Strait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 이 사이에 이 길이가 85km,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이렇게 다리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it could link the two continents. 자, continents는 우리 두 번째 단어인데요. 대륙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이고요. North America, 자, 북미 대륙인데 이거를 연결할 수 있을까? 과연? 네, 할 수 있을까요? 엄청 길고 이 지역이 친구들 얼음이 많으니까 이 얼음을 대처할 수 있는 그렇게 강한 브릿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to cope with. 그리고 it has to be high. 꽤 높아야 돼요. 왜냐면 파도가 굉장히 좀 높은가 봐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이 그 사람들이 이거를 공사를 할 때 이런 환경에서 이거를 지을 수 있을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지으면요. 이 다리를 건너려면요. 다 끝까지 그러면은 1시간이 걸린대요. So, that was our discussion of bridges. 여러분, 이 다리 대해서 많이 배웠죠? 재밌었죠? I hope so. 네, me too. I enjoyed it and I learned a lot. But anyway, I will be back with another new book next time. So, join me then. See you soon. Bye.
1: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calling.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영어를 많이 접해야 되겠죠. 많이 접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가 재밌습니까? 책이 재밌죠. 책을 읽으면서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오늘도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바로

출발해 볼까요? 짜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놀이공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니콘이 또 어딘가로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펼쳐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지각동사에 대한 문법을 항상 그냥 외우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0: said the fairy. But what about the children if you all fly away? They won't be able to go on the carousel and feel its magic. The animals went quiet. As you wish, said the fairy. With another ding, she disappeared in a cloud of fairy dust. The dust floated through the air and landed softly on the animals. They all began rising up into the sky. Whee! Said Apollo as they flew off in different directions. Apollo was amazed at how fast he could fly. He headed straight for the North Pole. I'm free! He called to the stars. Apollo watched the northern lights dance across the sky. I'll visit the pyramids next, he said to a polar bear. As quick as a flash, Apollo flew to Egypt. The enormous pyramids were dazzling. Wow! How did the humans build those? He laughed.
1: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직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지금 현재 유원지에 이 놀이공원이에요. 놀이공원에 새로운 놀이기구가 하나가 생겼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북적인다 그랬었죠. 근데 해질녘쯤 되니까 그 놀이기구 회전목마에 있던 새로운 놀이기구가 회전목마였거든요. 회전목마에 있던 여러 동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니콘도 그렇고요. 아, 나 지금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날았으면 이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동물들도 나도 라고 외치면서 지난 이야기가 딱 끝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요정이 과연 그 소원을 들어줄까요? Very well, said the fairy. 요정이 말하기를, 좋아, 알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But what about the children if you all fly away? 근데 내가 만약에 날게 해주면, But what about the children? 아이들은 어떻게? If you all fly away? 너희들 모두 다 회전목마에서 날아가 버리면 아이들은 못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They won't be able to go on the carousel and feel its magic. They, 아이들이 되겠죠. 아이들은 won't be able to, 할 수가 없을 거예요. Go on the carousel. 이 회전목마를 더 이상 탈 수가 없잖아. And feel its magic. 그리고 회전목마, 마치 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회전목마를 느낄 수가 없잖아. 라고 지금 요정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회전목마에 있는 동물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The animals went quiet.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네요. The animals, 그 동물들은 went quiet. 모두 다 조용했습니다.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날고 싶긴 한데 우리가 다 날아가 버리면 아이들이 못하니까 그건 좀 안타까운데 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정이 결단을 내립니다. As you wish,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요, said the fairy, 요정이 말을 했습니다. With another ding, 그리고 또 한 번에 띵이라는 이 뭔가 종치는 소리가 난다 그랬었죠. 뭔가 또 다른 띵이라는 소리와 함께 She disappeared in a cloud of fairy dust. She, 요정이 되겠죠. 요정은 disappeared. 휙,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Disappeared은 사라지다가 되겠죠. 사라졌습니다. In a cloud, 구름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구름? 요정 먼지 구름 안에서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The dust floated through the air and landed softly on the animals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그 요정의 먼지 구름이 그 먼지들이 floated, float는 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죠. 그 먼지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through the air, 공기 중에서 둥둥둥 떠다니면서 and landed. Land는 어떤 비행물체나 비행기가 착륙하다도 될 것이고요. 원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착륙하다 혹은 또 다른 의미로는 내려앉다가 되겠죠. 먼지가 착륙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Softly, 먼지가 이렇게 살포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위에요? On the animals, 동물들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They all began rising up into the sky. They는 그 회전목마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이 되겠죠. 그 동물들 모두 began, 시작했습니다.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Into the sky, 하늘 위로 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먼지를 쫙 맞으면서 그 마음

0: 법의 먼지가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위, 위라는 것은 뭐 이렇게 아 신난다 감탄사가 되겠죠. We said Apollo as they flew off. 그들이 날아가면서 in different directions 모두 다른 direction. Direction은 바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른 방향들로 쫙 날아서 퍼지면서 위라고 아폴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면 아이들은 이 회전목마를 어떻게 탈 수가 있을까요?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이야기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궁금하네요.
1: "Well," said the fairy, "but what about the children if you all fly away? They won't be able to go on the carousel and feel its magic." The animals went quiet. "As you wish," said the fairy. With another ding, she disappeared in a cloud of fairy dust. The dust floated through the air and landed softly on the animals. They all began rising up into the sky. "Whee!" said Apollo as they flew off in different directions.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궁금합니다. 빨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Apollo was amazed at how fast he could fly. Apollo는 was amazed. Amazed라는 게 원래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를 놀라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was amazed라고 되어 있죠. was amazed니까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수동태라 부르는데요. 그래서 나는 놀라게 했는 게 아니라 내가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놀랐습니다. 무엇에 놀랐냐 하면 이제 공중에 쭉 뜨기 시작해서 at how fast he could fly. 얼마나 빠르게 그가 날 수 있는지를 보니까 그는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와, 나 이렇게 빨리 날 수가 있네. 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놀라는 것이죠. He headed straight for the North Pole. 이제 날 수 있게 되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he headed. 그는 향했습니다. head는 향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headed, 과거니까 향했습니다. straight, 곧장. 어디로 곧장 가고 싶었냐면 for the North Pole. 북극으로 갔습니다. North Pole은 북극입니다. 북극으로 곧장 갔습니다. 평소에 북극에 가고 싶었나 봅니다. 아폴로는요. I'm free! 이렇게요. 실제 단어는 free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신나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free!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He called to the stars. 그는 누구에게 소리쳤냐면 별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Apollo watched the northern lights dance across the sky. 아폴로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the northern lights. northern lights라고 하면은 북극광 혹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오로라입니다. 그래서 북극 근처에서 거기 주변에 있는 나라나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아주 멋진 그 장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보았습니다. 그 북극광이 dance across the sky. 하늘을 가로질러서 막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평소에 엄청 보고 싶었나 봐요. 사실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 오로라를 한번 꼭 보고 싶거든요.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이제 북극광을 봤어요. 이 오로라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폴로가 어디 가고 싶냐면, I'll visit the pyramids next. 이 다음으로는 나는 피라미드 한번 봐야지. 피라미드를 visit, 방문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He said to the to a polar bear. 그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냐면 북극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곰아, 나 이제 피라미드 보러 간다. 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watched. 이것을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죠. 알아채고요. 그래서 이 지각동사에 대한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지각동사 제대로 이해하기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단순히 문법을 외웠다는 것을, 외웠던 것을 조금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동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ee, hear, watch, notice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see는 보다, hear는 듣다, watch도 보다, notice는 알아채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아채는 이런 것들이 지각동사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각동사가 쓰이면은 문장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요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기 전에 제가 323강 그리고 326강 바로 직전 강의입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323강과 3

0: 126강의 Fun Reading Grammar를 미리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to 부정사, to write on, 그 다음에 to catch the bus라고 했을 때 to write, to catch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I have paper.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I have paper to write on. 나는 쓸 종이를 가지고 있다. 종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이의 용도가 뭐냐 하니 뭔가 펜이나 연필로 쓸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I have paper to write on. 뭔가 쓰긴 쓰는데요. 지금 이 문장에서 I, 나라는 사람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아직 안 썼죠. 뭔가를 쓸 종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직 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약간의 미래성,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쓸 수도 있겠죠. 쓸 종이를 가지고 있는데 접어서 종이 비행기를 날릴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있겠죠. 불확실성이나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 he left early to catch the bus. 그는 일찍 떠났다. 뭐 하기 위해서요? 버스를 잡기 위해서 일찍 떠났다. 그러면 버스를 잡기 위해서 일찍 떠났는 것이지 떠난 거는 사실이지만 버스를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아직까지 버스를 타진 않았죠.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떠났으니까 아직 타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일이다. 아직은 모른다. 불확실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한 채로 지각동사를 접하면은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볼까요? I saw him to cross the bridge. 자, 이렇게요. 지금 여기 나는 saw him, 너를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를 목적어가 되겠죠. 내가 본 대상이니까요. 그럼 그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to cross the bridge가 되는 것이죠.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 앞에 다리가 있는데요. 그 다리에서 그라는 사람이 건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I saw him.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걸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to cross를 쓰네요. to cross. To cross는 미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직 다리를 건너지 않았거나 다리를 건널 가능성이 없을 때, 조금 건널 수도 있고 안 건널 수도 있을 때 to cross를 쓰는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가 다리를 건너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다리를 건넌다니까요. 지금 내 앞에서 건너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to cross라는 미래의 의미를 가진 to cross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것이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지각동사와 미래의 지각동사는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내용이나 불확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to 부정사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to를 빼고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I saw him cross the bridge. 그래서 이렇게 I saw him cross the bridge는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to가 없죠. 혹은 이미 일어났는 일을 나타내는 I saw him crossing the bridge.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 그래서 나오는 문법 규칙이 뭐냐면 지각동사 다음에 그 지각동사. 예를 들어서 I saw him. 내가 보는 대상이 바로 him.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의 행위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바로 cross부터 bridge까지인데 여기에 to 부정사를 쓸 수가 없고 cross, 동사 원형이나 ing의 형태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게 되는 것인데 그 원리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마구잡이로 막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외우니까 훨씬 더 쉽게 문법을 접할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As quick as a flash. 빛처럼 빠르게, 빛만큼이나 빠르게, Apollo flew to Egypt. 피라미드는 어디에 많나요? 이집트에 많잖아요. 그래서 아폴로는 휙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날아갔냐면, 이집트로 날아갔어요. The enormous pyramids were dazzling. The enormous. 제가 말에서도 enormous라고 했으니까 뭔가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enormous는 거대한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were dazzling. dazzle이라는 것은 눈부시게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눈부셨다라고 하면 되겠죠.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와, 너무나 멋졌다. 눈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와우, 아폴로가 하는 말입니다. How did the humans build those? He laughed. 그가 웃으면서 우와, 어떻게 사람들이 저것들을 만들었대?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만큼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1: Apollo was amazed at how fast he could fly. He headed straight for the North Pole. I'm free! He called to the stars. Apollo watched the northern lights dance across the sky. "I'll visit the pyramids next," he said to a polar bear. As quick as a flash, Apollo flew to Egypt. The enormous pyramids were dazzling. "Wow! How did the humans build those?" he laughed.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2: Disappear. Disappear. With another ding, she disappeared in a cloud of fairy dust. Direction. Direction. We, said Apollo, as they flew off in different directions. Amaze. Amaze. Apollo was amazed at how fast he could fly. Straight. Straight. He headed straight for the North Pole. Enormous. Enormous. The enormous pyramids were dazzling.
0: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fun reading tips는 바로 소리 내어 읽기. 꼭 실천하세요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낭독 혹은 음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낭독이나 음독의 장점 세 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음독을 하게 되면은 묵독, 소리를 내지 않고 글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 읽기를 하면은 훨씬 더 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좀 더 몰입해서 많은 동일한 시간을 쓰더라도 더 많은 것들을 연습하고 더 많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장점은 이 소리 내어 읽기를 하다 보면은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를 서서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그 의미 단위로 끊어 읽게 하게 되는지는 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음원을 들어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를 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리 내어 읽기를 하게 되면 발음이 가면 갈수록 정확해집니다. 이것도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그대로 따라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읽는 거구나. 그거를 입에서 이 근육들을 실제로 사용해서 소리를 뱉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발음으로 서서히 변해가겠죠. 그래서 소리 내어 읽기는 참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우리 친구들의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되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여행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현장 학습이 설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현장 학습. 이게 미국에서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어딘가를 견학하고 구경하는 거는 맞는데요.
1: 네.
0: 항상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물리 수업 때 가요.
1: 아~
0: 네, 물리 수업 때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탈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거기서 계산해야 돼요.
1: 중력의 법칙이요.
0: 아, 그렇습니다.
1: 못 떨어지는 뭐, 각도 이런
0: 그렇죠.
1: 것들이요.
0: 속도에 아. 몇 주로 가는데 이러면서 예. 즐기기도 하고 뭐 과제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1: 놀면서 공부하는 거라 조금 부담이 덜할까요?
0: 아, 오히려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1: 아, 저는. 그래요?
0: 저도 갔었는데.
1: 차라리 놀 땐 놀아야 되는데.
0: That's right. 자, 그래서 현장 학습이 기다려지는 상황 만들어봤고요. 일단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